0: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해커들을 동원해 미국 본토 인프라에 사이버 공격을 시도해왔고 최근 에너지, 수도, 통신 공격을 위협했다고 미국 NBC 방송이 현지 시간으로 2일 보도했습니다. 사이버 위협 관련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이란의 해커들은 미국 상수도뿐 아니라 통신, 에너지, 기타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아왔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자동화 시스템에 집중된 사이버 공격은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권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은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 경북, 제주, 부산, 경남 등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5에서 30mm, 부산, 경남 5에서 20mm입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전남, 경남 내륙이 5에서 40mm, 전북, 경북, 대구, 경북 5에서 30mm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25도 등 25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무더위 속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무인 생수 나눔 냉장고 이용해 보셨나요?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제공

0: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 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 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1: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3: 대한민국 2,500만 남성 여러분, 해외에 계신 350만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목요일 남성시대 김익중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양희은입니다.

0: 형님들, 아우님들, 오늘 출근길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곳에 따라 비, 그리고 한낮에는 더울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9월이니 차츰 나아질 거예요. 늘 거시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남성시대, 또 고민할 일이 생겼지 뭡니까? 글쎄, 미국 경제를 총괄하는 미국 상무장관이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다가 플러스 더 많은 분야에 걸치는 미국 상무장관이요. 반도체 제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 표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1: 예, 그동안 미국은 자기네 땅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해 왔습니다. 자기네 땅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거죠.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걱정하는 소리가 높았습니다.
0: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은 우리에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그들은 앞으로 어떤 더한 요구를 해올 것인가, 그들이 투자 압박을 더 세게 하면 국내 경기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아, 장기적으로 국내 반도체 공장이 위축되지는 않을지, 또 노트북과 게임 콘솔 같은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데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또한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 경쟁국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남성시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1: 그렇기도 하겠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0: 580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니까. 게다가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1: 아우, 고민할 수밖에 없죠. 미래에 이 모든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우리 남성들 오늘도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며 무한 책임, 무한 사랑의 정신으로 힘들지만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우주의 중심, 한 주일의 중심,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6: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7: 수확량 줄어도?
6: 보장.
7: 가격이 내려도?
6: 아이, 그럼.
7: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요즘 우리 아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진 않나요?
2: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스마트폰 문제. 가정의 고민도 작은 변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1: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2: 여성시대 폰프리 스쿨 특집은 9월 11일과 18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목요일 아침 남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당진시청, 우리ENL 하루틴, NH농협손해보험, 휴원스글로벌, 성원에드피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음주우앤팀앱대리, 금호타이어, 도드람 한돈, IBK 기업은행, 브람산마의자, 빅토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3: 으라차차차!
2: 네!
3: 두팔 위로만 쭉 드시고, 네, 온몸 쭉쭉 펴주세요.
2: 예.
1: 이어서 오늘은 허리 숙여서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게요.
2: 오, 네.
1: 가능한 분들은 정면 보고 바르게 서주세요.
2: 예.
1: 일중 씨 일어나세요.
2: 저 일어나요. 네. 예, 예, 예.
1: 자,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똑바로 쓰시고
2: 예.
1: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상체를 아래로 천천히 내리기. 갈 수 있는 만큼 가세요.
2: 갑니다, 갑니다.
1: 바닥에 손이 닿으면 손바닥까지. 아, 거기까지는 못 가시네.
2: 아, 예.
1: 가능한 한 최대 내린 채로 10초. 10초 버티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때요? 허벅지 뒤쪽에서부터 종아리까지 쫙 당기죠? 아프죠?
2: 이 오금 쪽이 그냥
1: 그렇죠.
2: 근데 쫙 펴지니까 오랜만에
1: 근육 호르몬
2: 예.
1: 마이오카인이 쭉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2: 아, 맞습니다.
1: 이게 혈액 순환에도 좋다 그러잖아요.
2: 예.
1: 자, 호흡하면서 이렇게 못 내려가겠다 그러면 좀 더 숨을 내쉬면서 하면 더 내려갈 수 있어요.
2: 예, 호흡을
1: 10초 채우시기 바랍니다.
2: 예.
1: 일중 씨는 10초 채웠어요.
2: 손끝

0: 겨우 닿아서 올라왔습니다.
1: 네네네.
0: 자, 여성시대 문자창 또 미니창도 안내해드리죠.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1: 1, 2부에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오늘도 달달한 라떼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아니 오늘 그 미국의 반도체 관세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말이죠. 그렇죠? 3467님께서 반도체 주식으로 쓴맛을 본 우리 형부는 반찬도 안 먹는다네요. 아, 우프네요 하셨습니다.
1: 반짜라서? 같은 반짜라? 아, 반도체, 반찬.
0: 아, 그래서?
1: 그래서?
0: 아, 싫어.
1: 아이고.
0: 전 또 뭐 주식으로 쓴맛 보셔서 뭐 시금을 전폐했다 이런 줄 알았더니 아, 반도체에 반자가 반짜라서. 들어가는 건.
1: 예, 그래서.
0: 그래서 반찬도 안 드신다.
1: 네, 네.
0: 참, 네. 기다리다 보면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
1: 아, 그래요. 좀 오래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죠.
0: 맞습니다.
1: 김명선님, 모처럼 어젯밤에는 선풍기 안 틀고 잤어요. 이런 날이 왔네요. 아이고 바람아 고마워.
0: 맞아요. 진짜 제법 이불 속이 포근해요.
1: 네, 그렇죠.
0: 네, 네, 네. 밤에는.
1: 그리고 좀 찬물을 치고 아, 이렇게 정말, 돼요.
0: 네, 네, 네. 확실히 그렇게 좀 달라졌어요.
1: 참 사람이라는 게 예. 날씨 따라 이렇게 변할 일이요. 아유.
0: 낮에는 조금 따뜻하니 덥고 한데.
1: 네. 예. 일교차가 심하니까 이런 때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0: 맞습니다.
1: 자,
0: 이어서 또 간밤에 도착한 쪽지도 소개해드리죠.
1: 현웅님이 남겨주신 쪽지인데요. 한 번의 깊은 시련이 길게 이어지다가. 어렵게 만난 그녀와 조심스레 그러나 뜨겁게 사랑을 엮어나가고 있는데요. 며칠 전 여친과 영동 포도축제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엄마 친구분을 만났습니다. 엄마 친구분은 다짜고짜 저를 보시더니
0: 어머머머머 우가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아가씨가 참 참하게 생겼네. 간호사라고 그랬지 아마.
1: 허거 간호사라니 낯빛이 변하던 여친 눈치도 없이 말을 이어가시던 엄마 친구분.
0: 아우 연애는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 거야. 일찍 후딱 결혼 날짜 잡어. 우가 기다릴게. 그럼 이만.
1: 엄마 친구분이 말씀하신 간호사 아가씨는 헤어진 전 여친이었는데 굳이 몰라도 되었을 저의 과거를 들춰내고 유유히 사라져가는 엄마 친구분의 뒷모습을 원망 어린 눈길로 바라보는데 여친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0: 오빠가 전에 말했던 3년 사귀다 헤어졌다던 그 여친 말하는 거지? 괜찮아. 지금 양다리만 아니면.
1: 쿨하게 웃으며 마침표를 찍어준 여친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0: 이야.
1: 아, 저는 진짜 당황해서 일중 씨 얼굴을 한참 쳐다보고 있어. 어떡하면 좋아? 어? 아이고 네. 간호사라 그랬지 아마? 어떡해.
0: 이미 헤어진 전 여친인데.
1: 그러게. 아유 기억력도 좋으셔. 아유.
0: 예. 아 근데 이 마지막 그 여친의 멘트도 묵직하게 오는 거예요.
1: 괜찮다. 사람이 네. 괜찮아.
0: 괜찮아. 양다리만 아니면. 예.
1: 그거는 용서 못한다.
0: 아 그러니까요. 당황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여친이 이렇게 딱 예, 품어주시니까.
1: 네. 당황하셨어요. 네.
0: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 네, 어르신도 친구들도 그렇고 네. 그때 말했던 그 친구지 뭐 이런 얘기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1: 아유 그냥 지금 그대로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아유 그러니까. 참 좋아 보인다 그냥 그랬으면 되렴만.
0: 맞아요. 2995님이 엄마 친구분 자중해.
1: 자중해. 예. 4936님 엄마야 일중씨 호들갑 연기가 이질감이 하나도 없네요.
0: 그렇게도 시작했잖아요.
1: 맞아, 맞아. 그래, 맞아.
0: 자, 편지 아니고 쪽지 사연 주신 현웅님께서는 아, 현웅님께는 당근 주스. 오, 이거 이게 그냥 한 잔이 아니군요.
1: 네.
0: 30포짜리 세트입니다.
1: 아, 여성 시대를 뭘로 보시는 거야? 와.
0: 자, 제주도 구좌에서 키우고 만든 당근 주스 30포짜리 한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제주도 구좌 당근은 맛이 달라요.
0: 그래요?
1: 네, 즙이 나오는 것도 다릅니다.
0: 오.
1: 편지 아니고 쪽지 게시판은 여성시대 홈페이지 일반 사연 게시판 바로 아래쪽에 있어요. 일반 사연은 소개된 분들께 25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늘 챙겨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언제든 오셔서 일기 쓰듯 편지 쓰듯 긴 사연은 일반 사연 게시판에

0: 짧은 사연은 편지 아니고 쪽지 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네 맞습니다. 긴 사연은 이제 아까 우리 스트레칭 할 때 호흡 한 10초 정도라면
0: 네.
1: 예, 요 쪽지는 이제 한 5초 6초 정도의 호흡으로 보내주시면
0: 네.
1: 예, 짧게 훅 칠 때는 문자로 보내주시길
0: 그렇죠.
1: 바라겠습니다.
0: 네.
1: 자, 남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경기도의 당당이 님이십니다. 아내가 기척이 없었다. 새벽 기도를 이끌려고 어김없이 새벽 4시 30분이면 나의 침실문을 두드리던 아내였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나도 늦잠을 자버렸다. 주방에서 밥 짓는 기척이 없었다. 그제야 아내 방에 가보니 아내는 물 묻은 참오지가 되어 있었다.
2: 아, 여보. 내가 움직일 수가 없네.
1: 아이, 말을 하지 그랬어. 알고 보니 어제 냉장고에서 무거운 오이 소박이 통을 꺼내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는데 지금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당장 병원으로 가자고 했지만 사흘만 견뎌보고 가겠다고 고집을 피워 사실상 간병인이 되었다. 사흘 후 읍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니 평소에 일을 많이 해서 척추가 휘었다고 했다. 주사를 맞고 귀가했으나 통증이 더 심하게 나타나 아들에게 전화해서 서울 모 병원에 입원을 했다. MRI 검사를 해보니 척추가 골절되었단다. 한 달 이상 입원해서 치료하고 큰 수술을 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다. 집안 걱정이 커졌다. 마당에 풀을 무성하고 키우던 강아지는 밥을 굶고 있었다. 이웃에게 전화해서 강아지를 부탁하고 아내의 간병에만 매달렸다. 5인 병실은 그야말로 지내기가 무척이나 불편했다. 교통사고 환자의 신음소리, 밤새 드나드는 간호사와 간병인들의 발걸음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나간 날들이 떠올랐다. 나는 정말 부끄러운 남편이었다. 쌍화찻집 마담에게는 치킨을 시켜주고, 아이고, 집에는 어묵 하나를 사와 생색낸 일. 아내 몰래 적금 타서 시골 형님에게 소를 사주어 손해본 일. 번번이 상의도 없이 투자해 상투를 잡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나는 아내의 여인 손을 잡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아들과 딸이 힘을 모아 수술비를 마련했으나 아내는 너무나 몸이 허약하여 당장 수술이 어렵다고 했다. 몸 관리를 잘하면 6개월 후에나 가능하다고 담당 교수가 말했다.
2: 아, 그렇구나.
1: 이번 열흘 만에 퇴원해서 귀가했다. 마당에는 풀이 무성하고 강아지는 기뻐서 뛰었다. 냉장고는 엉망이고 주부의 손길이 얼마나 고마운지 비로소 알았다. 매일 환자식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간병하느라 이제 나는 눈, 코, 뜰 사이가 없다. 한마디의 불평이나 한숨도 보이지 않고 정경 부인의 몸종이나 다름없이 정성을 쏟았다. 아내도 나의 정성을 아는지 식욕이 돋고 대화도 제법 잘하게 되었다. 아, 나는 그간 헛똑똑이에 지나지 않았다. 아내는 가사에 지쳐 몸을 돌보지 못했는데 나는 밖에 나가 잘난 채 하며 세상과 친하였다. 아내가 수술을 잘 마치고 정상을 되찾아도 나는 간병인뿐 아니라 영원한 삼돌이가 되어 지난 날을 반성하며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한다.
0: 아유, 집안에서 진짜 안주인이
1: 네.
0: 아파서 눕게 되면 돌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엉망이 돼버리죠.
1: 그러네요.
0: 그렇죠. 게다가 뭐 귀하신 몸인 남편분들은 뭐 세탁기 돌리는 법, 밥솥을 어디를 누르는지, 아. 가스가 왜 안 나와, 왜 불이 안 땡겨져, 뭐 등등 해서 모르는 일 투성인 거예요.
1: 예.
0: 모든 걸 기계가 해도 그래요. 청소기, 세탁기, 밥솥. 뭐 등등 해서
1: 그렇죠. 뭐 기계가 도와준다 한들 그걸 다 조작하고 그것도 저
0: 맞죠.
1: 관리하는 건 결국 사람 손이거든요.
0: 맞아요.
1: 예. 네. 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우리 아내분의 소중함을
0: 제대로 진짜 제대로 그냥 어깨를 들썩이며 우셨다잖아.
1: 그러니까 그 고마움에 그 미안함에 네 그러신 것 같아요.
0: 네.
1: 난 그게 참 이게 뭐 당당히 분으로 소개해드렸으니까.
0: 네네.
1: 쌍화찻집 마담한테는 치킨을 시켜주고. 집에는 어묵 하나.

0: 가슴을 생색을 내고 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우픈지 참 정말 아우 그러니까 밖에서는
1: 잘난 척하고
0: 예 정작 가장 소중한 내 옆에 아내에게는 내가
1: 제일 귀하게 대접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0: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1: 그렇죠
0: 라는
1: 아닌가가 하셨어. 아니라 네. 소홀했죠
0: 소홀하셨어
1: 네
0: 하지만 그걸 다 깨달으셨고
1: 아이 그리고 그렇게 한번 깨닫고 그렇게 펑펑 우시는 게 어때요
0: 맞습니다
1: 그것도 고맙지
0: 네 우리 아내분도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고요.
1: 그러게.
0: 예, 네. 우리 당당이 분의 마음 담아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듣겠습니다.

0: 노래는 참 새소리에 더불어 좋은데 미니 창을 잠깐 봤더니요. 우리 각자 대개 남편분들의 허술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1: 네.
0: 그래요. 우리 당당이님도 사연까지 주셨으니 약속도 꼭 지키시고요.
1: 아, 그 약속 꼭 지키라고요?
0: 네. 네.
1: 그럼요.
0: 맞습니다.
1: 네.
0: 9701님이요. 축구 부인 아들이 교복을 안 가져가서 등교시켜주고 집에 와서 다시 학교 왔다가 돌아가는 중입니다. 아우 진짜 아들의 이런 셔틀 그만하고 싶네요. 학교에 이런 좋은 말이 붙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백수인 저도 힘 얻을게요 하셨는데 뭐가 써 있죠?
1: 기억해. 너에게는 어떤 일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을.
0: 화팅! 이렇게 써 있네.
1: 네.
0: 그러게 까먹었었네.
1: 어떤 일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을.
0: 나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
1: 좋다.
0: 예.
1: 좋아요. 중학교 문에 붙여두셨나 봐.
0: 우리 학생에게도 우리 어른들에게도
1: 우리 모두에게
0: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너에게는 어떤 일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을.

0: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최근 들어 자주 들리는 이름이 있으니 고대 그리스의 작가 호메로스입니다. 호메로스는 한 2700년 전에 살았는데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는 두 편의 장대한 서사시를 남겼습니다. 일리아스는 일리온의 노래라는 뜻인데 일리온은 트로이의 옛 이름이라 트로이의 노래라는 뜻이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영웅 아킬레우스를 먼저 꼽습니다. 네, 예전에 이 시간에 아킬레스 건 다룬 적 있지 않습니까? 아킬레우스의 엄마가 신비한 샘물에 그 아들을 거꾸로 담궈서 온몸이 방패가 됐는데 엄마가 손으로 쥔 발목에만 마술의 물이 닿지 않았다는. 아킬레우스는 결국 그 아킬레스 건에 화살을 맞아서 쓰러지는데 그러기까지 이 대단한 영웅, 치명적인 성격적 결함을 드러냅니다. 이 남자가요, 정정당당, 전면전을 좋아하는 용기맨인데 흥분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건 형님하고 비슷하시다고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남자, 전우가 죽자 이성을 잃고 다른 사람 말 듣지 않는 바람에 발목에 화살을 맞은 겁니다. 요즘 천만 관객을 향해 가고 있는 모 외화의 주인공 오디세우스. 그 역시 트로이 목마 같은 전략을 짤 정도로 지혜와 꾀가 넘치지만 잘난 척에 뽐내기 좋아하고 독단적이고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하고 여자 좋아하고 게다가 생각이 너무 많은 남자입니다. 트로이 전쟁 끝났으면 집으로 그냥 얼른 달려갈 것이지 호기심까지 많아서 새로운 위기를 만들고 또 만드는 바람에 일주일이면 갈 고향 십수년 걸려서 갑니다. 그러면서도 아내와 아들은 또 그리워해요. 모순덩어리죠. 우리 아우님들은 영웅이라고 하면 그 마법

을 어벤져스를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캡틴 아메리카, 토르, 아이언맨, 헐크 그 대단한 영웅들도 시간 관계상 생략하지만 성격에 다 장단점이 있어요. 남성시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외치는 바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압도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고 사업이 엎어지고 범민이 있는 겁니다. 우리 남성시대 가족을 영웅이라고 꼭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동전이 앞뒷면을 다 가지고 있듯 우리에게는 영웅적인 요소와 소시민적 요소가 다 들었다는 점. 그런데 영웅적 면모가 조금 더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은 남성시대 남자의 물건으로 앞뒷면 그림이 다른 동전을 꼽겠습니다. 자, 근데 형님의 영웅적 면모는 어떤 점입니까? 우리 아우님들의 영웅성은요? 자랑 좀 해주시죠. 저 감탄할 준비됐습니다. 남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네, 노라조의 슈퍼맨 듣고 슈퍼맨. 왔습니다.
1: 슈퍼맨. 네.
0: 아침은 먹고 가야지. 그래도 김희숙 님이 남편아 분리수건하고 가야지 이렇게 남겨주시네. 그래 저도 꼭 어디 나갈 때 제 아내가 여보 나갈 때 그럼 이 쓰레기 좀

0: 버리고 나가죠. 여보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나가죠. 꼭 뭐 하나씩 단서가 붙죠. 해야죠. 하겠습니다.
1: 당연하죠.
0: 네. 네.
1: 5540님 일단 저는 영화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참 이거 안 보니까 젊은 사람들과 요즘 대화가 안 되네요.
0: 그러니까 이런 그쵸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많이 보면 대화에 끼고 싶을 땐 나도 봐야 될 것 같은.
1: 그러게.
0: 예. 아직 안 보셨죠?
1: 안 봤죠.
0: 예 예.
1: 하여튼 유행하는 모든 걸 별로 안 보고 삽니다.
0: 아니, 뭐 그것도 실은 뭐 유행이라고 다 쫓아갈 필요는 없으니까.
1: 아니 뭐 좀 게으른 것도 있지만. 그렇게 세상 모든 걸 죄 알고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뭘 그렇게 죄 알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 아유 참.
0: 맞습니다. 예, 아 저는 봤는데 어쨌든 재밌게 봤어요. 세 시간이 네. 진짜 지루하지 않게. 예.
1: 나는 그 영화관에 표를 빨리 안 사면 어지럼증이 있을 것 같은 그 저 영화 화면이.
0: 아 큰 난
1: 멀미해요. 네네.
0: 뭐요? 예. 네. 아 꼭 그렇게 큰 그 화면에서 안 봐도 돼요.
1: 그냥 안 일반, 봤는데요?
0: 저도 일반 영화. 극장에서 봤어요.
1: 왜 그래도 막 좋은 영화 극장 뭐 그 이렇게 되는 데서 봐야 된다던데.
0: 용산에 거기.
1: 예. 네. 용산 거기.
0: 물론 뭐 그렇다면 좋다고 하지만 일반 극장에서도 충분히.
1: 아 그렇군요.
0: 네네.
1: 저는 그냥 거기를 가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0: 아 그건 아니고.
1: 그래 4D 지금 뭐 못 구할 정도로 사람들이 뭐 완전히 IMAX나 4D.
0: 아니 그냥
1: 4D는 난 일단 못 봐. 그거 막 의자 들썩이고 막.
0: 아 저도 그거는
1: 그건
0: 좀.
1: 나 안 돼요.
0: 예예. 예. 일반 극장에서도 충분히.
1: 알겠습니다.
0: 즐길 수 있는.
1: 네. 오상성님.
2: 나의 영웅은 태어날 우리 둘째를 임신한 아내입니다.
0: 야 오상성님 만점. 좋다 이 틈새 공략 좋다. 예 나의 영웅은 나의 아내. 맞아요.
1: 좋다 듣는 아내.
0: 예.
1: 네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0: 우리 형님들 아우님들 이런 거 기억.
1: 네
0: 나의 영웅은 내 아내다.
1: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은.

0: 전에 역대 자모 회장들의 사진을 중앙현관 벽에 일렬로 걸어두었다. 엄마의 사진도 있었던 기억이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굳게 닫힌 유리창 너머로 눈을 붙여 살펴보니 아이들의 사진들로 가득한 알록달록한 벽 꾸미기만 보인다. 학교 뒤편 후문 쪽으로 돌아가니 가장 많은 추억이 깃든 신양교회의 첨탑이 보인다. 1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이땐 집에서 자고 새벽부터 일정을 시작해서 출석 달란트를 주었다. 감기에 들었을까? 하여튼 나는 좀 아팠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였던 엄마는 나를 그대로 두고 누나만 데리고 새벽에 교회로 갔다. 잠에서 깬 순간 나는 시계를 보고 세수도 안 하고 나를 깨우지 않은 엄마를 원망하며 컴컴한 새벽길을 뛰어갔었다. 아, 멀었다. 정말 멀었다. 그런데 학교 바로 옆 교회 첨탑을 보니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옆이다. 바로 옆이다. 그때 내가 가졌던 순수함에 웃음이 난다. 목사님 사택도 거의 그대로였고 교회도 그대로다. 본당은 2층으로 옮겼고 1층은 어린이집. 출석하는 아이들이 있을까 싶기도 했다. 조용히 본당에 올라가 앉아 그때를 추억하며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했다. 문득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그 시절에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다시 자리를 박차고 나가 수첩을 한 장 찢어 편지를 썼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1988년부터 1991년 이곳에 살았고 이 교회에 출석했던 이구호라고 합니다. 이상호 목사님께서 계셨던 때입니다. 당시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4학년 봄에 어머니의 친정 고향인 안동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 떠나가게 되었지만 이곳에서 보냈던 시간들은 아직도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마도 이상호 목사님의 축복기도가 지금의 저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여름 성경학교의 추억, 첫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의 추억, 그 어떤 화려하고 멋진 행사들도 그날의 기억을 넘어서지 못할 겁니다. 많은 것이 변했고 달라졌지만 그때 받은 따스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신양과 또 신양교회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8월 29일 이구호 올림. 은행에서 돈을 찾아 감사 헌금 봉투에 명함과 함께 넣어 사택 우편함에 조용히 넣어두었다. 작은 뿌듯함과 큰 감사가 밀려왔다. 내가 다닌 적은 없지만 자주 놀러 갔었던 신양중학교로 이동했다. 새로 지어진 듯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뜻일 테지. 길 건너 작은 중국집이 보여 식사를 하러 들어갔다. 30년 맛집, 이렇게 쓰여진 광고 문구가 보였다. 내 기억에는 없던 식당이다. 사장님 혹시 언제부터 영업하셨어요?
1: 30년쯤 됐어. 95년인가 그래.
0: 아, 제가 여기 살다가 35년 전에 떠났었거든요. 시장 안에 방앗간집, 버스정류장, 치킨집, 다 친구 부모님들이 하셨던 곳인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치킨집 주인에는 진작에 가게를 팔았고 주인도 여러 번 바뀌었다 했다. 그런데 방앗간은 딱 한 번만 바뀌었단다.
1: 아, 그 황씨네. 거기가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게를 정리했지 아마.
0: 맞아요. 그 친구 이름이 황경동이에요.
1: 경동이라고? 걔가 결혼해서 지금 포크레인 하고 있어. 우리 집에도 자주 오고 그래.
0: 다음에 식당에 오면 꼭 전해주라 부탁하면서 명함 한 장을 드리고 식당 문을 나섰다. 두 시간이 채 안 되는 내 추억 여행은 그렇게 문이 닫혔다. 너무나도 많은 감정이 내 마음을 훑고

0: 지나갔다. 따뜻했던 동네 사람들, 한없이 인자하셨던 목사님, 늘 사건 사고가 넘쳤던 우리 가족, 그리고 시인 윤동주가 떠올렸던 폐, 경, 옥과 같이 내 머릿속을 스쳐가는 수십 명의 친구 이름들, 하나같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이름, 단단한 기억들이다. 눈물과 웃음으로 뒤섞인 마음을 가지고 떠났다. 화성 휴게소에 잠시 들렀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1: 네, 신양교회 박경선 목사입니다. 두고 가신 봉투를 이제야 봤네요.
0: 인사 말씀만 들어도 참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복잡했던 마음들이 맑은 것들로 다 정리되었다. 그제서야 나의 추억 여행도 끝났다. 어쩌면 나는 그때의 시간과 지금을 연결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곳에 다시 가볼 기회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지금의 마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다 되었다.
1: 야, 어린 시절 3년여 정도 머물렀던 네. 그런 동네인데 35년 만에 네. 또 찾아가서 추억여행을 하셨네요.
0: 그래도 어린 날에 뭔가 소중했던 기억이 있던 곳이고
1: 네. 네. 그 잊지 못할 순간들, 장소들, 네. 또 사람들이 있는
0: 사람들,
1: 거죠.
0: 네.
1: 그런 경험 진짜 해보셨잖아요. 저도
0: 그렇죠.
1: 실은 신월동에서 예, 여기
0: 신월동 네. 네,
1: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중학교 때 대전으로 이사를 간 거였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지금 올라와 사니까 바로 또 옆 동네고 해서
0: 그러네.
1: 가보면 야 이렇게 좁은 골목에서 내가 뛰어놀았다고.
0: 아 이거 굉장히 넓은 골목인 줄 알았는데 예. 하면서
1: 깜짝 놀랐어요.
0: 아이, 어린 네. 날에 학교 운동장은 얼마나 넓었게요.
1: 진짜 운동장 감 맞아요.
0: 놀이터도 되게 넓다고 생각했는데 했는데 가보니까 세상 조그매.
1: 제가 그때 이렇게 작았었던 건지 아니면 이렇게 커서 그런 건지.
0: 아니야 우리가 작았던 거죠.
1: 맞아요.
0: 네, 맞아 우리가 작았어.
1: 네. 한껏 뛰어놀았는데.
0: 아주 사진을 많이 찍어서 보내주셨네.
1: 예. 네. 오, 그 동네인가 보다 그죠?
0: 네 신양.
1: 교회 탑도 보이고 신양 네. 교회도 보입니다.
0: 네네. 이게 학교 운동장이네.
1: 진짜
0: 트랙을 만들어 놨다 그러시더니
1: 네, 그 운동장엔 진짜 그 축구장 잔디밭도 깔려 있고
0: 오 멋있다.
1: 건물들도 네. 이제 빨갛게 파랗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0: 네 예쁘게 칠해져 있죠. 네,
1: 참 신기합니다.
0: 네, 그래요 정말.
1: 예, 아 어린.
0: 근데 가끔가다 이런 추억 여행 좋을 것 같아.
1: 아 그러니까요.
0: 부부끼리 신혼 때 처음으로 새들어 살던 뭐 그런 아오. 곳을 찾아가 본다든지 이런 거 좋을 것 같아.
1: 맞아요. 우리가 저기서 그렇게 시작을 했지.
0: 그렇지. 그렇게. 네.
1: 이순자님이요. 우린 추억을 먹고 강해진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0: 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구나. 말.
1: 네.
0: 추억을 먹고 강해진다.
2: 출가가 됐습니다.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혹시 TBX 멤버십?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 받고 일석삼조니까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3: 안전한 식탁 라이프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2: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3: 면역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엑스,
2: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3: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2: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3: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경기도의 당당이 이분께는 홈스토랑 꾸러미가 가고요, 이구호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2: 오늘 부쩍 하늘 사진이 많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네.
2: 날씨가 너무 좋다고 서울, 수원, 강릉, 부산 그리고 캠핑 가는 길에 사진을 주신 분도 계세요.
3: 오호.
2: 와.
3: 아, 좋다. 하늘 좀 봐.
2: 어, 밤송이가 볼 수 있어요?
3: 어머, 밤송이 떨어지더라고요.
2: 그래요?
3: 네.
2: 이야, 신기하네요. 파란 하늘 사진에 밤송이 사진도 예쁘게 찍어서 보내주셨고요. 라떼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부 끝곡으로 정수라의 어느 날 문득 함께 들으시고요. 3, 4부엔 아시죠? 벵가로랑이 백이성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

0: 를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신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신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신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에너지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너지 세이브 365가 직과 건물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합니다. 9월 6일까지 에너지 세이브 365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한국지역 난방공사,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한국에너지재단이 함께합니다.
3: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4: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공약부터 자칭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5: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6: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7: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7: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10시 뉴스입니다. 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 지방과 폐 혈액을 화장실 변기에 버린 성형외과와 피부과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의료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혐의를 받는 병원 25곳, 관계자 2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성형수술 과정 등에서 나온 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거나 생활 폐기물과 함께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체 지방 등은 부패가 빠르고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어 전용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다가 조직물류 의료 폐기물로 배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의원 겸직 논란 등에 휩싸인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에 출연해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와 관련해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한 조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그간 업무 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청을 두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재재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국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경찰 조직을 다시 설계한다는 각오로 기본부터 개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원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바로잡아 경찰을

0: 믿어도 되겠느냐는 국민 질문에 책임 있게 대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낮 11시 20분쯤 인천 계양 작전동의 아파트에서 60대와 70대 남성이 18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6층 높이에서 발코니 난간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도권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은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 경북, 제주, 부산, 경남 등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5에서 30mm, 부산, 경남 5에서 20mm입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전남, 경남 내륙이 5에서 40mm, 전북, 대구, 경북 5에서 30mm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25도 등 25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지난해 여름 한 아파트 단지에 백로떼가 모여들었었는데요. 우아한 외모와 달리 배설물과 소음 문제로 불편을 줬다고 합니다. 결국 지자체는 백로가 머무는 나무를 베어내서 문제를 해결했죠. 그리고 1년이 흐른 올해 그림자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갈 곳 잃은 백로들이 아파트 인근에 있는 공장에 모인 건데요. 공장 역시 나무를 베어내 백로를 쫓았습니다. 졸지에 애꿎은 나무들만 잘려나가는데요. 적당한 곳에 서식지를 마련해서 백로를 유인하는 건 어떨까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을 겁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8: 여보세요. MBC 라디오 남성시대 열린사수함입니다.
6: 일중 씨는 아내가 화났을 때 어떻게 풀어주세요?
8: 아, 저요? 아내가 화나면 뭘 좀 먹여야죠.
6: 어, 그래요?
8: 고기도 좀 사주고. 오늘 사수함은 일중이가 모시겠습니다.
9: 예, 안녕하세요. 정말 난감해서 엄청 남겨봅니다. 유통기한이 끝난 음식이 한 달 이상 냉동실에 있는 걸 발견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려는데 부인이 한사코 안 된다. 냉동실에 있는 음식은 괜찮다고 못 버리게 하는 걸 그냥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났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난 다음 날부터 어제까지 일을 끝나고 왔는데도 저녁을 안 챙겨줘요. 그래서 아파트 앞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었는데 아, 이게 웬걸 편의점 음식이 더 좋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쩌죠? 부인의 화는 언제쯤 풀릴까요? 그리고 편의점 음식 계속 먹어야 할까요? 정말 고민입니다.
8: 아유, 야, 아,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보내셨는데 저희는 네. 이게 음식물.
6: 네.
8: 예, 우리 김경태님 사투리가 너무 구수해서
10: 정겨워요.
8: 예. 네. 그게 정말 정겨운 마음에 피식 웃음이 났는데, 야, 이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냉장고에 있으니까 이거 갖다 버리셨는데.
10: 네, 네.
8: 근데 부인께서는 이거 괜찮다.
6: 냉동이다. 괜찮다.
8: 네.
6: 근데 냉동에서도 부패가 일어난대잖아요.
8: 네.
10: 냉동도 못 믿어.

0: 믿어요.
1: 그래서 어쨌든 그 아내분께서 지금 저녁을 안 챙겨주고 계시는
2: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그래. 냉동 아니 뭐 하여튼 뭐 유효 기간이 네. 조금 지나도 다 먹어요. 안 죽거든.
1: 사실은 냉장고에 있으면 좀 지나도
2: 뭐 괜찮거든.
1: 괜찮은데

0: 한두 번이 아니죠. 중학생 딸이 용돈 올려달라고 조르는데 이미 내 통장은 텅장일 때. 모임에서 밥 한번 쐈더니 그 뒤로 계산할 때마다 다들 나만 쳐다볼 때. 부부 싸움은 했는데 먼저 말 걸기는 싫고 그렇다고 냉랭한 침묵은 못 견디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휴 난감하다 했던 순간부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조언이 필요한 일까지 모두 환영입니다.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전화 주셔서 열린 사서함에 음성 남겨주세요. 소개되신 분께는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1: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남성 당당이 분들을 위한 시간이죠. 여자는 모른다. 백희성 씨와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미니 켜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남성시대 3, 4부는 유니베라, 음주우엔 티맵 대리, 데이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손해보험, 경기도청, 안터지는 맥스부탄, 롯데렌탈, 노무법인 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모빌코리아 윤활유, 샘표식품 주식회사, 백조싱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과 함께합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

0: 4.5일째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소방차, 경찰차, 포크레인 앞에서 집중력 최고가 되는 꼬마 남자.
2: 태권 부위가 날아오르면 같이 주먹을 불끈지던 남자.
1: 장난감 앞에서는 아직도 소년이 되는 남자의 마음.
3: 오늘도 들키기 전에 털어놓을 거야.
2: 여자는 모른다 시즌 2.
3: 으라차차차차.
1: 심장은 소년, 성대는 맹수. 노래하는 벵갈 호랑이 가수 백이성 씨와 함께합니다.
4: 어서 오세요.
3: 예. 오늘 활기찬 목요일입니다.
1: 아, 활기찬 목요일이요.
3: 남자들이여 일어나라.
1: 예. Yeah. 아, 눈빛은 굉장히 촉촉하신데 지금.
3: 졸려서.
2: 잘 지냈어요?
3: 어쨌든? 네네, 잘 지냈습니다.
1: 네, 예, 안주가
3: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지내고 계시죠?
1: 아, 네. 잘 지내신 네. 것 같습니다. 아니 혹시. 예, 그 영상 보셨어요?
3: 어떤 거요?
1: 중국에서 열린 네. 로봇 올림픽이 있더라고요.
3: 아, 봤어요, 봤어요.
1: 아, 보셨어요?
3: 네, 근데 이게 중국에서 매번 해요.
1: 오, 오
3: 근데 그렇구나. 요번에는 예전에는 그 로봇끼리 뛰다가 예. 지네들끼리 부딪히다 어머.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달리기가 엄청 빨라요. 8초 몇 대 가지고 네. 우사인 볼트보다 이겼어요.
1: 우사인 볼트.
2: 어머나 어머나 네. 그래요?
1: 9초 5판인가 네. 뭐 이런데.
3: 근데 단점이 있어요.
1: 뭐예요?
3: 얘네들이 못 멈춰요.
1: 아 달리기를 아, 시작하면.
2: 어머 그렇구나.
3: 그래,
2: 아, 그래서 나... 끝까지 가가지고 아, 다 부딪혀서 넘어지는구나.
3: 네, 그래도 불 나고 막 달리는.
1: 심지어 진짜 막 불꽃이 야, 그러네요.
2: 그러네.
3: 근데 무서운 건 네.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1: 그러겠죠. 점점 또 이게 네. 기술 개발.
3: 예전에 로봇끼리 막 넘어.

0: 지고 그리고 허리가 뛰다가 뒤로 접히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1: 이야, 참 중국이
2: 이제 아, 무서워요. 무서워.
0: 이제 멈추면 네. 이제 끝나는 거죠. 뭐.
1: 그러니까 진짜 어릴 때 로봇 만화를 보면서 네. 우리는 잉치키 세대 아닙니까? 잉치키 뭐 이 정도였는데
0: 그때는 제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1: 그러니까 예, 예. 틴틴파이브 형님들과 함께 예, 예, 예. 활동 시작하신 때잖아요. 예, 예, 예.
0: 아, 저는 잉치키는 아니고 예. 돌로 로봇을 만드는 시대였습니다.
2: 돌로?
0: 네네. 왜냐면 저희는 로봇을 살 수가 없으니까.
2: 그렇지. 놀거리가 예, 그거밖에 없으니까.
0: 그 돌 쌓아갖고 로봇을.
2: 아, 예, 예. 아,
1: 진짜 어린 시절엔 그렇게.
0: 막 대저택에 사는 친구들만 로봇 하나 갖고 있을 정도예요.
2: 아, 아유, 그래요.
0: 저희 때는 그냥 그 미래소년 코난 이런 거 보면서 꿈을 키워왔죠.
1: 엄지발가락으로 자꾸 뭐 짚으려고 하고. 저희 때는 그래도 발에는 뭐 사자, 머리는 뭐 호랑이, 양팔에는 뭐 이런 거 합체 로봇.
0: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 영화로 나온다는데.
1: 그래요?
0: 예.
1: 우린 그런 거 가지고 놀아요. 4단 합체 로봇 말이에요.
2: 우리 때는 수수깡 가지고 놀았어.
0: 선생님 저도 수수깡. 저도 수수깡. 수수깡. 맞아요. 수수깡.
1: 수수깡은 저희.
0: 네, 수수깡하고 수수깡 사이에
2: 이렇게 끼어서 이렇게 끼어서. 그렇지.
0: 저도
2: 그렇게 하고 놀았답니다.
0: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2: 수수깡 오랜만에 듣죠?
0: 진짜 수수깡 저도 오랜만에
1: 듣죠. 예. 저기 대학생 때. 여자친구한테 100일 선물로 수수깡 네. 안경을 선글라스라고 만들어서 사줬다가 헤어진 친구가 생각나네요. 야,
2: 진짜?
0: 저희 때도 그런 거 아니었는데.
2: 안경 만들기가 네네. 제일 쉬워.
0: 쉬워요. 동그라고 네. 셀로판지 앞에다 붙이면 되거든요. 파란색,
2: 맞아.
0: 이렇게 맞아. 예, 예,
1: 초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 때 그거를 야 선물이라고 사줬다가 아무튼 자 네. 이렇게 꿈꾸는 소년의 우리 장난감 얘기하는데 벌써 신이 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꿈꾸는 소년의 마음부터 로봇한테 일자리 뺏길까 두려운 남자의 속마음까지 오늘도 솔직 담백하게 나눕니다. 여자는 모른다. 첫 사연은 어떤 분이 주셨을까요?
0: 네, 이분은 얼마 전에 남성시대에서 문자를 주신 적이 있으시대요.
2: 네네.
0: 아내 이상형이 빡빡머리라 지금도 그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 기억나세요?
1: 아 빡빡. 네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네.
0: 그때 두 분이 문자 소개를 재밌게 잘 소개해 주시길래 이참에 아내를 만난 썰까지 제대로 풀어보려고 사연을 쓰셨다고 합니다.
2: 아 좋습니다.
0: 네. 네. 부산에 사는 36살 최성배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는 도통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계단 청소와 물탱크 청소 일을 하시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3: 딴 생각 말고 아빠랑 같이 일하자.
0: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대학을 갔고 졸업하자마자 일본으로 취업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타지 생활은 외롭고 깝깝했고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회사 사정마저 어려워졌고 저는 결국 백기를 들고 고향 부산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버지 눈을 피해 열심히 도망 다녔건만 결국 아침마다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청소일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고역이었습니다. 특히 그 좁은 물탱크 안을 청소하고 밖으로 나올 때가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날다람쥐처럼 쑥 빠져나오시는데 저는 매번 낑낑거리면서 겨우 탈출하곤 했습니다.
3: 그 사내 자식이 팔에 힘이 그렇게 없어서 우찬호 가서 운동 좀 해라.
0: 아버지한테 등짝 스매싱 한 대 맞고 잔소리에 떠밀려 집 근처 새로 오픈한 클라이밍 센터를 찾았습니다.
2: 오.
0: 알록달록한 돌멩이를 붙잡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꽤 재밌더라고요. 성취감도 있고 열심히 하다 보니 턱걸이도 하게 되고 클라이밍 동호회에도 들어갔습니다. 제 또래 회원들도 많았고 다들 운동을 마치면 시원하게 맥주 한잔하러 뒤풀이를 가는데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야 되는 그래서 늘 혼자 집으로 가야 했죠. 마음에 드는 여성 회원이 들어와도 말 한마디 못 붙였습니다.
4: 성배야 넌 참 진국이다. 다른 놈들은 운동 핑계로 술 마시러 오는데 너는 어쩜 딴짓도 안 하고 그렇게 운동에만 딱 집중을 하냐? 사직동에 조용한 클라이밍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너 수요일마다 나랑 특훈하자.
0: 제 사정을 잘 모르던 동호회 형님의 제안에 저는 솔깃했습니다. 그래 실력을 키우면 여자 회원들 앞에서 좀 더 멋져 보이겠지. 그렇게 흑심을 품고 따라갔는데 아 불쌍. 거긴 요즘 유행하는 힙한 클라이밍장이 아니라 진짜 산악인들의 훈련장이었습니다. 기본 몸풀기로 팔 벌려 높이뛰기 100회, 스쿼트 100회, 오우. 살벌한 운동 강도에 신입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성을 만나

0: 귀에는커녕 저는 고립되어 갔죠. 에라이 내 팔자의 연애는 무슨 연애야. 운동이나 독하게 하면서 산이나 살아야겠다. 그냥 막 머리도 그냥 빡빡 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새로운 여성 회원이 들어왔습니다. 마스크 사이로 보이는 눈이 참 예쁘더라고요. 게다가 입고 온 티셔츠를 보니까 빡빡 머리에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하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데 아무리 봐도 딱 제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상형인가? 김치국인지는 알지만 마시게 되더라고요. 원래 모임 규칙상 두 번 이상 나와야 단톡방에 초대하는데 이 사람을 놓치면 평생 신이 들더라고요. 아, 머리를 며칠만 늦게 자를걸. 인상이 너무 험악해 보여가지고 겁먹은 건 아니겠지. 그래도 마음은 자꾸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매주 나오지도 않으니까 어떻게든 말을 걸어야 했습니다. 머리를 쥐어짜내 유혹의 멘트를 톡으로 날렸죠. 저 이번 주 간식 준비하는데 커피 좀 사가려고요. 혹시 오늘 오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작업이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오더라고요.
1: 네, 저 오늘 갑니다.
0: 아, 그러면 간식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1: 붕어빵이 먹고 싶네요.
0: 고민 없이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붕어빵 트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동네를 뒤지고 또 뒤지다 결국 슈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든 과자 붕어빵 사다 줬지요. 그녀가 피식 웃으면서 봤더군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운동 이야기만 하던 우리가 조금씩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어느 겨울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녀에게서 무려 5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으로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더니
1: 친구들과 술 먹다가 생각이 나서 그만.
0: 제 생각이 나서! 그 새벽에 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5번이나! 그 전화를 계기로 우리는 따로 둘만의 약속을 잡게 됐습니다. 운동을 핑계로 몇 번을 만났고 어느 날 쌈밥집에 갔는데 제가 쑥맥처럼 밥만 우걱우걱 먹고 있으니까 그녀가 쌈을 싸다 말고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1: 성배 씨, 우리 언제부터 사귈 건데요?
0: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밥상머리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2: 어머나,
0: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 못하고 펑펑 우니까
2: 어머나,
0: 여자친구는 웃으면서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이미 낙장불입. 우린 그렇게 상추쌈 먹다가 일일이 됐습니다. 근데 나 계속 이 머리 해도 돼? 이 빡빡 머리.
1: 아, 그럼 내 이상형이 원래 머리 짧은 사람이야. 그래서 처음 모임에 왔을 때부터 난 자기가 한눈에 쏙 들어왔어.
0: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괜히 제 머리카락을 미워했더라고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연애 딱 2주차에 여자친구가 부산에서 인천으로 발령이 난 겁니다. 사귄 지 보름 만에 400km 넘는 장거리 연애가 시작된 거죠. 세관 공무원이었던 여자친구를 만나러 부산에서 인천공항까지 아침 6시에 나와서 기차 타고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고 도착하면 오전 11시. 그래도 갔습니다. 매주 갔습니다. 대전에서도 만나고 대구에서도 만나고 어렵게 잡은 내 운명의 끈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매주 주말마다 2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통영여행을 마치고 여자친구를 경산 본가에 데려다 줬는데 예비 장인 어른께서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3: 그 멀리서 운전해 왔는데 밥이나 먹고 가게.
0: 밥 먹고 가라셔서 밥을 먹고 있는데
3: 늦었는데 오늘은 그냥 자고 가게.
0: 그날 밤 장인 어른과 단둘이 동네 맥주집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취하면 끝이야. 정신력 하나로 맥주를 마시고 있던 그때 장인 어른이 딸의 비밀이라며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3: 우리 딸이 원래 경상도 남자는 다정하지가 않다고 쳐다도 안 본다고 했거든.
0: 참고로 저는 경상도 토박입니다.
3: 근데 자네가 마음에 든다는 거야. 이상했지. 그래 이유가 뭐냐 하고 내물었더만 동호회에서 다 같이 등산 간 적 있다며 그 갔다 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렀는데 자네가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걸 우연히 봤다네.
0: 아내는 그때부터 저에게 눈길이 갔다는 겁니다.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싶어서요.
3: 우리 딸이 그 얘기를 하는데 내도 그래. 막 그만하면 내 사위로 합격이다 싶더라고.
0: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던 아들이

0: 장가를 간다니까 저희 부모님은 너무 긴장하셔서 상견례에서 밥도 제대로 못 드셨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상견례를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잠시 휴게소에 들렀는데 거기서 또 기가 막힌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동네에서 쌀가게를 하시는 우리 큰아버지를 우연히 만난 겁니다. 어, 큰아빠 여기 왜 어쩐 일이세요?
1: 어메, 너는 여기 어쩐 일이냐?
0: 저거 부모님이랑 상견례하고 가는 길입니다.
1: 뭐? 상견례? 너 장가가?
0: 아, 예, 뭐 그렇게 되십니다.
1: 아, 그래. 아, 그러면 가죠. 가만히 있어봐. 저기.
0: 큰아버지는 상인의 야유회를 다녀오시던 길이었고 제 얘기로 덕분에 얼어있던 부모님의 긴장감도 눈 녹듯 사라졌더랬죠. 드디어 결혼식 날 아내는 저와 장인어른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했습니다.
2: 두 사람 결혼식장에서 절대 울지 마.
0: 저와 장인어른은 눈물이 많았습니다. 결혼 승낙 받을 때도 울고 상견례 때도 둘이 나란히 울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에는 서로 필사적으로 눈을 피했어요. 마주치면 둘 다 바로 터질 것 같아서요.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3: 아이고 딸, 어쩜 이래 네 아빠랑 똑같은 사람을 찾아왔노? 어? 진짜 참 신기한 인연이데.
0: 손재주 좋은 장인어른이 집안에 고장난 것들을 도맡아 고치셨는데 비록 제가 그만큼 잘하진 못해도 처가 일이라면 제 일처럼 열심히 해결해드리다 보니 이제는 장모님이 저를 해결사 아저씨 2호라 부르시며 무척 예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저희 품에 천사 같은 아들이 찾아와 어느덧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 모든 시간이 꿈만 같습니다. 게으른 저를 핀찬 주며 운동장에서 등 떠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빡빡머리에 땀 냄새 풍기던 갱상도 남자를 알아봐주고 평생의 짝이 되어진 내 아내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이 빡빡머리에 머리 숱이 허락하는 한 이 평생 멋지게 유지하면서 우리 세 식구 든든하게 지켜낼게. 사랑한대.
3: 야, 아~ 경상도 이 억양으로 하니까 정말. 네.
2: 그러니까
3: 백유성 씨가 그치 부산 사나이지.
2: 맞아요. 네. 리얼하게 느낌이 네. 사네요. 이게 빡빡머리도 말이죠. 진짜 네. 이게 뭐랄까 머리 두상이 예쁘고
3: 이뻐야 돼.
2: 이래야 잘 어울려요.
3: 맞아. 맞아.
0: 뒷장구 옆장구 잘 안 이쁘거든요.
2: 그러니까
0: 똥글똥글해야 밥돌 같이
3: 네,
0: 그런 빡빡머리
2: 소화를 잘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네. 아내분도 첫눈에 빡빡머리 네. 내 이상형인데 네네네. 잘 어울리니까 반하신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아 근데 이렇게 사연을 읽다 보니까 오히려 빡빡머리 분이 약간 여성스럽고
3: 그렇지 예.
0: 아내 되시는 분 좀 강한 그런
2: 그쵸?
0: 느낌이세요.
2: 언제 우리 시작할 거야?
3: 성대 씨 우리 언제부터 사귈 맞아요. 건데요? 그 말을 듣는데 네네네. 그냥 눈물이 터져서
0: 맞아요, 맞아요.
3: 펑펑 울었대잖아.
0: 그러니까
3: 재밌어.
2: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0: 네, 맞아요.
2: 눈물 많으신 것 같아요.
0: 네. 저도 네. 사실 제 얼굴은 이래도 눈물이 좀 많은 편입니다.
3: 아, 그래요?
0: 네.
3: 선물 전해주세요.
0: 아, 그럴까요? 네. 36세 최승배님께는요. 녹용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2: 좋습니다. 아드님 100일도 축하드리고요.
3: 네.
2: 자, 여자는 모른다. 저희 광고 듣고 이어갑니다.

0: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맛있게 건강에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잠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1: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2: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3: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6: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주차장에 갔는데 아, 내 차 어디다 세워놨더라? 기억이 안 날 때.
1: 차 빼다가 쿵! 옆 차를 살짝 박았을 때.
2: 근데 하필이면 그 차가 슈퍼카일 때.
0: 남자는 울지 않고 노래합니다. 늑대의 노래.
1: 아들이 장난감 자동차를 사달라고 해서 마트에 갔다가 제가 더 신나서 구경했습니다. 아내는 모르지만 아들 핑계로 제 것 하나 샀어요. 터보의 나 어릴 적 꿈 듣고 싶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0: 네. 야 좋다.
1: 늑대 노래 에, 터보의 나 어릴 적 꿈 듣고 왔습니다. 김진경님이 야 아침부터 나이트 가고 싶네.
0: 어머나.
1: 예, 김혜정님도 아침부터 내적 댄스만으로는 멈출 수 없는 이 템포. 따라라라따 따. 예. 따라라라따.
2: 그 발을 양발 이게 꺾어줘야 돼.
1: 네네 맞아.
0: 일중 씨 발가락 댄스도 다들 보셨대요.
1: 아, 그래.
0: 보라에서 다 보인대.
1: 진짜. 마치 백조처럼 가만히 네. 앉아 있었는데.
0: 아, 김진희 씨님 거. 문자 읽어주세요.
3: 네, 기성님 오늘 옷 색깔 보니까 잘 익은 홍시가 생각나요.
0: 홍시.
3: 홍시가.
0: 홍시. 근데 어머, 근데 희한하다. 네. 여기선 빨강인데,
3: 빨강인데.
0: 우리 텔레비전에서는 네네. 주황으로 그 보인다.
3: 그래서 진짜 홍시가 딱 보이네요.
0: 그러네, 진짜. 딱 네네. 홍시네. 잘 익은 네네. 홍시.
1: 아, 덕분에 아주 신나게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늑대의 노래 오늘 선곡해주신 2143님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0: 남자의 네 남자의 마음을 흔드는 늑대의 노래.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샵800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드는 문자 우물정 8001번 또는 미니로 신청해 주세요.
1: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2: 네 이번에도 30대 직장인 남성분이 주셨습니다. 닉네임 내가 들게. 회사에서 제 별명은 헬스광인 근육맨 움직이는 헬스장입니다. 오. 출근하면 컴퓨터부터 먼저 화장실 거울부터 찾습니다. 셔츠 소매를 슬쩍 걷어 올리고 팔에 힘을 줍니다. 그러면 후배가 웃으며 말합니다.
1: 아 오늘도 이두근 출근 확인하셨네요.
2: 민망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이 생기면 제 이름부터 나옵니다.
0: 아우 이건 누가 옮기지?
1: 어 기성 선배 부르세요.
2: 저는 기다렸다는 듯 달려갑니다. 한 번은 복사용지를 가슴 높이까지 쌓아 안고 가다가 앞이 보이지 않아 기둥의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아! 사람들이 괜찮냐고 달려왔는데 저는 이마보다 복사용지가 구겨졌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1: 와 형은 이 와중에도 복사용지부터 챙기시네요.
2: 아 당연하지 이게 남자의 책임감이야. 내 몸은 근육이 많아서 아무렇지도 않아. 어 기둥 괜찮아? 회식에서도 허세는 멈추지 않습니다. 고기는 팔 힘으로 굽는 거야. 괜히 팔에 힘을 주며 고기를 뒤집다가 기름 한 방울이 툭 날아서 부장님 흰 와이셔츠에 정확히 튀겼습니다.
0: 근육은 좋은데 그 조준은 다시 배워야겠네.
2: 그날 이후 제 별명은 스나이퍼가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주말엔 마트에서는 생수 2리터 6병짜리 세 묶음을 한 번에 들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아내가 말리더군요.
0: 아우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에헤이.
2: 진짜 남자는 왕복을 싫어해. 자동문 앞까지는 제법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팔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내가 생수를 옮기고 저는 자동문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0: 호흡은 국가대표인데 체력은 동네대표야.
2: 그날 저는 근육맨에서 자동문맨으로 강등됐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볼 때마다 묻습니다.
1: 야, 도대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운동을 하는 거냐?
2: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차! 친구들은 의미심장하게 웃습니다. 저는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말엔 시골에 계신 부모님 댁으로 갑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운동입니다. 쌀자루를 옮기고 비료를 나르고 농산물 상자를

0: 트럭에 싣습니다. 오. 헬스장에서는 세트가 끝나면 쉬기라도 하는데 어머니는 계속 다음 종목을 알려주십니다.
1: 그거 끝났으면 고추 상자 좀 옮겨라.
0: 다 했어요 어머니.
1: 그러면 예, 저기 저 비료 있잖아.
0: 속으로 생각합니다. 엄마가 헬스장 관장이었으면 회원들 다 도망갔겠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0kg짜리 쌀자루를 들려고 허리를 숙이셨다가 그대로 멈추셨습니다. 한 손으로 허리를 짚은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셨죠. 제가 얼른 달려갔습니다. 아유 아버지 놔두세요. 그거 제가 할게요.
2: 아이고 됐다. 이 정도는 내가 들지.
0: 아버지는 다시 쌀자루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제 눈에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번쩍 안아 올렸고 쌀가마니도 혼자 척척 나르셨죠. 제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으면 늘 그러셨습니다.
2: 줘봐. 아버지가 들게.
0: 그 말이 너무 당연해서 그때는 고마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쌀자루 하나 앞에서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쌀자루를 받아 등에 올렸습니다. 창고까지 옮기고 돌아보니 아버지가 제 등을 툭 치시더군요.
2: 아유, 운동한 보람이 있네.
0: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도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들게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고개만 그덕이셨습니다. 점심 밥상에서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1: 아유, 네가 오니까 일손이 둘은 더 생긴 것 같다.
0: 그럼 다음부터 일당 주세요.
1: 야, 너 밥 두 그릇 먹잖니. 그게 일당이야.
0: 그날 저는 세 그릇을 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 아빠, 목마, 목마.
0: 현관까지 달려나온 딸과 놀이터를 한 바퀴 돌고 나면 이번에는 안아달랍니다. 얼마 전에는 제품에 안긴 채 잠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집까지 사실 몇 분 되지 않는 거리. 잠든 아이가 언제 그렇게 무거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팔이 저렸지만 내려놓기는 싫었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어주며 묻더군요.
1: 무겁지?
0: 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무겁지. 그래도 지금 많이 안아둬야지. 언젠가는 아빠 손을 잡는 것도 쑥스러워할 테니까요.
1: 여보, 이것 좀.
0: 무거운 택배나 김치통을 옮길 때면 아내는 늘 저를 찾습니다. 그러면 저는 있는 힘껏 힘자랑을 합니다.
1: 아유 무거워. 두 손으로 들어. 아니 왜 굳이 한 손으로 들어?
0: 당신 뭐라고. 나 힘쓰지.
1: 아유 됐어. 쏟기만 해봐 그냥.
0: 저는 말없이 두 손으로 고쳐들었습니다. 다 옮기고 나자 아내가 제 어깨를 툭 치더군요.
1: 고마워. 역시 당신이 있으니까 든든하다.
0: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멋있어 보이고 싶었죠. 팔도 굵어지고 싶었고 어깨도 넓어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거울 속 제 몸보다 제가 누군가의 짐을 대신 들어줄 수 있다는 게 더 좋았습니다. 친구들은 아직도 묻습니다.
2: 야,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렇게 운동한다고?
0: 여자들! 친구들 눈빛이 더 이상해집니다. 이번엔 말해줘야겠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내, 그리고 우리 딸! 네, 저는 여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운동합니다. 세상 모든 여자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세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제 짐을 대신 들어주셨던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 운동합니다. 언젠간 부모님의 짐이 더 무거워지고 딸아이가 지쳐 제 품을 찾고 아내가 제 손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 부담 없이 저를 찾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운동합니다. 더 큰 근육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거운 것을 들고 있을 때 예전에 우리 아버지처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줘봐! 내가 들을게!
2: 이야, 멋지다.
1: 그래.
2: 예, 운동을 하시는 이유가 다 있으셨네요.
0: 아, 그럼요. 근데 요즘에 이게 사연을 참 여러분 청취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서 느끼는 건 공감을 진짜 많이 해요.
2: 맞아.
0: 그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2: 네네.
0: 저도 예전에 이제 운동을 하면 아, 나 좀 여자분들에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1: 그래, 뭐
2: 자기 만족이나
0: 옷 매무새 이런
2: 예, 이성에게 잘 보이기 네네네. 위해.
0: 근데 이제 어저께 집에 갔는데 그 택배가 하나 큰 게 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그걸 왜 안 들어놨어? 그랬더니 무거워서 못 들겠다고. 그래서 제가 번쩍 들어서 갔다. 근데 그때 들었을 때 그 느낌이
2: 예.
0: 야, 이거 진짜 운동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진짜 무거웠구나.
0: 네, 무거웠어요.

0: 이제 왜냐면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더 들면서 이제 더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1: 네.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
0: 그러면 이제 근육량을 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근력 중요합니다.
2: 네, 네 오늘 맞습니다. 사연의 주인공께는 뭐 그래 내가 들게.
0: 내가 들게.
2: 약간의 그 이제 허세도 있으신 것 같은데.
0: 아, 좀 있어야 됩니다 남자는.
1: 아, 그럼요. 네. 아, 있어야지. 꼭 그렇게 초임새가 그렇게 아니 죄송한데 실은 네네. 오늘 사연 네네. 주신 두 남성분들 네네. 다 30대 남성분들이어가지고 아. 그렇게 뭐 이런 건 안 하실 것 같은데요.
0: 아유, 30대가 더 심해요.
1: 아, 그런 건 안 돼. 그런 초임새를 네. 누가 해요. 30대가.
0: 30대 하고 40대 50대 되면 이제 그 초임새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세줌 없잖아요 이제.
1: 오히려 생기던데. 아이짜 일어날 때 일어날 때 그냥 안 못 일어나
0: 말고 그런 거 말고 아이고 이거고
1: 예
0: 내가 낼게 정말로 이거 이제
1: 난 30대 후배들이
2: 아저씨 같아
1: 그런 초임새를 계산대 앞에서 하는 걸 못 봤대. 내가 계산한다 그랬지.
0: 이 어머 나 앞으로 못 봐.
1: 나 그럼
0: 일주일 나 앞으로 못 봐.
1: 이게 누가 30대의 대화예요 이게.
2: 40대에서 50대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저씨들 신나셨나 전화해. 자 이분에게도
0: 네네 녹용 홍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2: 네네.
1: 4571님이요. 아 남자들은 왜 뭐든지 내가 할게. 내가 들게.
0: 아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1: 아, 왜 하게 되는 걸까요? 하셨는데. 아 그래도 약간 남자하면 힘.
0: 그럼요.
1: 에너지.
0: 뭐 이런 게. 아직 나는 건장하다. 나는 쓰러지지 않다.
2: 아 이런 분도 계셔. 3952님.
0: 네. 네.
2: 우리 집은 무거운 거는 항상 내가 들어요. 남편은 평생 공주.
1: 아하.
2: 와, 또 이런 분도 계시지.
0: 그래도 그래도 결정적일 때 이제 평생 공주님이 나타나셔서 네. 아, 딱 결정적일 때 또 해줍니다.
1: 아, 그 아, 결정적인 그럴까요? 순간이 언제 나타나?
2: 언제냐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뭐,
0: 죽기 전에 한번 나오겠죠.
2: 아니 운동하세요, 기성 씨?
0: 네네, 저는 운동을 네. 요즘엔 조금 신경 써서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근육 운동 위주로.
1: 그래요, 근력 운동 해야 돼요.
2: 두세 번을 그럼 시간을 얼마 두고 해요?
0: 한 시간을 근육 운동하고 한 40분 유산소 운동하고.
1: 야, 그래도 꾸준히 하시네요.
0: 네, 그래서 이틀 3일에 한 번씩 예. 가서.
1: 그래서 팔굽혀펴기는 못 하시잖아요.
0: 안 되더라고요. 턱걸이도 안 되고.
1: 지난번에 저한테 졌잖아요.
0: 팔굽혀펴기. 안 돼, 나 모르게.
2: 자, 그럼 일종 씨는 그 헬스는 예. 네.
1: 하트. 헬스는 저는 뭐 집에서.
2: 아니 그것도 등록했잖아.
1: 아, 등록했죠. 등록은 그러게. 했어요. 가서 시원하게 좀 앉아 있다 오고. 예.
2: 정말
1: 노래도 좀
2: 미안해.
1: 신나니까. 신나는 노래도 많이 틀어주고.
0: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가는 게
1: 일단
0: 중요해요.
1: 가는 게 중요하다.
2: 가서 버릇을 들여야 돼. 그렇죠, 그 공간에.
0: 그렇죠. 그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1: 예. 아.
0: 일어나서 옷 입고 가는 동안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안 가는 거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2: 네. 운동화 끈 묶는 게 힘들어.
0: 너무 힘들어요. 네. 아우,
2: 그래, 맞아.
0: 힘들어요.
1: 확실히 가면 그래도 뭐라도 해.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 5016님이 다 바로 말씀 주시네. 기성형님 크크크. 남자는 아닌데 30대는 확실히 모르시네. 어느 30대가 그래요.
0: 에이, 에이, 에이. 5016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가는 남자끼리 에이 이러면 에이,
1: 에이, 에이. 말도 안 돼. 20, 30대를 몰라.
2: 9100님이 사무실 네. 들어가야 하는데 이야기가 궁금해서 다 듣고 지각합니다. 허허. 백이성 짱.
0: 에이 어때요? 그냥 지각할 수도 있는 거지. 에이.
1: 남자가 지각도 할 수 있는 거 그러지.
0: 너무도 빠르게 가면 안 돼요 또.
1: 맞습니다.
2: 알겠습니다. 아이고.
1: 아 이렇게 저 남자들을 잘하시는 우리 네. 백이성 형님 오늘도 힘찬 에너지 한번 주고 가시죠.
0: 우리 당당이 분들 어디서든 멋지게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사시라고 자신감 충전. 어라 차차차.
2: 아이고
0: 코끼리 감세 코끼리 이제 인도 영화 찍겠어요 이제
1: 그러니까
2: 네 백이성 최고 오늘 아, 고마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녕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8: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

0: 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경보 취업이 잘 되는 경보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보 4호선 캠퍼스
2: 경보.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 완전 좋아요.
0: 연두링.
1: 잘 부탁드립니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8: 주방의 꽃 남양 키친 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7: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8: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7: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8: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고
7: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8: 우리 동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7: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
8: 무첨가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7: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8: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7: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8: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9: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10: 아우 벵갈 호랑이가 소리 지를 때 그 코끼리 소리 예, 다들 엔도르핀 상승된다고 많이들 좋아해 주셨네요. 자 거기에 2799님은요 이 노래까지 들으면 힘날 것 같다고 신청해 주신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Sea of Love 오늘 끝곡으로 준비합니다.
7: 들으면서 저희 물러가고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길에 놓인 나무 벤치 사이에 못 보던 얼굴이 보입니다. 초록색 식물이 삐죽 의자 틈으로 고개를 내민 겁니다. 어디선가 날아든 씨앗이 기어이 땅속을 헤집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 모습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이순옥 작가는 그 모습을 눈여겨보고 글과 그림으로 담았어요. 그림책 틈만 나면을 함께 볼까요? 주인공이 아니면 어때? 나를 위한 자리가 없으면 어때? 한 줌 흙과 하늘만 있다면 나는 꿈꿀 수 있어. 완벽한 곳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주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0: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야외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반도체 표적 관세 언급에 대해 구체적 사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구조의 관세 정책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구속위기에 놓였던 신약개발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심사할 영장전담판사를 술자리에 불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SNS를 통해 김승원 후보자, 브로커 양모 씨, 제넨셀 오너 강모 씨 등의 신약 로비 사건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정모 씨를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검찰이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있느냐고 대검과 대법원에 공개 질의했습니다. 이어 정판사가 술자리를 같이 하는 사진, 김승원 후보자가 정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 등이 확인돼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정판사는 영장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 강 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냐고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신약개발업체 대표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이 반려되자 브로커 양 씨를 통해 김승원 의원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 장관은 공소 취소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국회의원으로서는 조작 기소된 사건을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전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3년간 검사 10여 명이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며 무혐의가 마땅한데 기소 유예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센 가운데 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이재명 정부에 부담 주는 것 아닌가, 사퇴 거부가 정당 보조금 때문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는 짧은 답변만 내놨습니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과거의 사관학교가 어떤 모습이었든 어디에 있었든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였다며 미래의 사관학교도 그 누구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사관학교일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수도권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은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 경북, 제주, 부산, 경남 등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5에서 30, 부산 경남 5에서 20mm입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전남과 경남 내륙이 5에서 40mm, 전북, 대구 경북 5에서 30mm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25도 등 25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0: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얼마 전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대규모의 돌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강한 진동이 감지되면서 처음에는 지진이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이후 분석에서 높은 산 위에서 무너져 내린 거대한 빙하와 암반이 재난의 진짜 시작점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김기범 교수와 함께 이번 네팔 돌발 홍수가 발생한 원인부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재난 대비책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VOS의 큰일이다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8: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9: 수확량 줄어도?
8: 보장.
9: 가격이 내려도?
8: 아이, 그럼.
9: 보험이 든든하구만.
1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1: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땅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과학의 눈으로 풀어주시는 지질학자 부산대학교 김기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랜만에 모십니다. 며칠 전에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어요. 전 세계가 놀란 마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걱정과 애도의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원인 그리고 향후에 비슷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모셨는데요. 먼저 이번 네팔 홍수를 돌발 홍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 예.
1: 돌발 홍수는 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예, 홍수라는 게 결국은 비가 이제 내리다가 보면은 네. 결국엔 수위가 올라가고 뭐 그래가지고 그게 뭐 뚝이나 뭐 이런 어떤 제방을 넘쳤을 때 그때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0: 그건 또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해서 넘칠 때까지 시간이 꽤긴 시간이 필요한데 이
1: 예.
0: 돌발 홍수라는 건 영어로 이제 플래시 플러드라고 합니다. 그게 빛이 번쩍하는 것처럼 갑자기 홍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1: 예.
0: 뭐 강원도 산간이나 이런 곳에 갑자기 비가 내렸을 때 계곡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것도 이제 돌발 홍수에 해당하는데
1: 예.
0: 지금 이 경우도 그런 식으로 홍수가 발생했다 해서 돌발 홍수입니다.
1: 아, 그러면은 그 과정들은 좀 양상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르겠군요.
0: 네, 양상은 굉장히 다른데 아무리 돌발 홍수라 그래도 비가 내리고 수위가 증가하는 게 보이고 보통 그런 것들이 패턴이 보이는데
1: 네.
0: 지금 여기는 맑은 날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우리 고대 전쟁에서 보면은 그 수공이라고 하죠. 뚝을 막아가지고 이제
1: 예.
0: 터트려가지고 이제 상대 병사를 쓸어버리는 거의 그거에 가까운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예. 차차 계속해서 설명 듣기로 하고요. 일단 이번 재난 직후에는 이 지진이 발생해서 산사태와 홍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진으로 판단을 했던 거예요?
0: 예, 그렇습니다.
1: 왜 그랬을까요?
0: 뭐 땅이 흔들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진동이 느껴지니까 미 지질조사국에서 이제 그걸 감지를 하고 지진 났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는데
1: 예.
0: 그게 이제 그 이제 이후에 규모를 처음엔 4.4라 했다가 5.2로 조정하고 또 나중에는 이게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산사태로 인한 지진이다라고 이렇게 또 수정을 했습니다.
1: 네.
0: 처음에는 지진이 났다는 사실은 알지만 이게 어떤 깊이에서 어떤 기작에 의해서 지진이 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좀 분석하는 데 걸리는데 이후에 분석을 해보니까 깊은 곳에서 땅속 깊은 곳에서 난 게 아니라 지표에서 지진이 난 거로 확인이 되고
1: 예.
0: 또 이게 단층의 움직임이 아니고 다른 어떤 형태로 지진이 났다. 이걸 발진기구라고 하는데 그 발진기구가 지진 그 단층 움직임에 의한 지진과는 다르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게 산사태의 지진으로 바뀌었습니다.
1: 아, 그럼 지진이라는 용어 자체는 땅 속에서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0: 네.
1: 어쨌든 땅이 흔들리기만 하면 그걸 다 지진이라고 보는 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트럭이 지나가면서 흔들리는 것도 지진이라 볼 수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빙하와 암석이 무너져서 땅을 때렸고 그것이
0: 네.
1: 또 지진파가 감지가 되면 그걸 지진이라고 보는 거고.
0: 예, 그렇습니다.
1: 근데 빙하랑 암석이 무너지는 걸로 규모 5가 넘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놀랍기도 했습니다.
0: 네, 이게 보편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렵고
1: 예.
0: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아.
0: 뭐 지구에서 가능한 현상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이건
1: 예.
0: 지질학자의 시선이고 이런 현상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몇십 년 안에 한 번 정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아니고 뭐 100년 이상의 단위로 가서 이런 것들이 뭐 100년 혹은 200년에 한 번씩 일어날 정도의 굉장히 큰 산사태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면 규모 5.2인가요?
0: 네, 5.2.
1: 보던 게?
0: 예. 예.
1: 규모 5가 넘는 그런 지진이 발생하려면 굉장히 큰 빙하와 암반이 한꺼번에 빵 떨어져야 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양이 많아야 되고 떨어진 낙하 높이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1: 네.
0: 이번에 양도 양이지만 지금 인공위성 전후 사진이 올라와서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영역이 거의 한 3km 정도 되는 영역이 내려앉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낙하한 거리가 거의 한 3km 정도 됩니다.
1: 아, 낙하 자체도 수직으로 3km?
0: 예, 수직. 고도가
1: 거리가.
0: 이제 3km 정도를 내려왔으니까 굉장히
1: 예.
0: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1: 한꺼번에 빵하고
0: 예.
1: 폭발적으로 떨어진
0: 거예요.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는 지진, 땅 속에서 일어난 지진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0: 그렇죠.
1: 빙하와 암반이 떨어진 것으로 이제 분석을 바꿨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예. 그렇다면 땅 아래에서 시작된 지진
0: 네.
1: 그리고 산사태 또는 빙하 붕괴가 만들어낸 이 지진. 두 개는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0: 일단 그 땅 속에서 단층 운동에 의한 지진은 발생 깊이가 깊습니다. 뭐 한 10에서 한 70km까지 지하에서 발생을 하는데
1: 예.
0: 이 경우에는 지표에서 발생을 했죠.
1: 예.
0: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진들이 있는데 어떤 단층은 지진이 면에서 발생하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뭐 핵실험 같은 걸 하면 한 점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1: 예.
0: 예, 그런 어떤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이제 발진기구라고 합니다. 지진이 발생시키는 기구, 기작이라고 말을 하는데
1: 예.
0: 그걸 분석해보면 이게 단층 운동과는 상관없는 다른 형태의 지진이었다. 최종 판단을 해서 USGS가 결론을 바꿨습니다.
1: 아, 그 분석이라는 게 그러면 땅 속에서 왔는지와 이 빙하가 지표면에 떨어져서 지표가 그냥 흔들렸는지는
0: 예.
1: 어떤 방식으로 구분을 하나요?
0: 아, 그것들은 지진파로 정확한 위치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수평에서 뭐 위도 경도 어디서인지도 알 수 있지만 정확히 땅속 깊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약간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진이라고 했다가 이후에 이제 다시 어떤 사태로 인한 지진 이렇게 바꾼 겁니다.
1: 네. 지금이 9월 3일인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지표에서
0: 네.
1: 빙하와 암반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지표에서 발생한 지진이라

0: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물론 어떤 지구 온난화가 이제 일정 기여를 했을 텐데 네. 이거는 꼭 이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일어났다기보단
1: 예.
0: 지구 온난화가 이런 형태의 대규모 산사태의 빈도를 좀 더 증가시킨다. 이런 이제 결론으로 결국은 갈 텐데
1: 예.
0: 그거는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1: 네.
0: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야지 어떤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1: 대륙 충돌 대위치에 있다.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땅이 올라오는. 땅이 올라오면 아무래도 지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0: 예, 원래는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 네.
0: 그게 이제 충돌하는 곳입니다. 예, 그렇게 보십니다.
1: 그리고 6월에서 9월은 비가 많은 시기니까
0: 예.
1: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빙하 같은 것들도 비가 오면은 조금씩 녹을 수가 있겠군요.
0: 예, 바람이 남쪽에서부터 불어 올라가는데 이제 몬순에 의한 강우가 6월에서 9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6월에서 9월 시기에는 빙하가 조금씩 녹는 현상이 발생을 하나요? 일반적으로.
0: 여름이라서 온도가 올라 가서 녹는 것과 이제 또 비가 오는 것들이 효과가 합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러면 기후 온난화가 비가 많이 오는 시기, 대륙 충돌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는 시기 외에 큰 빙하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역할을 촉진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까요?
0: 지금 우리 인류는 지금 엄밀히 말해서 간빙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1: 네.
0: 가장 마지막으로 지구에 빙하가 가장 많았던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15,000년 전인데 그때로부터 점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맞아요.
1: 예.
0: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겠죠. 어차피 지구 따뜻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얼음 자체가 흐르는 거거든요.
1: 네.
0: 예. 예. 얼음도 흐릅니다. 아주 긴 스케일에서 봤을 때.
1: 예, 예.
0: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빨리 녹게 되면 아래쪽이 빨리 녹아서 없어져 버리게 되면
1: 예.
0: 위에 있던 빙하가 천천히 흘러내려와서 아래쪽에 구조적으로 보강할 시간이 없어요. 마치 처음에는 피라미드 형태였던 게 나중에는 에펠탑처럼 뾰족해져 버린다는.
1: 아, 예.
0: 예, 그러면 뭐 굉장히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지겠죠.
1: 그렇죠.
0: 예, 이제
1: 위쪽이 무거워지면은
0: 맞습니다.
1: 휘청일 수밖에 없는
0: 맞습니다.
1: 거예요.
0: 가분수 형태가 된다라고
1: 네네.
0: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천천히 빙하가 흘러서 사라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래쪽에 사라진 빙하를 무너짐으로 인해서 보충하는 형태로
1: 예.
0: 보다 급격하게 어떤 사면 안정성을 취해가는 형태로 자연이 이렇게 선택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게 촉진되는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0: 예, 일부 있습니다.
1: 제가 2014년 그러니까 12년 전이에요. 교육 방송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때 이미 빙하 쓰나미를 과학자들이 경고했다라는 내용을 우리 한국의 교육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내보내더라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큰 빙하가 떨어져 나오는 거를 그때부터 10년도 더 전부터 좀 예상을 했던 것인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0: 네. 뭐 그때부터 예상은 했었는데 이번 사건은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1: 네.
0: 팩트를 조금만 체크를 해보면
1: 예, 예.
0: 그 USGS 미 지질조사국이 지진이 발생했다. 산사태에서 지진 발생했다라고 말한 시간이 현지 시간 8시 37분이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왔던 어떤 쓰나미가 확 덮쳐서 중국 국경에 어떤 건물 덮치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 CCTV에 그 지진이 덮치는 그 시간이
1: 예.
0: 저희 홍수가 덮치는 그 시간이 8시 44분입니다.
1: 네.
0: 무너진 시간이 37분, 그 덮치는 시간이 44분.
1: 7분 만에 일어났어요.
0: 무너진 곳과 그 덮치는 곳 사이의 거리가 20km예요.
1: 예.
0: 이 20km 거리를 7분에 주파한 겁니다. 홍수가.
1: 네.
0: 그거를 평균 속도로 환산하면은 170에서 180km/h입니다.
1: 시속으로 170km 정도요.
0: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단순히 빙하 호수가 붕괴됐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규모가 너무 강력했고.
1: 네.
0: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산사태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 빙하가 바로 녹아서 이제 돌과 흙과 함께 섞여서 내려왔다.
1: 네.
0: 이런 이론도 나왔었는데 이거는 어쨌든 무너져 내린 빙하들이 녹는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는 170에서 180km 속도로 왔으니까
1: 네.
0: 그럴 시간조차도 없었다는
1: 네네.
0: 걸 지시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너져 내린 돌과 빙하가 그 아래에 있던 자연댐을 붕괴시키면서 그 가둬져 있는 물과 함께 뒤섞이면서 이렇게 암설류를 만들면서 왔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1: 암설류라는 거는 암석과 눈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0: 암설류는 뭐냐면 그 우리가 흔히 홍수라고 하면 물이 덮치는데 지금 여기에 밀려져 내려온 것은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이 그 마치 그건 오히려 콘크리트에 가까운 물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굉장히 끈적끈적한.
0: 예,

0: 굉장히 무겁고 네. 물에 비해서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꾸덕하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게 180km의 속도로 덮쳐오니까 네. 그 우리가 이제 사람이 서 있으면 물이 흘러도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빙하들이 떨어져 나올 것이다라는 것들은 지진파 같은 걸로는 예측은 전혀 못하는 걸까요?
0: 새로 알려진 사실은 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네. 제가 37분의 USGS가 지진 보고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보다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8시 20분, 17분 전에 예. 규모 2.6의 지진이 먼저 이렇게 관측이 됐었던 게 이제 나중에 확인됐습니다.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뭔가 초기 붕락이 조금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걸로 이제 보입니다.
1: 아, 그 규모 2.0 정도의 되는 흔들림은 땅이 살짝 흔들려가지고 빙하가 떨어져 나가는 걸 촉진했다기보다는 빙하가 움직이면서 나왔던 흔들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0: 지금 먼저 왔던 2.6 예. 그게 땅속에서 발생해서 지진이 발생해서 그게 이제 나중에 북락을 초래했는지 네. 아니면 초기에 뭔가 떨어져서 2.6이 발생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홍수 발생 직전에 뭔가 있었다.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혹시 빙하가 조금씩 흘러내리면서 진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사전에 예. 이게 한 방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이게 보면 금도 가고 뭔가 조그만 덩어리들이 위에서 떨어지다가 이제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걸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 기본적으로 그런 걸 이제 봤을 때 이게 사전에 약간 무너지는 현상이었을 것으로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 전에 뭔가 전조 증상이 있는지를 17분 정도 전이라고 하면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7분 만에 30km를 주파할 정도의 속도라면 네네네. 그거는 미리 예측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정도의 신호네요.
0: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네. 수위 관측소가 그 사고를 당한 지점 하류 13km 지점에 있는데 네. 여기가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CCTV의 지롱항이라고 하는 중국 시설 파괴되는 거기로부터 약 6분 후에 그냥 신호가 단절돼 버립니다. 예. 그리고 네팔 홍수 예보 당국이 이제 파악한 거는 8시 50분에 그 신호가 단절된 이후에 10분 지난 후에 9시가 돼서야 이제 확인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네팔 당국이 상황 파악했을 땐 이미 다 홍수가 쓸고 지나간 이후였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과학저과학 오늘 김기범 교수님과 네팔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마저 나누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이렇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7: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 김기범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잖아요. 그중에서 박상진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질문에 해당하는 것도 기사에서도 제가 본 그런 분석이기도 해서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 님이 에베레스트 등산객 소변으로 인해서 빙하가 녹은 것도 있다는데 근거가 있을까요? 하셨어요. 등산객들이 소변을 봐서 그게 예, 빙하를 녹이는 데 역할을 했다라는 분석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9: 네네네. 예. 그 뭐 그 에베레스트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변을 모아서 한 군데에 모으면 그 양이 뭐 많긴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뭐 한 지점에서 다 소변을 보지는 않을 테고 에베레스트라는 게 인도와 그 중국 사이 국경에 걸쳐 있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역이라 네. 거기 이제 거기서 아주 나눠서 조금씩 이렇게 소변을 볼 테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분산돼서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조금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하지만 뭐 일정 부분 얼음을 녹이는 데 기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8: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면 네. 7분 만에 30km를 주파할 정도의 속도로 빙하 아까 암설류라고
9: 했습니다.
8: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빙하가 녹은 그것이 쓸려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 엄청난 속도로 그렇게 빠르게 어떻게 내려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9: 예.
8: 예. 물도 그냥 터져서 내려온다 그래도 그 정도 속도가 되려나 싶은 생각은 들어서요.
9: 예. 그 서방 과학자들이 처음에 그래서 그 무너진 돌과 빙하 더미들이 그냥 그 궤격을 내려왔다. 이런 걸 암설 사태라 그럽니다. 암설류가 아니라. 예. 암설 사태는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설류가 된다는 게 뭐냐면 거기다가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예, 처음에 무너져 내릴 때는 우리가 거의 뭐 그냥 그 콘크리트 어떤 이런 것들 굉장히 그 물이 거의 없는 마른 콘크리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거기다가 물을 굉장히 많이 부어가지고 약간 미숫가루 같은 상태까지도 이렇게 물켜줘야 속도가 빨라진다는 네네. 건데 저희 지질학계에서 이제 가장 그 사면을 따라서 빠르게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형태를 이런 네. 이런 걸 질량류라고 하는데 질량류 형태
8: 지금 암설류, 질량류, 류자는 다 흐를 류자를 쓰는 거겠죠.
9: 네, 뭐 네. 질량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암설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8: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흐른다 이런 예. 느낌일 것 같아요.
9: 예. 그 중에 가장 그 높은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암설류, 영어로는 데브리 플로우라고 말을 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자연에서 관측되는 속도는 70에서 80km per hour 정도의 속도를 갖는데 평균적으로.
8: 일반적으로, 예.
9: 예, 이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속도가 높았습니다. 예. 그 원인으로 첫 번째는 이 지역이 이제 일단 그 무너졌던 이 그 발생 지역이 랑탕 리룽이라고 하는 해발 고도 7,234m 예. 네팔에서 가장 높은 세계에서 99번째로 높은 봉우리 그 사면에서 무너졌고 사면 경사도가 어마어마했다.

0: 나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네. 사면에서 그 속도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그 저기 뭡니까 스키 점프 하듯이 그 사면을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가속이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경사가 급한 것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가속이 계속 더해졌다 속도가.
0: 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히말라야 같은 고산지대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산사태랑은 양상이 굉장히 많이 다르겠네요. 왜냐하면 급경사가 있는 경사가 심한 곳이 많을 테니까요.
0: 예, 맞습니다. 뭐 일단은 예. 우리나라는 다 어디를 가든 산천초목 다 이렇게 숲으로 우거져 있는데
1: 네.
0: 여기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일단 풀이 없습니다. 풀이 없고 토양이 예. 없습니다. 나무와 풀들은 땅이 이제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1: 저항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0: 이게 흘러가지 않게 예.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암석도 무너지지 않게 얘들이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1: 네.
0: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토양이라는 게 존재를 하면 물이 오더라도 그걸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곳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물이 흘러오면 저항하거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강이 흐르고 있는 강이라고 하지만
1: 예.
0: 여기는 이미 강이 흐르는 곳의 해발 고도가 4,000m입니다. 그래서 그 강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4대강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굉장히 그 어떤 강원도 산골짜기라든지 지리산 산골짜기 그 아주 높은 곳에 갔을 때 흐르는 계곡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 예. 네.
0: 그래서 굉장히 강폭도 좁고 수류도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 그러니까 식생, 그러니까 풀 같은 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그냥 얼음판에서 잘 미끄러지는 것처럼
0: 맞습니다.
1: 잘 미끄러지는 바닥이었다.
0: 네. 무너지기가 굉장히 쉬운 곳입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홍수가 일단은 그렇게 발생을 해서 내려왔는데 또 네. 다른 위험으로 이제 지목되는 것이 있었어요. 산에서 쏟아져 내려온 흙과 바위가 강을 가로막으면서
0: 네.
1: 아까 잠깐 말씀하신 이른바 자연댐 호수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0: 네.
1: 이게 뭐 언색호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0: 예, 그렇습니다.
1: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 단어이긴 해서
0: 네네네.
1: 자연댐 호수는 조금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0: 네네네.
1: 자연댐 호수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일단 언세코라는 말은 우리말이 아니고 이제 중국말입니다.
1: 예.
0: 그 이 언세코라는 말이 언제 나왔냐면 2008년 그 쓰촨 대지진 발생을 했을 때 그 대지진에 의해서 산사태가 발생을 하고 그 무너져 내린 흙더미가 강을 가로막으면서
1: 네.
0: 탕자산 언세코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강을 흙더미가 막아버리니까 강물이 못 가고 거기 물이 고여서 호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1: 네.
0: 이 언세코가 뭐냐면 그 낙동강 하구 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낙동강 하구뚝이라고 하고
1: 예. 예,
0: 그러니까 뚝 언자입니다.
1: 예,
0: 뚝 예. 언자고요. 이 색은 뭐냐면 뇌경색, 심근경색할 때
1: 막혔다
0: 뜻입니다. 이게 뚝으로 인해 막혀서 만들어진 호수인데 이제 이거는 중국에 이제 그때 이제 나온 말이고
1: 네.
0: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이제 자연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학적 언어는 그냥 들었을 때 굉장히 이해가 돼야 되는데
1: 네.
0: 언세코는 이제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1: 그러니까요.
0: 되죠.
1: 예.
0: 그래서 이런 말은 언론에서도 좀 사용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자연댐 호수라는 말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연댐 호수는 인간이 만들지 않은
1: 네.
0: 자연의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호수들을 통칭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빙하가 이렇게 흐르다 보면 말단부에 가면은 이제 따뜻해지니까 이제 녹은 부분이 존재를 하겠죠.
1: 예.
0: 그 녹은 물들이 고여서 만들어진 것도 자연댐 호수가 될 겁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만약에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물이 물줄기를 갖다가 옆에 있는 산사면 어딘가에서 뭔가 무너져가지고 막아버렸을 때 그때 이제 그것을 이제 또 자연댐 호수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1: 예.
0: 이번 그 돌발 홍수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이 돌발 홍수 직전에 이 렌데강이라고 부르는 이 강 상류 어딘가에 자연댐 호수가 이미 존재했다.
1: 이미 존재했다.
0: 예, 그리고 무너져 내린 돌들이 이 자연댐 호수를 터뜨리면서 거기 고여있던 물과 함께 섞이면서 이 사태가 발생했다.
1: 예.
0: 이게 이제 첫 번째 자연댐 호수가 언급된 것이고요. 두
1: 네.
0: 번째는 또 산사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흙더미가 그 이 홍수 이후에도 강을 추가적으로 가로막아서 그래서 지금 역시 거기에 또 자연댐 호수가 또 만들어졌다.
1: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만들어졌다.
0: 그렇죠.
1: 예. 예.
0: 어차피 흘러내린 흙더미는 계속 존재하니까
1: 예.
0: 지금 그런 상태고 가장 최근의 뉴스에서는 이 자연댐 호수라는 거는 이 지역에 굉장히 흔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제 잘 놔두면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물길이 생기면서 뚫려요.
1: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자연적으로 뚫리기도 한다.
0: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얘가 뚫리기 전에 위에서 뭐가 덮쳐가지고 이걸 터트려버린 게 문제거든요.
1: 예,
0: 지금 이번에.
1: 예, 예. 예. 뚫렸다면 조금씩 내려갈 수 있을 텐데.
0: 예, 맞습니다. 예.
1: 막혀있던

0: 걸 한꺼번에 하니까 한꺼번에 물이 내려오는 현상을 만들어냈다.
1: 예, 맞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그 이번 사건 이후에도 또 추가적인 이 자연대 모수가 만들어졌는데 네. 그거는 자연적으로 뚫리고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0: 추가적으로 이 이후에도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은 그거는 추가적으로 조금씩 뚫려서
1: 예, 중국 당국에서
0: 큰 위험은 없을 것 같다라는
1: 중국 당국에서 보고하기론 추가적인 자연대 모수가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이제 그래도 다행으로 뚫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히말라야 같은 산악 지역 조금 이렇게 산악이 험준한 그런 지역에서는 이 자연댐 호수가 흔히 발생하는 일인가요?
1: 예, 흔히 발생합니다.
0: 네.
1: 뭐 이곳은 산사태도 매우 자주 발생하고
0: 예.
1: 이 자연댐 호수도 만들어지고 그게 또 자연적으로 뚫리기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0: 네.
1: 아마도 이 지역 사람들은 뭔가 산사태가 나거나 쿵쿵호수처럼
0: 그렇게 위험한 자연댐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댐인지 붕괴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이거를 단순히 그 빙하 붕괴 혹은 지구 온난화의 문제로 돌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게
0: 예.
1: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자연댐이 하필 거기에 만들어졌던 거고
0: 네.
1: 하필 무너지는 게 합쳐졌지 않습니까? 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단순 빙하로 보기 어렵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 재해들이 산사태와 이 자연댐 붕괴가 이렇게 대량으로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0: 예.
1: 그런데 아마 이 사건 이후로는 이 네팔 당국도 그렇고 당연하고 중국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많은 그 어떤 신경을 쓰고
0: 예.
1: 아마 조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빙하 호수도 존재하고 이게 산사태로 인해서 물길이 가로막혀 만들어진 자연댐 호수들이 존재하는데 아마 중국 당국에서는 이걸 이제 토목적으로 이 댐들에서 물을 빼내는 작업 같은 걸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 아, 앞으로 그러면은 대비하는 것이 좀 철저해지고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들이 많이 의논이 되고 논의가 되고 개발이 되겠네요.
1: 예.
0: 알겠습니다. 빙하 호수도 많고 자연댐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런 대규모 홍수로 발전하는 것은 복합적인 것인데 그 복합적인 것을 촉진하는 게 지구온난화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 그럴 수 있습니다.
0: 예, 그거를 더 많이 일어나게 하고 또 미뤄졌던 것을 앞당기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 빙하호수 자연댐이 무너지는 그래서 대홍수로 발전하는 게 예상했던 것보다 잦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예, 그럴
0: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1: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잦아질 수도 있고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만
0: 네. 네. 그렇다면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붕괴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예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제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1: 예, 그럴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 같은 재난이 히말라야에서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알프스, 스위스에서도 대규모 산사태로 마을 90%가 매몰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1: 네네.
0: 예.
1: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25년도 스위스 블라텐 알프스 쪽이죠.
0: 네.
1: 거기서 이제 산사태가 있었는데 일부는 이제 스위스가 미리 이제 무너지는 징후를 포착하고 그 소개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이제 피해가 한 명밖에 이제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0: 예예. 예.
1: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관점도 있는데 이 스위스 블라텐 산사태의 경우는
0: 네.
1: 그 산사태가 내려 그 마을이 형성되었던 곳이 그 사면이 아니라 완전히 산이 끝나고 평야가 이어져 있는
0: 예.
1: 예, 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면을 따라 내려온 그 암살 사태가 딱 평지를 만나면서 에너지를 잃어버리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 네팔의 경우는 평야가 없는 곳이고
0: 예.
1: 사람들이 다 이 사면에 강가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사태의 양상은 달랐습니다.
0: 네, 강가 사면에 마을 만약에 그런 위험이 존재한다면 그 마을 사람들을 좀 이주시키는 뭐 이런 방법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1: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려해서 그럴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산사태, 빙하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방법은 딱히 지금으로서는 크게는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나마 지금 마련된 것들이 있을까요?
1: 그 이번에 돌발 산사태가 돌발 홍수가 발생했던 그 랑탕 리룽산 그 사면부.
0: 네.
1: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사고 전후에 인공위성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0: 예.
1: 근데 이제 그 사진을 보면은 이미 이제 그 과거의 빙하가 존재했던 하부에 존재했던 예. 산 하부에 그곳에 빙하가 사라져 있는 흔적들이 굉장히 잘 관찰이 됩니다.
0: 예. 예,
1: 그런 곳들을 이제 히말라야 전역을 쫙 보면은 이 부분은 아래쪽에 빙하가 많이 사라졌네. 위쪽에 안정성이 많이

0: 떨어졌겠네. 그러면 산사태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1: 아, 하부 쪽이 아까 피라미드를 말씀하셨는데
0: 그렇죠.
1: 하부 쪽이 약해졌다면 위에 게 너무 무거운 상태니까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크다. 네네. 미리 위성 사진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군요.
0: 그렇죠. 이게 더 산사태 위험성이 높아진 그 지금 뭐 당장은 어렵겠지만 네. 뭐 향후에는 이제 그런 그 작업들도 아마 실무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위성 외에는 다른 방법은 혹시 지금 고민되고 있는 게 있나요?
0: 일단 뭐 그 제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 일단 네. 그 방법부터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위성 사진은 어쨌든 빙하가 하부 쪽이 약해져 있다라는 거는 눈으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0: 왜냐하면 위성 사진은 매년 매달 이렇게 이제 같은 지점을 다 보기 때문에
1: 네.
0: 거기서 만약에 빙하가 뭐 작년까지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없어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런 곳일수록 빙하가 급격히 사라진 곳일수록 더 상부의 안정성을 훨씬 그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1: 그렇겠네요.
0: 있거든요.
1: 1년 만에 그렇게 급격히 변했다면
0: 그렇죠. 예.
1: 네. 며칠 전에는 또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도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돌발 홍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0: 네네네.
1: 예. 뭐 네팔이랑은 발생 원인은 다르지만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물과 토사가 쏟아졌다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0: 네.
1: 예. 지형이나 지질에 따라서 돌발 홍수의 위험이 훨씬 커지는 지역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0: 네. 그 사실은 그 그랜드 캐니언은 일종의 사막입니다.
1: 네.
0: 거기가 풀도 나무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흐르면서 아주 깎아지는 듯한 협곡, 그러니까 물이 지나가는 통로 자체가 굉장히 좁고 지류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비가 내리게 되면은 한 곳으로 그냥 모여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0: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1: 그리고 흐르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생이 없다 그러면 저항이 없으니까 흐르는 것이 무턱대고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크고요.
0: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강 수위가 올라가는 것을 아득히 초월해 버리니까 이렇게 아유 저 밑에 강이 흐르네 했는데 이미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있는 발밑까지 물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폭우가 오거나 해서 홍수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 돌발 홍수라고 말씀하셨는데
0: 네.
1: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어떤 대비가 중요할까 여쭤보고 싶은데요.
0: 히말라야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대비가 사실상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맑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전부터 그 이 호우 그 주의보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강원도 산골이나 이런 곳에 어떤 이런 거 계곡에서는 그 돌발 홍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 경계를 하지 않습니까?
1: 예, 대비를 할 수 있죠. 예,
0: 지금 뭐 우리가 이런 돌발 홍수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겪는 것이고 이런 평상에 일어나는 돌발 홍수들은 우리가 충분히 어떤 방심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겁니다.
1: 평상시에 있는 홍수들은.
0: 예, 그래서 이것을 뭐 그렇게 걱정하고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런 그 네팔에서의 이런 그 사고가 지금은 이제 지구상에서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질 거고 이런 곳에 이제 탐방객들 이런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뉴스 기사를 보면 히말라야나 뭐 알프스 산맥에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 예, 그렇습니다.
1: 예, 그것도 온난화의 영향이다라는 분석이 많고.
0: 그렇죠.
1: 그럼 영구 동토층도 계속 녹고 또 지금 계속해서 보도되는 게 뭐 기습적인 폭염, 기습적인 폭우 이런 것들이 기후 온난화의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돼서 그런 결과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구촌 곳곳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대규모 돌발 홍수 같은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영구동토층이 높게 되면 거기에 이제 어떤 유기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땅 속에 토양 안에 들어 있는데 그 얼어 있을 때는 거기서 이제 미생물들이 그 유기물들을 분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따뜻해져서 땅이 녹아버리면 미생물들이 활동하면서 얘를 그래서 이제 만들어내는 메탄들이 있습니다.
1: 네.
0: 메탄들을 만들어내요. 소가 이제 먹고 이제 방구를 끼면은 메탄이 나오듯이 이런 메탄들이 이제 원래는 방출되지 않던 곳에서 방출이 되게 되면 이게 메탄은 이산화탄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산화탄소의 수십 배에 달하는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1: 네.
0: 또 우리도 이제 남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 동해 바다에 그 해저면 아래에 그러니까 이제 해저에도 땅이 있잖아요. 그 땅 아래에 어마어마한 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게 불타는 얼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 동해 바다의 땅 속에 이제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게 되면 동해 수온이 올라가게 되고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들이 녹아 나오게 돼요. 이런 현상들이 오히려 지구 온난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인간 활동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이제 하면서 점점 피드백으로 점점 더 가속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기범 교수님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3, 2, 1,
1: Fire. 국내 우주 항공 전문 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가 방송됩니다.
7: 오승훈의 이과학저 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박미경의 2부의 경고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

0: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MBC 정오 뉴스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와 효과가 큰 기관의 우선 이전을 추진하고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에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 장관은 공소 취소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국회의원으로서는 조작 기소된 사건을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전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3년간 검사 10여 명이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며 무혐의가 마땅한데 기소 유예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구속위기에 놓였던 신약개발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심사할 영장전담판사를 술자리에 불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SNS를 통해 김승원 후보자, 브로커 양모 씨, 제넨셀 오너 강모 씨 등의 신약 로비 사건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인 정모 씨를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검찰이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있냐고 대검과 대법원에 공개 질의했습니다. 이어 정판사가 술자리를 같이 하는 사진, 김승원 후보자가 정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 등이 확인돼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정판사는 영장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 강 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냐고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신약개발업체 대표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이 반려되자 브로커 양 씨를 통해 김승원 의원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가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반도체 표적 관세 언급에 대해 구체적 사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구조의 관세 정책을 언급하면서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 지방과 폐 혈액을 화장실 변기에 버린 성형외과와 피부과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의료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혐의를 받는 병원 25곳 관계자 2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성형수술 과정 등에서 나온 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거나 생활 폐기물과 함께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도권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은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 경북, 제주, 부산, 경남 등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5에서 30mm, 부산, 경남 5에서 20mm입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전남과 경남 내륙이 5에서 40mm, 전북과 대구, 경북 5에서 30mm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25도 등 25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1967년 9월 3일 오늘 스웨덴은 자동차가 달리는 방향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바꿨습니다. 기존의 자동차들이 대부분 우측 통행에 맞는 좌측 핸들이었고 주변 급가들에서 넘어오는 차들은 사고의 위험도 컸기 때문이죠. 국민투표까지 했지만 통행 방향을 바꾸는 데 대해서 반대가 83%였다니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9월 3일 새벽 4시 50분에 차량은 일제히 멈춰서고 서로 방향을 바꿔서 10분 뒤인 5시부터는 우측 통행이 시작됐다는군요. 그러나 역사 속에는 그 10분만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 10분을 위해서 4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고 그들은 그렇게 보다 안전한 세상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2년 전인 1965년에 밥 딜런은 본인의 곡 Maggie's Farm을 전기기타로 연주했습니다. 당시의 포크뮤직은 통기타가 기반이었고 밥 딜런이 전기기타로 옮겨간 것은 포크뮤직에 대한 일종의 배반으로 여겨졌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통행 방향을 하루아침에 바꾼 것만큼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물론 그 이후에 포크는 전기기타와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습니다. 야유와 환호가 동시에 터져나왔던 1965년의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밥 딜런의 Maggie's Farm입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보공 보아공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열이여 선열이여.
1: 예, 오늘의 지구촌 사이드 A면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네팔로 가겠습니다. 네팔 홍수가 발생한 지 오늘로 9일째를 맞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무려 1,200명 정도 나왔고요. 실종자는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인명피해가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데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생사 여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긴급 구호대는 오늘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한국인들이 일하던 발전소 쪽 현장이 매우 험하고 터널 입구가 바위에 막혀있다. 이런 네팔 현지 셰르파의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네팔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 문광진 선교사와 함께 이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 홍수 피해 마을로 가는 도중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피해 마을을 둘러보신 뒤에 현장의 사진과 영상을 저희 제작진에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손석희 12시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 사진과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팔 현지 문광진 선교사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문광진 선교사입니다.
1: 예, 뭐 하긴 매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연결하실 때 피해 마을로 가는 길에 길도 막히고 차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잘 도착해서 마을을 둘러보신 모양이죠?
2: 네, 평상시에는 가지 않는 비포장도도 한 50km를 달리다 보니까 며칠 동안 비가 와서 오르막에서 차가 밀려서 사람들이 밀어주고 해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1: 아, 예, 예. 50km라면

0: 시간은 사실 뭐그 평상시 속도로 가도 한 시간인데 그렇게 갔으면 몇 시간이나 걸린 겁니까?
1: 카트만두에서는 전체적으로 8시간 정도
0: 아,
1: 걸렸고요.
0: 예.
1: 한 50km 그 구간을 한 5시간 걸렸습니다.
0: 예. 거기하고 지금 서울하고 시차가 3시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아침 9시 15분 정도 돼갈 텐데 지금은 어디에서 전화를 받고 계십니까?
1: 투실리 시장에서 이제 카트만두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제 온 길이 아닌 산길을 넘어서 다빙베시 지역쯤에 와 있습니다.
0: 아, 예. 그러면 그 길은 괜찮습니까?
1: 네, 어제 봤더니 저기 부뚜아리라는 데서 3일이 걸려서 물건들이 들어오더라고요.
0: 예.
1: 그 길이 화물차 한 10톤 정도는 지나갈 수 있는 넓은 길입니다.
0: 아, 예. 그 길이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주된 도로가 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구조나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은. 근데 그
1: 네.
0: 보내주신 사진하고 영상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토사는 뭐 정말 많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분은 문 선교사님인 것 같은데 다리가 푹푹 빠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보시니까 어느 정도였습니까?
1: 저희가 지금 도로가 끊겨서 갈수 없는 반대편으로 해서 트루실리로 올라왔는데,
0: 예.
1: 반대편의 도로 사정들도, 유실된 도로 사정들도 보게 되었고,
0: 예.
1: 논들이 굉장히 많이 그 토사로 덮어서 앞으로 몇년 동안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도 또 보게 되었습니다.
0: 아, 예, 그렇군요. 그 네팔에 비가 내렸다 그첫달 반복하면서 애를 많이 먹고 있다. 그러니까 땅이 뻘밭이 됐다가 다시 시멘트처럼 굳혀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수색이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어제 나눴습니다. 실제로 그 상황을 현장에서 많이 보셨습니까?
1: 네, 그 영상에도 나오듯이 트리실리 시장에서 저희가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해서 통제를 하지 않아서 들어갈 수 있나 보다 싶어서 조금 들어갔는데,
0: 예.
1: 예, 발을 밟으면 50cm, 60cm씩 바로 빠져서 너무 무서워서 돌아서 나왔습니다.
0: 아, 예. 조금 전에도 저희 유튜브 영상으로는 찍으신 화면이 동영상으로 나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발이 막 푹푹 빠지고, 근데 그 깊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공포스러울 것 같습니다.
1: 예, 그 밑에가 원래는 아무것도 없던 절벽인데 그게 토사가 쌓여서 평지가 된
0: 아,
1: 거라서
0: 예.
1: 어디를 밟으면 아예 밑에 기반 시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예.
1: 예, 그래서 몸이 뭐 절반도 빠질 수 있다, 아예 들어가서 못 나온다, 이렇게 루머가 막 돌고 있습니다.
0: 아,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 수밖에 없겠죠. 오늘 그 한국의 긴급 구호대가 여러 장비를 동원해서 수색에 나선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소식은 들으신 바가 있는지요?
1: 예, 그 소식은 들었고, 이차로운 본진은 헬기가 뜨는 군부대 옆에 베이스 캠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 수색, 드론 수색, 전체적인, 통제를 하고요.
0: 예.
1: 1차 팀이 갔던 둔치 지역으로 또 새로운 팀이 가서 서로 교류하면서 현장을 갈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0: 아,
1: 있습니다.
0: 예. 그 지금 화면상에 헬리콥터는 볼 수가 없는데 요즘도 헬리콥터는 그 현장으로 잘 다니고 있습니까?
1: 네, 현장으로 많이 다니긴 하는데 아무래도 수색을 많이 했지만 조난자나 실종자를 찾지 못해서
0: 예.
1: 횟수가 조금 준것 같고요.
0: 예.
1: 네, 그거는 통계를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하루 종일 있으면서 본 헬기가
0: 예.
1: 한 3, 4일 전보다는 확실히 좀 줄었습니다.
0: 예. 바로 그 문제가 조금 그 뭐랄까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느냐 하면 이건 뭐저 문광진 선교사께서도 저희 제작진한테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네팔 당국이 구조보다는 복구 작업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1: 정부에서 공식적인 것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고요.
0: 예.
1: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실종자라는 게 무기한 찾을 수 있는 이 네팔의 경제력이 되지도 않고,
0: 예.
1: 지금 상황에서 카트만두 들어오는 큰네 개의 도로 중에 세 개가 막혀 있습니다.
0: 예.
1: 예,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재민들의

0: 필요한 식량, 물품들, 그리고 특히 300만 정도가 살고 있는 카트만두 주민들조차
1: 예.
0: 물건이 들어오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놓일 것 같습니다.
1: 예. 그래서 그게 저 수색 작업에서 복구 작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0: 아, 그렇지는 않겠지만
1: 예.
0: 수색 작업은 결국에는 한국 쪽 그 실종자들
1: 예.
0: 그리고 실종 위치가 확실한 지역은 지금 군경이 동원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1: 예예. 예.
0: 예, 그거를 정부에서 줄이겠다는 의지는 아니고요.
1: 예.
0: 헬기들이 그전에는 수색으로만 동원됐는데 산쪽에서 굶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부 헬기는 식량을 날라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고
1: 예예.
0: 전기나 이런 것들이 끊어져서 그런 것들이 복구되는데 이제 인력이 동원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1: 예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군요. 그 뉴스 들어온 걸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참사 발생한 지 지금 꽤 시간이 됐는데 네팔 정부는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 대응에 무게를 싣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총리가 아마 그 얘기를 직접 한 모양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정부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필요한 치료와 심리 상담을 제공함과 동시에 현재 재활에 주력하고 있다. 이건 뭐 당연히 필요한 작업이고 해야만 되는 작업들이기도 한데 혹여나 이제 뭐 수색 작업을 등한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는데 지금 문광진 선교사님 설명에 따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보낸 긴급구호대는 여전히 또 열심히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 현지 세르파가 한 얘기는 한국인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발전소 터널 쪽에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터널 입구에 뭐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현장에 진입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 전했습니다. 여기가 마일룽 콜라 지역이라고 하던데 그 터널 수색 작업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모양이죠?
0: 보통 터널은 인도와 중국이 대체적으로 터널 잘 개통하는 국가라서
1: 예.
0: 여기 있는 터널들이 대부분 인도나 중국에서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1: 예예. 예.
0: 예, 그래서 군경과 함께 특별히 터널 구조 팀들이 와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1: 예.
0: 특별히 한국은 지금 많은 인원이 구조대가 왔기 때문에
1: 예.
0: 그 현장에서 상황을 보면서 계속 구조를 하려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1: 예예. 예. 지금 뭐 기다리는 가족들은 굉장히 애가 탈 것 같은데 한국의 구호팀 인력과 장비도 많이 이제 충원이 됐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터널에 수백 명이 고립됐다는 얘기는 아무튼 며칠 전부터 나왔고 이 지역에 아직 특별한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백 명이 고립됐다는 것은 맞을까요?
0: 여기에 수력발전소 터널이 열 몇 개가 있는데
1: 예, 예.
0: 뉴스에마다 그게 어느 수력발전소인지를 특정하는 경우도 있고
1: 예.
0: 그냥 터널에서 이렇게 할 경우 그 터널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를 저희는 구분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어느 터널에 몇 명이 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추측컨대 특정 터널 몇 군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립돼 있을 것이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추측을 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걱정은 점점 커지는데.
0: 네, 정부 쪽에서는 그 내용이 있는데
1: 예.
0: 간혹 뉴스로 전달되거나 내용이 나올 때
1: 예.
0: 그게 혼재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겠죠. 예, 예.
0: 예, 그래서 저희가 읽으면서 정확하게 그걸 판단하기가 힘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네팔 현지에서 감염병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0: 지금 모든 사람이 수용 시설에 다 모여 있고
1: 예.
0: 시체들도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시체가 완전히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1: 예.
0: 제가 어제 반대편으로 오면서 많은 마을들 피해분들을 마을을 들렀는데
1: 예.
0: 들어갈 때 그 식량들이나 기타 부패할 수 있는 것들이 썩는 냄새들이 좀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 아, 예, 예.
0: 그런데 저희가 한 번도 방역을 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1: 예, 그럴 겨를이 없는 모양이군요.
0: 물론 방역을 하고
1: 예.
0: 있을 수도 있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1: 예,
0: 제가
1: 예.
0: 못 봤을 수도 있는데
1: 예.
0: 제가 다닌 지역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예, 예, 그렇군요. 그 비도 항상 이제 걱정이라고 했는데 오늘 비 소식은 없습니까?

0: 비 소식은 계속 있었는데 다행히 어제도 잠시 내리고 그쳤고요.
1: 예예. 예.
0: 오늘은 구름이 꼈는데 먹구름은 아니고
1: 예.
0: 이제 비가 개면서 생기는 뭉게구름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날씨는 좋은 상황입니다.
1: 아 예. 날씨가 좋다고 하면 또 땅이 굳을까봐 또 한편으로 걱정이기도 하고 하긴 이래저래 걱정이긴 한데 우리 수색대 구호대가 오늘 좀 진전을 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문광진 파송 선교사께서 늘 저희들 위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예. D.O.의 괜찮아도 괜찮아를 보내드립니다. 김윤하 선거위원이 순수하고 단순한 위로의 온기가 필요한 것 같다고 추천해 주셨네요.

0: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0: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예, 2부의 국제뉴스 강다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5: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5년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습니다. 삼성전자 20조 원, SK하이닉스 5조 원 규모인데요.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들어가는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작년에 4조 1천억 원, SK하이닉스는 9천억 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가 5년치 전기요금을 미리 내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선납금 중 남아있는 돈의 이자를 높게 쳐주고 전기요금도 감면해주는 그런 옵션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증시가 4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끊고 반등했습니다. 미 국채금리 급등세가 다소 진정됐고 최근 급락한 종목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이란이 눈에는 눈 전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우디 소유의 유조선을 공격해 필리핀 선원 2명이 숨지자 미국은 이란의 유조선 2척을 직접 타격했습니다. 여기에 미군은 이란 남부에 결혼식이 한창 열리던 주택을 공습해서 민간인 5명이 사망했는데요. 중동 긴장감이 고조되자 브렌트유는 배럴당 $96 가까이 올랐습니다. 몰디브로 신혼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피하는 물류 거점으로 몰디브를 이용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몰디브 안으로 들어갈 것도 없이 공항 내 비행기에서 비행기로 물건을 환적한다고 하는데요. 러시아는 이 밖에도 중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등을 제재 회피 경로로 활용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9월 3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6: 与世界接轨.
7: Conectarse con el mundo.
8: 世界とつながる.
9: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10: Connect with the world.
11: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4: 예,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국제 유가, 또 금리, 이런 글로벌 시장의 변수 때문인지 최근에 우리 주식 시장이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 증시를 주로 코스피 위주로 짚어드렸는데 오늘은 코스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는 코스닥이 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올해 전체로 보자면 그래도 코스피보다 상승 속도가 더디고 체력이 부실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투자 뉴스 채널 알고란을 운영하는 고란 경제전문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2: 네, 안녕하세요.
4: 예예. 예. 지금도 뭐 열심히 뭐 찾고 계신데 예, 뭘 찾으셨습니까?
12: 갑자기 코스닥 시총이 얼마였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었거든요. 예, 예. 지금 대충 한 400조거든요.
4: 예.
12: 그 지금 하이닉스가 1000조쯤 되잖아요.
4: 그러게요. 한 회사보다도 안 되는, 네, 절반도 안 되는,
12: 네,
4: 상황입니다.
12: 맞습니다.
4: 예. 아무튼 근데 코스닥 얘기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저녁에 미국 현지에서 나온 뉴스, 이건 오늘 아침에 뉴스가 많이 됐습니다.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 말인데 반도체에 대한 관세 체계를 마련 중이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우리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12: 네, 그렇죠.
4: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12: 이게 뭐 지속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구해 왔던 게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라라는, 예, 거잖아요. 리쇼어링, 그 관점에서 또 얘기한 것 같아요.
4: 예.
12: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4: 예, 예.
12: 다만 이제 약간 얘기되는 건 아마 차등 부과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4: 예.
12: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현지에서 제조 시설을 짓거나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하면 이들 기업 한테는 관세 면제 혹은 부담 완화,
4: 예, 예,
12: 혜택을 주는 거고, 만약에 해외에서 생산한 다음에 미국으로 수입한다라고 하면 여기에다는 관세를 우리가 부과하겠다.
4: 예.
12: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에 짓지 말고 미국에 지어서 미국에서 생산해라라는 이제 압박용이라는 건데,
4: 예,
12: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0: 건지 몇 프로를 매기겠다는 건지 어떤 품목에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사실 우리 기업이나 대만 기업이나 지금 현재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1: 예.
0: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뭔가 혜택을 줄지 뭐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1: 아, 예.
0: 그런데 큰 틀에서 보자면 미국에서 공장
1: 그
0: 지어라라는
1: 얘기는
0: 거죠.
1: 뭐늘 하는 얘기라서. 러트닉 발언은 지금 뭐 미국 언론에서는 별로 그렇게 다루지는 않고 있다고 하더군요.
0: 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을 콕 찍어서
1: 아, 그렇죠.
0: 얘기해가지고
1: 예.
0: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1: 예. 그럼 뭐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나요?
0: 아, 커버가 된다고 우리는 이제 믿고 싶은데
1: 예.
0: 이제 또그 상무장관이 이 어제 CNBC 인터뷰 말고 이제 여러 군데 나와서 계속 이제 미국에 공장 지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1: 예.
0: 인상적이었던 게 마이크론이 미국에다가 대규모 공장을 짓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얘기하면서 야 마이크론도 이렇게 짓고 있는데 한국 더 지어야지
1: 예.
0: 라면서 또 우리 기업을 콕 찍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 더
1: 예.
0: 지어라. 라는 입장인 거죠.
1: 하여간 그 웬간하면 다 한국을 타겟으로 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좀
0: 네.
1: 부담스러운 건 틀림이 없죠.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0: 네.
1: 주식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0: 어제 코스피 지수 4% 3.99% 떨어졌었거든요.
1: 예.
0: 근데 오늘은 한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1: 예.
0: 이게 어제 왜 떨어졌냐라고 하면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아, 이란 전쟁 이렇게 안 끝나나요?
1: 또 싸우고 있으니까.
0: 네,
1: 예.
0: 그거에다가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었거든요.
1: 예.
0: 그 여파 때문에 급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과는 달리 이제 새벽에 좀 국채 금리가 조금 이제 안정화되는 느낌을 줬고요.
1: 예.
0: 뉴욕 증시가 조금 그 이제 새벽에 그래도 상승 마감했거든요.
1: 예예.
0: 그 여파가 이제 우리 증시에도 그대로 미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한 1% 넘게 오르면서 코스피가 1%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1: 예예.
0: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왔다 갔다
1: 아,
0: 거래가
1: 예예.
0: 되고 있습니다.
1: 오늘 이제 주제는 코스닥으로 잡긴
0: 네.
1: 했는데 뭐 우리 증시의 한 축이고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 투자 안 하신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0: 네.
1: 둘이 뭐가 다른 건지 좀 짚고 넘어갈까요?
0: 뭐 큰 차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요. 상장 문턱과 기업의 체급 차이인데 상장
1: 예.
0: 문턱은 뭐냐면 그냥 간단히 말해서 코스피는 상장 문턱이 더 높아요.
1: 예.
0: 그러니까 충족해야 될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준이 더 높습니다. 코스닥은 더 낮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아, 조금 덩치가 안 되는 기업들도 코스피까지는 모르겠는데 코스닥은 진입이 조금 더 쉽습니다.
1: 예예.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를 주로 이루고 있는 기업들은 좀 대형주 위주의 기업들이 많고요.
1: 예.
0: 코스닥은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기업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애초에 만들 때부터 미국의 나스닥을 벤치마킹했어요.
1: 예.
0: 나스닥이 우리가 기술주 위주라고 하잖아요. 당장에 돈을 버느냐보다는 앞으로 기술력, 성장성을 평가해서 상장시켜주는 기술 특례 상장 제도가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코스닥에는 당장 돈 못 벌어도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어 이러면 이제 상장이 가능한 겁니다.
1: 예.
0: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뭔가 자금 조달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기업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1: 예, 예.
0: 그리고 이에 따라서 사실 뭐 체급 차이가 당연히 부르는 건데 이 변동성과 기대 수익률 차이가 큽니다. 아무래도 덩치가 크면 조금 주가 움직임이 둔하겠죠.
1: 예, 예.
0: 그리고 작으면 아무래도 막 크게 움직일
1: 그만큼
0: 거고요.
1: 변동성이 네. 커질 수 있다는데 그건 이제 올라가는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거니까.
0: 떨어지는 것도 클 수 있고요.
1: 예, 예.
0: 그리고 아까 지금 당장 돈 못 벌어도 앞으로 많이 벌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코스닥에 상장시켜준다라고 했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1: 이런
0: 성격 때문에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수급 주체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차이가 납니다.
1: 예, 예.
0: 기관은 어떻게 보자면 좀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으로 분류해보자면 외국인은 거의 코스닥 시장을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 예, 예.
0: 왜냐하면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스닥은 너무 작습니다. 덩치가.
1: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도
0: 네,
1: 있고.
0: 맞아요.
1: 예, 예.
0: 일부러 몇 개 기업을 투자한 그 특정 기업, 좀 덩치가 큰 기업을 빼고는 사실 작은 기업들은 잘 투자를 안 하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1년에 10% 벌자고 투자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1: 예.
0: 기왕이면 좀 많이 벌. 걸 이렇게 기대하고
1: 예, 예.
0: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은 한 7, 8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들이 주로 매매하는
1: 아,
0: 시장이
1: 그렇군요.
0: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예, 예. 근데 뭐 아까 이제 탄생 취지 말씀하실 때 한국판 나스닥이 되고 싶다
0: 네네.
1: 그런 걸로 탄생 취지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코스닥을 보는 그 시각은 뭐 그렇게 크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군요. 그렇다면.
0: 네. 별로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예, 글로벌에서 예. 코스닥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1: 그러겠죠. 그러니까
0: 코스닥 시장을 신경 쓴다기보다는 코스닥 안에 있는 몇몇 유망 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냥 예. 그 기업들이 뭐 지수로 보자면 MSCI 코리아 스몰캡이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0: 좀 덩치가 중소형급 되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가 있어요.
1: 예.
0: 거기에 코스닥에 있는 이른바 시가총액이 좀큰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1: 예.
0: 그런 기업들만 신경 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나스닥을 벤치마킹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소 벤처 기업의 창구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1: 예.
0: 이게 되게 놀라운 사실이 아마 그때 주식 투자해 보신 분들은 참 격세지감을 느끼시겠지만 코스닥 지수가 나온 게 96년 7월 1일이거든요.
1: 예.
0: 이때 100포인트로 출발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가장 높이 지수가 가장 고점을 기록했을 때가 2000년 3월 10일입니다. 이때가 IT 버블의 거의
1: 아,
0: 정점이었겠죠.
1: 그렇군요.
0: 네, 그때 얼마 갔냐면 2834.4를 갔어요.
1: 28배가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0: 네네. 근데 지금 느끼기에 2800이면은 뭐 지금 지수보다 한 2.8배 정도 높은 거네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코스피 지수가 아까 코스닥 지수가 아까 100으로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2800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IT 버블 꺼지면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 코스닥 지수가 40, 50.
1: 시작할 때보다도
0: 네,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1: 낮았군요. 예.
0: 그런데 한 나라의 지수가 40, 50 거래되는 게 조금 좀 그렇잖아요.
1: 예.
0: 그래서 2004년 1월 26일에 기준 지수를 바꿔버렸습니다.
1: 예.
0: 곱하기 10을 했어요.
1: 그거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0: 그러니까
1: 됩니까?
0: 지수 자체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100이 아니라 1000으로 출발했던 걸로
1: 아,
0: 하자라는
1: 예.
0: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가 1000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1: 예.
0: 20년 넘는 거의 30년 기간 동안 하나도 안 오른 게 되는 겁니다.
1: 아, 그때 10배로 높여놨기 때문에.
0: 네. 그러면
1: 예.
0: 그 IT 버블 정점에서 기록한 코스닥 지수의 그 고점은 얼마냐?
1: 예.
0: 28,344입니다.
1: 그렇겠죠.
0: 네. 그러면 지금 딱
1: 예.
0: 느끼시기에 야, 지금 천하는 코스닥 지수가 28,000갈수 있을까?
1: 예.
0: 사실 조금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1: 코스닥에 투자한 분들 너무 기를 죽이시는 거 아닙니까?
0: 아, 네, 죄송합니다. 네.
1: 아니면 예. 근데 아무튼 지난 8월 한달 동안은 코스닥 지수 상승률이 꽤 높았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뭐 갑자기 관심이 높아진 겁니까?
0: 그 관심이 높아졌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데요.
1: 예.
0: 지금 8월 달에 코스닥 지수가 올랐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코스피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아까 제가 코스닥을 왜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냐라는 질문 드렸을
1: 예.
0: 때 이게 어쨌든 상승 가능성이 크니까 한번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코스닥을 많이 투자하셨거든요.
1: 예.
0: 그런데 코스닥 지수가 계속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근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덩치가 큰 종목들이
1: 예.
0: 하루에도 10%씩 오르고 하는 거예요.
1: 글로의 자금이 쏠렸겠죠,
0: 네, 맞아요.
1: 예.
0: 자금이 쏠린 데다가 이제 5월 말에 나온 게 뭐냐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잖아요.
1: 예.
0: 야, 안정적으로 5% 10%가 오르는 대형주에 투자할 수 있는데 곱하기 2를 한다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그간 높은 수익을 노리고 코스닥을 투자하신 분들이 야, 코스닥 안
1: 빠져나갔군요.
0: 되겠다.
1: 예.
0: 코스닥 팔고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오셔서 코스피 거래하신 거예요.
1: 예.
0: 그런데 우리가 그 7월 달에 벌어진 일이 뭔가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너무
1: 그러게요.
0: 뭔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걸 이제
1: 예.
0: 없애버렸다기보다는 되게 투자를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투자가 어려워진 분들이 아, 다시 코스닥으로 와가지고 코스닥 매매를 좀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1: 아.
0: 아, 코스닥 매매를 활발하겠다기보다는 코스피가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은
1: 예.
0: 그 단기 급등에 따른 그 차익 노려보는 걸 한번 코스닥 시장에서 그 시도를 하신 거고요.
1: 예.
0: 그때 마침 상황이 뭐였냐면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이미 다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간 버린 상태라서.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약간만 자금이 들어와서 약간만 매수를 해도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겁니다.
1: 예.
0: 이른바 유동성, 호가창이 얇아진 상태에서 주가가 급등한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8월에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역대 8월 기준으로 보자면 가장 큰 상승률이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그 상승의 질을 평가해 보자면 그렇게 건강한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1: 예. 그건 이제 코스피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0: 네.
1: 뭐 어쩔 수 없이 오른 부분들도 좀 있어 보이고, 예,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체력은 부실하다 이렇게 봐야
0: 네,
1: 된다는 얘기죠.
0: 맞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좀더 넓게, 그러니까 올해 전체로 보면 코스피가 오르는 동안 코스닥은 오히려 떨어졌고, 전체적인 성적표도 좋지 않다. 이거 방금
0: 네.
1: 얘기했는데 코스닥이 코스피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요인, 그건 아까 말씀하신 그게 다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0: 그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요인은
1: 예.
0: 어떤 지수가 잘 나가려고 하면은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그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 있어야죠.
1: 예.
0: 우리가 왜, 아, 투자 잘 모르겠으면 지수 투자해라 라고 하면서 가장 모범 사례로 꼽는 게 S&P 500이잖아요.
1: 예.
0: 그 S&P 500 지수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그 500개 종목이 계속 바뀌어요.
1: 예.
0: 그러니까 조금 성과가 안 좋은 종목은 그 500에서 빠지고 다시 좋은 종목이 들어가고

0: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거거든요.
1: 예, 예.
0: 그런데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 코스닥 뭐 150 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자면
1: 예.
0: 이게 좋은 기업이 많아야 되는데 이 코스닥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NIS, 그러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들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거래소가 줄 수 있는 이점에 따라서 선택해서 상장한 거거든요.
1: 예, 예.
0: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사실 코스닥이 나스닥을 표방하고 출범했지만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의 위상은 뭐냐면 그냥 코스피 2부리그예요. 느낌이 뭐냐면 코스피 못 가니까 예. 코스닥에 상장하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1: 근데 그 중에서 뭐 좀 될 법한데 한번 투자하자 뭐 이런 정도.
0: 네,
1: 그,
0: 게다가 코스닥으로 상장해서 이 회사가 실제로 커졌어요. 그래서 우량 기업이 됐어.
1: 옮겨간다면서요?
0: 맞아요. 왜냐하면 코스닥은 코스피 2부 리그로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으니까
1: 예,
0: 실제로
1: 예.
0: 자금 조달을 할 때나 이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야보다
1: 예.
0: 우리는 코스피 상장 기업이야가 훨씬 더 이점이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덩치만 커지면 코스피로 가요. 그럼 코스닥에 남는 기업들은
1: 예.
0: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남아서 지수를 구성하다 보니까
1: 예.
0: 지수가 오르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버리는 겁니다.
1: 그럼 이제 지금 코스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질문을 기다리실 텐데 그럼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0: 정부가 그래서
1: 예.
0: 코스닥 시장을 좀 활성화해보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1: 예.
0: 아까 제가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우량한 기업이 있어야지 그 지수가 오를 수 있다는 말씀을
1: 예.
0: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우량하지 못한 기업들을 솎아내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1: 아, 그런가요?
0: 네.
1: 예, 예.
0: 그 우량하지 못한 기업을 솎아내는 대표적인 그 기준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시가총액이 200억 미만이면
1: 예.
0: 퇴출됩니다.
1: 아, 그냥
0: 네.
1: 거두절미 퇴출입니까?
0: 네, 거두절미 퇴출이고 26년
1: 예.
0: 7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1: 예.
0: 그리고 27년 1월부터는 300억 원 미만으로 추가 상향시켰습니다.
1: 아, 그때는 300억 원이 시가총액이 안 나오면
0: 네.
1: 그냥 나가야 되는 거군요.
0: 네. 여기에다가 예. 동전주도 퇴출합니다.
1: 동전주란 건 뭡니까?
0: 1,000원짜리는 지폐잖아요.
1: 예, 예.
0: 1,000원 미만이면 동전이잖아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주가가 예. 한 주의 가격이 1,000원이 안 되면 퇴출을 시키는 거예요.
1: 예, 예.
0: 이게 원래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가가 종가 기준 1,000원 미만 시에 퇴출 대상에 편입이 됩니다.
1: 예, 예.
0: 26년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요.
1: 예.
0: 이 관리 종목으로 이제 그 동전주들이 지정이 됐어요.
1: 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퇴출은 한다고 치고
0: 네.
1: 몸집이 불었다고 코스피로 가는 걸 막는 방법은 않습니까?
0: 그건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부실 기업을 약간 솎아내는 작업
1: 예,
0: 이걸
1: 예.
0: 이제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1: 예.
0: 그다음에 야 좋은 기업들 코스피로 가지 마. 코스닥 시장에 계속 남아줘. 라고 하는 목적으로 만든 게 바로 승강제입니다.
1: 승강제.
0: 네.
1: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그 코스닥 안에서도 약간 우량 기업을 모아놓은 그
1: 예.
0: 리그가 따로 있고요. 예전 메이저 리그, 마이너 리그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1: 아, 코스닥 안에서?
0: 코스닥 안에서.
1: 그 지금 상태로 보면 마이너 리그의 트리플 A네요.
0: 아, 네네네. 예.
1: 아, 야구를 잘
0: 제가 잘 몰라서.
1: 미안합니다.
0: 네, 그래서 코스닥 시장 내부를 기업 체급과 신뢰도에
1: 예.
0: 따라서 한 두세 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1: 예.
0: 실적 요건에 따라서 거기 있다가 만약에 좀 좋아졌어요. 그럼 위로 올라갈 수 있고요.
1: 예.
0: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가장 좋은 세그먼트에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1: 예,
0: 프리미엄
1: 예.
0: 등급에 있는 그 코스닥은 그렇게 해서 지수를 만들잖아요.
1: 예.
0: 그럼 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은 괜찮은 종목이죠.
1: 아.
0: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1: 예.
0: 지수는 투자하기 괜찮은 거네? 라고 하면서 기관 자금이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1: 예,
0: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우량주 이탈을 방지하고요. 그리고 투자자 보호 목적도 있는데 투자자
1: 예.
0: 입장에서도 야 코스닥에 한번 투자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잖아요.
1: 예.
0: 그런데 만약에 그 우량주 그 아까 말한 프리미엄 세그먼트에 있다라고 하면 아 여기는 그래도 좀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모여 있구나라고 해서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겠죠.
1: 예, 예. 그 이제 잘 운영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0: 그런데 이거 문제가
1: 반발도 있다고 들었는데.
0: 네, 맞아요. 문제.
1: 예.
0: 그럼 만약에 아까 말한 그 상위 세그먼트 프리미엄 세그먼트에 들어가면 좋아요.
1: 예.
0: 근데 굉장히 우량한 기업,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높아요. 당장은 돈을 잘 못 벌어서 재무제표가 별로 좋진 않아요.
1: 예, 예.
0: 근데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기업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재무제표상으로 보자면 아까 프리미엄 리그에 들어갈 만한 정도는 안 돼가지고
1: 예.
0: 그 밑에 리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시장에서 그 기업을 바라볼 때
1: 불리하죠.
0: 네, 이 기업은 뭔가 문제가 있는 기업이네.
1: 그건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네요.
0: 네, 맞아요.
1: 예.
0: 그래서 이 승강제에 대해서 벤처업계가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 당연히 그렇겠죠.
0: 네, 벤처업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커져 있는 기업을 투자한다라기보다는 가능성 있는 기업을
1: 예,
0: 투자하잖아요.
1: 예.
0: 이런 가능성에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 그 기업은 수년 동안 적자를 뭔가 감내하고도
1: 예.
0: 나중에 성과를 위해서 일단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0: 하위 리그로 분류가 되면 이 기업에 대한 시선 자체가 달라지면서 예, 예. 자금 조달이나 투자가 어렵습니다.
1: 그 참 이래도 걱정 저래도 네. 걱정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0: 약간 잘 뭔가 잘 운영에 노력해야 되겠죠.
1: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란의 고란 대표와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예.
1: REM의 Losing My Religion을 듣겠습니다. 미국 남부에서 주로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참을성을 잃다, 평정심을 잃다라는 뜻이라고 하는군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피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0: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은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6: 예, 유튜브에 블랙엔젤이라고 해주신 분, 시간대가 안 맞아서 며칠 못 왔다고 하셨습니다. 12시가 되면 첫 선곡이 무엇이었을까 늘 궁금했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밥 딜런의 Maggie's Farm이 나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선곡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선곡위원들께 격려의 말씀도 좀 부탁드리고요. 문광진 선교사님 얘기 듣고 걱정과 기도의 메시지를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걱정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8794 쓰시는 분께서 김세현님 연주를 보고자 오늘 유튜브로 시청한다고 하셨는데 김세현 씨 인터뷰는 잠시 후 3부에서 이어집니다. 예, 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9: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상장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며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입건 전 조사, 즉 내사에 착수한 지 약 21개월 만입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이브 이모 대표, 권모 전 최고 재무책임자, 양모 이스톤 PE 대표, 김모 뉴메인 에쿼티 대표 등 4명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아울러 방 의장 등이 해당 범행으로 취한 부당이득 2,631억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보유한 과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비거주 1주택자 논란에 대해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돼 멸실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거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확고한 방향성이 있는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과천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하면서 다른 지역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한 것이 알려지면서 실거주 중심으로 가겠다는 정부 기조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후 최고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서 평화통일을 삭제하고 당 총비서 권한 권능을 강화해 김정은 1인 영도체제를 더 공고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공개한 노동당 규약 전문에 따르면 서문에서 김일성, 김정일 주의에 관해 기술하며 선대 업적을 찬양한 대목이 삭제됐습니다. 조국 평화통일, 통일전선, 민족 대단결 등 통일과 민족 관련 표현이 삭제되었고 주한미군 철수, 외세 배격 관련 내용도 사라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맡고 있는 총비서직에 대해 기존 규약에는 수반이라는 포괄적 규정만 언급했으나 개정규약은 총비서의 권한을 회의 소집권, 간부 임면권, 당원 출당권, 부서 해상권 등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군 당국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인 MDL 침범에 대비해 감시 장비를 북쪽으로 전진 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MDL 침범에 대해 작전 수행 절차에 따른 원칙적 조치를 하고 있고 전력 보강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2024년부터 MDL 일대에 방벽과 철책을 설치하는 등 국경선화 작업을 본격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MDL을 넘어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0: 같습니다.
1: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예, 손석희 12시 3부를 시작하죠. 어제 이어서 오늘 피아니스트 김세현 씨를 만나겠습니다. 프랑스 롱 디보 콩쿠르의 2위 없는 1위, 범접할 수 없는 예술가, 불과 19살의 피아니스트에게 쏟아진 찬사인데 어제 인터뷰해본 바로는 애어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중하고 겸허하고 생각이 깊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들이 펼쳐질지 궁금한데 마지막에는 직접 연주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천곡도 4부 시작할 때 들려드리죠.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0: 제조 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예, 3부 질문들 시작하겠습니다. 만 7살의, 죄송합니다. 17살의 나이로 프랑스의 권위 있는 피아노 콩쿠르인 롱디보에서 우승한 음악가, 범접할 수 없는 예술가라는 평가를 현지에서 받았죠. 김세현 피아니스트,

0: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뭔가를 채우기보다는 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1: 네, 기자간담회에서 그렇습니다. 예.
0: 그건 저 노년의 예술가가 해야 될 말인데 이제 19의 피아니스트가 그런 얘기하는 건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1: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0: 테스트와 선문답을 나누는 느낌.
1: 아,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또 비워야 공간이 생기는 것 같고요.
0: 맞는
1: 불필요한
0: 말이죠.
1: 거를 비워야 공간이 생기는 것 같고.
0: 예.
1: 그래서 보통 이제 연주가 다가올 때는 오히려 비우는 과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처음 곡을 배울 때는 모든 가능성을 시험을 해봅니다. 근데
0: 예.
1: 이제 연주가 다가올 때는 불필요한 것들을 거르는 그런
0: 예.
1: 과정이고요.
0: 근데 그거는 조금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서 직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무엇을 비웁니까?
1: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을 비우는 것 같습니다. 연주가 자연스러운 걸 되게 중요하게
0: 예.
1: 생각해서요. 부자연스러운 것들을 비우는 것 같고요.
0: 그럼 여기서 연주에서 부자연스러운 건 뭡니까?
1: 그건 이제 사실 약간 주관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0: 예.
1: 근데 이제 어떤 시간을 쓰는 부분이나 어디서 조금 더 느려지고 어디서 조금 더 빨라지는지
0: 예.
1: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버리거나 채우거나 뭐 그런 것 같고요.
0: 예.
1: 보통 이제 연주 전에는 뭔가를 비우는 과정이라면은 그 이후에 연주를 끝내고 나서는 더큰 체험이 있는 것 같아요. 더
0: 예.
1: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비움과 체험의 반복인 것 같아요.
0: 예.
1: 연주를 하고 계속해서 음악을 공부하면서.
0: 예. 채운다는 건 그럼 뭘 채울까요?
1: 그것도 되게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0: 예.
1: 채운다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능성을 시험해보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0: 예.
1: 체험의 과정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걸 소화하고
0: 그 곡에
1: 그런
0: 대해서
1: 부분도, 예, 그런 부분도 체험에 해당되지 않나
0: 예, 그리고 본인
1: 싶습니다.
0: 직접 연습하면서 얻는 것들, 거기서
1: 예.
0: 새롭게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이겠죠.
1: 맞습니다.
0: 예.
1: 예.
0: 조금 이따 연주할
1: 네.
0: 쇼팽의 녹턴 20번
1: 네.
0: 그 경우에는 연습하면서 어떻게 채웠습니까?
1: 그 부분도 이제 쇼팽에서는 루바토라고, 루바토가 이제 훔치다라는 뜻이거든요.
0: 예.
1: 근데 시간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음악을 느려주거나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당겨주거나
0: 예.
1: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실험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0: 예. 근데 그게 이제 작곡자가
1: 네.
0: 쇼팽이죠, 물론.
1: 맞습니다.
0: 쇼팽이 의도한 것을 읽을 거 아니에요.
1: 아, 그렇습니다.
0: 연주자로서.
1: 예.
0: 모든 연주자가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을 읽은 다음에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그 과정에서 원작자가, 그러니까 쇼팽이 의도했던 것에서 많이 벗어나기도 합니까?
1: 쇼팽이 무엇을 의도했는지를 사실 100% 알기는
0: 뭐 본인이 아니니까.
1: 불가능합니다. 예, 근데 쇼팽 본인이 이제 최고의 피아니스트였어요. 작곡가이자. 그래서 본인도 이제 항상 연주를 할때 즉흥성이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요. 또 그런 부분에서 쇼팽이 특히 많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작곡가들도 있지만 쇼팽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자유가 부여됩니다.
0: 아, 그렇군요. 그 쇼팽은 선배인 조성진 씨가 이미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 임윤찬 씨도 물론 뭐 훌륭하고요. 그러면 아예 조성진 씨는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분이기 때문에 조성진의 쇼팽과 김세현의 쇼팽은 그러면 다릅니까?
1: 사실 누구의 쇼팽이든지 똑같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0: 예. 아니요, 그 이제 저의 질문을 한 번에 우문으로 만들어 버리시네요. 어떻게 다를까요?
1: 말로 설명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0: 예.
1: 보통 이제 어떻게 해서 연주가 다른가 하면은 이제 그 연주자 자체의 어떤 네이처, 그리고 사사한 그런 스승님들의
0: 예.
1: 영향,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0: 예.
1: 같습니다.
0: 그럼 이 질문을 계속 드리면 좀 짓궂은 편이 되는 건데 할수 없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들은 다음에 돌아가서 조성진 씨의 쇼팽 연주와 김세현 씨의 쇼팽 연주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0: 들어보는데 요 부분은 다를 겁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캐치해 보겠습니다.

0: 제가 어떻게 연주할지는 사실 건반 앞에 앉아야 알기
1: 아,
0: 때문에요.
1: 예.
0: 즉흥성 때문에.
1: 정답이군요.
0: 예. 하지만 뭐, 예, 뭐 어떻게든지
1: 예.
0: 즐겨주시면 저는
1: 알겠습니다.
0: 감사하겠습니다.
1: 그러면 혹시 가능하시다면 제가 들어본 다음에
0: 예.
1: 아, 이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고 연락드려도 됩니까?
0: 아, 가능합니다.
1: 예,
0: 예.
1: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아, 그것은 사실 제가 개인적인 부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이
0: 예.
1: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다음에 두 사람의 쇼팽을 아마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1: 예,
0: 그렇군요. 예.
1: 다 똑같은 그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아, 뭐가 다를까? 그걸 아마 여쭤보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0: 아, 예.
1: 예, 알겠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 앨범에 이번에 앨범 내셨잖아요, 그죠?
0: 네.
1: 앨범 타이틀은 뭡니까?
0: 쇼팽 4레입니다. 작곡가
1: 그렇군요.
0: 두 분의 성함을 따서.
1: 예, 그렇군요. 역시 쇼팽이군요.
0: 예.
1: 앨범의 레퍼토리를 구성하면서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0: 앨범 자켓, 앨범 안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있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간추리자면은 꽃과 어떤 오솔길과 그리고 광활한 경치를 세 가지를 비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서 작은 단위에서부터 큰 단위까지 그리고 이 관객분들의 취향을 고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거대한 서사를 본인이 직접 계획을 해서
1: 예.
0: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인지 그런 약간 원론적인 그런 질문들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그래서 그 질문의 답이 이번 앨범이었을 텐데 어떤 답이었을까요?
0: 그 질문들은 사실 평생 짊어지고 가는 질문들인 것 같긴 합니다.
1: 예.
0: 그런데 이세 가지 요소를 다 고려를 했어요. 이번 앨범의 곡을 고르면서요. 그래서
1: 예.
0: 예. 세 가지가 다,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켰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1: 예.
0: 예.
1: 알겠습니다. 주말에 그 연주회를 앞두고 계시죠?
0: 그렇습니다.
1: 예, 두 번.
0: 네.
1: 어디서 합니까?
0: 9월 5일 대구 수성아트피아에서 독주회를 하고요.
1: 예.
0: 9월 6일 일요일에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1: 아, 그렇군요.
0: 독주회를 가집니다.
1: 예. 뭐, 그 앞날이 너무나 창창하고 무궁무진한 청년이기 때문에
0: 아, 감사합니다.
1: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예, 사랑을 주실 것 같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예, 제가 보니까 그 조성진 씨나 이미윤찬 씨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공연을 하면 국내에서 가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아마 김세현 씨도 곧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만큼 어떤 뭐랄까 흔히 하는 말로 클래식 음악가든 아니면 대중음악가든 팬덤이 있는 거니까요. 예, 아마 그런 날이 올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래도 세월이 흐르고 무대가 더 그렇게 커지더라도 지금의 김세현이 끝까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뭘까요?
0: 항상 음악을 섬기는 마음으로 연주하는 그런 피아니스트로 남고 싶습니다.
1: 예.
0: 예.
1: 영문학은 더 공부할 생각이 없습니까? 학사까지 마치면?
0: 아, 문학도 사실 음악같이 평생 함께 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면 혹시
0: 예.
1: 그 문학에서 스토리텔링을 안 다음에 그것이 음악에 투영된다고 하셨잖아요.
0: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문학 작품을 써볼 욕심도 있습니까? 문학을 공부하신다고 하니까.
0: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 아, 그런가요? 그건 음악이 중심에 있다는 얘기군요.
0: 아, 그렇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까지 글솜씨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대중에게는 어떤 음악가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훗날에?
0: 사실 어떻게든 기억해 주셔도 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뭐늘 이제 연주자가 보이기보다는
1: 예.
0: 작곡가가 보이는 그런 연주를 하고 싶습니다.
1: 예.
0: 예.
1: 그럼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0: 네네.
1: 이 얘기는 지난번에 조성진 씨한테도 던졌던 질문인 것 같은데요.
0: 예.
1: 연주자가 아닌
0: 네.
1: 작곡자로서도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작곡을 거의 뭐 재미로는 좀 해보긴 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영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1: 예. 더 노력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0: 아,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다른 사람

0: 앞에서 선보이는 거는 방금 그 시 같이요. 조금 쑥스러운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쇼팽이 매우 위대한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0: 아, 예.
1: 워낙 쇼팽에 천착하고 계시기 때문에
0: 예.
1: 예.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피아니스트 김세현 씨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0: 예.
1: 예. 쇼팽의 녹턴 20번 혹시 곡에 대한 설명을 잠깐 직접 해 주실 수도 있습니까?
0: 아, 이 곡은 쇼팽이 제 기억으로 제 나이 정도에 작곡한 아니면 오히려 그보다 어렸을 때 작곡한 곡이에요. 예. 쇼팽의 콘체르토 F마이너를 작곡하기 전에 스케치같이 작곡한 녹턴이에요. 그래서 그 쇼팽의 콘체르토 F마이너가 쇼팽이 느꼈던 그 첫사랑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콘체르토인데 특히 2악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2악장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녹턴이.
1: 예.
0: 그리고 이 녹턴은 이제 영화에 나왔기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더 피아니스트라는 그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폴란드의 피아니스트의 삶을 그린 영화라고 알고 있어요.
1: 예. 예.
0: 근데 이때 이제 한 방송국에서 이 녹턴을 치다가 폭탄 소리에 이제 대피를 하는 상황이 이제 영화의 첫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1: 예, 예.
0: 그럼 마지막 장면은 이제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서 다시 방송국으로 돌아와서 이 녹턴을 연주합니다.
1: 예, 예.
0: 그래서 그게 되게 깊은 울림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그런 작품입니다. 예.
1: 음악엔 서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가끔 이 프로그램에서 드리는데 바로 그걸 증명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 예. 피아니스트 김세현의 연주로 듣는 쇼팽의 녹턴 20번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여기서 마지막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0: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ve got a friend in me.
1: 예, 오늘 인터뷰는 어제 생방송 후에 녹음으로 진행됐는데 이렇게 그 대단한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객석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지척관에서 보고 듣는다는 게 저 같은 진행자들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연주는 제가 감히 평가할 만한 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피아니스트의 어떤 손가락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손가락이 모양도 아주 섬세한데 그 놀림이 정말 그 섬세하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6208 쓰시는 분께서 반백살이 다 돼가는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호기심이 생겨서 찾아보게 됐다고요. 2526 쓰시는 분께서는 두 사람의 연배가 5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어째서 대화가 같은 세대같이 잘 어울릴까. 참 잘 큰 젊은이 같다고 하셨습니다. 워낙 이 인터뷰 중에도 나왔지만 애어른 같은 김세현 씨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철학자 같은 느낌이 든다고 9908 쓰시는 분께서도 해주셨고요. 이 중학교 시절의 학생 김세현을 기억하는 분도 올려주셨습니다. 유튜브에 DDDYTUO 쓰시는 분. 인터뷰하는 모습이 너무 반갑다고요. 예원 학기 때부터 학과 공부도 최고 수재였다고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하버드대에서도 1년 동안 전부 올 A를 맞았다고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 조금 이따 진행하겠습니다.
2: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듭니다.

0: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3: 예. 이제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4부는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첫 곡을 채워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이미 방송 시작하자마자 올려주셨는데 그중에 한 분은 미니의 엄은희 씨입니다. 오후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요. 희한하게 새벽이나 자정 무렵에 다시 들으면 노랫말이 마음속으로 깊게 스며드는 느낌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제대로 가을을 느끼고 있구나 싶다고 하셨는데 이분도 이제 9월에 저희 손석희 12시에 출연하실 예정이기도 합니다. 한영애 씨의 가을 시선을 듣겠습니다.

0: 9월 3일 목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맘단이 뉴욕시장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욕시가 다음 주 개학일에 맞춰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AI 사용을 1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60만 명이 해당되는데요. 뉴욕시 교육감은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고 틀리고 마침내 정답을 맞힐 때 가장 잘 배운다. 어떤 앱이나 챗봇, 알고리즘도 이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욕보다 먼저 하고 있는 나라도 있죠. 노르웨이입니다. 이번 달부터 13세 미만 학생에게는 생성형 AI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기기와 AI에 익숙해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봤더니 읽기, 쓰기, 수학 능력이 모두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죠. 시간으로는 인스타그램, 사람 수로는 카카오톡.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 사용하는 SNS는 뭘까요? 카카오톡이 아니고요. 인스타그램인데요. 7월 기준 1인당 월 평균 체류 시간이 21시간 27분이라고 합니다. 카카오톡은 10시간 47분으로 틱톡, X 등에 이어서 5위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쓰시나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앱은 여전히 카카오톡인데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4,744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60만 명 정도니까 국민 92%가 쓰고 있네요. 하지만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3만 명 줄었다고 합니다. 어제 1일 1 트럼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미 건국 250주년 기념 1달러 주화에 트럼프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금빛 동전이지만 금 함유량 0%고요. 그런데 미 연방법에는 1달러 동전에 살아있는 사람의 초상을 새기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어떻게 했을까요? 건국 250주년 기념 동전 발행법. 이라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며 초상을 뒷면에 새기면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뒷면은 안 되고 앞면은 되니까 이번에 동전 앞면에 자기 얼굴을 새겼습니다. 지금까지 9월 3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지켜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네, 지구촌 사이드 B 시작하겠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 시작할까요?
0: 네, 오늘은 유럽 주식시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 블룸버그 기사, 노키아가 유로스톡스 50지수에 재편입되다. 땡땡땡땡은 자리를 잃었지만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일단 스톡스 50은 미국의 S&P 500 지수 같은 이제 지수인데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로존 주요국의 대형 우량주 50개가 묶여있는 지수입니다. 예. 뭐 ASML, LVMH, 지멘스 등 유럽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죠.
1: 예. 그 땡땡땡땡은 뭡니까?
0: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아무튼 그 저 노키아는 휴대폰 제조 회사로 유명했다가 휴대폰에 이제 함을 갔잖아요.
0: 예.
1: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뭐 그래도 잘 챙겨간다고 얘기는 들었죠 지난번에.
0: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과감히 처분한 노키아가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용 클라우드 인프라, 뭐 차세대 통신 장비 집중하는 B2B 기술 기업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1: 예.
0: 특히 글로벌 AI 열풍 때문에 이제 관련 수요가 증을 하면서 주가가 1년간 2배 이상 폭등을 했다고 하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노키아에 대한 기사를 따로 쓰기도 했는데 AI 물결 타고 주가가 대폭등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그래도 도대체 노키아가 무슨 사업을 하느냐 잘 이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한 좋은 비유가 있었습니다.
1: 예, 예.
0: 데이터 센터의 광 케이블이 도로라면 이제 노키아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그 도로 위에서 데이터를 나르고 정리하는 트럭과 물류센터를 하는 그런 인프라다 이런, 예. 비유가 있더라고요. 뭐 요즘 데이터 센터가 엄청 핫해서 저희 12시에서도 많이 다루잖아요.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노키아의 이 네트워크 인프라 부문 매출도 급격히 성장을 했다고 하고 또 엔비디아가 최근에 10억 달러 규모 지분 2.9%를 인수하는 투자 발표도 호재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1: 예, 예.
0: 반면 이제 노키아는 들어왔고 이제 나가게 된 땡땡땡땡이 누구냐? 독일 자동차의 자존심 폭스바겐.

0: 이어서 충격적이었는데요.
1: 아, 쫓겨났어요?
0: 네.
1: 예, 예.
0: 이게 1998년 이 스톡스 50 지수 출범 이래 거의 매년 자리를 지켜왔던 폭스바겐이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퇴출됐다라는 건 이게 폭스바겐 한 회사의 위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1: 자동차 산업에
0: 맞습니다. 예, 특히 예. 독일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 사건이다. 예, 예.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1: 예. 근데 폭스바겐은 뭐 지금도 판매량이 세계 2위라면서요.
0: 맞습니다.
1: 1위가 토요타고 일본에
0: 네.
1: 3위는 우리 현대차입니다.
0: 네.
1: 예. 2위 정도면 그래도 이게 안 됩니까?
0: 그러니까 여전히 굴지의 자동차 제조사이기는 하지만 이 지수에서 빠졌다라는 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위기다라는 예. 정도의 해석으로 저희가 읽을 수 있겠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또 보니까 생존 경쟁에 나선 폭스바겐,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자신의 이사회와의 싸움을 이어가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1: 예.
0: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폭스바겐은 지금 내외적으로 아주 문제인데 특히 이제 대외적으로는 중국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픕니다.
1: 중국의 전기차 때문에 그렇군요.
0: 네, 원래는 예. 중국에서 폭스바겐이 굉장히 잘 팔렸었거든요. 근데 중국 내수에 특히 이제 전기차, BYD 같은 전기차의 이제 내수 시장을 빼앗긴 게 매출에 많은 타격을 줬다고 하고요.
1: 예.
0: 그리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 때문에 좀 이제 사업을 리인하게 얇게 가져가고 싶을 거거든요.
1: 예.
0: 폭스바겐이 1위 도요타와 3위 현대차에 비해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요타가 39만 명, 현대차가 33만 5천 명 정도로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선 설명이 되고 있는데
1: 예.
0: 폭스바겐이 58만 명 고용하고 있대요.
1: 거의 두 배 가깝네요.
0: 네, 그러니까 기업 네. 입장에서는 이거 사람이라도 좀 줄여서 우리가 경영을 좀 해보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CEO가 최대 10만 명을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구조조정안을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1: 예.
0: 하지만 기사 제목에서 커닝할 수 있듯이 이사회의 수용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독일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이사회의 근로자 대표가 과반 이상 지금 폭스바겐에 예, 예.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결정적인 표가 지방정부에게 또 있대요. 근데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에
1: 그렇죠.
0: 있는 예,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해고가 예. 되거나 실직을 하게 되면 위기니까 또 이거를 승인해 주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1: 사실 뭐 폭스바겐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차 하면 독일인데 다른 브랜드들도 있잖아요. 벤츠니 뭐니. 거기도 비슷합니까 상황이?
0: 일단은 스톡스 50 지수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뭐 그 독일 완성차 삼총사라고 하는 이 두 기업들은 여전히 있기는 예, 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도 모두 칼바람을 맞고 있는데 벤츠는 이미 5,50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받았다고 하고요. BMW도 최대 10억 유로의 구조조정 비용을 쓰겠다 이런 발표를 해서 사무직 중심으로 한 1만 명 정도 감원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예, 예.
0: 뭐 이유는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 완성차 업체들은 특히 이제 내연기관차에서는 최고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1: 예, 예.
0: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습을 지금 당해낼 재간이 없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1: 예.
0: 잠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들여다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때문에 차가 안 팔리는데 중국과 손을 잡으려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탈리아의 피아트, 이렇게 쬐끄맣고 알록달록한 색의 그 자동차 파는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공장이 놀아서 직원들이 지원금을 받으면서 살 정도인데 결국은 중국 전기차 업체한테 우리 공장을 좀 써달라 이렇게
1: 예.
0: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포드나 닛산 같은 경우에도 스페인과 영국 공장을 중국 자동차 공장에게 우리 공장을 좀 써라 예. 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1: 예. 뭐 독일 얘기 잠깐 다시 돌아오면 자동차 산업이 독일의 주요 산업인 건 틀림이 없는데 이 산업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가면 독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에서 자동차 산업은 매우 중요한데 숫자로
1: 예.
0: 보면 독일 GDP의 5% 이상을 직접 차지하고 있고 관련 일자리만 69만 개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사에서는 독일의 산업적 중추가 영구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런 전문가 발언을 인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영향이 연쇄적인 게 완성차 업체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거기에 부품을 이제 공급하는 부품 업체들도 힘들어질 거잖아요.
1: 자동차 산업 뭐 부품 업체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0: 네. 그래서 예.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 조사를 보니까 향후 10년 내에 부품 업계에서만 일자리가 뭐 12만 5천 개에서 20만 개 정도 사라질 것이다.
1: 예.
0: 이런 예측을 내놨고 그래서 부품사들은 지금 네 곳 중 세 곳에서 자동차 더 이상 안 되겠다. 의료나 방산으로 바꾸자 하면서 이렇게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노키아 얘기를 시작했는데 결국 자동차 회사들 얘기까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예, 한때 블루 아이드 소울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요즘은 뭐 음악을 굳이 이렇게 인종에 따라서 나누진 않지만 과거에는 장르마다 꽤 뚜렷한 그런 경계가 좀 있었습니다. 소울과 R&B, 예, 이건 본래 이제 흑인 음악의 영역이었고 오랜 시간 동안 흑인들이 일구고 갖고 온 하나의 땅이었죠. 근데 그 비옥함에 매료된 백인 음악가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고 곧 경계선 위에 발을 들여놓고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백인이 흑인 음악의 문법으로 만든 음악, 이걸 이제 블루 아이드 소울이라고 한다는데, 특히 이제 그런 뛰어난 백인 음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란 눈의 소울, 이제는 뭐 낡은 표현이 됐지만 당시 음악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었는지 이걸 알려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 그 블루 아이드 소울과 AOR, 이번 주에 저희들의 주제죠. AOR이 포개지는 지점에 한 음악가가 서 있었습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김학선 위원이 선곡한 AOR의 네 번째 곡은 마이클 맥도널드의 I Keep Forgetting입니다. 마이클 맥도널드는 1974년에 스틸리 댄의 백업 보컬과 키보디스트로 이제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하죠. 어제 저 스틸리 댄에 있었던 도널드 페이건의 음악도 들었습니다만 아주 정교하게 일 때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마이클 맥도널드는 백업 보컬로만 머물기에는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1975년에 서던 록 밴드였던 두비 브라더스의 보컬로 영입이 됩니다. 그래서 밴드의 사운드를 소울 그리고 AOR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1979년 그래미에서 올해 레코드와 앨범상을 휩쓸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What a Fool Believes를 들려드리기도 했는데 거기도 그렇고 이 곡도 그렇고 마이클 맥도널드의 어떤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앨범은 이렇습니다. 본인의 얼굴을 크게 내걸었습니다. 1982년에 발표한 솔로 데뷔 음반 If That's What It Takes입니다. 별다른 장식 없이 이렇게 얼굴만 크게 나와 있는데 두비 브라더스의 시절의 어떤 이미지를 벗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 자신감은 함께 작업한 면면들 덕분이기도 한데요. 이른바 AOR의 올스타가 참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크로스, 케니 로긴스 등이 코러스를 맡았고 오늘 들어볼 이 음반의 대표곡은 I Keep Forgetting입니다. 밴드 토토의 연주도 여기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김학수 의원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토의 다소 깔짝거리는 기타 연주가 매력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연주하면 깔짝거리는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AOR 특집의 네 번째 곡 마이클 맥도널드의 I Keep Forgetting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예, 이번 주 AOR, Adult Oriented Rock 특집의 네 번째 곡. AOR은 하드락에서 거칠고 뾰족한 부분들을 걷어내고 세련되고 좀 도회적인 장르라고 말씀드렸죠. 이 장르의 대표적인 가수인 마이클 맥도날드의 I Keep Forgetting을 들었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4.5일째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예, 네팔 홍수 관련한 뉴스 하나가 좀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자면 네팔 구조대가 직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보이는 수력발전소 네 군데의 터널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 중에 두 군데 터널에 한 90명의 직원이 생존한 채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색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터널의 통신 휴식 장소로 지어진 관련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식량과 물도 있다는 건데 다만 지금 수색이 집중되고 있는 이 터널 속에 우리 한국 근로자들이 있는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으시고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미니의 이경미님 오늘 다양한 선곡 여기에 쇼팽의 녹턴 저는 왜

자꾸 쇼핑이라고 발음할까요? 쇼팽 녹턴까지 예, 가을 귀에 링거 맞고 보야까지 먹은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5491 쓰시는 분께서는 수없이 주파수를 많이 돌려봤지만 음악을 이렇게 고급지게 만들어주는 방송 여기가 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저 소개를 드리면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릴까 말까 했는데 좋은 말씀인 것 같아서 일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9861 쓰시는 분께서는 저는 가족 병간호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5월부터 지방에서 서울로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조식을 챙겨서 병원을 다녀와서 1시부터 임시 숙소에서 듣는 손석희의 12시가 가장 큰 위안이 되는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빨리 더 나아지셨으면, 그래서 쾌차하셨으면 좋겠다는 기원을 전해드립니다. 마이클 맥도널드의 노래 들으시고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생각나는 노래가 많네요. 김학선 선곡위원님 감사하다고 역시 문자 1118 쓰시는 분께서 전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은주님께서 유튜브로 처음으로 월차 낸 딸과 강릉으로 2박 3일 늦은 휴가를 갑니다. 9월에 강릉 가시는 건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가 더 좋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한여름에 좀 와글와글 될 때보다는 좀 낫겠죠. 예, 둘이 뚜벅뚜벅 여유있게 여행하려고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좋은 여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8225 쓰시는 분께서도 이분은 가족이 속초로 가고 계시다고 역시 늦은 휴가를 가신다고 했습니다. 휴가철이 끝났는데도 차가 많이 막힌다고 하셨네요. 그래도 하늘은 맑고 푸른 게 너무나 예쁘다고요. 예, 라디오 들으면서 졸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0: 금호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목요일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위치한 정부 부처들을 세 종시로 차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도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 이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2: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검찰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주장해왔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총장을 지휘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1: 경찰이 방 씨의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 20개월 만에 방 의장 등 하이브 경영진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방 의장 등은 하이브 상장 전 상장 계획이 없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자신과 관계없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는데 경찰은 방 의장 등이 거둔 부당이득 2,631억 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2: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미국 방송 인터뷰에서 반도체 제품에 대해 고강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라는 정책이라고까지 말했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네, 정치권 소식 정치팀 고병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 기자, 먼저 오늘 오전 정부가 발표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4: 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고 공공기관 350여 개는 올해 4분기 중 계획을 발표해서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한성숙 국무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5: 메가 프로젝트, 5국 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4: 개혁 구상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전력 인프라를 담당하는 발전 5개 사와 지역별로 흩어진 4개 항만 공사를 통합하는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주택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1: 네, 그럼 이번에는 인사청문회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된 사무실로 첫 출근했죠?
4: 네, 아무래도 그 야당에서 지명철의 영순위로 지목하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는 만큼 오늘 관련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은 이력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입장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김 후보자의 발언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

0: 또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요. 김 후보자는 무혐의 처분이 마땅했는데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시켜줬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선 여당에서도 총상적인 민원 전달을 윤석열 정권 검찰이 무리하게 사건화한 것이라며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과거 김 후보자가 식약처 로비 사건 영장 전담판사를 브로커가 있는 술자리에 불러내고 함께 사진도 찍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1: 네,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지금 여야 모두에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0: 네, 여야 가릴 것 없이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에 출연해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도 듣고 있고요. 본인도 듣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저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여당 지도부가 사실상 신중론을 제기한 건데 당내에서도 후보직을 사퇴하든 의원직을 사퇴하든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용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공세는 비난에 가까울 정도로 거칠게 이어졌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용혜인은 그냥 국회의원 한 명이 있는 소수당, 기본소득당의 대표가 아니라 좌파의 위선, 좌파 비즈니스의 전형인 것입니다.
0: 또 장 대표는 용 후보자를 천룡혜인, 특혜용인 등으로 지칭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영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비거주 1주택자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면서요.
0: 네, 이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자신이 소유한 과천아파트에는 세를 주고 서울 동작구 등에는 전세로 약 5년간 거주했는데요. 이를 두고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엇박자를 내는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 거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확고한 방향성이 있는 원칙이라며 제가 갖고 있는 과천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돼 멸실 중인 상황임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이주는 202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 이 후보자는 여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2026년 세제 개편안 수정 요구에 대해선 협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비거주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다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후보자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정부에서 수정안을 낸 것은 이미 민주당에서 주신 보완 아이디어로 협의에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이번엔 국회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0: 네, 그제 조국 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시효를 밀어붙이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었는데요. 이걸 두고 범진보 연대와 통합을 얘기했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 균열이 전면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포문은 먼저 오늘 아침 민주당 TV에 출연한 김민석 대표가 열었습니다.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연대를 저해하는 언급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0: 조 원장의 최근 발언들을 겨냥해 연대를 저해하는 발언으로 규정하면서 경고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서 김 대표는 합당과 관련해서도 합당과 연대는 다 열려있는데 연대는 무조건 하고 합당 여부는 완전히 미정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비슷한 시각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조 원장의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에 이상한 프레임으로 접근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김 대표가 밝힌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통합 구상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가치보다는 덩치를 키우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가치가 분명하지 않은 덩치 키우기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정기국회 첫 본회의 소식도 전해주시죠.
0: 네, 법안 처리를 위한 이번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여야가 미리 합의한 이태원

참사특별법 개정안, 국정원 정보수집 범위 확대법 등 비쟁점 법안 17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용산공원 주택공급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오늘 본회의엔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역대 최대 821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보고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민주당은 대전환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고 평가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슈퍼 팽창 예산이라고 맞서는 만큼 앞으로 심사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0: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해 수천억 대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 등이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2,631억 원의 부당 이득을 거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흥준 기자입니다.
1: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해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개시 21개월 만입니다. 방 의장 등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투자자들은 여기에 속아 두 차례에 걸쳐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결국 2020년 하이브가 상장하면서 방 의장 등은 모두 2,631억 원의 부당 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중 방 의장이 얻은 부당 이득은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전문가들이 대거 가담한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대신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미 지난 4월과 5월 경찰이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반려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방 의장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했고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부당이득 2,631억 원을 전액 추징 보전하고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김중동 하이브 전 CIO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흥준입니다.
2: 부친상을 치른 뒤 출근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재 총 요구와 관련해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0: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 가까운 조사를 마치고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은 조사가 끝난 뒤 홍 전 감독 선임에 개입한 적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 남편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현직 공무원이 이 남성은 지난 1일 경기 광주의 한 다세대 주택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과 양육권 조정 등의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별심하고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를 보고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 티빙에서 해킹으로 유출된 계정이 4천만 개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6월 벌어진 티빙 해킹 사건을 조사한 결과 휴면 계정을 포함해 3,954만 개 계정의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모두 20개 항목에 달했습니다.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충청 이남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충청권 5에서 20mm, 남부지방은 최고 40mm에 이르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동풍이 불어들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오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3: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에 대한 목포 정치권의 반발이 통합실을 넘어 교육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은 오늘 오전 6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광주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후보대학 선정을 철회하고 재심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백동규, 최현주 목포시 의원도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고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불공정 위법 소지가 있다며 교육부가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신설 심사를 중단하고 직접 검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목포 정치권의 대응에 통합실을 상대로 한 재심사 요구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하는 교육부를 향한 압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과제인 전력망 구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으로

0: 오늘 전기요금 25조 원을 미리 받아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변전망 건설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전력망 사업은 지난 1일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돼 2029년까지 우선 3기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25조 원 선수금 방안은 아직 협의 단계로 호남 전력망에 투입돼 구체적인 규모와 공공, 민간의 비용 분담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안군 의회가 12·29 여객기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무안국제공항 정상화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무안군 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사고 여객기 잔해물 재수색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가 추가로 발견된 만큼 초기 유해 수습과 잔해물 보관 관리 과정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조사 과정과 자료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과 협의해 사고 조사와 안전시설 개선을 병행하면서 무안공항 재개항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목포 MBC가 단독 보도한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의 관리 부실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조사 결과 적정 수용 규모가 60마리인 센터에 158마리가 보호돼 있었고 동물 분리와 법정 보호 공고 등에서도 관리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장흥군의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후속 조치하고 전국 동물보호센터로 긴급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군이 분산에너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에 따른 후속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산단 전담 TF를 설치합니다. 무안군 전담 TF는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와 관계기관 협의를 비롯해 입주기업 유치와 기반시설 확충, 정주여건 마련 등을 총괄합니다. 또 중앙정부와 전남경주통합특별시 등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맡아 국가산단 지정과 조성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안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무안군 의회가 오룡지구에 추진 중인 20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건립에 반대하며 무안군에 건축 허가 불허를 촉구했습니다. 무안군 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규모 공동주택과 인접한 입지로 소음과 열, 화재와 전력시설 등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크다며 주민 의견을 허가 심의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안군은 주민들이 제기한 입지와 안전 문제 등을 관계 법령과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8일 사업자 측 주민 서명회를 거쳐 건축 허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목포 등 전남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9.5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초하지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클래식의 대명사라 불리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올해로 그가 세상에 태어난 지 어느덧 270주년이 됐는데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가 남긴 명곡들은 여전히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목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모차르트의 숨결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열리는데요. 바로 목포시립교향악단의 제140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 기념음악회인데요. 사랑스러운 세레나데의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 무지크부터 오페라 마술피리와 피가로의 결혼 서곡 그리고 그의 마지막 교향곡이자 가장 웅장한 걸작으로 꼽히는 교향곡 41번 주피터까지 모차르트 음악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선물같은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 클래식으로 한번 재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9월 3일 목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첫 곡은 오페라 마술피리 중에서 밤의 여왕의 아리아 조수미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즐거운 오후 2시에서 정말 오랜만에 클래식을 좀 전해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 즐거운 오후 2시 채널 맞아? 눈을 비비면서 한번 확인해봤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 이런 멋진 음악들을 우리에게 선사했던 모차르트의 음악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 140회 정기 연주회, 목포 시립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인데 특별히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 기념 음악회로 오늘 함께 합니다. 오늘 7시

0: 30분 목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티켓링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매를 하시면 되겠고 오늘 예매는 6시까지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더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립교향악단 281-3108 281번에 3108번으로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쁜 일상에 또 분주한 일상에 우리의 감성과 또 낭만을 채워주는 클래식 어떨까요?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에서는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을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김현진의 스포트라이트 함께합니다.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자, 즐거운 오후 2시 가을맞이 이벤트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태안 가을꽃 박람회 가보고 싶은 분들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가보고 싶은 분들은 꼭 문자로 샵 0891번으로 박람회 가보고 싶다라고 남겨주시면 한 분당 총 4명이서 갈 수 있는 티켓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데이펙 IS동서, 백조싱크, NH농협, 손해보험, 브람스안마이자, 롯데렌탈, 성원, 에드피아, 도드람 한돈과 함께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에
2: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보험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볼.

0: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을 모아 김현진의
1: 스포츠라이트.
0: 자, 김현진의 스포츠라이트 김현진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현진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재미난 스포츠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1: 네, 이번 주도 한 스포츠 인물에 대해 탐구해보고 또 이야기해보는 스포트라이트 인사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0: 인사이드,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다뤄볼지 궁금한데요.
1: 네, 네. 네, 이 인물은 워낙 이 분야 또 원탑이라서 네. 제가 퀴즈를 두 인물로 원래 냈었는데
0: 그렇죠?
1: 이제 이름을 정확히 맞춰주시는 걸로 좀 바꿔봤거든요.
0: 예.
1: 네, 한번 내보겠습니다. 배드민턴 세계 1위 그리고 셔틀콕의 여제로 불리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안소영, 2번 안세영.
0: 아, 볼 수가 없죠. 네,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선수에 대한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1: 네, 이 선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배드민턴 세계 1위입니다.
0: 아, 그렇죠. 세계 1위라는 그 단어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1: 네.
0: 근데 이게 엄청난 게 2023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1: 그쵸.
0: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2023년에 있었던 일본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요.
0: 네네.
1: 2024년 10월에 이 선수의 강력한 라이벌인 천이페이 선수 아시죠?
0: 네네.
1: 네, 천이페이 선수에게 잠시 1등을 내주긴 했지만 다시 1위를 되찾아오면서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0: 잠깐 잠시였지만 여전히
1: 네.
0: 세계 랭킹 1위로서 활약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더 대단한 건이 선수가 2002년생, 그러니까 올해
1: 그쵸.
0: 25살의 어린 나이인도 불구하고 세계 1위를 계속
1: 네.
0: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
1: 네,
0: 대단합니다.
1: 진짜 정말 어린 나이죠. 네, 그런데 더 어릴 때부터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렇게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된 건데요. 이 선수는 현재 배드민턴 모든 메이저 대회에서 수상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0: 네, 그러니까요. 아까 말했던 2023년 세계선수권에서도 우승했고,
1: 네.
0: 2023년 파리올림픽에서도 당연히 금메달,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땄고요.
1: 네. 그리고 올해는 닝보 아시아 선수권에서도 우승을 하면서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2주 전에도 2026년 세계선수권대회가 인도 뉴델리에서 있었는데요. 이 경기에서도 역시나 세계 최강 이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단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1: 네.
0: 퍼펙트하게
1: 퍼펙트 게임으로.
0: 우승해서 정말 상대 선수도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 이렇게 이제 그 올림픽,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 이런 것들을 다 메이저 대회를 우승하는 걸 이제 그랜드 슬램이라고
1: 네.
0: 하잖아요. 이 선수가 계속 지금 그 그랜드 슬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 네.
0: 어쨌거나 이 선수는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방수현 선수가 자신의 후계자라고도 언급을 했죠.
1: 네, 방수현 선수는 다들 아실 텐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선수를 자신의 후계자 같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선수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방수현 선수가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이 선수의 경기를 해설한 장면이 있습니다. MBC 중계 내용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안생 선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행보를 보면은 저보다도 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게임도 너무 부담 갖지 않고 한 게임 한 게임에 그냥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게임을 이기고 두 번째 게임에서 잡히면서 약간 부담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이렇게 좀그 업해가지고 경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차분하게 경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많아졌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마무리를 잘해줬습니다.
3: 그렇습니다.
0: 대단합니다. 방수현 선수 당시에 셔틀콕의 여왕이라는 칭호가 있었는데,
1: 네.
0: 여왕님이 내 뒤를 이을 여왕은 이
1: 와.
0: 선수다라고 장명하는
1: 엄청난
0: 예,
1: 칭찬이죠.
0: 그런 칭찬이었습니다. 얼마나 대견하고 또 기특할까요? 거의 딸뻘
1: 그쵸.
0: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 선수 행보가 정말 기대됩니다.
1: 네.
0: 다음 키워드는 뭐죠?
1: 네, 이 선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나주의 딸입니다.
0: 나주 출신이에요?
1: 네.
0: 그렇구나.
1: 네, 이 선수는 전남 광주 나주시에서 태어났는데요. 초중고등학교 학창 시절도 모두 전남 광주에서 보냈습니다. 현재는 나주시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0: 무조건
1: 있어요. 네.
0: 시켜야죠. 지역의 자랑이 아닐 수가 없는데, 지난 6월에 열렸던 인도네시아 오픈 여자 단식에서 우승한 것도 나주시에서 엄청난 축하를 보냈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 나주시에서 이 선수 기념 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라고요?
1: 네, 현재 나주시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금 사업으로 이 선수의 체육관과 또 기념공간 조성을 하고 배드민턴 꿈나무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의 성장 과정과 또 주요 성과 등을 다룬 기념 공간을 조성하고 이 선수처럼 대단한 선수가 또 나주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럴 수 있도록 지역 청소년들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면서 미래 스포츠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0: 지금 이 선수를 본받아서 나도 이 선수처럼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될 거야 하는 후배 선수들이 열심히
1: 네.
0: 기량을 닦고 있을 텐데, 이런 시설들이 세워진다면 좀더더
1: 네.
0: 밝은 미래를 지켜봐도 될것 같습니다.
1: 네.
0: 자, 1부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2부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퀴즈 한번더 내주세요.
1: 네, 이 선수의 키워드는 배드민턴 세계 1위, 그리고 나주의 딸입니다. 배드민턴의 레전드, 방수현의 후계자로도 불리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안소영, 2번 안세영.
0: 네,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자, 1부 마무리하면서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1: 네, 1부 마무리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힘든 훈련과 또 여러 대회를 겪으면서 마침내 세계 정상에 오른 이 선수와 어울리는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YB의 나는 나비.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2: 89.1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빛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월드에서 2026 태안 가을꽃 박람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네, 저로도 2부 시작했습니다. 김현준의 스포트라이트. 오늘은 스포츠 인사이드, 스포트라이트 인사이드 함께하고 있는데요. 퀴즈 다시 한번 내주세요.
2: 네, 배드민턴 세계 1위 그리고 셔틀콕의 여제로 불리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안소영, 2번 안세영.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89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 네, 자랑스러운 나주에 따르면서 지금 현재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를 자랑하는 이 선수. 마지막 키워드는 뭡니까?
2: 네, 마지막 키워드는 도장깨기 선수입니다.
1: 도장깨기요? 네. 이거 그 엄청난 레전드들만 한다는 그쵸.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2: 네, 이 선수가 자신보다 더 높은 랭킹이 있거나 혹은 천적이라고 생각했던 네네.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상대하면서 이기는 그렇게 도장깨기를 했던 선수여서 도장깨기 선수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1: 네, 진짜 그 라이벌이었던 그리고 네. 천적이었던 선수들과 경기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그 뭐랄까요 트라우마나 그다음에
2: 극복하고
1: 그 경쟁자의 엄청난 높은 벽을 네. 극복을 하고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도장깨기로 표현을 했는데 네. 천이페이 선수도 네. 엄청난 라이벌이지만 지금은 이제 잘 이기고 전 세계 랭킹 1위였던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도 이겨내고 얼마 전 세계 선수권에서도 이 선수를 그쵸, 이기고 이겼죠. 예, 1위를 차지했잖아요.
2: 네. 그리고 또 2020년 도쿄올림픽 여자 단식 은메달리스트였던 전 배드민턴 선수 대만의 타이징 선수도 꺾었고요. 네. 2016년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였던 전 배드민턴 선수 스페인의 카롤리나 마린 선수도 꺾으면서 도장 깨기를 완성했는데요.
1: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들 다 꺾었네요.
2: 그렇죠. 그렇죠. 관련해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또 이 선수의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SBS 뉴스 리포트로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3: 안세영은 이번에 세계 1위 일본 야마구치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중국 천이페이, 스페인 마린까지 상대 전적에서 열세였던 선수들을 잇따라 격파했습니다.
4: 한 번도 못 이긴 선수는 이제는 없는 것 같아서 많이 부딪혀보고 많이 깨져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제가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들께 또 많은 좋은 인상을 심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목표는 금메달입니다.
1: 한 번도 못 이긴

0: 선수는 이제 없다. 야, 이 진짜 이 자신감 그리고 기록이 증명하는 아주 이 선수만이 할수 있는
1: 그렇죠.
0: 말 아니겠습니까? 아, 저도
1: 맞습니다.
0: 이런 말좀 해보고 싶네요. 예. 세계적인 선수들을 상대로 이런 말을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동안 치열한 예, 뼈를 깎는 노력을 했을지 아,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1: 네, 얼마나 연구하고 연습했을지 정말 정말 대단한데요.
0: 네.
1: 근데 이게 항저우 아시안 게임 전이니까 거의 3년 전인데 이제 지금은 또 얼마나 선수들을 이기고 격파했을지 네, 정말 대단합니다.
0: 예.
1: 네, 이 선수는 그렇게 한명한명 도장을 깨다가 결국
0: 게다가
1: 올해는 아까 1부에서 잠깐
0: 네.
1: 말씀드렸는데 그랜드 슬램까지 달성했다고 합니다.
0: 맞아요. 그랜드 슬램. 배드민턴에서는 어떤 대회를 석권해야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고 하죠?
1: 네, 배드민턴에서는 이제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그리고 아시아선수권, 이렇게 4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했을 경우
0: 네.
1: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 선수는 올해 4월에 아시아선수권 대회까지 우승을 하면서 아시아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선수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0: 와,
1: 달성했습니다.
0: 아시아 여자 선수는 최초예요?
1: 네.
0: 진짜 대단한
1: 네,
0: 선수네요.
1: 진짜.
0: 야, 이거 이 대회 하나만 우승해도 정말 세계적인 선수인데 이
1: 그렇죠.
0: 어려운 대회를
1: 이걸 다.
0: 다섯 권 했으니 아, 진짜 적수가 없다라는 말이 절로
1: 네.
0: 나옵니다. 근데 심지어 25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한 최소 5년 정도는 이 선수의 예, 왕좌를 꺾을 사람은
1: 없죠.
0: 아, 없을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네, 그 왕재희 선수도 아시죠?
0: 네.
1: 네, 왕재희 선수도 이 선수 이번 아시아 선수권에서 세트 스코어 2대 1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3월에 있었던 전영 오픈에서는 이 선수에게 패배했지만
0: 네.
1: 결국 다음 달 아시아 선수권에서는 이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서륙을 했습니다.
0: 네. 진짜 패배도 설득하고 또 내친 김에 그랜드슬램까지 달성했으니 얼마나 본인으로서는 뿌듯하고 자부심을
1: 그렇죠.
0: 느끼겠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더 좋은데 본인은 얼마나 더
1: 얼마나 더
0: 신나고
1: 좋을까요? 네.
0: 행복하겠습니까? 자, 이제 이 선수는 2주 뒤에 있는 나고야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있죠?
1: 네, 9월 19일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2주 뒤에 열리는데요. 이 선수도 아시안 게임에 참가합니다.
0: 네.
1: 또한 번에 기록을 쓸수 있을지 기대가
0: 그럼
1: 됩니다.
0: 아시안 게임 2연패
1: 네,
0: 되겠네요.
1: 그렇죠.
0: 자, 마지막으로 문제 한번 더 내주세요.
1: 네, 이 선수의 키워드는 배드민턴 세계 1위, 나주의 딸, 그리고 도장 깨기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안소영, 2번 안세영.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89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0: 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3: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2: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9: 엄마!
10: 우리 아이 도드람
11: 나왔어.
10: 우리 남편 도드람.
12: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8: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3: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4: 자, 광고 듣고 왔고요. 김현준의 스포트라이트, 오늘은 인사이드로 찾아뵙고 있는데 이제 문자 마감하고 오늘의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선수,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이 선수의 이름은?
15: 네, 정답은 2번 안세영이었습니다.
14: 그렇습니다. 절대 모를 수 없는 이름 석자 안세영. 2921번님. 2번 안세영이요. 정답이 너무 쉽습니다. 안세영 선수 아시안게임도 파이팅입니다. 예, 네, 진짜. 한 게임 열심히 응원할 거예요. 저도.
15: 네, 좋습니다. 1003번님. 2번 안세영.

0: 안세영 선수 세계 랭킹 1위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네. 원래 그 1위에 오르는 것보다 1위를 유지하는 그쵸. 게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0: 유지가 더 힘들죠.
1: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안세영 네. 선수는 진짜 오랫동안 합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해먹었으면 좋겠네요.
0: 계속.
1: 네. 0258이 안세영 2번 아시안게임 기대돼요.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 거두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요.
0: 9214번님 2번 안세영이요. 나주의 딸 안세영 파이팅. 전남 광주의 자랑입니다.
1: 네, 그렇죠. 진짜 우리 지역에 너무너무 큰 자랑스러운 자랑입니다. 스포츠 인물입니다. 3395번님 안세영 2번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선수입니다. 아시안게임도 잘 볼게요. 안세영 선수 파이팅. 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안세영 선수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0: 네, 4650번님 안세영 가운데 글자만 바꿔버렸네요. 정답 안세영이요.
1: 보기에 정답이 있을 정도로 네. 네, 아주 쉽게 김현진 리포터가 내줬어요. 0811님은 이번 안세영 정답이요. 배드민턴을 즐기기 위해서 안세영 선수 경기 재미있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도 금메달을 향해 파이팅!
0: 파이팅!
1: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안세영 정답 잘 맞춰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안세영 선수 정답 맞힌 분들 가운데 어떤 분께 선물 드릴까요?
0: 네, 오늘의 당첨자는 네. 9214번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9214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컨디션 관리 잘해가지고 늘 하던 것처럼 네. 평상시 하던 것처럼 하신다면 아마 안세영 선수 아시안게임 2연패도 무난하게
0: 것 같습니다.
1: 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즐거운 오후 2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김현진의 스포트라이트 오늘은 인사이드로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재밌게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0: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김현진 리포터 보내드리고요. 4641번님이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둘째 오빠를 어제 떠나보냈습니다. 고향 땅에 모셨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오빠가 떠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나네요. 금방 문 열고 내 이름 부르면 들어올 것 같았어요. 나훈아의 고향역 신청합니다. 사랑하는 오빠 이제는 그곳에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 사랑해 오빠 동생이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살아가는 둘째 오라버니를 어제 보내시고 정신도 없으실 텐데 또 즐거운 오후 2시에 부고 소식을 전하면서 또 나름 하늘나라 간 오빠에게 마음을 전하는 4641님의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고요. 4641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둘째 오라버니가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쭉 행복하게 잘 지내면서 우리 4641님을 위해서 늘 응원하고 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4641번님도 마음 잘 추스리시고요. 둘째 오라버니가 늘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좀 툴툴 털고 일어나셔서 둘째 오라버니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참 기뻐하고 행복했을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랬을까 추억하면서 또 기리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나훈아의 고향역 보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뉴스 듣고 3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에너지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너지 세이브 365가 집과 건물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합니다. 9월 6일까지 에너지 세이브 365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한국지역 난방공사,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한국에너지재단이 함께합니다.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 AM SFM.
5: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세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기능을 분리해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 등 두 개 공사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LH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로 주거복지, 자산비축 기능은

0: 주택도시 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별도의 LH 개혁 방안을 세워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뚝섬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가지고 있던 보조배터리에 연기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승객이 보조배터리가 든 가방을 들고 다음 역인 성수역에서 내렸지만 전동차 안에 연기가 차면서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약 400명이 승강장으로 대피했습니다. 승객 하차와 열차 회송 과정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방면 열차 운행이 5-6분가량 지연됐습니다. 영화관에서 시각청각장애인에게 화면 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시각장애인 2명과 청각장애인 2명이 CJ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 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21년 좌석수 300석 이상 상영관 등에서 전체 상영 횟수 3%에 해당하는 횟수로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 씨가 사고 20분 만에 식당을 찾아 소주를 마시는 등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가 입수한 이 씨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방해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회피하기 위해 사고 20분 만인 밤 11시 23분부터 약 50분 동안 신사동의 음식점에서 소주를 추가로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사이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7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작가 겸 메밀국수 식당 주인 고명환입니다. 전 요식업에 네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감자탕집은 주방장이 관둔 다음에 뒤늦게 조리법을 배우다 망했고요. 두 번째, 실내포장마차는 투자자의 간섭에 제 뜻대로 운영을 못한 게 문제였고, 세 번째는 장사가 잘 됐는데 1년 만에 가게 연장을 안 해준다며 나가라고 했고, 네 번째 사업은 시장 조사가 부족해서 경쟁에 밀리고 말았죠. 사전 오기! 지금은 이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새기고 고친 덕에 제법 잘 해내고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1: 네, 즐거운 오후 2시 목요일 3, 4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간 멘트 없이 노래만 쭉 보내드리는 주로드 논스톱 뮤직 함께 하고요. 4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계속 이어갑니다. 샵 0891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도.

0: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V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박철호드 논스톱 뮤직. 여러분의 참여를 꾸며드리는 주로도 논스톱 뮤직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 사연과 신청곡 다섯 곡을 묶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891번으로 간단한 사연과 신청곡 다섯 곡, 신청곡 다섯 곡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좀 사연이 길다 하는 분들은 목포 MBC 홈페이지 즐거운 오후 2시 사연의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올려주시고 보내주신 사연은 저희가 소중하게 모아뒀다가 차례차례 방송해 드리겠고요. 오늘은 지난 1일 문자로 신청해 주신 2634님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장흥 회룡포 이순신 축제 초대 가수 라인업 보셨나요? 박상철, 현진우, 강문경, 정다경, 김다나라니 무조건 가야죠. 랑디 주지는 오시는 건가요? 하시면서 오늘

많이 놀러 오셔서 흥명나는 우리 가수분들의 멋진 공연도 보시고 또저 랑디, 쭈지도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스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박상철의 황진이, 현진우의 나의 영토, 강문경의 팽이, 정다경의 사랑의 신호 등 김단아의 이렇게 좋은 날까지 논스톱으로 보내드립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2026 진도 국제무역 문화축전 삶의 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역 문화축전 89.1 MBC
2: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티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3호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한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빛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월드에서 2026 태안 가을꽃 박람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0: 사랑과 다 함께해요.
1: 네, 재밌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하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적어서 샵 0891번,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이번에는 3153님께서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이 됐다니 놀랍습니다. 정답 보내시면서 신청곡 정연호의 기죽지 마라 청해 주셨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7572님 안녕하세요. 9월인데도 연일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청곡 진심온 성리 씨의 어머니 부탁드립니다. 성리 씨의 버전을 부탁하신 것 같은데 저희 서버에는 성리의 버전이 없어서 진심온 네 원곡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정연호의 기죽지 마라, 진심원의 어머니 두 곡입니다.

진시몬의 어머니 앞서 들은 노래 정연호의 기죽지 마라 듣고 왔습니다. 자, 즐거운 오후 2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4056님께서 랑디 오늘도 안녕. 오늘은 비번이에요. 집에서 마당에 설치해 사용했던 손주들 수영장 집사람과 함께 철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날씨가 덥네요. 이럴 때 신청곡 마이진 버전으로 여기서 듣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와,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마당에 수영장을 설치하셨었구나. 멋진 할아버지 할머니네요. 예, 손주들이 진짜 신나게 재밌게 놀고 갔겠는데요, 올여름에. 예, 신나게 재밌게 노는 모습 바라만 봐도 흐뭇하니까 설치하셨을 거 아닙니까? 4056번님. 아, 이 조부모님의 사랑은 진짜 남다른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보다 조부모님의 사랑은 부모일 때 못 해준 걸 손주들한테 그냥 아낌없이 막 퍼부어 주잖아요. 예.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고 장인 장모님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 제 딸을 끔찍이도 이뻐하시고 사랑하는 걸 보면 예. 다들 비슷하신가 봐요. 자, 그리고 7088님께서 박서진의 춘몽 노래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아유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예, 시간만 된다면 우리 청취자분들의 모든 시청자분들의 모든 신청곡 다 보내드리고 싶은데 항상 이게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안 가을꽃박람회 지금 문의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요. 예,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데요.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넉넉하게 열리는 태안 가을꽃 박람회에 가보고 싶은 분들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자를 포함해서 총 4명 함께 갈 수 있는 티켓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아까 마이진의 여기서 신청하신 4056님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아이고, 우리 손주들이 너무너무 좋아했겠다. 세상에, 마당이 넓으니까 이렇게 또 가능하군요. 그늘도 딱 이렇게 쳐있고 잊지 못할 여름 추억을.

박서진의 춘몽이었고요.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까요? 천년지기 6825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행복한 하루도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목포 시내 버스 기사님입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안전운행 부탁드려요.

0: 방수.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2: 2,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즐거운 오후 2시 9월 3일 목요일 방송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마무리 곡은 소덕훈님께서 정해주신 민수연의 진도 아지매입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0: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정은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장검사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검사에게 징역 2년, 추징금 9,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4년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는데 감사원이 운영업체 선정 과정을 감사하자 정은호 대표는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을 했고 박 전 검사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 지방과 폐혈액을 화장실 변기에 버린 성형외과, 피부과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의료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혐의를 받는 병원 25곳 관계자 2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성형수술 과정 등에서 나온 지방 폐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거나 생활 폐기물과 함께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지난 다음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밀밸리 영화제에서 한국인 최초로 어터상을 받는다고 넷플릭스가 전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영화연구소가 주관하는 제49회 밀밸리 영화제는 이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을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한 예술가의 최신작으로 소개하는 스포트라이트에 초청하면서 상을 수여했습니다. 어터상은 감독의 작품 세계와 영화적 성취를 기리는 상입니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남성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3년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해경은 CCTV를 분석한 결과 예인선이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던 중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전복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사이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전국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5: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작가 카미는 노벨문학상을 받았을 때 어릴 적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다음으로 생각난 사람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없습니다. 그 선생님

형님의 이름은 제르맹. 초등학교를 마치고 돈벌이를 해야 하는 카미의 집에 찾아가 중학교 장학생 시험 공부를 시켜주겠다며 우린 그 수업료도 없다는 할머니에게 영리한 카미가 이미 다 냈다고 공짜로 가르쳐준 선생님. 그 뜨거운 편지를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낭독하는 영상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중에 물을 많이 마신 사람일수록 음식 섭취량도 많았고 심지어 번갈아 마시고 먹었다 그러면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됐대요.
1: 희한하네요. 이유가 뭘까요?
0: 이게 코널대 전에 네.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그때는 그 이유를 물로 입안의 맛을 이렇게 씻어내서 다음 한 입이 다시 선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대요.
1: 그럼 맛있다고 느끼니까 더 먹나 보다.
0: 다시 재부팅하는 거 있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왜 도중에 맛있는 게 아니라 밥 먹기 전에 물부터 좀 마셔놓는 거. 이것도 효과가 없을까요?
0: 그건 덜 먹는 효과가 있었대요. 이거는 버지니아 공대에서 연구를 했는데 다만 젊은 층에서는 뭐 의미가 없었고 노년층에서는 물을 먼저 마시고 나서 먹으면 확실히 식사량이 줄긴 줄었답니다.
1: 아 그래요. 뭐 정선호 씨나 저나 늘 체중 조절에 신경 쓰는 관리어터 유저터잖아요.
0: 예. 네.
1: 뭐 잘못 알고 있는 다이어트 상식 뭐가 있을까요?
0: 그거 있잖아요. 무조건 굶어야 된다.
1: 아 이거는 굶으면 살 빠진다.
0: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게 가짜라는 네. 걸 아시고.
1: 맞아요.
0: 과일은 살 안 찐다.
1: 아닙니다.
0: 이것도 진짜가 아니란 걸 아시고. 예. 사우나로 살을 뺀다. 이것도 탈수지 살을 빼는 게 아니다.
1: 잠깐 땀을 빼는 겁니다. 예.
0: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밥 한 공기 대신 마카롱 조그만 거 하나 먹었을 뿐인데. 부피가 적게 나가면 살이 안 찐다.
1: 안 그래요?
0: 아닙니다. 예. 그리고 물 많이 마시면 살이 찐다. 이거 물살. 난 이거 다 물살이야. 물만 먹어도 쪄. 이것도 예. 근거가 없는.
1: 그렇습니다.
0: 뭐 근거 있는 걸 찾으려니까 뭐 없다.
1: 예.
0: 자, BMK의 노래 한 곡 듣고 네. 갈까요? 물들어.

0: 네, 9월 3일 목요일 지금 라디오 시대 첫 곡으로 BMK의 물들어 듣고 오셨습니다.
1: 아, 요즘은 정말 가족들이 다 같이 다이어트 식단 짜서 프로그램대로 함께 다이어트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0: 있습니다. 문자 왔는데요. 8247님. 아, 살이 쪄서 아내랑 한 달에 5kg 빼기 내기를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30만 원 받기로 했거든요.
1: 아, 이 돈이 걸렸구나.
0: 네, 근데 둘 다 식탐이 많다 보니까 아내는 2kg가 쪘고요. 저는 3kg 쪘습니다. 아, 분명 다이어트를 한 건데 우리는 쪘지 하면서 둘이 한참 웃었네요.
1: 웃었으면 됐어요. 아. 웃었으면 해피엔딩.
0: 행복하네. 정말. 운동도 했고 그럼. 살도 좀 쪘지만 웃었으면 됐지 않아요?
1: 그럼.
0: 네.
1: 살 빠져서 서로 싸운 것보다 살 좀 찌고 웃고 끝나는 게 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이게 피폐해질 때가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면 탄수화물 같은 거 안 먹어서 예민해지고.
0: 맞아요.
1: 예. 최근에 우리 신영 씨 복도에서 오며 가면서 보는데 그렇게 생글거리고 웃어요.
0: 나는 지금이 더 좋아요.
1: 예. 예전엔 GI 제인이었거든 거의.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뭐 이랬는데 요새는 선배님 이랬는데
0: 맞아요.
1: 돌아왔다 우리 신영이.
0: 지금 보기 너무 좋습니다.
1: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저희도 뭐 강박이 좀 있지만 그래도 프로에 칠 땐 좀 옷걸음 프로에 치고 먹습니다.
0: 예,
1: 그게
0: 맞아요.
1: 인간사. 예. 뭐 건강에 그렇게 크게 지장만 없으면 그럴 때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0: 아니 회식 가서 혼자 달걀 이렇게 찐 거 먹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1: 물론 나름의 프로그램은 존중하지만 네. 그 눈초리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삼겹살 굽고 있는데 이런 눈초리는
0: 안 돼.
1: 그럴 거면 오지 말고.
0: 맞아요. 자, 오늘요. 선자 할매 춘식 할배가 인생 상담, 고민 상담 해준 날입니다. 네. 어르신들 3부에 나오실 거예요.
1: 근데 그분들 그래도 돼요?
0: 왜요?
1: 걱정이 돼서요. 진짜 내일이 없는 상담을 하시니까.
0: 아니 뭐 방송 나오셔서 좋대요. 어르신들께서.
1: 그래요? 예. 그럼 다행이고요. 자, 잠시 후 기대해 주시고요.
0: 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5: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4: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5: 평범한 일상의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4: 30년의 진실

0: 머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0: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3: 청취자 여러분, 오늘 준비되셨나요?
0: 제목, 하차지는 바로 옆집. 충청남도에서 이숙경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정설희 씨, 문천식 씨.
0: 안녕하세요.
1: 저는요, 천안에 있는 아주 작은 운송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회사라고 해봐야 사무실 하나 있고 카고 크레인 몇 대랑 일반 화물차를 배차해주는 조그만 회사예요. 저는 전화를 받고서 기사님들한테 어디서 실으세요, 어디로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배차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4: 여보시오.
1: 아, 네.
4: 거기 크레인 달린 큰 차 있죠?
1: 아, 네, 할머니. 카고 크레인 말씀하시나 보다.
4: 그 나한테 한 대 보내줘요.
1: 아, 그래요? 뭘 옮기시는데요?
4: 돌이요.
1: 아, 돌이 저기 얼마나 큰데 크레인이 필요하실까요?
4: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고. 네. 물영감 살아있을 때도 둘이 그걸 못 옮겼슈.
1: 아, 그래서 저는 되게 큰 돌을 옮기시는구나 생각하고 카고 크레인 기사님을 배정한 거예요. 기사님은 도대체 얼마나 큰 돌이길래 막 크레인까지 부르냐면서 주소지로 찾아가셨죠.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4: 아, 엄청 실이 무거운 거요.
5: 아니, 이거 저기, 아이고, 저 이거 저
4: 어떻게 저 카고 크레인으로 막아 옮길 수 있겠죠?
5: 아니, 저기 이게 뭐, 아이고야, 저 돌 절고 하나 가지고 크레인을 불러요?
4: 내가 움직이려니까 꿈쩍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오?
1: 맞아요. 할머니는 돌 절구가 되게 무겁다고 생각하시고 카고 크레인을 부르신 거였어요.
0: 돌 절구.
1: 게다가 더 재밌는 건 하차는 장소, 즉 하차지였는데요.
4: 그래가지고 시방 이 돌 절구를 말이여 카고 크레인으로다가 이렇게 옮겨주면 쓰겄는디?
5: 아, 환장 아웠네. 아, 이건 크레인이 필요 없슈. 이거 이 정도는 지가 발가락으로도 옮겨요. 아이고. 아니, 할머니 그래서 하차지가 어디요?
4: 이 멀다면 멀고요, 가깝다면 가깝고요.
5: 그 뭔 말이에요? 뭐 북한이요?
4: 옆집이요.
5: 환자, 옆집으로 돌절구로 옮길라고 크레인을 불렀슈?
4: 옆집이 아들 집인데 자꾸 예.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니까 안 갈 수는 없잖유. 영감은 먼저 갔어도 이 영감 생각나는 저 절구는 내가 못 두고 가니까.
5: 아이고, 저 뭐 얼레리 꼴레리네. 뭐 영감님하고 금슬이 아주 좋았나 봐요. 그러면 저 절구에다가 떡 해먹은 추억이 많은겨?
4: 같이 살았을 적에 저 절구에다가
5: 야. 이
4: 영감 물건을
5: 예.
4: 다 빠버렸슈.
5: 빠.
4: 이 그냥 조사지 전라도 말로는 이 살아생전 그렇게 밖으로 싸돌아다녀가지고 사람 속을 뭉개놓고요. 내가 저 절구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단게요. 아, 그래가지고 나는 저걸 놓고 갈 수가 없슈.
5: 환장했네.
1: 그래서 기사님은 카고 크레인을 펴서 돌절구를 들어다가 담 넘어 아들 집 마당에 내려주긴 했대요. 그런데 일이 금방 끝났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또 기사님을 붙잡더래요.
4: 저거 기사 양반 바빠요?
5: 아, 왜요?
4: 저 화분도 하나만 옮겨주면 안 되나이?
5: 환장하겠네. 아, 어르신, 저 화분을 무슨 크레인으로 옮겨요?
4: 아이, 그자 이왕 왔으니까 크레인으로 화분 한 개만 더 옮겨주고 가요.
5: 오메?
4: 저 화분이요. 우리 영감 살아있을 적에

0: 뒤로 가서 무슨 검은 봉지를 들고 나오시더래요.
1: 이거라도 갖고 가요.
2: 아 이게 뭐요?
1: 참기름 먹어. 저 애호박하고 가지하고 고추요.
2: 에?
1: 이거 시장서 산 거 아니요. 내가 직접 키운 거예요. 예, 가져가서 먹어요.
2: 아유 너도요. 뭘 이런 걸 줘요. 아 이거 할머니나 드세요.
1: 아 됐슈 뭐. 내가 돈은 많이 못 줘도 우리 집에 애호박하고 고추는 많아요. 어능 받아요. 아 팔다가 찍었쇼.
0: 결국 기사님은 그걸 받아오셨고 사무실로 들어오시더니 회사 수수료로 애호박 하나를 주고 가셨어요. 그 애호박을 보고 한참 웃었는데 며칠 뒤 그 할머니가 또 전화를 하신 겁니다. 할머니 이번엔 뭐 옮기시게요?
1: 이 아무것도 안 옮겨요.
0: 근데 왜 전화하셨을까?
1: 그때 그 기사 오늘 이 짝으로 안 와요?
0: 기사님이요?
1: 아 내가 밥 한 끼도 못 먹여서 보냈잖요. 오늘 국수했으니까 이쪽 지나가면 먹고 가라 그래요.
0: 마침 기사님 옆에 계셔서 제가 그 말을 전했죠.
2: 아이고 환장하겠네. 나 오늘 바빠요. 국수가 뭐라고 내가 거기까지 간대요. 아유 됐어요 안 가요.
0: 그래서 저도 알았다고 하고 잊고 있었는데 점심때쯤 보니까 기사님 제가 그 동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1: 왓숑.
2: 아 왜 또 사람을 귀찮게 불렀어요. 뭐 이번엔 국수 배차요?
1: 아이 내가 저거 어? 우리 영감 생각나가지고 국수를 해가지고 예? 불렀잖요.
2: 아, 저 영감님이 저기 살아생전에 국수를 좋아하셨네.
1: 제일로 싫어했지.
2: 예?
1: 그래가지고 나는 일주일 내내 국수만 한 적도 있슈. 만나게 먹는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싫은 것만 해줬지.
2: 환장하네. 아, 할머니가 아주 그냥 고단수유. 어, 영감님한테 복수를 지대로 했네요.
1: 그러니까 젊을 때 집에 잘해요. 늙어서 평생 국수만 먹는 수가 있슈.
0: 지금도 기사님하고 그 할머니 얘기하면 많이 웃곤 합니다. 그날 할머니가 물으셨대요.
1: 내가 준 참기름 맛있었쥬?
2: 아유 저기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참기름 말이요 아주 고소하고요 맛나더라고. 그래서 저 내가 회사에는 안 준 거 아니요.
1: 그럼 이거 한 병 더 가져가요.
2: 아유 아니요 됐어요. 이 귀한 걸 왜 또 줘요. 다 정성으로 키우고 짠 걸 텐데.
1: 이건 사쇼.
2: 사.
1: 걔도 인도산이요. 이 인도산 괜찮아.
2: 예?
1: 회사에 운임비로 갖다 줘요.
0: 할머니 아드님 집에서 잘 살고 계시죠? 참기름과 애호박 고추 수수료 잘 받았어요. 아주 잘 먹었습니다. 감사해요.
3: 재밌다 재밌다.
4: 아 할머니 대단하시네.
3: 개그 교본 같다.
4: 진짜. 아 그 절거에다 놓고 물건을 다 빠.
3: 나 다 빠슈.
2: 여보 그 지난번 내 그 어디 가서 물건.
1: 뭐요?
2: 응.
1: 면도기?
2: 응.
1: 빠슈.
2: 아, 그 정마담이 준 건데 그 10만 원도 넘는 거를.
1: 응, 그래서 빠슈.
2: 빠.
1: 아주 이거 빻는데 힘들더라고 전기 면도기라.
2: 나갔다. 이렇게
1: 또 받아오기만이야 다 빠버릴 테니까.
2: 다 빠버려.
3: 상징, 복수의 아. 상징. 절구는 놓칠 수 없다.
4: 어, 할머니 재밌네요.
3: 국수예요. 남편 생각나서 했슈.
4: 좋아하셨나봐요.
3: 싫어했지 징글징글하게.
4: 아.
3: 맨날 국수만 먹었어.
4: 아, 대단하시다 진짜.
3: 아이, 저 개그란 이런 것이다. 아, 꺾기의 달인.
4: 완전 꺾기.
3: 저희 들어가면 신입 때 그 꺾기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4: 예,
3: 평범한 문장 구성하다 확 꺾어버려서 반전 만드는 거.
4: 네,
3: 근데 충청도 분은 다들 이렇게 보면 DNA 안에 그 꺾기가 있는
4: 그죠?
3: 것 같아요.
4: 그걸 기본으로 하시더라고요.
3: 그죠?
4: 신기해요.
3: 아 진짜 이 네. DNA 못 이긴다.
4: 자, 노래 들을까요?
3: 둘째 이모 김답입니다. 주라주라. 주라.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찾았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3: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3: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2: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중에서 간편식세트,
3: 보헤미안 박이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2: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한우 상품권,
3: 백년가게떡집 원주 오복떡본가에서 영양찰떡세트를 드립니다.
4: 오 신이시여,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웃긴 사연은 떠들 수 있다.
3: 웃음 편지
5: 타임머신.
6: 재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네. 좀 무서운 코너기도 합니다.
2: 그렇습니다.
6: 지난주에 그 오토매틱 팬티 사연 들으시고 7140님 와 이게 4년이나 됐다고요? 크크크. 퇴근길에 들은 건데 벌써 4년이라니 이야 무섭네요. 네. 저도 제목 듣고 아리까리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딱 기억났습니다.
2: 아 그죠.
6: 네 맞아요.
2: 마치 어제 들은 것처럼 생생한 사연들도 있는데요. 오늘도 준비됐으니까 편하게 들어보시죠.
6: 사연 선정 방법 친절하게 알려드릴까요? 음악 주세요.
5: 아야야 여러분은 덕화 인사드립니다. 작가들이 안 써줘서 나 오랜만에 나왔잖아. 얼마나 기다리기다리했는지 몰라. 아야야 웃음 편지 편지 편지 타임머신 머신 머신 내가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과거 이맘때 방송된 주간주간 베스트 월간 월간 베스트 사연 중에 하나 들려드려요. 아우 당 떨어진다. 전에 오빠 갈게. 나머지는 알아서 부탁해요.

0: 반복해서 두 번씩 한다고 출연료가 더블로 나오는 건 아닐 텐데. 이렇게 뽑힌 웃음 편지 사연입니다. 자, 2022년 8월 30일 소개된 사연입니다. 최미경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 친구의 난리법석 결혼식.
0: 와우, 이거 기억나세요?
2: 네.
0: 결혼식 앞두고 왜 예식장 부도났던 사연. 나 딱 기억났다.
2: 맞아요.
0: 아, 이거 진짜
2: 그 월간 베스트 뽑혀서기 때문에 네. 들으시면 기억 나실 겁니다.
0: 그럼요, 바로 기억 나실 거예요. 네. 왜냐면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진짜로. 맞아요.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2: 뭔 일, 이런 일 다 있어.
0: 그러게. 자, 사연 감을게요.
3: 안녕하세요, 선희 시천식 씨. 저에게는 40년 지기 친구 모임이 있답니다.
2: 우와.
3: 학창시절부터 만나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세월이 갈수록 돈독해진 사이인데요. 얼마 전에 다 같이 모여 한잔하다가 옛일이 떠올라 글을 한번 써봅니다. 그러니까 때는 1996년 12월 3일 천자라는 친구가 우리 중 처음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신부 화장하는 미용실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있었는데 천자가 전화를 받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4: 네? 예식장이 부도가 나요? 제가 결혼하는 예식장이요?
5: 예, 우리 사장님이 다른 데서 사기를 쳐먹어가지고 돌아댕겨가지고 이 예식홀이 넘어갔다는데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거든요.
4: 아, 그럼 전 어떻게 해요? 오늘이 결혼식인데.
5: 아, 정말 걱정이 많으시죠. 그러나 한 가지 기쁜 소식도 있어요. 제가 시청, 구청 등에 알아본 결과 부도는 났어도 예식장 영업 취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은 진행할 수 있다 하네요.
4: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5: 아, 근데요, 혹시 메이크업을 예식장 안에 있는 미용실에서 받기로 하셨어요?
4: 아니요, 저는 동네에서 받고 가요.
5: 아, 다행입니다. 지금 예식홀 메이크업룸에 전기가 끊기가 이용이 어렵다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에 곧 물이 끊길 거라는 정보가 있으세요.
4: 예?
5: 똥을 좀 미리 보고 오시면 참 좋겠어요. 그 신부님들이 긴장하셔가 설사를 참 많이 해주시거든요.
4: 아, 그래요? 그럼 필요한 식당은요? 출장뷔페로 계약했는데.
5: 아, 잠깐만요. 아, 지금 식당에 누가 두꺼부집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혹시 어떻게 된 거야? 혹시 모르니까 양초 몇 개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출장 뷔페는 어차피 외부에서 오는 거니까 지장이 없을 겁니다.
4: 아, 네, 알겠습니다.
5: 아, 그러면 즐겁고 행복한 결혼식 되시기를 바랍니다.
4: 아, 글쎄 모르겠어요. 즐거울 수 있을지.
0: 모르겠네요, 진짜. 아, 그렇게 전화를 끊고 우리는 서둘러서 예식장으로 향했죠. 하지만 뭐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예식장이 망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뭐 오늘 결혼식만 올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비교적 편한 마음으로 예식장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머 세상에, 예식장 로비에서부터 사람들이 아주 그냥 바글바글인 거예요. 오, 어떡해, 이 사람들 좀 봐. 야, 너 하객을 몇 명을 초대한 거야?
4: 이상하다. 청첩장 많이 안 돌렸는데.
6: 아니, 신부님 오셨어요. 그 11시 예식 신부님 맞으시죠?
4: 아, 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제 앞에서 벌써 예식 한 타임이 있었나요?
6: 아, 아닙니다.
4: 그럼 저분들은 누구예요?
6: 비쟁이들입니다.
4: 잠깐만, 그럼 저는 이분들 앞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6: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들은 집기류 하나씩 들고 가실 분들이거든요. 자, 신경 쓰지 말고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 신부님 들어가십니다. 좀 비켜주이소. 네, 좀
4: 네, 비켜주이소. 드레스.
6: 팔지 마시고야. 그렇게
0: 예식홀로 들어갔는데 더 놀라웠던 건 하객 의자를 비롯해서 줄에 마이크, 피아노, 천장에서 내려오는 꽃마차 등에 다 빨간 딱지가 붙어있었던 거예요.
4: 아, 이게 뭐예요?
6: 아, 저기 걱정하지 마세요. 사진에 찍히게 될 빨간 딱지는 컴퓨터로 다 지워가 보내드릴 거거든요. 아, 근데 한 가지 죄송한 건 저 꽃마차는 지금 전기가 끊기가 내려오질 못합니다. 그것만 좀 양해 부탁드려도 될까요?
4: 아, 미치겠네. 예식은 정시에 시작하는 거 맞죠?
6: 아유, 당연하지. 저희는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식이 그 신부님 말고도 7팀이나 다 잡혀있거든요.
4: 아, 그래요?
6: 그래서 저희도 시간에 밀리면 절대 안 됩니다.
4: 아, 그건 다행이네요.
0: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11시가 되자 칼같이 웨딩마치가 울렸고 아름다운 우리의 신부 천자는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했죠. 저희는 뭔지 모르고 막 감정이 확 복받쳐 올랐고 그래서 결국 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그때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하나둘 들어오더니 의자를 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7: 자, 저 빨간 의자 50개 차에 싣고.
8: 아, 커튼도 뗄까요?
7: 양쪽 초록색 커튼은 떼. 저기요.
8: 아, 예?
7: 일어나세요.
8: 예?
7: 의자 가지고 나가야 돼, 지금.
8: 예?
7: 그 앞열도 다 일어나세요. 자, 다른 뒤에서

0: 어디로 얼른 의자부터 빼.
1: 네 알겠습니다.
0: 자 암열 든든 다 일어나세요. 얼른 좀 일어나세요 좀.
2: 그렇게 의자를 뺏겼어요. 우리는 이게 졸지에 무슨 사이 콘서트도 아니고 스탠딩 결혼식이 된 거예요.
0: 아 뭐야 이게.
2: 근데 우리가 참 어려서 그런가 우리 천자는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어찌나 강심장인지 얘는 이 결혼식을 반드시 마치고야 말겠다는 그런 신념 뭐 피스무리하게 주례 선생님 앞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겁니다.
0: 오늘 결혼식을 맞아 이렇게 참석해 주신 하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부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3: 아 저 마이크 빼 저거
0: 평생을 동반자 아 이 뭐 야 이 야 이 동반자로 가지자 알바지 걸으며
3: 주례당상 주례당상 빼 저거 어어아 죄송합니다 발 좀 치워주세요
0: 아 예. 피자 아, 예. 예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
3: 아 피아노 빨리 들어
0: 아끼며
3: 피아노가 제일 비싼 거야
4: 아우 진짜 남의 결혼식에서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5: 어제 신부님 죄송한데 발 들어주세요
4: 네?
5: 예, 빨간 카페 가져가야 돼요
4: 아우 뭐야 이게
3: 그쪽에 수국하고 백합 실어
4: 아 그건 안 돼요 이따가 사진 찍을 때 꽃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2: 아이고 사진 못 찍어요
4: 어 왜요?
2: 사진기도 트럭에 실었거든
4: 어 뭐야 뭐야 이거 어떡해
0: 싫어,
2: 아니 말이 돼 그렇게 다 빠지고 나자 웨딩홀은 마치 가건물 창고 마냥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4: 이게 뭐야? 평생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6: 어쩌면 좀 많이 놀라셨죠, 신부님. 근데 이게 저게 그 평생에 한 번일지 두 번일지 세 번이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거거든요.
4: 뭐라고요?
6: 예?
4: 지금 잘 못 살라는 얘기예요?
6: 아이고 우리 신부님 오해하셨네. 아유 그런 뜻이 아니고야. 어차피 결혼 생활이란 게 뭐 앞을 알 수가 없다는 거지.
4: 예식장 직원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사장님 없다 이거죠?
6: 아직 사장님은 집에 가면 만나요.
4: 어떻게요?
6: 사장이 우리 남편이거든.
4: 네?
6: 이 사다를 만든 인간이 우리 남편이라 내가 집에 가면 머리채를 다 쥐뜯어 놓을 거거든요 지금. 어? 결혼 선배로서 내 부탁 하나 할게요.
4: 무슨 부탁인데요?
6: 제발 딴주머니 차 있어.
4: 네?
6: 공동으로 돈 모으지 말고 그가고 남편 말고 본인 자신을 믿으면 사세요. 제일 못 믿을 게 남편이야. 어 그럼 저기 퇴장하실게요 신랑 신부 퇴장
4: 퇴장
2: 그렇게 나의 친구 천자는 결혼식을 간신히 마쳤고요 천자 뒤로 예약돼 있던 일곱 팀은 뭐 결혼식장 집기가 난데없이 아무것도 안 남은 게 없어 줄줄이 취소됐답니다
0: 아 뭐야 이게
2: 아 그야말로 난리법석 속에 결혼을 우여곡절 속에 했지만 천자는 지금까지 아주 잘 살고 있어요.
7: 네.
2: 그리고 그 결혼식장 자리에 새로운 빌딩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결국에 뭐 그 예식장 문 닫고 그렇게 나온 셈이 됐죠 우리
7: 네,
2: 천자가.
7: 그러게요.
2: 네,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라. 와.
7: 아 당시에 문자 엄청 왔습니다.
2: 만약 웃을 수만 네. 없던 슬픈.
7: 김동민님도 아니 이렇게 건강될 수가요. 저도 6년 전에 결혼할 때 갑자기 예식장에 망한 겁니다. 그 일주일 전이었는데요. 급하게 예식장 알아보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2: 아 이제 이게 그 또 코로나 시기
7: 그런가 봐요.
2: 그때쯤에
7: 아유, 동민 씨도 고생하셨네.
2: 웨딩 사업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부도나시고 힘들어하셨단 말이에요. 아유. 결혼식이 줄줄이 취소되니까.
7: 그렇네.
2: 아, 그 3963님은 아 그나저나 천식 씨 주례 연기 디테일 짱입니다. 아 여기서 그냥 저도 쓰러졌어요. 들으면서
7: 마이크 뺏기니까
2: 옛날엔 주례가 참 길었어요. 그리고 계속 끄들어 에 마지막으로
7: 맞아요.
2: 이러면서 결코 끝나지 않았던 그 기억.
7: 아 왜 이렇게 욕심들을 내서 그래 주례.
2: 아 또 이게 일생에 한 번뿐이시고 네. 또 그 주례를 맡은 그 영광을 어떻게든 표현해야 되니까 그 감회가 또 새롭잖아요.
7: 네.
2: 요새는 주례 아예 없는 웨딩도 많으니까.
7: 맞아 그 유행이죠.
2: 네.
7: 성창령님은 결혼식 날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제 친구는 5월 5일 날 결혼했는데 글쎄 차가 막혀서요.
2: 네.
7: 신랑 신부가 못 와서 부모님들이 막 우셨습니다.
2: 아... 이 주인공들이 못 오면 하객이 아니라
7: 그러네.
2: 혼주도 아니고 주인공들이니까.
7: 어린이날이라 차가 막히니까 여러분 알죠.
2: 네. 영혼 결혼도 아니고
7: 어떻게
2: 늦게라도 오셨겠죠.
7: 그렇게
2: 네,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7: 맞습니다.
2: 자 일단 굉장히 우픈 사연이었으나 이 굉장히 인상 깊게 각인이 돼서 많은 분들이 기억해.

0: 주셨어요. 네.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릴까요? 웃음 편지 타임머신 듣기 평가 퀴즈.
1: 사연자의 친구 천자의 결혼식 날 이곳이 부도가 났죠.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춰놓은 이곳은 어디일까요?
0: 1번 예식장, 2번 양식장, 3번 운동장.
1: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문자 기다리는 동안 신화의 노래 들을게요. 네. 너의 결혼식.

0: 웃음 편지 타임머신 퀴즈. 결혼식을 파는 곳 정답은요.
1: 1번 예식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첨 통해서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0: 아, 여러분이 주신 사연이 주간 베스트 되고요. 월간 베스트로 선정이 되시면 몇 년 후에 타임머신으로 다시 한번 빛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인공 누구? It's you!
1: Come on!
0: 좋아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있습니다. 웃음 편지 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언제든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아, 짧지만 이거 웃긴데 하는 사연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소재 공모 게시판에 짧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소개만 되셔도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주간 베스트 뽑히시면 10만 원 상당의 상품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월간 베스트 뽑히시면 2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집으로 뾰로롱 와르르 슝.
1: 그냥 배송 읽어도 돼요. 다른 거 뭐 하고 싶은 거지?
0: 아, 뭔가 이벤트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지.
1: 그죠? 예, 예, 예. 총알은 별로 없는데 막 쏘고 싶은 거지, 지금.
0: 손가락 총이라도.
1: 그러니까 막 던졌어, 이제 새 총이라도 예. 뽑아.
0: 자, 손편지 보내.

0: 분들은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담당자 앞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1: 자 광고 듣고 올게요.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겹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5: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0: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6: TBX.
7: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8: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7: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점점 쉬면 조사 기간 청취율아 올라가라.
1: 마음 편히 웃기고 싶다 지희라씨 지희라씨.
2: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0: 몇 시인지 알려다오.
2: 매일 오후 4시
0: 어부은.
2: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여러분이 주신 문자 볼까요?
3: 9825님이 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6시 땡 쳐야 퇴근하던 평범한 직장맘입니다. 근데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려 5시 조기 퇴근을 하사받았습니다.
2: 우와.
3: 뭐 남들이 보면 겨우 1시간 일찍 나가는 게 뭐 그리 대수냐 할 수도 있겠는데 아 발걸음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 늘 복잡하던 퇴근길이 오늘은 어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일까요? 지라시 가족분들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2: 네.
3: 아. 어머 천지 차이죠. 그렇죠. 5시랑 6시랑 교통이 달라요.
2: 너무 달라요.
3: 그럼요. 하늘도 달라.
2: 그러네 진짜.
3: 그럼요. 네. 다 달라. 어떻게 그 1시간을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있겠어요?
2: 맞습니다. 9825님 시장에 열무 사러 왔어요. 신랑이 열무를 진짜 좋아해서 애칭으로 열무 여봉이라고 부를 정도.

0: 정도예요. 여름 끝나기 전에 열무김치 왕창 만들 거예요. 여봉! 하시면서.
1: 세상에 열무 여봉. 네.
2: 그렇군요.
1: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 전 사연을 우리가 알 기억하잖아요. 예. 할아버님이 좋아하던 돌절구로 다 할아버님이 좋아하시던 걸 빻아버렸던.
2: 아, 그렇죠, 그렇죠.
1: 자, 우리 8624님 네. 가족 중에서 지라시를 혼자 듣는 중학생입니다. 하셨어요. 어머,
2: 어머
1: 귀여워.
2: 중학생이.
1: 정선희 씨, 문찬식 씨 역시 멋있어요. 파이팅하세요. 아니 얼마나 이 어떤 웃음에 대한 감각이 성숙하면 우리 걸 듣지?
2: 진짜 학생.
1: 쉽지 않은데.
2: 아 들을 줄 아네.
1: 중학생이 우리 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 알고 싶다. 전화 연결 요망.
2: 진짜 너무 궁금하고 대단하고.
1: 이모랑 삼촌 잘하고 있는지도 체크하고 싶다. 전화 요망.
2: 네, 심지어 노래도요.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싶습니다. 아, 신청하셨어요.
1: 한때 진짜 네. 너무나 우리한테 이게 후크처럼 입에 걸려있던 네. 노래잖아요.
2: 그렇죠. 아니 우리 아들 또래인데 라디오를 재밌게 들을 줄이야. 너무 고맙습니다.
1: 근데 가끔씩 초등학생들이 또 이게 네. 어느 날 사랑 얘기도 해주시고 예, 우리가 너무 그렇죠. 딱딱하게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2: 그러네요. 진짜. 네,
1: 청취에
2: 네.
1: 있어서.
2: 맞습니다.
1: 자, 2부 끝곡으로 8624님이 신청하신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뉴스 듣고 5시 5분에 또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작정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5시 뉴스입니다. 국립목포대가 순천대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제출한 의대 부지 확보 계획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통합특별시장의 후보대학 선정 추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기 위해 어제 법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대는 선정 추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법원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목포 경실련이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8명 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목포 경실련은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 예정 부지가 순천시 소유인데도 일부 심사위원들이 교육시설과 교육병원, 교원 확보 계획에서 목포대와 같거나 높은 점수를 줬다며 평가 결과가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심사위원 사이의 공모나 외부 압력, 회유 가능성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에 대한 목포 정치권의 반발이 통합시를 넘어 교육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은 오늘 오전 6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후보대학 선정을 철회하고 재심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백동규, 최현주 목포시 의원도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고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불공정 위법 소지가 있다며 교육부가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신설 심사를 중단하고 직접 검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핵심 과제인 전력망 구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으로 낼 전기요금 25조 원을 미리 받아

0: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변전망 건설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전력망 사업은 지난 1일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돼 2029년까지 우선 3기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25조 원 선수금 방안은 아직 협의 단계로 호남 전력망에 투입돼 구체적인 규모와 공공 민간의 비용 분담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안군 의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무안국제공항 정상화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무안군 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사고 여객기 잔해물 재수색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가 추가로 발견된 만큼 초기 유해 수습과 잔해물 보관 관리 과정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조사 과정과 자료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과 협의해 사고 조사와 안전시설 개선을 병행하면서 무안공항 재개항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목포 등 전남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목포의 현재 기온은 29도, 습도는 77%입니다. 임사랑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작가 겸 메밀국수 식당 주인 고명환입니다. 전 요식업에 네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감자탕집은 주방장이 관둔 다음에 뒤늦게 조리법을 배우다 망했고요. 두 번째, 실내 포장마차는 투자자의 간섭에 제뜻대로 운영을 못한 게 문제였고, 세 번째는 장사가 잘 됐는데 1년 만에 가게 연장을 안 해준다며 나가라고 했고, 네 번째 사업은 시장 조사가 부족해서 경쟁에 밀리고 말았죠. 사전 오기! 지금은 이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새기고 고친 덕에 제법 잘 해내고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잠시 후 세상에서 네. 가장 자유로운 고민 상담이죠. 할매 할배 상담소 이어질 텐데요.
0: 크고 작은 고민 다 받겠습니다.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댄스곡 부르는데 아무도 신나하질 않아요. 분위기 띄우는 법 알려주세요. 뭐라고 설명해야 돼? 예.
1: 이게 사실은 예, 이게 억지로 띄울 수가 없을 때는 그냥 리액션에 충실하는 방법으로 강화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쵸. 왜냐면 본인이 막 의무감에 띄우려는 흥은 잘 띄워지지 않아요. 예. 본인이 미쳐야 돼요.
0: 그렇습니다.
1: 예. 본인이 지가 도른자인지를 몰라야 사람들도 같이 얼쑤하고 올라가는 텐션인데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직관적인 상담이 네. 이어질 텐데요. 할매 할배 상담은 저희와 결을 달리하죠.
0: 그렇죠. 어르신들이 네. 하는 거니까요. 문자번호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거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광고 듣고 함께 할게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0: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2: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1: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2: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을 드립니다.
3: 어떻게 이제 니들은 뭐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4: 이 인생의 매운맛 단맛 그 거시기한 맛 다 느껴본 할매 할배들의 고민 해결 시간 할매 할배
3: 상담소.
4: 이 하여튼간 43년생 중에 제일 당돌하고 앙큼한 여자 앙 정선자예요.
3: 예, 저는 뭐 나이는 묻지 마세요. 예, 문춘식호 씨다. 예, 굿 뉴스가 있어요. 상담 후기 문자가 왔는데. 8386님 회사 직원이 다이어트 한다고 점심 안 먹고 제 간식 먹는다는 사연 보낸 사람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먹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점심을 먹기 시작했어요.
4: 오메.
3: 할매 할배 덕분에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아이고.
4: 야, 이게 되네. 야, 우리도 던지면서 긴가민가 했는데 일단 에이, 잘 던졌네.
3: 진짜.
4: 그러니까 이게 상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에이. 여기 앉아가지고 뽀국이 계속 날리는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어.
3: 그치.
4: 그걸 듣고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어쨌든 내 인생이니까.
3: 명언이다.
4: 그럼. 에이. 상담하는 선상들이 해결해 주지 않아.
3: 그렇습니다. 그럼. 예.
4: 아이, 기분 좋다. 기분이가 아주 째진다.
3: 이게 또 우리 관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현재 방송 중에 43년생이 없어요.
4: 우리 없어?
3: 손 교수, 손석희 교수가 56이고.
4: 아이, 걔는 핏땡이지.
3: 아, 배철수 씨가 53이야.
4: 철수는 나 눈도 못 맞춰.
3: 좋을 때지.
4: 개구쟁이들 갖다 대. 들어가.
3: 그래요.
4: 그래요.
3: 아, 뻔뻔하게 이름 말할 수가 없네.
4: 야, 인생 보이냐.
3: 자, 할매 할배 상담소 오픈.
4: 들어가. 아,
3: 그래, 내가 먼저 들어갈게. 1369님. 준식이 형 60대 남자입니다. 아이고, 우리 청년들이 문자를 많이 주네. 오랜만에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어요.
4: 야, 죽인다잉.
3: 예, 그런데 저의 질투심 때문에 걱정입니다. 예. 머리로는 질투가 나도 표현하지 말자 했는데 순간순간 표현이 돼버리고 얼굴에 기분 나쁘 이렇게 써집니다. 어떻게 하면 질투하지 않을 수 있을지 상담해 주세요. 준식이 형 도와줘요.
4: 도와봐.
3: 아, 이게
4: 나는 못 똑같다.
3: 질투를 안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4: 근데 질투가 나빠? 질투 적당히 해줘야 여자들도 기분이가 좋지.
3: 어, 난 이거 좋다, 건강한 거라고 보거든요.
4: 술병 돋아가지고 어디도 가 저기도 가. 어, 밤새고 와도 돼야 자, 거기서 자고 와도 돼야. 나 이거 비호감이야.
3: 질투 없으면 양다리예요.
4: 아, 그럴 수도 있어.
3: 어, 너 아니어도 된다, 나는 저기 가면 된다 이런 거거든.
4: 아, 춘식이는 인간의 더러운 속내를 너무 잘 알아. 더러워서 그런가. 기가 막히다.
3: 그러니까 나는 이 질투 건강하다고 봅니다.
4: 예, 너무 이제 자주 질투를 하면 환자지.
3: 집착하면 안 돼요.
4: 예, 근데 적당히 그잖아요. 그 소금을 적당히 뿌려주면 감칠맛이 있는데 너무 뿌려보면 못 먹어.
3: 예.
4: 이 적당히 뿌려, 적당히. 10번 중에 한 이제 6번 참아.
3: 예, 맞아.
4: 4번 지르고.
3: 예.
4: 근데 질투를 무섭게 하지 말고.
3: 그래, 질투할 때 막 짜증내거나.

0: 뭐 이렇게 인상 쓰지 말고.
1: 그 질투라는 것이 노골적이면 차라리 귀여워. 에. 근데 뭐 훈계하듯이 이 시간에 뭐 그것까지 뭐 애둘러서 얘기해도 질투는 질투요. 그러니까 야, 너 딴 남자 만나는 거 싫어. 어? 아, 야, 그 같은 남자들 싫어. 나 기

0: 어떻게 해봐야죠.
1: 시시 녹슨 급을 뽑았다. 에이. 제가 쇠또고를 줄 알고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뽑아가지고 휘두른다이.
0: 예, 정직하게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세요.
1: 옛날에 많이 지끄러운 말들이니까.
0: 네.
1: 그래야 질투는 난 어느 정도 보약이라고 생각.
0: 그럼 그럼.
1: 그 저기 익명으로 김정희라고 해주셨는데
0: 예.
1: 그 솔직히 회사 동료의 체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 코가 괴롭습니다.
0: 아이고.
1: 계절 상관없이 정말 너무 심해요. 주변 사람들이 착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당사자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0: 야, 이거는
1: 이거 환장하지.
0: 어려운 문제지.
1: 이거 환장한다.
0: 이거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1: 이, 왜냐하면 이것이 이 사람을 상처 주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걸 너도 하고 나도 아니께.
0: 대우들한테는 선물한 것도 신뢰가 될 수 있거든.
1: 대우드란트를 뚫어버리는 체취도 있어.
0: 아, 아 진짜로? 근데 그 애취증 이런 거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1: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의 어떤 질환일 수도 있으니까 접근을 못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네. 착해가지고. 정말 내가 너무 힘들면 불러서
0: 네.
1: 밥을 한번 사.
0: 어 진지하게.
1: 그리고 혹시라도 예, 그 신뢰가 안 된다면 어떤 그 체취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냐 같이 한번 우리가 풀어다가 보자. 아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0: 그렇지. 그리고 그 샤워 제품 있잖아요. 그거 중에 또 체취 많이 잡아주는 게 또 있거든.
1: 그래 그래. 일단은 그런 가닥으로 한 두 번 찔러보자. 선물로.
0: 에 선물로 하고.
1: 알아듣게.
0: 그래도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병 한번 우리 전문 의원을 한번. 같이 가보는 걸로.
1: 그래 이제 사람들 네. 있을 때 말고 없을 때.
0: 아, 그래서 단둘이 해야지.
1: 그리고 이 동료하고 같이 많이 맞부딪히고 이렇게 만나서 옆에 하루 종일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면은 그냥 내 생각에는 좀 피하는 것도 답인데 네. 자주 부딪히다 봐.
0: 옆자리인가 봐 옆자리.
1: 그러니까 환장하지.
0: 그 사람들인데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1: 에 큰일 나. 그동안 망설였던 게 다 그냥 도루묵이다.
0: 네.
1: 나는 이제 그거요. 향이 이제 상징되는 그런 선물 두 번 던져봤다가 또 영 아니다 싶으면 이제 착 외진 데서 한번 네. 얘기해 주는 거.
0: 맞아요.
1: 아이 그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어.
0: 잘 모르더라고. 예.
1: 네. 자 익명을 또 요구하셨어요. 익명 예. 파티네 오늘.
0: 할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이 제 돈을 빌리고 안 갚으십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
1: 야,
0: 소액이긴 한데 저도 용돈 받아 쓰는 입자라 난감합니다. 장인어른께 독촉을 할 수도 없고 장모님께 말하자니 몰래 빌리신 거라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1: 장모님한테 말하면은 전쟁이지.
0: 이거 100 언더면 뭐
1: 그냥 제껴.
0: 60, 70이면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1: 근데 100 언더라도 우리는 제끼라고 해도 이 사람은 진짜 2만 원, 3만 원 용돈 터서 싼 사람이 모아가지고 아... 그거 준 거라면은 정말 뼈 아프지.
0: 그러네. 아 참.
1: 독촉이야. 장인어른한테 뭐 지금 뭐 카드값이 뭐지 급하게 급전이 땡기 지금 필요하다. 네. 지금 이거 안 갚으면 큰일 난다.
0: 네.
1: 그 아니면 동료가 뭐 이렇게 동료 돈을 꿔가지고 융통해서 준 건디 난리 났다. 그런 식으로 쫘.
0: 와이프한테 말하면 어때요?
1: 너는 하여튼 전쟁을 부르는 조동아령. 이거는 장모랑 와이프 아는 순간 가정의 모든 균형이 박살나는 거예요.
0: 지영아 아버님이 나한테 돈을 꾸셨어. 이렇게.
1: 그러지 마라.
0: 아, 하지 마요.
1: 응, 하지 마. 아, 못 받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0: 아.
1: 그래 좀 큰 돈이다. 그걸 계속 하다가.
0: 아니 장모님한테 장모님 돈 좀 꿔주세요.
1: 자네 그 장인어른이랑 나랑
0: 예
1: 사실적으로 지금 헤어진 지 한 3년 됐네.
0: 아, 금전적으로는 따로 따로세요? 예, 알겠습니다.
1: 자네는 인간성이 안 됐구나.
0: 거기까지가.
1: 그렇게 생각해. 아니 자네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0: 아, 근데...
1: 이런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가 연출될 수도 있다는 거지.
0: 그렇구나.
1: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진짜 이혼까지 갈 수도 있어.
0: 아 이거 장애들은 이상한 분이네. 그 왜 사위돈을 꿔. 아이.
1: 이거 약간 그런 것일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사정이 안 돼서 안 준 것도 있고 사후가 내 돈은 내 돈이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처럼.
0: 맞아요. 그 경계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1: 있거든. 샘이 흐린 있거든. 사람이 있어. 팀이 한 사람이 있어. 이건 그냥 쪄야 돼. 장인어른이랑 어색해진 한이 있어도 나 그 돈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0: 맞아요.
1: 계속 장인어른 제발 이모티콘 있잖아. 처절한 거.
0: 그렇지.
1: 그런 거 이제 보내고.
0: 아 그리고 까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번 여쭤보세요.
1: 처음부터 막 독촉 분위기보다는 쓱 찔러보고 아 이거 일부러 지금 모른 척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쪄야지.
0: 아버님 할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1: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애매해지겠다 그러면은 그냥 이 돈 포기하고 다음부터 돈 거래하지 말고.
0: 에이.
1: 난 그게

0: 제일 깔끔하다.
1: 그게 맞아요. 예, 뭐 장인어른한테 내용 증명 보는 게 뭐하잖아.
0: 그래. 네. 평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은데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할 일이요. 우리는 한 예시를 3개 던졌어. 네. 끝.
1: 끝. 노래 한 곡 듣고 쉬어갑시다. 오늘 문제도 좀 어렵네.
0: 문제요?
1: 네, 이게 참 어려워.
0: 아 그래. 아유, 안 어려운 문제가 어딨어 인간사.
1: 우리도 전문가지만 이게 솔로 씨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0: 네. 욕이요?
1: 그 있잖아 해결체 그 솔로.
0: 양수경이에요.
1: 예.
0: 예. 당신은 어디 있나요?

0: 할매 할배 상담소 정선자랑 문춘식이 도와드립니다. 야, 계속해서 고민사연 보죠.
1: 이거 읽어봐봐. 이거 네. 이거 일이네.
0: 아 8561님 이. 결혼 42년 차 우리 또래인가? 상담 요청합니다.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아내랑 밖에 나가면 절대 손을 잡지 말라고 해요. 참고로 사연은 좋습니다. 근데 아내가 남들 시선을 엄청 중요시해요. 참고로 아내가 저보다 키도 훨씬 크고 저는 좀 작습니다. 설마 이것 때문일까요? 아내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이거 정선자 씨가 얘기했는데.
1: 아 결혼 42년 차면 잡지 말라면 잡지 말어. 뭘 굳이 잡어. 그리고 참 답을 못 찾는 양반일세 이 양반은. 키가 작아서 그러겠어? 잡았으면 좋겠을 푸릇푸릇 탈 때 안 잡아주고. 이제 다 좀 이렇게 어? 나이도 들고 이런데 그걸 굳이 잡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게 쑥스러운 거지.
0: 그렇지. 70대 어른들이 이제 그래. 손을 잘 안 잡으니까 그래. 아, 우리만 잡으면 쳐다볼까 봐.
1: 남사스러운 거지. 에. 그 젊은 것들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그러잖아. 사고방식이 그렇게 뭐 막 아메리카가 아니잖아.

0: 예, 그리고 또 손잡으면 또 어떤 사람들은 불륜인가 봐. 막 이러거든 또. 어.
1: 그래요, 그래요. 그럴 수도 예.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또 여자들 모였을 때 남자들 모였을 때 뭐 이런 얘기 한번 중합해서 생각해봐. 이게 남 시선을 끄는 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니까 이제 부끄러워서 그러는 건데 나는 그래 어떠한 일련의 스킨십을 거부하는 건 누적 포인트지 한 방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야.
0: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아마 뒤로 졸졸졸 쫓아가는 게 모양 빠져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앞장을 서세요.
1: 그래요. 뭐 앞장서도 되고 네. 옆으로 나란히 걷을 생각은 왜 아니야?
0: 아.
1: 손 안 잡고도 옆으로 걸을 수 있어.
0: 그렇지.
1: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한 번씩 이렇게 차 조심하라고 이렇게 딱 떨어지.
0: 어이구.
1: 그 매번 꼬물락쪼물락 되지 않아도 어. 이렇게 한 방에 차 조심하라고 모토바이 조심하라고 이렇게 끌어주는 거 일련의 행위들. 어, 어. 그런 게 또 여자는 또 뻑뻑 또 이제 확 오거든.
0: 아, 그럴 수 있지.
1: 그럼 그럼.
0: 그렇게 한번 챙겨드리고.
1: 배달하는 오토바이들 이제 지나가고 이러면은 에. 이렇게 어 이렇게 막아주는 척. 위험하지 않더라도.
0: 어, 내가 또 찻길 쪽으로 걸어가고.
1: 그래 네. 그런 식의 어떤 매너를 먼저 행한 다음에 이제 좀을 닦아낼 생각을 해야지. 이제 손 잡고 그럼 부축하는 줄 알아. 나이들어서 네. 손 잡으면.
0: 그리고 산자씨 말이 맞는 게 그 옛날에 많이 잡으시지 이제 와서 그래.
1: 옛날에 이제 다른 손을 잡아.
0: 아, 자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 사.
1: 뭐 왜 흥이 나나 봐. 응? 추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냐.
0: 4375님 사연 갈까요.
1: 예. 그래요. 예.
0: 다이어트니까 다이어트, 선자 씨가 해봐.
1: 다이어트 중인데 예. 이것이 이제 그 시기 살이 조금씩 빠지다가 안 빠지는 정체 구간이 와버렸어요. 예. 스트레스 받으니까 단게 땡기고 그러면 또 이제 못 참고 또 사 먹어요. 그럼 또 죄책감 들고 아씨 정상 체중까지 5kg 정도 남았는데 나 진짜 포기해버리고 싶네. 이랬어. 아. 아이고 이거 나 너무 알지. 아유 징글징글해 다이어트.
0: 꼭 해야 되나 이거를?
1: 그 나중에 지가 이제 원하는 목표 수치가 있으면 그걸 또 이뤘을 때 이 성취감이 있잖아요. 이거 이제 건강 때문에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0: 아니 근데 목표가 60kg라 치면 이. 60이나 65kg나 남들 보기엔 비슷하거든요. 고생하지 마세요.
1: 60, 65 많이 달라.
0: 아.
1: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네 일 아니라고. 지살 아니라고. 5kg야 무려 5kg. 덩어리가 5kg가 더 있는데 뭐가 같아. 아주 지부만이라고 막 던져.
0: 아 그래요?
1: 그럼 어. 1, 2kg만 쪄도 지가 알아 본인이.
0: 아니 우리 선자씨 봐 60kg나 65kg나 예쁘긴 매한가지인데
1: 상이 없이
0: 아 멘트 좋았다.
1: 줘봐 줘봐 상대는 안 보고 지가 내 지거리고 지가 멘트 좋았대. 저 침 뱉는 게 낫지 차라리. 이거 정체구간이 와서 스트레스 받아서 단계 땡기고 나 이런 건 다 아는데 급다가 그래 급다가 급하게 살 빼려면 몸이 반항을 해야.
0: 아. 예,
1: 자꾸 이렇게 몸이 어 이거 이번에 뭐 넣어주고 다음번에 안 넣어줄 거니까 이번에 확 쟁여놓자 이래가지고
0: 어, 맞아.
1: 양분을 다 M1에다가 다 쏙쏙 그냥 숨겨놓는다고. 어. 그러니까 이게 뇌를 속이는 방법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돼.
0: 아.
1: 그러니까 지금 5kg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단 거기까진 가봐. 에? 가보고 또 우리가 거기서 새 친구를 만나 요요라고. 요요 만나서 좀 놀아.
0: 어.
1: 그 5는 안 넘게 한 3 정도.
0: 아.
1: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그 언더에서.
0: 아 멀리 가지 말고.
1: 그래. 아 갈 길 정해놨으면 가봐.
0: 근데 단계 땡긴데 어떻게 이거.
1: 아 그만 쳐먹어.
0: 그게 무슨 말이야.
1: 아니 많이 아유, 쳐먹었잖아.
0: 여봐. 아이고 참.
1: 그 단 거 먹고 혈당 쭉 오르고 그럼 이빨도 다 죄 썩고 막 쿰쿰이 냄새 나고 그냥.
0: 단 거 먹고 또 졸리면 잠은 또 찐다고.
1: 그럼. 에. 그리고 저 당뇨 문제도 심각하니까 에. 정신 차려. 그 보상하려고 막 이제 단 걸 땡기는 건데 단 거 먹고 나서 추락할 땐 겁나 추락해 또.
0: 에이.
1: 혈당 오를 때 행복하지 그거 떨어져 봐. 더럽게 힘들어 그거.
0: 그건 맞아요.
1: 그래. 딴 거에서 네 도파민을 찾아봐라 아가야. 너 신나게 할 수 있는 건 단 거 말고도 많이 있다.
0: 그렇지.
1: 딴 거로 찾아보자.
0: 에이,
1: 그리고 할매 말 명심해 그만 쳐먹어.
0: 예, 그리고 건강한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뭐 살 이렇게 너무 그래. 무리하지 말아요.
1: 고지가 코앞이다. 이? 5kg 남겨놓고 그런다 이게 내가 아까워서 그래 할매가.
0: 그리고 내면을 갖고 와야지.
1: 닥쳐 사람... 시끄러 헛소리 하지 말아 지목이 아니라고.
0: 외모가 다
1: 얼평 겁나게 하면서 뭐 꺼지라 이 할매야.
0: 자 맞춰봅시다. 아 좋았다.
1: 그래 그래.
0: 할매의 상담소 언제나 열려 있어요.
1: 그래요.
0: 고민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낙낙 해줘요. 예.
1: 자, 제가 요런 쓰는 거 보면 참 귀여워 죽겠어.
0: 문자번호 샵 8002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스마트라도 미니로 주셔도 돼요.

0: 예, 우리는 부르면 또 올게요. 네. 안녕.
1: 전시가 입금해라.
0: 그 이제 그 어린애 저 그걸 빼먹으려고 그래.
1: 아이, 어린이가. 그래 알았어. 얼마나 본다. 아, 그래 광고요.
0: 예, 들어가요.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0: 축구장에
2: 두 배.
0: 우와.
1: 만져보고, 누워보고, 앉아보고.
0: 임태성의
3: 요한인의
0: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4: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일상 속의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제목, 휴대폰이 편하네. 대구에서 손희윤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1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 생일이다. 누군가는 나이 들어서 무슨 생일을 챙기냐고 웃는다. 그런데 나는 생일이 그렇게 들뜰 수가 없다. 내 생일은 물론이고 남의 생일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자기 생일을, 또 친구의 생일을, 내 가족의 생일을 잊을 수 있는지 난 그게 오히려 궁금하다. 이런 날 닮아서 애들도 아빠 이상하게 먹으면 다 키로 갔다. 영양분이 다 키로 갔기 때문일까? 한쪽 눈 시력이 많이 안 좋았다. 그걸 알게 된 게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검사 받고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엄마는 흐느껴 우셨다.
2: 미안하다. 아휴, 다 엄마 탓이다.
0: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자식 아픈 걸 당신의 탓으로 돌리는 어머니를 당시에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 일 이후로 맞아들인 형을 뒤로하고 나는 한약은 물론 개구리 같은 다양한 보양식도 맛보았다. 쓴 약을 먹고 내가 기분 상해 있으면 없는 형편에 만 원짜리를 찔러주시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시던 우리 어머니. 그래서 대학 1학년까지도 나는 건강히 잘 지냈지만 어머니는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병을 앓기 시작하셨다. 처음엔 큰 자각 증상이 없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병은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어머니와 우리 가족을 점점 힘들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나 내 휴대폰을 빌려드렸는데 다 쓰고 나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2: 아이고, 휴대폰이 참 편하긴 하네.
0: 나는 속으로 아이 그럼 하나 사시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아니 그때는 투박한 성격이면 투덜거리듯 그 말을 입 밖으로 내

내뱉었을 것이다. 그때 나는 왜 그 편한 휴대폰 하나 못 샀던 어머니 마음을 몰랐을까? 그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조금이나마 더 좋은 걸 먹이고 너희들 덕에 행복하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건 양보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이제 올해 나는 그때 어머니의 그 나이로 생일을 맞는다. 그래서일까? 생일이 다가오니 올해는 유난히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난다.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자식 사랑하는 법을 알았고요. 그대로 내 자식에게 베풀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가르쳐주신 대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열심히 살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어머니.

0: 얘기해야지 부드럽게 얘기해야지 하면서 얘기하면 엄마 좀 정리해서 얘기해. 되게 못되게 얘기해.
1: 아 저도 아,
0: 밖에서는 착한 척을 그렇게 하고.
1: 그럼 안 되는데 자꾸
0: 난 왜 그럴까?
1: 전화기 기능 물어보시냐 그러면 친절하게 해도 되잖아. 근데 제가 그때 아니 어머니 몇 번을 가르쳐드려요.
0: 남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할까?
1: 그래야겠어요.
0: 남의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친절하잖아요.
1: 지라시 청취자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럴까?
1: 그죠?
0: 아, 진짜 어제도 엄마한테 말이 곱게 안 나가서 너무 미안했는데 이 편지를 딱 읽으니까 또 생각나는 거야. 저의 그 한심했던 어제가. 예,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같은 마음이시겠죠?
1: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0: 우리 서로 같이 잘하자 이렇게 되면 으쌰으쌰 하는 기분이면 되겠죠? 그러니까요. 잘할게요. 저도. 제 생각을 다시 고쳐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쵸, 어머니 희생을 그냥 간과하지 않고 그죠?
0: 그렇죠. 아무래도 그 표현을 좀 박하게 하시는 세대였기 때문에 더 그렇고 요즘은 또 엄마 아빠들이 자유자재로 친구처럼 지내고 좀 격이 없이 지내는데 아무래도 예전에 좀 뻐걱뻐걱했어요. 중간 통역이 필요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자,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제 신수임 리포터와 함께할게요. 네.

0: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1: 네, 목요일의 직업천사 신수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이번 주 저희와 함께할 주인공은 어떤 분이실까요?
2: 네, 이번 주 사연 주인공을 만나뵈러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암투병을 하시느라요. 아이고. 참 많이도 고생하신 환자분을 만나뵙고 왔는데요. 무려 8번의 수술과 93번의 방사선 또 16번의 항암 치료를 견뎌냈지만 결국 한쪽 팔을 잃으신 분이에요.
1: 네?
2: 바로 73세 원명일님의 사연 오늘 만나봅니다.
0: 아니 대체 어떤 암이었길래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결국 절단까지 하게 되셨는지요.
2: 그 시작은 2019년이었어요.
0: 네.
2: 어깨에 생긴 작은 혹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그 혹 하나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까지 이어졌는지 환자분께 직접 들어봤습니다.
3: 아, 전 2019년도에 여기 혹, 어깨 혹이 났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초음파를 봤더니 혹이 크다고 품병원을 가라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그랬더니 혹이 상태가 안 좋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지방육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깨끗이 제거했다 그랬는데 한 1년 못 되니까 또 혹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뼈로 전이가 돼가지고 또 재발을 해요. 또 1년쯤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럭저럭 수술을 8번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뼈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팔을 절단을 하게 됐어요.
0: 아유. 아우 어떻게 재발을 계속 거듭하다가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팔까지 잃으셨는데.
1: 아니 지방육종 이게 정확히 어떤
0: 뭐길래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과가 될까요?
2: 이 지방육종은 정말 우리 몸의 지방 세포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뼈에 생기는 건 고육종이라고 하는데 이 고육종과 함께 육종이라고 함께 불려요. 이 암들은 흔히 아는 뭐 위암, 폐암 같은 암과 다르게 뼈나 근육, 지방 같이 우리 몸을 지탱하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좀 드문 암입니다. 그래서 다른 암에 비해서 발생 빈도는 낮지만 치료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재발도 잦고 완치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환자분도 수술로 깨끗이 제거했다는 이야기를 매번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발하기를 반복하셨고요. 결국 뼈까지 암세포가 번지면서 8번째 수술 끝에 팔을 절단하게 되신 겁니다. 그 첫 번째 절단이 2년 전이었어요.
1: 첫 번째 절단이 무슨 말씀이세요?
0: 저희는 이게 처음 절단인 줄 알았는데 추가 절단.

0: 경우도 있는.
1: 맞습니다.
0: 그래요?
1: 이 절단 이후에도 안쪽에서 다시 통증이 시작되면서 결국 지난 6월에 다시 입원을 하셨고요. 더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아이고야. 이번에는 어깨 더 안쪽 부위는 물론이고 겨드랑이와 갈비뼈 일부까지 암세포를 제거해야 했어요. 정형외과 힘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성형외과와 흉부외과 이렇게 협진 수술을 진행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었어요.
0: 심장하고 폐에 가까운 부위까지 손을 대야 했다니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1: 그러니까요. 실제로 의료진으로부터 심장과 폐가 가까이 있어서 위험할 수 있다고 각오를 좀 하고 들어오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셨다고 합니다.
2: 요번이요. 요번에는 수술이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각오하고 들어왔는데 안 죽었네요. 빛을 못 볼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행히 살아남았네요. 마음은 아주 황폐화돼 있어요. 너무 병치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는 수술도 한두 번이지 항암치료도 보통 10번 미만으로 봤는데 우리는 16번이고 방사선도 3차례나 봐서 총 93번을 받았으니 아주 사람이 몸이 견뎌낸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이 나이에.
0: 세상에 93번의 치료라니 이게 결코 이건 쉬운 일이 아니. 입 밖으로 꺼내기도 이게 쉬운 일이
1: 맞아요.
0: 아니에요. 그 몸하고 마음이 얼마나 지치셨을까. 진짜 헤아리기조차도 힘드네요.
3: 근데 절단 이후로는 또 다른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말씀이 뭐 어떤 얘기인지.
1: 네. 이른바 환상통이라고 하는데
3: 들어봤어요. 예.
1: 팔이 없으신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손목과 팔이 계속 가렵고 아프게 느껴지신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동안 드시던 마약성 진통제를 병원에서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해서 한 번에 중단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통증이 훨씬 더 심해져서 더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 모든 큰 수술을 원명일님은 단 한 번도 보호자 없이 혼자서만 감당해 오셨어요.
0: 그럼 지금 생계도 당연히 혼자 꾸려가고 계시겠네요.
1: 그렇죠. 예. 수입이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 노령연금을 합쳐서 한 달 68만 원 정도예요. 아이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비급여 치료 재료비만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예. 상처가 깊고 넓다 보니까 그 부위에 산소를 공급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특수장치도 필요하고요. 드레싱 재료 또 약품비까지 매일 들어가고 그러니까 병원비, 치료비와는 별개로 이 재료 비용만 50만 원이 넘더라고요. 아이고. 매달. 그래서 그동안 여러 단체에서 조금씩 후원을 받아서 버텨오셨는데 워낙 오랜 투병이다 보니까 그 지원도 이제 거의 바닥난 상황입니다.
0: 아니 의지할 가족이 정말 아무도 안 계신 건가요?
3: 그러게요. 네.
1: 형제분들과는 오래전부터 왕래가 끊겼더라고요. 그리고 배우자분과도 헤어진 지 20년 가까이가 됐는데 사실 원명일님은 20여 년 전에 서울에서 갈비집을 운영하시다가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요. 그때 처음 뇌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후유증으로 왼쪽 편마비가 왔고 결국 가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후 광주로 내려와서 새 삶을 꾸리려고 했지만 곧바로 이혼까지 하게 되시면서 지금까지 쭉 혼자 지내오셨어요.
0: 아, 이게 참 몸도 마음도 혼자 다 감당하기엔 진짜 지나치게 벅찬 세월이었을 텐데. 근데 그렇게 이 힘든 상황에서도 좀 남다른 결심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1: 저도 좀 놀랐는데요. 원명일님은 사후 시신 기증과 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까지 미리 작성해 두셨습니다.
0: 아휴.
1: 그러니까 평생 사회에 크게 이바지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에 마지막 남은 몸이라도 이제 의료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결심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소원을 여쭤봤을 땐 가슴 한켠에 자꾸만 걸리는 사람이 한 분 있다고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바로 오래전 연락이 끊긴 외동 따님인데요. 원명일 님이 처음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당시 대학교에 다니던 따님이 1년간 휴학까지 하면서 아버지 곁을 지켰을 정도로 부녀 사이가 참 각별했더라고요.
3: 예.
1: 그런데 무슨 일인지 어느 날 갑자기 따님이 가출을 하면서 그 뒤로 소식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연락이 닿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고

0: 왔는데요. 혹시나 원명일님 따님분께서 저희 방송을 들으신다면 저희가 또 연결해 드릴 수 있거든요.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생각날 때 이제 많이 아플 때는 생각나죠. 그래도 내가 임대 아파트를 살아서 보증금이라도 조금 몇 백만 원 있잖아요. 그거라도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락이 오면 그거라도 정리해서 가져가라고. 나 죽으면은 장례 걱정을 하지 말고 장례는 시신 기증을 해놨으니까 바로 가져갈 거니까는. 근데도 몰라, 그 통화가 안 되니까는, 연락이 안 되니까는 그 말을 전할 수가 없지요. 복용아, 무엇이 어떻게 틀어졌는지 몰라도 연락 좀 해라. 복용아, 미안해하지도 말고 그냥 옛날식으로 아빠하고 와. 그러면은 다 받아줄게. 이 한마디뿐이에요.
2: 아유, 저도 딸 키우고 있습니다만 다 받아줄게라는 그 한마디에 아빠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아유, 참 안쓰럽네요. 그죠?
3: 그러게요.
2: 네.
3: 진짜. 우리 원명일 님이 그래도 지금 치료가 또 남아있잖아요. 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조금 조금씩 건강을 되찾고 그 과정 중에 따님이 제발 연락이 닿아서.
2: 그러게요.
3: 네. 네. 이 서로 간에 뭔가 모를 그 해묵은 감정들이 다 해소가 되길.
0: 그럼요. 네.
3: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아니, 너무 쓸쓸하잖아요.
2: 맞아요.
3: 삶이 이렇게 뭔가 하나 반짝하는 햇빛이 들지 않고 이대로 쓰러져 간다는 건 진짜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우리를 만났으니까 네. 우리는 다 같이 모아서 그 희망을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네. 가져볼까요?
0: 네.
3: 아,
0: 네.
2: 자, 저희 지라시 앞으로 계좌번호 두 개가 있는데요. 둘 다 기업은행 겁니다.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는 숫자 2번을 10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2222222. 그리고 또 하나 조금 긴 계좌는요. 숫자 2 9개 하시고 01037 하면 됩니다.
3: 아, 짧은 계좌 2를 10번만 찍는다.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기업은행이고요. 비슷한 계좌가 있어서 예금주 확인 더 부탁드릴게요.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인지 확인 꼭 해주시고요.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 잘 모아서 원명일님의 의료비로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2: 예.
3: 혼자 견디고 계시는 우리 원명일님이 부디 이 시간 이후로는
0: 네.
3: 혼자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2: 맞아요.
3: 닿지 않아도 지금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마음이 좀 전달되길 바랍니다.
2: 네.
3: 예. 아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신생 리포터.
0: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네.
3: 고생하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안녕하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조강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열로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0: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우라리야!
3: 과타!
2: 연애 우라리야!
3: 연애 우라리야!
2: 아, 과타!
3: 아, 과타!
2: 이거를 쌀까? 이거로!
4: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강원도 삼척에서 퇴비로 쓸 풀을 썰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2: 문풀의 꼬들이야. 쌀 꼬들이다.
4: 노래로 어떤 풀인지 알려주면 작두질을 하는 사람은 풀 이름을 듣고 힘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2: 이거로 근래치기 해볼까?
3: 그렇지도.
5: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6: 오늘 끝곡으로 조정현의 그대에게 쓰는 편지 준비했습니다.
7: 네, 우리 내일 오후 4시 5분을 약속하며 네. 인사드려야죠. 네.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0: 확실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6시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농식품과 농기계, 비료, 동물용 의약품 등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같은 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83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1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3% 증가했습니다. 라면은 7개월 만에 수출액 10억 달러

0: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조위는 내년 9월 16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북한이 강원 통천군 방공미사일 기지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프로가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민간 위성 사진을 보면 지난 7월부터 통천 미사일 기지 확장 공사를 위해 기지 북쪽에 100여 개 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 전체가 철거되고 있습니다. 기지 남쪽의 마을에서도 새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주택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남성은 지난 7월 20일 저녁 7시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출발하려던 정 전 대표 차량에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사이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전국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작가 카미는 노벨문학상을 받았을 때 어릴 적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다음으로 생각난 사람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없습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 제르맹. 초등학교를 마치고 돈벌이를 해야 하는 카미의 집에 찾아가 중학교 장학생 시험 공부를 시켜주겠다며 우린 그 수업료도 없다는 할머니에게 영년 카미가 이미 다 냈다고 공짜로 가르쳐준 선생님. 그 뜨거운 편지를 배우 베네딕트 컴버베치가 낭독하는 영상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Time, weather, and...

0: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목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 한 말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나중에 하겠다라는 말이라며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놓치면 안 될 오늘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곽우신 기자가 정리합니다.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은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대신 법원행을 선택했습니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는데요.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신인규, 장성철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사상 첫 90년대생 장관 후보인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오늘은 진보 정당들까지 지명 철회 촉구 성명을 냈습니다. 20대의 민주당 최연소 최고위원과 청와대 청년 비서관을 지낸

0: 박성민 전 최고위원 3부에 인터뷰합니다. 지구촌이 네팔의 대홍수를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네팔 재앙을 일으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데요. 기후환경 전문가 윤지로 대표와 이야기 나눕니다.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3: 뉴스 신세계, 시사 뉴스계의 공인 인증서. 제가 가장 믿는 기자.
4: 고맙습니다.
3: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3: 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권한도 없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4: 네,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처음 출근하는 자리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네네. 했고요. 하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고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지휘할 생각도 지금 없다라고 했습니다.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생각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이전에 민주당의 공치모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또 김성원 의원이 맡았었죠. 지난 1월에는 정치 검찰이 조작 기소한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가 된 뒤 입장이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 야당 공세에 대해서 이 정도면 자기 할 말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4: 뭐 사실은 뭐 이 정도면은
3: 안 어쨌든, 하겠다는 거잖아요.
4: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러면
3: 아, 지금은 안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4: 나중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아. 야당은 좀 고리를 물고 들어가는 거죠.
3: 알겠습니다. 자, 식약처 로비 의혹.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네요.
4: 네.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좀 부당하다 이런 반박이었는데요. 네.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강도 높게 수사를 했고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마땅한데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이미 작년에 헌법 소원도 냈다라면서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3: 네.
4: 오늘 오후 같은 경우엔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도 구체적인 반박 자료가 나왔습니다.
3: 네.
4: 2021년 당시 지인으로부터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3: 네.
4: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

0: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식약처가 2주쯤 뒤에 임상, 2상, 3상 시험 계획을 이제 승인을 했는데요. 네. 지인이 김 후보자의 후원금 계좌를 물었고 계좌도 알려줬지만 후원금 한도가 이미 꽉 차 있어서 실제 송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500만 원까지 원래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김 후보자 측은 이거 청탁이 아니라 공익적 고충 민원의 단순 전달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료제 허가, 우선심사, 심사기준 완화, 절차 생략 이런 거 요구한 적이 없고 직원들도 별도 지시나 특혜가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건데요. 검찰 역시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 2024년 12월 기소유예를 했는데 김 후보자는 이것도 잘못됐다라면서 헌재로 갔던 겁니다.
1: 2024년 12월에 기소유예를 했으면 이때는 아직 이제 윤정부 때죠, 아닙니까?
0: 아,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2021년도 일이니까 일 자체가 일어난 거는 문재인 정부 때고 그리고 검찰 수사가 있었던 거는 윤

0: 후원금 계좌까지 알려준 점을 거론을 하면서 이건 명백한 뇌물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공소 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힌 건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장 대표는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 딱 하나라면서 물불 안 가리고 공소 취소에 올인할 장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했고 나경원 의원도 과거 공소 취소를 강하게 주장을 했다가 장관 후보자가 된 뒤에 입장이 달라졌다라면서 이제 와서 장관 자리 하나 얻어보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1: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 경기도당 위원장이었잖아요. 김승원 의원이.
0: 그렇죠.
1: 예. 네.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추가 제기했어요.
0: 네. 이게 이제 이전에 나왔던 식약처 관련과 좀 별개의 건입니다.
1: 별개의 건이죠.
0: 네. 네.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김 후보자가 있을 때 이른바 급여 페이백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도당에서 당직자에게 네. 실제 급여보다 월 200만 원씩 더 지급한 뒤에 이 돈을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계좌가 아니라 특정 당직자 명의의 통장으로 다시 이체를 받았다라는 네. 건데 이게 결국 개인 비자금 아니었냐라는 네. 겁니다. 한 의원은 지속 반복적으로 페이백해서 비자금을 만들었은 일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공개 질의를 했는데요. 2024년 8월부터 김 후보자가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 후보자는 제보를 받고 본인도 놀랐다라면서 민주당 중앙당에 회계감사를 요청을 했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한 의원도 이것과 말고도 코로나 시리즈 사건 당시 영장 전담 판사와 김 후보자 사이에 친분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하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1: 이게 보니까 뉴스타파에서 7월 달에 네. 이 관련 의혹을 한번 보도를 했더라고요.
0: 보도가 나섰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는 별로 이렇게 화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까 한동훈 의원이 딱 그거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지금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 같아요.
0: 네. 근데 이제 그때 보도를 보면은 페이백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도. 네. 도당에서도 네. 인정을 했는데 이제 다만 이제 중앙당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당에서는 당시 어쨌든 뭐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한 거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 선관위가 관리하지 않는 계좌로 어쨌든 돈을 돌려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네. 도덕적 차원에서 조직적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핵심은 결국 그럼 이렇게 페이백 받은 돈을 이제 운영비로 쓴 게 아니라 개인 비자금으로 정말 쓴 거냐 네. 이게 또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1: 쌈짓돈처럼 썼느냐 이게 네. 관건이 되겠네요.
0: 그치? 의원실에도 사실 이런 식의 악습 관행들이 예전부터 꽤 있어 왔었던 네. 것도 맞기도 하죠.
1: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 뉴스 언급량 단연코 1위는 용혜인입니다. 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 이거는 뭐 입장이 바뀐 게 하나도 없네요.
0: 네, 사실 매일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매일 같은 답변이 돌아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 본인은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라는 말만 남겼고요.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게 혹시 정당 국고보조금 때문이냐 이런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출근길에 진보 성향의 미래당 당원들이 직접 나타나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겸직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송영길 의원이 벼락 출세, 뭐 이중 삼중 특혜라고 비판을 했고
1: 네.
0: 윤건영 의원도 오늘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비례대표는 겸직을 안 하는 것이 관례인데 좀 아쉽다라면서 이건 법률 위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태도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한마디 했는데 깊이 생각하고 있다. 이러면 이건 뭐 좀 신중한 자세 그렇게 봐야 되나요?
0: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뭐 방어하겠다 이런 기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권 그동안의 기류보다 조금 정리된 톤인데
1: 네.
0: 민주당 TV에서 한 얘기였고요. 여러 말씀을 듣고 지켜보는 입장이라면서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논란은 일반적인 장관 후보자 검증과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았는데요.
1: 네.
0: 인사청문회에서는 숨겨져 있던 비리가 나타나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와 다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 네.
0: 그래서 국민의 여러 목소리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하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좀 여론 추이를 지켜보겠다라는 맥락으로 읽힙니다.
1: 여론을 지켜보겠다라는 거는 일단 뭐 손절도 염두에 두고
0: 옵션 중엔 있겠죠.
1: 네, 네. 염두에 두고

0: 그리고 나서 살펴보겠다. 약간 좀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자, 국민의힘은 계속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지명 철회를 넘어서 의원직 사퇴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동 대표는 용 후보자 청와대와 김민석 대표만 찬성하고 진영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다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장관 지명 취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용 후보자와 이제 남편인 배우자의 과거 노동당 계열 조직 활동 문제까지 끌어오면서 이 소위 뭐 언더 조직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라면서 국회의원을 용해인 후보자를 두 번이나 만들어준 민주당도 책임져야 한다라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 인사 연대 책임으로 확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0: 용해인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도 당했어요?
1: 네, 경찰 고발이 추가가 됐는데요. 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용 후보자를 오늘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용한 정치자금 약 5억 395만 원 가운데 58.3% 약 2억 9,360만 원을 특별당비로 기본소득당에 냈고 이후 당에서 유급 당직자로 일한 배우자에게 급여가 지급된 게 이제 문제다라는 건데요. 정치자금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낸 뒤에 그 일부가 배우자 급여로 돌아가도록 했다면 이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쓴 것 아니냐는 게 고발인의 주장입니다. 사실 이미 가족과 김포공항 기빈실을 예전에 이용했던 문제 때문에 최근에 다시 좀 고발 당한 게 있는데요. 그 이제 직권남용과 공선법 위반 혐의 고발에 하나가 더 얹어진 모양새입니다.
0: 그동안에 보니까 이게 소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우박에 가까운 정도로 지금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 근데 보통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어느 한쪽 약간 진영 간 대결만 돼도 어느 한쪽이 확실히 방어해 주는 게 있는데 네. 그거가 일단 좀 분명하지 않은 점도 용해인 후보자에게는 좀 아쉬운
0: 부분이 별로 없어요.
1: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진보 쪽 뭐 시민사회든 그쪽 진영에서도 네. 용해인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고 비판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0: 그러니까요. 아, 자 이제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진종호 의원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받았는데. 재심을 안 하고 그냥 법원으로 바로 가겠다 이거죠?
1: 네, 네. 오늘 오전에 이제 별도로 SNS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 네. 가겠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이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진 의원은 이번 사안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로 입증이 됐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했는지 당원권 정지 2년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를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이게 지난 6월 3일 부산 북과 보궐선거 당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문제 그리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할 간담회에 부적절한 농담을 한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정지 2년이면 2028년 총선 공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0: 사실상의 정치적 사망 선고죠.
1: 그렇죠. 네.
0: 자 권영진 의원 그리고 서범수 의원은 반면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1: 네, 법원으로 먼저 가지 않고 일단 당 윤리위 문을 다시 두드린 건데요. 네.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받은 권 의원과 10개월 받은 서 의원 모두 그러니까 서 의원은 어제 권 의원은 오늘 재심을 네.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1년 6개월의 징계는 공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아주 가혹한 징계라면서 장동혁 대표에게 물러나라라고 쓴소리한 데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게 당내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주장을 했고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관련 발언으로 징계받은 서 의원도 잘못 자체는 다시 사과하면서도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두 의원 모두 재심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법원 가처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사실 가장 세게 받았던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조경태 의원은 징계를 받아들이고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0: 조경태 의원은 뭐 정치는 정치로 풀겠다 이렇게 이미 입장을 정리를 했고 네. 지금 각각 다 달라요. 보면 권영진 의원, 서범수 여기는 이제 재심 청구.
1: 그렇죠.
0: 반면에 진종호 의원은 이제 법원으로 가는. 왜 이렇게 입장이 다른 거예요?
1: 일단 저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크게 본인한테 데미지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경태 의원 본인이 당을 바꿔가면서 그 네.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왔기 때문에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 의원이 보았을 때는 어차피 장동혁 체제가 총선

0: 까지 못 간다. 그러면 아. 새 대표 체제가 오게 되면은 기존 징계 문제는 또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지금 날 세우지 않겠다라는 걸로 좀 보이게 되고요. 네. 반면에 이제 아직까지 뭐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고선 출마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으로 먼저 좀 해결해 놔야 되는 게 맞겠다 싶은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요 근 요 며칠 몇 주 동안 네. 분위기를 좀 본 것 같아요. 당 분위기를. 당내 여론이 조금 동정론이도 많은가? 아니면은 정당한 징계라는 게 더 많은가? 라고 했을 때 원내 의견도 대체적으로 아 뭐 잘못한 건 맞는데 징계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니까 아 좀 재심 신청해볼 만하다.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 그리고 한동훈 의원 사이에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이게 장동혁 대표의 이제 어제 공개된 문화일보 인터뷰가 시발점이었는데요. 한동훈 의원과 연대 가능성을 기자들이 묻자 뭐 기사를 보면 뭐 후후하고 한숨도 쉬었다고 나옵니다. 네. 대놓고 얘기하겠다라며 내가 당대표로 있는 한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총선 패배, 당정 갈등, 또 탄핵까지 이 모든 중심에 한동훈 의원이 있었다라면서 두 번이나 보수 정당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책임에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라고 했고요. 그러자 한동훈 의원도 SNS에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으로 일할 당시에는 한 번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당원 게시판 논란 때도 본인을 대신해 적극 방어했다. 심지어 본인이 대표직 물러나기 직전 장동혁 대표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제가 대표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였다라고 네.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 맹목적 증오심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직격을 했고 오늘 친한동훈계 정성국 의원도 이 문제에 똑같이 제기를 했고요. 반대로 박충근 수석 대변인은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지난 보수 정부를 망치는데 크게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꼬집으면서 대리전 양상도 오늘 벌어졌습니다.
1: 한동훈 의원이 오늘 얘기했지만 사실 이 두 사람 관계가 되게 좋았잖아요.
0: 엄청 좋았었죠. 네,
1: 그리고 뭐 방송 있는 대로 나와가지고 한동훈 의원 방어를 했던 사람인데.
0: 장동 대표가 기억하시겠지만 이 아침에 하는 김종배 시선 집중 또 고정 출연자기도 했거든요. 네, 그 자리 나와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그때 대표적인 친한계였으니까요.
1: 그러니까
0: 옹호를 했었는데. 지금
1: 정치란 건 참 모르겠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관계,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또 갈라져가지고 지금은 거의 그냥 야 어떻게 이렇게 싸웁니까?
0: 원수보도 타는데 네. 근데 또 정치라는 게 그렇게 싸우다가도 또 화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1: 정치는 생물이다.
0: 네, 저는 네. 지난번에 좀 다른 얘기인데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의원이 화해하는 걸 보고 네. 아 정치 정말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든 풀리려면 풀리는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1: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네, 정말. 자, 서울 시내버스 16일부터 전면 파업 예고가 됐네요.
0: 네. 전면 파업이 이제 확정은 아닌데요. 노조가 일단 9차례에 걸친 단체 교섭이 결렬됐다라면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일에 1차 조정회의가 열리고요. 11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15일 2차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게 되면 16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라는 계획인데요. 사실 서울시내버스 올해 1월에도 네. 통상 임금 문제를 놓고 이틀간 전면 파업을 했었는데 이 이틀이 서울 시내버스 역사상 가장 긴 파업이었다라고 합니다.
1: 쟁점 좀 간단히만 좀 짚어주시죠.
0: 역시나 좀 통상임금 문제인 건데요.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할 때 월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나눌 것인가 여기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똑같은 월 임금을 받더라도 기준 시간을 적게 잡을수록 통상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당도 높아지고 체불임금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이게 네. 좀 다 연동돼가지고 돈 받는 게 관계가 되어 있는 건데요. 사측에서는 어쨌든 이미 추석 연휴 직전을 파업 시점으로 잡은 데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0: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께서는 거침없고 유쾌한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정치의 모든 것 여기서 탈탈 털어드립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6: 거침없이 하이킥.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6: 저희가 월화수 어제까지 계속 모든 코너마다 거의 다 용혜인 의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는 좀 뒤에 하고요.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자, ETF 이거 김용범 실장이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났어요.
7: 네.
6: 물러났는데 파문은 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론은?
9: 단순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네.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좀 있는 것 같고요.
6: 네.
9: 그만둔 이유가 그냥 ETF 책임이라든지 그동안 김영복 전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지속적으로 대통령께 사표를 제출했고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였다.
6: 네.
9: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6: 네.
9: 뭐 나경원 의원 등등은 뭐 미래에셋과의
6: 아들 문제?
9: 예, 연관관계, 유착관계 이런 네. 것도 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6: 그래서 지금 특검하자고 계속 공세를 하고 있는데.
9: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제보가 들어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들었는데 확인이 되진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6: 네.
9: 그런 것들 때문에 갑작스럽게 교체된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후속 취재로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6: 아, 그럼 제보가 있어요? 지금?
9: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강유정 대변인이 갑자기 월요일 날 아침 8시 47분에 갑자기 그냥 놀라가지고 경질 사실을 밝혀요. 사표냈다고, 사의 받아들였다고. 그건 정상적인 발표가 아니거든요.
6: 세 명만 알았다고 하던데.
9: 그 청와대에서도 이 네. 사안은 되게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급작스럽게 교체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정감사라든지 어느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혀지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어떤 정책 실패 때문에 이것이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드러나게 되면은 그거는 대통령과 또 집권여당의 지지율의 하락에 또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6: 정책 실패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그런 그 모양새 이면에 어떤 그런 야당한테 제보가 들어간 것까지 캐치를 하고
9: 네.
6: 그리고 선조치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9: 그렇게 보여집니다.
8: 근데
7: 그게 좀 ETF 뭐 게이트란 이름까지 붙이는데
6: 오늘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7: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뭐 그게 책임을 물어서 교체해 준 거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또 대통령께서 어쨌든 정책실장 교체는 했습니다만 재경부 장관 부총리 인사 같은 경우는 또 1차관을 그대로 승진 임용을 시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기조를 바꾸겠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면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인사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하는 것이고 지금 장 소장님이 그 인용해 주신 그 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네. 그러면서 게이트 이런 문제는 아니 최소한 어떤 논거나 근거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소위 말해서 뭐 국회에서 좀 논의도 되고 뭐 국정조사도 한다든지 이러고 나서 무슨 게이트 이름이 붙는 게 맞지 않나? 그냥 아무 사안이나 게이트라고 붙여가지고 게이트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제보가 있다고 하니까 네. 국민들에게 그럼 있으면 소상히 알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적 평가도 좀 뒤따른 이후에 이런 사건 규정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성급해 보입니다.
6: 군불만 뗄 게 아니고 그냥 구체적인 의혹이 있으면 일단 국민들한테 밝혀야죠. 얘기를 하고 자 이러니까 특검 가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9: 국정감사
6: 지금.
9: 때 아마 증인 참고인으로 김영범 실장을 채택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자리에서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국회에서는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네. 의혹 같은 경우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때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6: 국감을 이제 시기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진종호 의원이 당원권 정지 2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바로 법원으로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내 재심 절차는 건너뛰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법원으로 가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9: 이거는 구제 받을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절차상 문제만 문제 삼는 거지 이렇게 구체적인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네. 솔직히 좀 관여 안 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6: 지난번 그 배현진 의원이나 네, 김종혁 전 최고하고는 네, 절차상 좀 다르다는 문제. 거예요? 네. 지금?
9: 그래서 이건 뭐 윤리위가 절차상의 문제를 조금 뭐 미비하게 했다라고 네.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좀 나 억울해 이런 것을 좀 드러내기 위한 항변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좀 받아들이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6: 비례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9: 그러니까 그걸 판단 안 한다니까요. 네. 그거는 정당의 자율적인 권한이라니까요. 네. 1년을 하든 2년 하든 그건 자율적인 권한인데 그 윤리위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윤리위가 제대로 절차상 네. 여러 가지 규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안 지켰으면 이거는 가처분 신청 그렇죠? 인용. 네. 지켰으면은 우리는 뭐 2년 내리든 3년 내리든 우리는 그건 판단하기 어렵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7: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김종혁 네. 의원 케이스나 배현진 의원 사례를 생각하면서 아마 법원으로 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사실 선거 앞두고서 굉장히 그 무리한 절차를 써가지고 징계를 해서 법원에서 구제를 받은 것이고 네. 이번에는 그렇게 절차 미비 가지고는 별로 그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서 물론 양형이 과하다라는 거는 사실 법원에서도 별로 건 고려하지는 않거든요.
6: 당내 문제니까.
7: 그렇죠. 자율권이 네. 고도로 좀 네. 유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정치를 자꾸 이제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게 네. 저는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만약에 법원에서 가처분 기각하면 오히려 네. 장동욱 대표에게 손을 들어주는 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저는 생각을 좀 성급하게 한 거 아닌가 싶고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은 가처분 청구 안 하잖아요. 더 징계가 세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조경태 의원은 자신감이 있는 거죠. 본인은 뭐 여차하면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될 수 있겠다라는 좀 여유가 네. 있는 반면에 진종호 의원은 이제 비례 의원이고 초선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 좀 조급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6: 자, 그러면 싶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도 사실 1년 반이죠? 1년 반 지금 징계 받은 게. 네. 그러면 총선 출마 못한단 말이에요?
9: 그거보다도 이제 권영진 의원, 소음수 의원 여기는 지금 사고 당협돼가지고 당협위원장을 새롭게 뽑겠다라는 그런 절차에 네. 들어갔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본인들로서는 불안하고 급해 보이겠죠. 지금 당협위원장 자리 뺏기면은 2028년 총선 때 그 당협에는 다른 사람이 지금 그렇죠. 후보자가 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당내 재심 절차 좀 먼저 받고 억울하다 그러고 좀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7: 근데 재심을 재심은 의미가 별로.
6: 그러니까 재심을 가도
9: 절차를 밟는 거지. 네. 그래도 네. 명분을 쌓아가는
7: 기사 한 줄 나가는 정도 좀.
6: 근데 재심을 해도 어차피 네. 똑같이 윤리에서 판단하는
9: 그렇죠.
6: 거잖아요.
9: 맞아요.
6: 좀 이렇게 형량이 좀 깎이거나 그런 경우.
9: 아니 깎이더라도 일단은 뭐 당협위원장을 새로 뽑겠다라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이 뭐 특별히 구제 대상이 될 것 같진 않아요.
6: 그러니까 1년 반에서 자신... 1년 되는 게 의미가 없어요?
9: 의미가 없죠. 이미 그냥 다음 주부터 이제 당협을 뽑겠다라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7: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이 소위 말하는 비당권파들 있지 않습니까?
6: 네.
7: 뭐 징계를 당하는데 그 징계도 여러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뭐 돌려차기 망언이라든지 그렇죠. 멱살 사건으로 징계받는 사람과 또

0: 부당한 그 징계도 분명히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거를 어떤 뭐 법원에 가서 구제받는 것도 유효한 수단이 되지는 않고요. 뭔가 본인들이 민심과 좀 연동이 돼가지고 장종인 대표 체제를 쓰러뜨릴 수 있는 어떤 힘을 키우는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민심을 얻는 노력은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약해 보이는? 그러니까 장동윤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장동윤 대표의 행위가 정당화되기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뭐 당을 장악하는 모습들 지금 국민들이 보면서 부글부글한 게 민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비당권파들이 잘 받아 안아서 당내에서 어떤 투쟁을 좀 제대로 해 나가는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전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더 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1: 하긴 보면
0: 싶습니다.
1: 그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남의 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 보내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당 행위
0: 오죽하면 네. 그랬을지는 한데
1: 그리고 뭐 저 그 돌려차기 발언 이건 분명한 실언이고 아, 진짜 이거는 큰 잘못을
0: 망언이죠,
1: 예 이게 큰 잘못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0: 멱살도
1: 더블 멱살잡이 이거 지금 보니까 문제는 오히려 이 여기는 이제 좀 비당권파들만 징계를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징계 안 하는 게 문제지. 여기 징계 자체는 어떻게 당의 입장에서 보면 징계할 만한 사안들은 사안들이다.
2: 좀 과한 부분은 들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그냥 뭐 경고라든지 당원권 정지한 3개월 뭐 6개월 이 정도 할 건데 네. 이제 권영진, 서범수, 뭐 진종호 이분들이 다 한동훈
1: 그렇죠.
2: 개 의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권파들의 미움을 사서 네. 과한 징계를 맞은 건 맞는데 네. 법원에서 이걸 뭐 구제하겠냐. 윤리위에서 스스로의 징계 수위를 낮추겠냐 그런 의문이 드는
0: 근데
2: 거죠.
0: 문제는 이 윤리위 같은 경우도 과잉 징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 징계를 안 하고 편파적으로 덮어주는 것도 문제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문제 제기를 아무리 해도 장동혁 체제의 윤리위는 전혀 듣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권을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편파적인 모습은 하루 이틀 된 건 아닌데 네. 이걸 지금 바로잡을 어떤 현실적인 그런 정치적인 힘이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
1: 그러니까요.
0: 아닌가 싶습니다.
1: 이걸 법원에 가져가도 이번에는 쉽지 않다라고 두 분이 모두 공통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 주제.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을 당했는데 오늘 업무에 복귀를 했네요. 근데 오늘은 이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시 추천 위원회를 꾸려서 지금 하는 방안이 있잖아요. 대법원은 아마 이걸 좀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신임
0: 저는
1: 검사는.
0: 근데 이 네. 지금 재재청 사태 그러니까 사실상 네. 촉발이 된 원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네. 서면 재청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이 사안이 온 건데 물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상을 당하면서 조금 이제 소강 상태로 빠진 건 있습니다만 전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 비판을 받더라도 그걸 감수할 각오로 전 서면 재청을 이미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전 이게 당분간 풀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네. 봅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7월까지 지금 임기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법원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힘은 점점 빠질 텐데 언제까지 이걸 버틸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고요. 이게 지금 뭐 관련 절차도 없고 사실상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는 3권이 협력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1: 그렇죠.
0: 대법원장의 재청과 네.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지고서 조화롭게 우리 헌법은 해놨는데 이게 지금 조율이 안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3권을 대표하는 행정부와 지금 사법부 이 두 권력기관 간의 사실 상의 어떤 조율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저는 당분간은 해결의 기미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1: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 수 놀 때 두 수 세 수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서면 재청 정도를 할 던질 때에는 그렇다면 청와대가 어떻게 나올지도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길을 가겠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전략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떤 길을 갈 거라고 보인다는
0: 저는 탄핵을 더 유도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들 아니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는 지금 하루 이틀 된 건 아니에요.
1: 그럼 불을 더 지펴요 그냥?
0: 아니 저는 여기서? 그 각오를 하고 서면 재청 던졌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 때
1: 네.
0: 그때도 막 갑자기 국회가 입법한다고 방망이 두드리려고 하니까 뭐 대법원 규칙으로 하겠다. 대법원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네. 맞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니라서 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상당히 좀 골치 아픈 행동을 좀 앞으로 할 가능성이 좀 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뉴스가 계속 나올 거라고 짐작을 하고 계시는 거죠. 큰 뉴스들이. 자, 장 소장님이요.
2: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헌법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골치 아픈 거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조금 좀 네. 과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1: 네.
2: 어쨌든 뭐 청와대에서 임명 거부를 했으니까 절차를 다시 밟아서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네.

0: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조율 형태를 거쳐가지고 추천을 한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죠.
0: 걸리겠죠. 뭐.
1: 대법관 공백은 피할 수 없는 거고.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가 갖고 있는 원칙을 훼손하면서 네. 그래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을 그냥 우리가 추천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제청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냐. 아니면 청와대가 그래 우리는 형식적인 임명 권한만 갖고 있으니까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사람 그냥 임명해 주자. 이럴 거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의 조율이 쉽게 될까 좀 회의적입니다.
2: 근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입장 낸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상을 당하면서 좀 미뤄졌잖아요.
1: 그렇죠.
2: 네. 입장을 내긴 낼 것 같습니다.
1: 내야죠.
2: 네, 근데 저는 좀 예상하기에는 전 제 예상인데 네.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저는 정치 행위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왜냐 관례가 없는 일 그리고 게다가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서면 제청 같은 거 안 했거든요.
1: 네.
2: 근데 이제 와서 서면 제청까지 이런 초강수를 두는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전 앞으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낸다면 마치 본인의 제청권을 행정부가 내지는 대통령이 침해하고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입장을 낼 가능성도 좀 있고 저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한두 수 내다 보고서 한 일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 뭐 물러나거나 그럴 생각은 전 별로 없어 보입니다.
0: 그러니까 이 조율이라는 게 네. 대통령이 원하는 그 사람을 대법원장이 받아들여서 제청해라. 이걸 조율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명단을 놓고
1: 네.
0: 자 당신네들이 무조건 안 되는 사람 자 이름 지우고 우리가 안 되는 사람 지우고 해가지고 거기서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럼 이런 사람 합시다. 이게 조율인데 양쪽이 지금 너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어가지고 조율이 안 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0: 이 상태가 오래 갈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은 네. 윤석열 정권 때 임명이 된 분이니까 뭐 보수적인 성향이겠죠. 근데 지금 국회에 어쨌든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고
1: 그렇죠.
2: 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네.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임명 권한은. 그렇다면 제가 대법원장이라면 아니 내 성향은 이렇더라도 국회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다라는 것도
1: 네.
2: 전제하고 본인의 제청권을 사용해야지 이걸 무제한적 권리로 착각하면서 마치 서면 제청 아니 뭐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좀 저는 선을 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단일권을 가지고 뭐 징계를 하거나 무슨 뭐 형사처벌 이런 논쟁은 아닌데 이 굉장히 사법부를 정치화하는 좀 굉장히 이거는 도넘은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요 주제도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 정도 아마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2: 나오겠죠.
1: 싶은데 내일은 금요일이라 안 나올 것 같고 모르겠어요. 요새 제 예측이 계속 틀리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깊이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좀 신중한 태도 그리고 적극적으로 뭘 이렇게 비호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 약간 손절을 좀 염두에 두고 미리 저렇게 좀 선 긋는 발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자 먼저 신인규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2: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민티 07에 나와서
1: 네.
2: 이제 김민석 대표가 한 발언인데
1: 네.
2: 그러니까 결국에는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거든요. 거의 이거는 뭐 한 기울어진 한 9대 1 뭐 이 정도로 저는 느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로서 어떤 뭐 가부간의 OX를 벌써 이야기할 수는 없을 테고
1: 네.
2: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1: 네.
2: 여당이면은 후보자에 대해서 장점을 부각하고
1: 네.
2: 사실 엄호를 해야 맞는 건데
1: 뭐 청문회에서 보자라든가
2: 아 그렇죠 어떤 네. 입장이 나와야 되는
1: 네.
2: 건데 사실 깊이 고민하고 있다라면서 아무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은
1: 네.
2: 사실 이거는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닌 걸로 일단은 판단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1: 네.
2: 무게를 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여론조사하면 진짜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게?
0: 오늘 개혁신당에서 여론조사한 거를 보면 80%가 좀 넘은 걸로.
1: 아 부정적 여론이?
0: 네, 그렇게 됐고 저는 이게 정치 언어 번역기에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1: 네, 자 번역.
0: 그만둬.
2: 알아서 그만.
0: 자진사퇴 해. 그만둬. 얘기해요. 원론적인 얘기를 안 했다라는.
1: 더 이상 부담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라.
0: 그거예요.
1: 근데
0: 보통요. 대통령이 네. 지금 지명했잖아요. 임명, 지명,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1: 네.
0: 우린 그걸 존중해가지고 인사청문회까지는 가서 그렇죠. 그래도 해명하게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1: 근데 시기를 놓친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어제가 데드라인이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정도에 물러났으면 그래도 그냥 좀 퇴로가 있는데 이제는 청문회까지 며칠 동안 계속 저렇게
0: 도드라마실
1: 거예요. 예, 가는데 이거는 정면 돌파하겠다 뭐 이런 의지로 보이던데.
0: 근데 본인은 그런 고집과 신념을 갖고
1: 네.
0: 이제 청문회까지 가서 좀 해명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오늘도 보면

0: 그러면 KBS에서 단독 보도를 해서
1: 네.
0: 정책 개발비 같은 것도 당직자들한테 줘가지고 그냥 돌려먹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맡겨가지고 당 정책을 어떻게 개발할까 그걸 물어보는 건데 해명이 더 가관이에요.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은 외부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당내에 있는 당직자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요, 그럼 모든 당이 그런 명분 담아가지고 정책개발비 그거 다 당에 있는 당직자 주고 자기 의원 보좌진들 주고 서로 그냥 배불리게 하게 그렇게 당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게 한다라는 거 이거 죄의식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죠. 이건 하나가 더 늘어난 거예요. 마일리지가 계속 쌓여가지고요. 이거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2: 그거는 이제 수사받으면 이제 업무상 횡령 혐의를 가지고 또 한번 따져봐야 될 것 네. 같고 국고에 대한 이제 횡령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거고 저는 무엇보다 지금 용혜인 후보자는 여러 문제 중에 저는 사사로움이 지금 가장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사 구별이 안 되는 부분.
1: 어떤
2: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남편분이 당직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네. 남편이 당직자로 있는 당에 네.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본인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그걸 국민들께 소수정당이니까 양해해달라 지금 이런 논리를 피고 있거든요. 이게 국민들 시각에서는 아니 뭐 사정이라는 거는 앵커님도 사정 있고 저도 사정 있고 장 소장님도 다 각자 사정 다 있는 건데 그걸 공적인 영역에 와서 제 사정이니까 좀 봐주시죠. 이거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사실 뭐 청문회까지 보자라는 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지명철회가 그때 됐습니다만 갑질 의원 이다. 그럼 한쪽 일방향의 주장만 있으니까 당사자 얘기를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용혜인 후보자가 시기를 놓친 것은 국민들이 장관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죠. 만약에 기본소득당의 처지가 그러하면 장관 동의를 받지를 말고 인사검증을 거부했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장관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기본소득당이 일시적으로 원외정당의 그 어려움을 감수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이 공정한 건데 아 우리 사정이 이렇고 하니까 국고보조금 받아야 되고 하니까 봐주세요. 근데 거기는 또 남편이 지금 가 있으니까 사실 남편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에 있는 세원은 네. 세비가 들어가니까요. 다 용혜인 후보자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뭐 이해충돌 내지는 정당의 민주성이 아주 무너져 있다라는 뭐 사당화 이런 논란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 용혜인 후보자는 어제까지는 양당 간에 이 양손에 떡을 드는 거는 하나는 내려놨어야 되는데 네. 그 시기를 좀 놓친 게 아주 뼈아플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요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마침 김민석 대표가 그 민티라고 그러죠. 민티. 네. 민주당 TV에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관련해서 연대, 저 연대하는 걸 이 저해하는 언급 요건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거는 조국 전 대표를 향해서 한 발언으로 보이는 거죠?
0: 그렇게 봐야죠. 네. 선을 넘은 발언을 지금 계속 조국 대표가 하고 있잖아요. 원치 않는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고 대통령에 대해서 2심에서 유죄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공소취소하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을
1: 네.
0: 거의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그런 말들을 그대로 조국 대표가 하고 있어요. 같은 진영에서 같은 편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비판이 아니죠. 쓴소리가 네. 아니죠. 이건 욕설과 저주가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심기 불편함을 김민석 대표가 완곡하게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요즘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관계를 보면 이게 어떻게 보세요? 신인규 변호사는. 이게 기싸움이에요? 아니면 진짜 또 다른 분열의 어떤 서막이에요.
2: 저는 그냥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네. 계속 겁박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해라고 지금 민주당을 저는 협박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
1: 네.
2: 지금 조국 원장의 그 공소취소 발언도 사실 국민의힘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리고 저는 신장식 대표도 뭐 갑자기 민주당에서 당직 인선하니까 뭐 어깃장을 놓는 거냐라면서 상대 당의 인사권까지도 지금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거든요.
1: 김용남 전 의원 얘기하는
2: 거죠. 네, 그 부의장 네. 정책위에 네. 그 임명한 거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비판 아닌 비판을 하고 있는데
1: 네.
2: 이거 정말 도를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조국혁신당은 본인들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 도 넘은 정말 뭐 저주와 어떤 저주에 가까운 망언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또 바란다고 얘기는 또 해요. 그럼 거기서 오는 그 위선.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도대체 조국혁신당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전략적으로도 이거는 뭐 자강을 강조해서 본인들의 몸값을 올리는 전략 같기는 한데 전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1: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지지율은?
0: 그렇게 보이죠. 진영이 뭐 분열됐다라고 하면 나눠질 테니까. 그리고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또 올랐더라고요.
1: 네.
0: 그런 것을 보면은 조국 대표가 아 이거 내가 존재감을 드러내니까 올라가네. 좀 더 세게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할 거고 결국에는 자신들을 무시하는 민주당에 대한 화풀이. 그리고 합당을 하게 되면 우리 12명 의원에 대한 지분을 확실하게 인정해달라는 그런 욕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과감한 발언을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2: 드네요.
0: 그러니까
2: 요즘에 조국 원장이 뭐 레드팀 하겠다 이랬는데 네. 레드팀은 같은 팀 안에서 그렇죠. 권한 있는 사람이 지정해줬을 때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레드팀이고요.
1: 팀 내부에서.
2: 회사가 다르거나 국적이 다르면은 그거는 팀 레드죠. 그러니까 레드 빨간색을 쓰는 팀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조국 원장의 발언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레드팀이 아니라 팀 레드 아니야? 이낙연 전 총리도 국민의힘 쪽으로 가서 뭐 김문수 후보 지지하고 이랬는데 왜 이런 행보를 자꾸 하느냐? 그러니까 반명 행보의 극단화의 지점에 간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 조국 원장도 좀 적당히 이 상황을 보시면서 본인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레드팀이 아니고 그냥 레드?
0: 유시민 레드. 작가랑 좀 역할 분담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좀 교감.
1: 그런 얘기는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있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있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5: 술 마셨는데 데려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3부와 4부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클리프 윤지로 대표와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 MBC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7: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8: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정부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005년 1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이전 발표 이후 20여 년 만입니다. 특히 이번엔 물리적 이동을 넘어서 공공부문 고강도 구조조정도 이뤄집니다. 대대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개혁의 파급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 가족부 등 이전 파급 효과가 큰 핵심 행정기관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조직 개편으로 별도의 독립청사가 필요한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 등은 신청사를 마련한 뒤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수도권에 남은 350여 개 공공기관들도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올 4분기까지 이전 계획을 확정하는데 기관들을 각 지역에 나눠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기관들을 혁신도시에 모아 직접 효과를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 및 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 한성숙 국무총리입니다.
0: 정부는 이전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했는데 남동, 중부 등 지역별 발전사 5곳과 부산, 인천 등 4곳의 항만공사를 각각 하나로 통합하는 등 유사 중복 기능을 가진 109개 기관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수준으로 정부는 해당 기관의 고용 승계와 정주 여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치열해지고 있는 지자체 간 유치 경쟁과 통폐합 대상 기관들의 거센 반발 등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2차 이전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2: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주 4.5일제를 촉구하고 지방 이전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나섭니다. 금융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집회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등을 촉구하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충분한 검증과 당사자 협의 없는 금융기관 지방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산업 특수성을 무시하고 금융기관을 강제로 옮기는 것은 노동자의 삶을 흔들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해왔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길에는 장관에게는 공소를 취소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3: 오늘 오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길.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는 조작된 기소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전달한 것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로서는 다르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4: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그 공판 검사가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3: 법무부 장관에게는 공소를 취소할 직접적인 권한 자체가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뜻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조작 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소 취소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왔지만 6.3 지방선거 국면에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물러선 바 있습니다.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선 3년간 검사 10여 명이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며 기소유예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선 변론을 통해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평소 신념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입니다.
2: 여야가 장관 후보자들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선 민주당은 용혜인 후보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5: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두고 당시 김 후보자가 브로커의 문자를 식약처장에게 보내고 식약처장의 문자도 브로커에게 보냈다며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김민석 대표만 찬성하고 진영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다 반대하고 있다며 장관 지명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0: 저녁엔 뉴스.
1: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2차 이전에 나섰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1차 이전에 이어 10여 년 만에 두 번째 대이동을 추진하는 건데요. 공공기관 10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도 단행합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0: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부정한 청탁과 불법 로비로 몰아가고 있다며 야권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습니다. 다만 비례의원 겸직 논란 등이 불거진 용해인 성평등 장관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선 당내 신중론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한 김민석 대표는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며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며 여권의 부담이 함께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1: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의무적 교섭 및 조정 쟁의 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행 지침을 내놨습니다. 또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같은 기업의 투자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단 이로 인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 전환 등의 인력 운영 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엔 의무적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행지침을 발표하자 양대 노총이 일제히 헌법상 노동 3권 침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발언 한마디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헌법상 노동 3권을 제한할 권한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노동자 권익을 보장해야 할 정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삼성, SK 등 대기업의 대변자로 스스로를 전락시킨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등은 원칙적으로 노조의 의무적 교섭이나 쟁의 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인력 재배치 등은 교섭 대상으로 남겨두자 경영계가 일제히 우려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의 인사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며 공장 신설과 이로 인한 배치 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사이로 많진 않겠습니다. 내일 전국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9.1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8: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의원직 사퇴 요구가 정치권을 넘어 청년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3부에서는 민주당 최연소 최고위원이자 청와대 청년비서관을 지낸 박성민 전 최고위원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네팔 대홍수 충격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지구촌 기후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부에서는 기후환경 전문가 윤재로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2: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 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4: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0: 계속 지금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파문이 계속 커지는 모양새예요. 근데 솔직히 처음에 이 지명 소식 들었을 때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땠어요?
1: 저는 예상 못했습니다. 네. 사실. 왜냐하면 네. 애초에 그때 이제 사실 이렇게 정부에서 인선 발표하면 야당이 누구를 공격하는지 먼저 보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김승환 후보자가 타겟이었죠.
0: 첫 반응은 그거였죠.
1: 그렇죠. 그리고 네. 김승환 후보자 관련해서 계속 공세를 이어갈 것 같은 조짐이 있었는데 네. 이제 용혜인 후보자로 갑자기 확 분위기가 좀 쏠렸죠. 네.
0: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승환 후보자를 야당이 영순위로 아마 딱 내세우려고 공소시효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했을 텐데 이 용혜인 후보자 문제가 너무 크니까 이게 그냥 약간 이슈를 덮어버렸다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1: 그러니까
0: 같아요.
1: 용혜인 후보자 이슈가 쉽게 그리고 꺼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용혜인 네. 후보자가 결정을 좀 빨리 하지 않으면 계속 커질 겁니다. 이게 약간 스노우볼 같은 거여서 네. 지금 보면 여러 이제 의혹들이 갈래갈래로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정당에 관한 거, 네. 뭐 배우자 혹은 뭐 조직, 뭐 언더 조직 활동했냐 안 했냐 뭐 이 부분. 그 외에도 뭐 부동산. 그러니까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당연히 다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제가 느꼈을 때는 이 후보자에 대한 반감이 조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가장 크게 건드려진 영리는 예, 겸직하겠다라는 네. 그 입장, 장관직과 의원직 둘 다 놓지 않겠다라는 네. 입장이 고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계속 커질 겁니다.
0: 그거는 약간 너무 욕심이 지나치다라는 식으로 약간 감정적인 영역이 돼버리니까 저거는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놀린 거죠 사실은.
1: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용혜인 후보자께서 어떤 뭐 정책적으로 잘 하실 거다 이런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젊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또 30대 여성 워킹맘 당사자로서 네. 특히 이 성평등 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 정책뿐만 아니라 뭐 가족, 청소년 정책들을 다 총괄을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루는 분야도 많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청와대가 이제 인선을 할 때는 뭐 여성의 마음 그리고 워킹맘의 마음 그리고 가족 혹은 아동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인선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사실 후보자가 이제 비례대표직을 두 번을 하신 것 그 외에 이제 겸직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상 이제 관례에 잘 없었던 이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소득당의 사정과 네. 내부 사정과 관련이 된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어렵죠. 저는 이 부분은 후보자께서 양해를 구할 일이 아니라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둘 중에
1: 있습니다.
0: 하나는 놓는 식으로?
1: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기본소득당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의원직을 유지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장관직은 고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네.
0: 우군이 별로 많지 않은 느낌이에요.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지만 별로 많지가 않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은 여러 이제 그 진보 정당들이 또 지명 철회하라고 아예 촉구까지 했더라고요.
1: 네, 뭐 지금 사실 뭐 정치적으로 이제 진보 세력들 간에서 나오는 목소리 말고도 네. 이제 뭐 여성 단체에서 나오는
0: 여성 단체도
1: 있고 그래서 후보자가 사실 직면은 해야 하는 목소리들이 되게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후보자께서 뭐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하실 부분도 있고 설명하실 네. 부분도 있다라고 보지만 어찌 됐든 지금 가장 큰 반감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후보자와 관련한 이 겸직 논란이 네. 가장 크다. 블랙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저 청와대는 이런 논란을 청와대도 예상을 못 했겠죠. 그러니까 지명을 했겠죠.
1: 그랬겠죠. 알면서도 이제 했다면.
0: 아니 사전에 좀 네. 물어라도 보는 그런 걸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장관 지명을 하면 비례는 놓을 거냐 대표가 의원직은 놓을 거냐라는 거를 확인을 안 한 것 같죠. 지금 분위기.
1: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0: 해요. 미루어 그냥 우리가 짐작할 네. 때.
1: 저는 뭐 반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 아마 의사를 확인했을 수도 있고 확인을 했다면 네. 이 부분이 크게 논란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 겸직을 한다라고 해도 뭐 기본
0: 이게 이 정도로 그렇죠.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1: 뭐 소수 정당의 네, 이제 상황이나 네.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봤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타진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네. 의례 그렇듯 네. 그냥 내려놓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0: 관례가 그랬으니까
1: 그렇죠. 그냥 본인이 그렇게 당연히 당연히 하겠지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 두 가지는 다 열려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검증 과정에서는 뭐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는지 부동산이라든지

0: 뭐 아니면 뭐 문제가 생길 만한 도덕적인 문제 이런 네. 부분들이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아마 집중해서 봤겠죠.
1: 그러면 지금 지명한 걸 약간 후회하고 있을 수 있겠네요. 보니까.
0: 글쎄요. 뭐 후회까지 하실지는 모르겠고 다만 그 이제 뭐 청와대에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뭐 이제 전달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네. 겸직에 대한 우려. 근데 이 부분은 꼭 청와대가 전달하지 않더라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 부분은 뭐 방어가 어렵다 이렇게 겸직에 대해서는 방어가 어렵고 우려가 크고 걱정이 많다 이런 네. 분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아마 후보자 측에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근데?
0: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거를 청문회까지 끌고 가면 네. 오히려 그때가 더 이 불을 끄기가 어렵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청문회 전에 아,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결단을 해서 뭐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네. 혹은 장관직을 맡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리가 돼야 되는 시점인 거고 그래야 오히려 그 뒤에 청문회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죠.
1: 자 이번에도 보면 2030들의 어떤 그걸 의식해서 한 인사라고도 보여져요, 사실.
0: 보여지죠.
1: 그래서 네. 이제 젊은 정치인을 장관 자리에 앉히겠다고 한 건데 보면 2030 세대들이 별로 호의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0: 뭐 사실은 지금 세대를 불문하고 네. 지금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기회 불평등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2030 세대 입장에서는 네. 어떤 후보자가 이제 비례대표 두 번을 하셨던 그 이력과 그러니까 그 과정과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장관직과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특권 의식이 좀 있다 혹은 특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자극이 됐을 수 있다. 그리고 또는 이제 뭐 정치적 지향이나 혹은 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방향이나 정책적 그 지향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정치권에서 보면 이렇게 2030 정치인을 이른바 약간 깜짝 발탁한다고 그러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앉히면 그거에 대한 반발은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그러니까. 그런 논란을 이제 겪었기 네. 때문에 네. 좀 이해가 되는
1: 거 5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때 청와대
0: 그렇죠. 21년도입니다.
1: 그때는 어땠어요, 그러면?
0: 그때도 뭐 욕 많이 먹었죠. 네. 아무래도 이제 비서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높은 자리고
1: 1급,
0: 당연히
1: 1급이죠,
0: 네, 네. 당연히 높은 자리고 네. 사실 제가 더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제 20대 중반에 이제 네. 1급 비서관에 갔다 보니 네. 당연히 많은 비판과 이제 따가운 시선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게 이 자리가 갖고 있는 권위에 네. 비해서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에 대해 더 까다롭게 보고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이 고위직에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부분이 물론 모두가 다 동의할 만큼 합당하다 이렇게 보면은 논란이 없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비판을 하실 수 있죠.
1: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좀 드는데 청년 정치를 좀 우리가 확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뭐 솔직히 얘기해서 청년들이 이번에 용행 의원 거는 좀 별도로 하더라도 장관도 하고 해외 보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의원들도 아까 뭐 얘기 들어보면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만큼 이렇게 청년 정치 비율이 낮은 나라도 없다고 하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좀 보세요.
0: 사실 제가
1: 예를 들어서 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발탁을 해요. 그러면 다들 당장 나오는 게 상대적 박탈감 얘기 나옵니다.
0: 네네.
1: 그리고 아니 저 사람은 뭐 했길래 낙하산 아니야? 그냥 벼락 출세 아니야? 라는 논란들, 특혜 아니야? 라는 공격들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좀 이거는 보세요?
0: 뭐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0: 좀 층위를 나눠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정치권의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이제 비판을 받고 하는 이유가 깜짝 발탁이나 이제 청년들을 발탁했을 때 비판을 받는 이유가 누군데 이제 이런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혹은 왜 저 사람인데? 라는 네. 질문을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정치권에서 어느 정당이든 간에 사실 제대로 인재를 육성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 인재를 육성을 하는 과정이나 거기에 따른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유권자분들께 드리고 있냐라고 보면 사실은 그 시스템 자체도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러니까
1: 네.
0: 청년들이 뭐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해도 뭐 사회에서 경력을 쌓고 들어오는 방식이나 유명해져서 들어오는 방식이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 입문 경로 얘기하시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네. 그리고 당 안에서 어떻게 보면 뭐

0: 선진국의 사례들처럼 정당 정치로서 훈련을 받고 육성이 되고 교육을 받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인증마크처럼 네. 이 사람 진짜 정치 잘할 사람이다 네. 라고 하는 그 시스템의 부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깜짝 발탁 혹은 고속 승진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거고
1: 그게 이제 불공정으로 느껴지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1: 특혜로 느껴지고.
0: 그러니까 그 과정이 비어있기 때문에 네. 결과가 주목을 받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항상 뭐 청년 인재 얘기하지만 청년 이제 키워야 된다라고는 모두가 얘기를 하시지만 네. 진짜 그걸 챙기고 뭐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있느냐 정당에서 제대로 인재를 육성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그 허리는 저는 비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1: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 지금 돼온 게 네. 약간 그 이른바 꼰대 정치인들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우리 정치가 못했던 부분.
0: 뭐 당연히 이제 먼저 길을 가셨던 분들이 열어야 되는 문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그리고 제가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1: 네,
0: 취미는
1: 네.
0: 이제 청년 정치인들 뭐 저를 포함해서 뭐 사실 저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제 청년 정치인의 필요를 스스로 좀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회나 어떤 뭐 보여줄 수 있는 무대 이런 것이 참 제한적이다. 원외 정치인에겐 특히 그렇다라는
1: 네.
0: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청년 정치인이 의제를 발굴하고
1: 네.
0: 내가 청년 정치인으로서 혹은 그냥 젊은 정치인이지만 정치 으로서 뭘 하고 싶다, 뭘 하겠다, 뭘 해내겠다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좀 아젠다를 발굴을 하고 그 시민들께 설득하고 뭐 효과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의 노력도 분명히 좀 필요한 것 같다.
1: 그러니까 그 말씀은 청년 정치인들 스스로가 지금 효능감을 좀 보여줘야 된다.
0: 네네.
1: 아 젊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고
0: 잘하겠구나.
1: 장관을 하니까
0: 네,
1: 야 청년 정책이 이렇게 바뀌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좀 부족했다 이거네요.
0: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뭐 사실 저도 이제 젊은 정치인들랑 얘기해 보면
1: 네.
0: 그게 뭐 문제가 꼭 한쪽에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우리 안에서도 뭐 예를 들면. 젊은 정치인들끼리 세력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1: 네.
0: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우리가 다 같이 목소리를 내고 좀 진짜 뭔가를 바꾸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더 쌓아야 되는 거 아니냐.
1: 네.
0: 이런 얘기들도 저희 하거든요.
1: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청년 정치인들이 좀 등용문을 그 당에서 좀 넓혀서 좀 돈이 없고 그래도 정치에 입문 쉽게 할 수 있게 좀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좀 밑바닥부터 좀 올라오는 모습. 그럼 거기서 성과들을 계속 좀 쌓아가는 모습을 얻으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는다면 이런 불공정 특혜 낙하산 이런 논란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0: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허리가 비어있다 이런 말씀 드렸던
1: 네.
0: 게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이제 당에서 커가는 청년들을
1: 네, 네, 네.
0: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적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왔냐면 저는 지역에서 대학생 위원장을 하다가
1: 네.
0: 중앙당에서 청년 대변인 오디션이 열렸어요.
1: 맞아요.
0: 처음으로.
1: 네,
0: 그래서
1: 기억합니다.
0: 이제 했는데 그 오디션이 어떨 땐 열리고 어떨 땐 안 열려요.
1: 아.
0: 그러니까 어떨 땐 내정이 되고 어떨 땐 선발이 돼요.
1: 네.
0: 근데 저는 이제 뽑혀서 들어왔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문의 기회조차도 사실은 어떨 땐 바뀌고 어떨 땐 막 들쑥날쑥이니까 그런 기회를 바라보고 있던 청년들도
1: 네.
0: 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라도 저는 좀 틀을 좀 갖춰나가야 된다. 예를 들면 하기로 한 건 좀 꾸준히 한다든지
1: 네.
0: 뭐 혹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정말 잘 만들어서 이 교육을 이수한 뒤에는 어떤 실무적인 역할 하고 그 뒤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설계할 필요는 있어 보이죠. 이게 항상 뭐 당대표 바뀌면 편차가 생기고
1: 네.
0: 혹은 어떤 경우에는 뽑고 어떤 경우에는 내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오디션하고 그러니까
1: 네.
0: 이게 항상 좀 바뀌니까
1: 아.
0: 이거는 뭐 여야에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거는 네. 좀 의미 있는 지적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꾸준한 계획을 갖고 청년 정치인 양성 계획을 각 당이 꾸준하게 일관되게 유지를 계속 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굉장히 안 좋은데
0: 네.
1: 특히나 2030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정부가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 그렇다고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0: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겠지만
1: 네.
0: 저는 이제 세 가지가 제일 중요했다고
1: 세
0: 보는데
1: 가지. 네. 첫 번째는
0: 부동산이죠.
1: 네,
0: 뭐
1: 부동산.
0: 여기서 제일 아마 요즘 제일 얘기 많이 했을 8할의
1: 네.
0: 내용이 이제 부동산일 것 같은데 일단 뭐 체감이 되는 게 잘 없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대출을, 특히 청년들한테.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집살 돈이 많이 있는 것도 네. 아니고 사실은 뭐 기댈 게 대출인데 이제 뭐 대출도 잘 안 나온다. 오픈런 네.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럼 정부가 해주는 어떤 안정적인 공급을 체감하고 있느냐. 네. 뭐 공급의 특성상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지어지고

0: 있냐 그것도 사실은 또 아니다 보니까
1: 네.
0: 불안한 심리는 더 커져가는 거고
1: 네.
0: 그 과정에 또 세금 이슈까지 겹치다 보니까 좀 반발심이 많이 생기고 실제로도 집을 구하거나 할 때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저는 뭐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랑 연결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식 문제도 좀 컸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사실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저는 정부의 결정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김용범 그 전 정책실장의 발언도 좀 실언이었고
1: 네.
0: 그리고 레버리지 ETF의 도입을 통해서 사실 주식시장이 되게 좀 많이 혼란스러워진 거 아니냐라는
1: 네.
0: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1: 하긴 청년 세대들도 주식 이번에
0: 아유,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1: 물렸을 합니다. 거 아닙니까?
0: 네. 네. 제 주변 레버리지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는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그건 특히나 좀 여성
0: 2030 여성들이 굉장히 좀
1: 네.
0: 많이 돌아섰던 계기였던 것 같은데,
1: 네.
0: 그러니까 사실 원래도 이제 집토끼가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듯 2030 남성이든 여성이든 집토끼가 아닌데
1: 네.
0: 사실 특히 2030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주목을 받았죠. 응원봉
1: 네.
0: 정치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를 하는 그 과정에서 2030 여성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떤 안전이나 일상의 어떤 그 안전이 굉장히 위협당할 수 있다라는 감각을
1: 네.
0: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결국에는 이제 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2030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지지 않는구나라는 실망감이 굉장히 많이 표출이 됐던 것 같아요.
1: 네,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안 듣는구나라는
0: 네, 실망감이죠.
1: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0: 사실 저는 그래서 네. 이제 그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에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뭐 국정감사 이전에 보안 입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진전이 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7대 범죄 전권 송치 얘기도
1: 네.
0: 나오고 그리고 지금 경찰 개혁이 또 큰 이슈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구도 꾸리고 했는데
1: 네.
0: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 전권 송치에 대해서 꼭 7대 범죄 제한해야
1: 네.
0: 되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 네.
0: 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이 국민들께 좀 확실한 이 보안 대책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경찰 이슈가 너무 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너무 문제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경찰 개혁 관련한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좀 성과를 내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거죠.
1: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까 보안 수사권 얘기도 하셨고 부동산 얘기하셨고 ETF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청년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이슈들을 잘 해결을 하면 청년 2030 지지율뿐만 아니라 전체 지지율이 다 오를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제가 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이제 청년 정책에도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청년들만을 위한 어떤 정책, 아예 그것이 전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청년을 정책 대상자 자체로 보지 않는 흐름이 있었던 초기에는
1: 네.
0: 타겟팅해서 정책을 많이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청년 문제를 좀 시간이 지나고 이 다루는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제가 느낀 건 저는 그 사이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사회의 어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도 청년 부동산 문제 뭐 청년들만 사는 어떤 공간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이 부동산 문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서 마음을 얻기는 어렵다. 청년들이 청년들만을 위한 어떤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표를 주는 그런 대상들은 아니거든요.
1: 알겠습니다. 아유, 듣다 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잠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0: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5: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다시 뙤약볕이 내리쬐면서 덥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면서 전국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낮더위가 기승입니다. 내일도 서울이 21도로 출발을 해서 한낮에는 서울, 부산이 29도, 대전은 28도, 남부지방 쪽은 광주 32도, 대구 27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내일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상과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강릉 방향으로 지금 군자요금소 앞쪽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인 상태입니다. 신채입니다.
6: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 히말라야 대홍수로 1200여 명이 숨지고 4천여 명이 실종되는 정말 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 네팔 대홍수 왜 발생한 건지 그리고 이런 재난의 배경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기후환경 전문 매체죠. 클리프의 윤지로 대표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7: 정말 이번에 홍수 네팔 대홍수 보면서 저는 무슨 재난 영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고 이게 이 영상이 그냥 무슨 처음에 저는 AI 무슨 CG인 줄 알았습니다. 네. 진짜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8: 뭐 처음에는 지진이다, 빙하호가 터진 거다 등등 얘기가 네네. 많았잖아요. 네. 지금까지도 사실 정확한 원인 자체는 네.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일단 사건 개요만 보면은 그 5,000km가 넘는 고지대에서 굉장히 거대한 가로 세로 1km가 넘는 그런 거대한 그 암빙, 암석과 빙하가 떨어졌고 네. 그게 이제 토성류가 물과 함께 휩쓸려 내려오면서 마을을 덮쳤다라는 건데 네. 이제 궁금한 게 이게 홍수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홍수. 그러니까 홍수라는 얘기는 물이 어디서 네. 와서 왔다는 건데 그 물의 양이 2천만 톤에 달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근데 그게 아직 밝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나왔던 거는 어딘가에 이 일대에 거대한 자연호수가 있었을 거다라고 네. 하는데 위성 사진을 봤더니 그런 건 없더라라는 네. 거고 그러면은 이 그 거대한 암빙이 떨어지면서 막 이게 막 깨지고 빙하 옆에 주변도 같이 깨뜨리고 하면서 이게 막 그 엄청난 에너지로 녹아서 내려온 거냐 네. 뭐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좀 물음표고요. 네. 그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번 그 암빙이 떨어지기 전에 사실은 며칠 전에 뭐 짧게 잡으면 24시간 이내 혹은 며칠 전에 이미 사실 산세태가 한번 있었다. 네. 그게 계곡을 막아서 그 며칠 사이에 물이 차곡차곡 찼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번 그 암빙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터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그걸 입증할 만한 어떤 직접적인 증거 뭐 지진파가 있다든가 네. 그 뭐 위성사진에 뭐가 포착됐다거나 하는 건 없어서 여전히 좀 그 도대체 이 불은 어디서 왔을까. 이건 약간 우리무중인 상황입니다.
7: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데 네. 여기서 좀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사실 이 정도 급의 진짜 규모라면 사전에 좀 징후를 보통 포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0: 그쵸. 원래 이제 모든 재해를 예방하고 혹은 예보하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관측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관측망이 촘촘히 깔려 있었더라면 사전에 그렇게 좀 감지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그 원래 빙하붕괴라는 현상 자체가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막 수치를 넣어서 모델링해서 예보하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관측이라도 좀잘 해야 되는데,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특히 관측의 사각지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말라야 산맥에 걸쳐서 빙하가 한 6만여 개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빙하의 그 질량 수지라고 하는데, 그 빙하가 얼마나 커졌냐, 줄었냐, 요거를 이제 질량 수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관측하는 빙하가 38개. 예, 불과하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10년 이상 연속적인 장기 관측 기록을 갖고 있는 거는 단 7개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추세를 알아야 어떤 빙하에서 무슨 변화를 포착했을 때, 이게 그냥 계절적인 변동인지,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장기적인 추세인 건지, 아니면 정말 긴급 조치가 필요한 그런 변화인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수 있는 장기 관측 데이터가 있는 게 6만 개 빙하 중에서 7개에 불과하다라는 거니까
1: 그래서
0: 굉장히.
1: 사전에 우리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0: 그쵸.
1: 네팔도.
0: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생각하기에는, 아니, 히말라야가 동네 뒷산도 아니고 워낙 험준하니까 뭐
1: 그러니까요.
0: 그런 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요번에 좀 취재를 했는데요. 그 네팔, 인도, 스위스 이런 데 이제 그 3국의 빙하 전문가들한테 다 메일을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관측이 여기가 되게 열악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그냥 이 산이 험준해서 그런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다들 이야기가 똑같았습니다. 아니다.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히말라야가 어느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국, 인도도 있고 네팔, 파키스탄, 부탄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이제 통합된 관측망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각자 도생식으로 각자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의 표준화가 돼 있지 않고, 그리고 뭐 나라 사정에 따라서 여기 있다가 없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떤 장기적인 어떤 계속 연속성이 보장이
1: 서로
0: 되지도
1: 따로따로
0: 않고,
1: 노는군요,
0: 그렇죠. 뭐
1: 그러니까.
0: 나라 간 비교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개도국이 많다 보니까 무슨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뭐 연구하라고 지원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나라가 키를 잡고 가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나오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 몇년 단위가 끝나면 또 그냥 그 관측 끝나고. 이렇게 되는 되게 단기적인 것들만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인터뷰한 그 카트만두대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국제기구는 주로 이제 자기들 같은 그 민간 전문가들보다는 정부랑 계약하는 걸 선호하는데, 알지 않느냐, 우리 같은 나라에서 저그 정부의 이 관료 시스템이 얼마나 느리게 진행되는지 알지 않느냐, 몇년 전에 받은 것도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 막 이러면서 되게 답답함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 히말라야 관측 연합 뭐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서로 공조하고 협력해서 꾸준히 관측을 했다면 어느 정도 징후를 파악할 가능성이 좀 올라갔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네요.
0: 그래서 알프스랑 비교해 보면 사실 알프스는 그런 게 워낙 잘돼 있거든요. 거기 뭐 다들 주변 국가가 워낙 잘 사는 나라기도 하고, 그래서 알프스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그 100년 넘게 백수십 년 동안 관측이 이뤄지고 있는 것만 해도 뭐 수십 개에 이르고요.
1: 그렇게 해서 좀 실제로 관측을 해낸 사례도 있나요? 그러니까 위험 사례를 좀 포착을 했다던가.
0: 네, 그래서 관측을 해서 빙하붕괴를 예측하고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2014년에 그랑조라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게 이탈리아에 있는 산인데, 여기 저기 4,000m에 매달려 있는 이제 빙하가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관측을 한 거죠. 원래 빙하가 원래도 슬슬슬슬 조금씩 움직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이제 얘가 원래는 하루에 한 2cm에서 5cm 정도 사이로 움직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수십 센티미터씩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그 인근 주민들 뭐 이제 그 등산로 다 막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대피시킨 다음에, 그로부터 정확히 9일 뒤에 빙하가 실제로 떨어진 일이 있었고,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1: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좀잘 사는 부유한 나라들과 조금 어려운 나라들의 그런 격차가 존재를 하는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지금 이게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0: 이게 이제
1: 그러니까요.
0: 기후변화와 연관성을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기후변화가 계속 될수록 이런 빙하라든가 빙하 붕괴 같은 거는 계속

0: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사실 이번 사건을 두고서도 이게 기후변화 때문이냐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은데, 저는 약간 그게 무의미한 논쟁 같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기후변화라는 게 어떤 우리가 겪지 못한 전혀 다른 이벤트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름은 200년 전에도 더웠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견딜 수 없게 더워진 거죠. 그러니까
1: 네. 네.
0: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재해의 그 빈도수나 혹은 강도를 키우는 게 기후변화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현상도 이제 기후변화와 떼어놓고 볼수 없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얼마든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겠죠.
1: 그 네팔 정부가 이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나라 딱 찍었더라고요. 중국, 미국, 인도 이렇게 딱 집어서 언급을 하면서
0: 네.
1: 이거 우리 잘못도 아닌데 니네가 지금 배상해야 된다 약간 그런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네팔은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뭐 0.04%라고요. 그러면
0: 네.
1: 실제로 요 수치만 보면 네팔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말씀하신 그 중국, 미국, 인도, 요게 이제 그 배출량 많은 1, 2, 3위 국가거든요. 뭐세 나라 배출 비중을 합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구가 나온 건데, 이제 그런 문제가 실제로 최근 몇년 동안 국제사회의 기후 무대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과연 그것이 가능해질 거냐라고 봤을 때, 조금 뭐 세상이 또 그렇게 선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서, 이제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2022년에 파키스탄 그 대홍수 나라에 뭐 3분의 1이 잠겼다라고 하는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파키스탄이 선진국 너네들 책임이 크니까 우리한테 우리 이거 좀 복구 비용 좀 대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듬해 1월에 이제 뭐 선진국들 몇몇 곳이랑 국제 단체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109억 달러 우리가 낼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 초에 파키스탄 정부가 상원에 보고한 내용인데요. 국제사회가 약속한 그 109억 달러 중에 80% 이상이 주는 돈이 아니라 빌려주는 돈인
1: 아, 차관이에요,
0: 겁니다.
1: 거기가?
0: 그래서 이제 이자까지 쳐서 이제 갚아야 될 돈이었던 거예요.
1: 아유, 그러면 뭐.
0: 네, 그리고 그마저도 지금 그 이제 몇 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도 파키스탄에 들어온 거는 50%가 채안 된다라는 겁니다.
1: 그 사례를 봤을 때 이번에도 좀 힘들지 않겠냐
0: 그렇죠.
1: 이런 예측이 가능하네요 보니까
0: 네.
1: 자 이번 홍수를 뭐 기후 변화 이거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에 지금 유럽에서 그 난리 난걸볼때 지구가 계속 지금 뜨거워지고 있고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기는 한데
0: 네.
1: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러니까.
0: 지금 온도가 얼마나 올랐냐? 지난 7월 기준으로 그 12개월을 보면 산업화 이전보다 1.45도가 높았습니다. 역대 가장 높았던 건 2024년인데요. 그때가 산업화 대비 1.55도 높았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는 좀 넘지 말자라고 하는 선이 1.5도인데,
1: 그렇다면서요. 1.5도.
0: 네, 근데 그거를 2024년에 물론 그때 한 해이긴 했지만 잠깐 이제 넘었다 온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도 연평균 기온도 또다시 1.5도를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지금 엘니뇨가 있거든요. 지금 엘니뇨가 이미 그 동태평양 그 적도 지역 동태평양 바다가 뜨거워지는 그 엘니뇨가 지금도 진행 중인데, 요게 통상 겨울철, 그러니까 오는 12월 고경에 이제 피크를 찍고, 그렇게 되면 전체 지구 기온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거는 내년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간의 추위와 이 엘니뇨, 근데 또 요번 엘니뇨의 특징이 역대급 엘니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내년에 진짜 또한번 지구가 요동치겠네요. 여기저기 곳곳에서 사건 사고 나고 막
0: 맞습니다.
1: 무너지고 막 쓰러지고 잠기고 예상이 좀 되네요, 그러면.
0: 내년이 아마 또한번 최고 기록을 찍지 않을까.
1: 아유, 올해도 유럽의 그 폭염으로 수천 명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도 막 엄청나게 많이 죽고 막 사람이 그랬다는데 야, 이거 좀 큰일입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표현,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0: 네, 티핑 포인트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임계점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임계점을 넘으면 변화가 계속 증폭된다라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그 북극 얼음 있잖아요. 이게 북극 얼음은 원래 여름에 녹고 겨울에는 좀더 얼어붙고, 뭐또 혹은 연도별로 어떨 땐좀 크고 어쩔 땐좀 작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냥 자잘한 변동성이 계속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겨울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1: 네.
0: 안 얼고 이게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원래 얼음일 때는 햇빛을 잘 반사시키고

0: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얼지 않으면 그 북극 바다 위성 사진 보시면 되게 막 시커먼 이런 물이 막 이렇게 출렁출렁 넘실거려요. 네. 그러면은 그 어둡기 때문에 얘는 이제 빛을 쫙쫙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얼음이 더 녹겠죠.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주요 포인트가 말씀드린 북극을 덮고 있는 그 얼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영구 동토층이라든가 네. 산호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번 어떤 이제 지구의 균형추를 담당하는 것들이 한번 이제 임기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인간이 손쓸돌이 없이 계속 이제 폭주를 하게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
1: 거기서 무너지면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0: 그렇죠. 이제 그게 정말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어지간해선 회복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게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한 1차 저지선이 우리가 얘기했던 1.5도라는 1.5도. 목표, 2차 저지선이 2도였던 거죠.
1: 네. 네. 그게 그래서 이제 뭐 파리 협정인가요? 그때 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1.5도.
0: 맞습니다.
1: 이 정도는 안 넘어가게 하자.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고.
0: 네.
1: 한국은 어때요?
0: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네. 이제 전 지구 평균인 거고 한국은 약간 그거보다 온난화 속도가 좀 더 빠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륙에 달려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이렇게 온난화 올라간 속도가 더 빠른 편입니다. 주변 해역도 그렇고요.
1: 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제일 먼저 이제 좀 체감하게 될 것? 보여요, 지금.
0: 글쎄요. 체감.
1: 예를 들어 한 10년 정도 지났다.
0: 네. 아마도 뭐 체감이니까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더운 걸 싫어해서 여름의 팽창이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 네. 사실 지금도 이미 여름이 1년에 3분의 1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온도로 여름을 질 때는 일평균 기온 20도 이상인 기간을 이제 여름이라고 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미 최근 10년 통계를 보면 130일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 거의 진격의 여름처럼 이제 다른 계절들을 잡아먹을 거라 그게 가장 크게 다가올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진짜 좀 어려운 질문.
0: 네.
1: 이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0: 네.
1: 우리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정말 국가 명운을 걸고 하겠다고 좀 하고
0: 네.
1: 이거는 또 해야 되잖아요.
0: 네.
1: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와 부딪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0: 네.
1: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0: 아, 네, 그러게요. 이게 또 정치 그러니까. 채널이니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또 주시는 것 같은데.
1: 네.
0: 네, 그 지금 사실 3대 메가잖아요. 근데 네. 3대 중에서 지금 이 기후 씬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약간 네. 특히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1: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도 난리라면서요.
0: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게 얼마 전에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로 늘어날 수요를 전망을 했는데 2040년에 늘어날 게 지금 쓰는 것보다 한 절반을 더 쓰게 될 거다라고 네. 하고 그 늘어난 것 중에 30%가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걸 진짜 다 짓겠다고 하면 발전소도 더 지어야 되고 뭐 그로 인해서 근데 문제는 더 짓는 발전소 중에 정부가 지금 가스 발전소도 더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그러면 뭐 탄소 배출도 당연히 걱정이 되는데 이제 또 뉴스 하이킥 그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측면에서 또 문제를 제기해 보자면 지금 정부가 수요로 잡아놓은 데이터 센터의 대부분이 묻지마 건설 계획. 이 굉장히 많이 섞여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만 현재 잡아놓고 네. 이거를 누가 쓸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네. 상태예요.
1: 일단 영원히 땅만
0: 아무도 안 쓸 수도 있는 네.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건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호주가 그래서 최근에 네. 그 자기네 땅에서 이제 데이터센터 짓겠다고 해서 전력 수요 신청한 곳들을 다 추려봤어요. 그랬더니 44기가와트가 잡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 뭔지 다 따져본 겁니다.
1: 네.
0: 그랬더니 6기가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가 워낙 많아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다 지금 그럼 여기서 진짜 진성 수요, 진짜 수요를 어떻게 골라낼까를 굉장히 네. 이제 제도와 촘촘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기준 없이 부지 확정했으면 받아주겠다. 약간 이런 수준이라서 이게 결국 그거를 짓게 되면은 전력만 깔고
1: 그렇죠.
0: 물 수자원 확보해주고 네. 하는 거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지어놨는데 그 데이터 센터를 원래 써야 될 사람들이 우리 너네 거 안 쓰고 다른 나라에 가서 할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게 되면 이게 엄청난 또 세금 낭비,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1: 미국 같은 경우는 전에는 막 서로 각 주에서 데이터 센터 와라와라 하다가 이제는 오지 말라고 한다면서요.
0: 맞아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제 너희들 정말 이거 전력 수요 필요하면은 뭐 굉장히 막 수십억 우리나라로 돌면 수십억 혹은 수백억 원의 예치금을 미리
1: 네.
0: 내라. 그러면 우리가 받아줄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아, 정말 이거

0: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1: 네.
0: 정말 정말 모르겠네요, 진짜. 그리고
1: 맞습니다.
0: 걱정도 좀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이.
1: 네. 네.
0: 자,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데 정말. 예. 자, 지금까지 클리프 윤지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2: Seng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아기 코끼리 제니는 야생에서 잡혀 서커스단에 팔렸습니다. 낯선 곳에서 제니를 엄마처럼 돌봐준 건 어른 코끼리 셜리였죠. 서로 의지하던 둘은 얼마 못 가 헤어지고 말았는데요. 23년 후 우연히 한 코끼리 보호소에서 재회했습니다. 서로를 한눈에 알아본 둘은 코를 감아주고 떨어지지 않았죠. 진심을 나눈 순간을 오래 기억하는 존재가 꼭 사람만은 아닌가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7: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내일은 시사인 김동인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김정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8: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9: 안전에 관한 경고 문구는 딱딱한 느낌을 줄 때가 많습니다. 진입 금지라거나 과속은 금물처럼 명령투를 쓰는데요. 그런데 독일의 한 고속도로에는 사뭇 다른 방식의 표지판이 있다고 합니다. 명령조 문장 대신 커다란 사진을 게시한 거죠.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난 아빠의 사진을 안고 슬퍼하는 모습, 그리고 그 밑에 속도를 줄이자는 말을 써서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때론 마음을 움직이는 장치 하나가 100마디 경고보다 효과적일 수 있죠. 우리도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서 안전을 지키면 어떨까요?
8: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8시 뉴스입니다. 국내 OTT 서비스 업체인 티빙에서 해킹으로 유출된 계정이 4천만 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6월 벌어진 티빙 해킹 사건을 조사한 결과 사용되는 계정과 휴면 계정을 포함해 계정 3,954만 개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모두 20개 항목에 달했습니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당국과의 공조로 6월 한 달간 미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마약류 39건, 7.1kg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2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통상 마약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필로폰 1.8kg, 대마류 1.1kg이 적발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한 러쉬 0.8kg도 처음 적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의 여파로 연료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유럽이 우리나라에서 경유를 수입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조선 프리아모스호가 조만간 한국산 경유 약 9만 톤을 유럽으로 운송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리아모스호의 최종 목적지로는 영국이나 네덜란드 로테르담이 거론되는데 유럽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에서 경유를 수입하는 것은 연료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불교 최대 종단 대한불교조계종의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57%를 득표해 당선되면서 2013년 재선에 성공했던 제33대, 34대 자승 스님 이후 두 번째로 총무원장을 연임하게 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내일 조계종 원로회의 인준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두 번째 4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63회 방송의 날 기념식이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렸습니다. 안형준 한국방송협회장은 K-콘텐츠를 국가의 미래로 이끌 전략산업으로 인식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방송의 날은 우리나라가 1947년 9월 3일 국제전기통신연합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독자적 호출부호인 HL을 확보한 날로 방송 주권을 회복한 것을 기념해 제정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사이로 많진 않겠습니다. 내일 전국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0: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5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무더위 속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무인 생수 나눔 냉장고 이용해 보셨나요?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원한 생수 한 병. 이런 게 바로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일 텐데요. 문제는 이 생수가 빨리 동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부 시민이 여러 병을 가져가거나 반복해서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입되고 있는 것이 QR코드나 전화 ARS 인증 방식입니다. 별도의 관리 인력 없이도 이용자가 인증을 거쳐야만 생수가 배출되는 방식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더위 대처하는 방식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을 누구와 드셨나요? 지난달에 질병관리청에서 청소년 건강 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스트레스와 우울감, 불안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1회 늘어날 때마다 스트레스는 12%, 우울감은 9%, 불안감은 8%씩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 8명 중에 1명은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4번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끼씩 일주일이면 총 21번인데 21번의 끼니 중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같이 밥 먹는 횟수가 4번도 안 된다는 게 좀 그렇죠?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밥 먹으면서 드는 정, 밥정이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요. 짬이 날 때마다 꼭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요. 청소년들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저녁 한 끼라도, 안 되면 야식으로라도 정다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9월 3일 목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윤종신, 곽진원, 김필이 함께한 지친 하루 전해드렸습니다. 0511님,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아이돌 그룹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학원 일정이 많아서 그런지 잘 못 모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공부도 건강 챙기면서 했으면 싶네요. 그러니까요. 학원 스케줄이 진짜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밤 늦게까지 아마 저보다 더 늦게 퇴근하는 친구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잘 챙기면서 일했으면 일하는 게 아니지. 공부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좀 같이 식사할 시간 정도는 하루 한 끼라도, 하루 한 끼 좀 힘든가? 뭐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마침 또 청소년 청취자 등장했습니다. 우리 중3 친구 김동하 군이 엥? 일주일에 네 번이요? 저는 매일매일 부모님이랑 밥을 먹는데요. 심지어 오늘도 부모님이랑 같이 밥 먹었어요. 오, 우리 동하 군은 매일매일 또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군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오늘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많은 그런 청소년일수록 스트레스와 우울감, 불안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동하군이 평소에 이렇게 문자나 미니메시지 남겨주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 확실히. 구예찬님, 저는 오늘 점심 저녁을 부모님과 먹었어요. 점심은 외식, 저녁은 집밥. 예찬님도 하루 두 끼를 같이 드셨네요. 김여민님, 부모님과 함께 먹는 집밥이 자취생은 참 귀한데요. 그래서 한끼 식사하더라도 정

가깝게 이야기 나누면서 안부를 묻고 돈독하게 지내려고 해요. 그쵸, 이제 밥을 같이 먹는 걸 넘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그런 뭐 엄청난 대화는 아니더라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런 시간 필요하죠. 김명자님, 작은 딸은 개강해서 밖에서 먹고 들어온다고 하네요. 지금은 큰 딸이랑 순두부찌개, 깍두기, 어묵볶음 같이 먹으면서 들어요. 우린 매일 저녁은 딸들과 먹어요. 우리 명자님도 따님들이랑 같이 저녁을 드시는군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엄마가 또 해주니까 순두부찌개에 깍두기 어묵볶음까지 얼마나 좋겠어요, 따님이. 1938님, 젠디 저는 청소년이 아니어서인지 엄마가 밥은 먹고 집에 와라 하시네요. 하, 그리워라. 청소년 시절 엄마의 그 손맛. 지금 저는 나이 먹은 늙은 딸이고 엄마의 그 손맛은 조금 짭조름하네요. 하하, 엄마 건강하기만 하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어머니, 아버님들, 우리 부모님들 늘

0: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와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3, 4부 오늘도 젠디 이 노래 선곡 되나요 준비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실시간 신청곡을 연달아서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싶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3, 4부에 열심히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자 미니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팀앱대리, 우리 ENL 하루틴, 본 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현대 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선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 파견된 우리 긴급구호대가 네팔 군과 공조해서 수색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 9명의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네팔 구조 당국은 수력발전소 터널을 갇힌 실종자 수색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터널 네 곳 중에 두 곳은 내부에 공기가 남아있고 일부 시설에는 식량과 물도 비치돼 있다면서 약 90여 명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홍수로 고립된 지역의 주민들은 기아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네팔의 한 일간지는 라수와 지역의 구호본부인 군 창고에는 쌀과 의약품, 가스, 통신장비 등 구호물자 40톤이 쌓여있지만 일부 고립 마을에 헬기로 전달된 구호품은 8자루에 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외딴 마을로 향하는 도로가 끊긴 데다 헬기 착륙 지점도 마땅치 않아서 구호품 수송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팔 대홍수가 발생한 지 9일째에 접어든 오늘 사망자는 1,20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는 4,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보다 길게 치료를 받으려면 장기 치료가 필요한지 심사기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편은 일부 환자의 과잉 진료와 과다 합의금이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이제 유통하는 방식인데요.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옷을 짧게 사용한 뒤에 버리기 때문에 과소비가 우려되고 또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부담금은 패스트 패션 속옷 한 벌에 0.5유로, 티셔츠에 2유로, 재킷에 12유로가 각각 부과되고요. 부담금의 규모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져서 2030년에는 의류 한 벌당 최대 19.5유로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가격의 최대 50%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강산의 그래도 9월이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그 보험금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경상 환자, 9월 10일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서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8주가 지나면 치료를 못 받는 거냐? 이건 아니고 이제 장기 치료 필요성을 검토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전문 의료인들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한 다음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8주 이후에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뭐 비교적 가벼운 부상인데도 치료가 장기간 이어진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보험료 상승하는 데 또 지적이 돼 왔기 때문에 정말

장기 치료가 필요한지 그런 환자들을 보호하면서 또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서 결국에는 이제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제도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뉴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 건데요. 알랭 모리소드의 스윗 알랭 모리소드 그리고 스윗 피플이 함께한 리버 블루 8519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전해드릴게요.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윤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인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재와 함께 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모두 환영이니까요. 오늘 뭐 드셨는지, 뭐 하셨는지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저랑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미니에 사연 남겨주시고 보내주실 곳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두철님, 6시에 퇴근하려고 가방 메다가 팀원의 도와주세요 요청에 7시까지 작업하고 닭갈비 같이 먹고 방금 헤어졌네요. 유유. 그래도 덕분에 잰디 목소리 듣네요. 와, 두철님 진짜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6시에 퇴근하려고 가방을 메고 있는 순간에 팀원이 도와주세요 이런 요청에 이것에 바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같이 작업도 하시고 닭갈비까지 드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정우님, 저는 오랜만에 회사에서 마음 맞는 동료들과 간단히 저녁 먹고 들어가는 중이에요. 저녁 외식이 얼마만인지 오늘 회사 분들이랑 같이 식사하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정우님도 회사에 마음 맞는 동료들과 같이 저녁을 드셨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두철님이랑 정우님이 같이 드신 건 아니겠죠? 8375님, 저녁 먹은 지 2시간 됐는데 벌써 배고픈 건 왜일까요?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어서 매장 운영 시간까지 검색하면서 불목인데 먹을까 말까 하고 있어요. 유유. 드세요. 아직 8시 반밖에 안 됐는데. 먹고 싶을 때는 이제 먹고, 또 조금 바로 주무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쵸? 오당제 끝나는 시간까지 쭉 함께 하실 거니까 지금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010님, 저는 지금 퇴근하는 길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영양사인데 애들 석식 챙겨주고 정리하고 퇴근하는 길에 들어요. 아, 오늘도 진짜 고생 많으셨겠네요. 영양사 선생님도 이제 계약해가지고 아이들도 바쁘고 또 학부모님들도 바쁘고 선생님도 바쁘고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도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2159님, 젠디 중2 딸내미가 거제에서 서울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어제는 광화문, 오늘은 용인 놀이공원에서 놀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재밌게 즐기고 오면 좋겠어요. 하트 보내주셨어요. 와, 거제에서 서울로 수학여행 온 거예요? 너무 신나겠다, 진짜. 광화문 구경도 하고, 거기 가면 뭐 한복도 입고 이렇게 사진 찍고 하던데, 우리 2159님 따님도 한복 입고 사진 찍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오늘은 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공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8588님은 9월부터 겸임교수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첫 수업이라 그런지 무척 떨리네요. 저한 학기 동안 잘할 수 있겠죠?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하셔서 오늘 우리 8588님 또첫 수업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이분과 전화 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1: 네, 인천에서 살고 있는 황용환이라고 합니다.
0: 인천에 사시는 용환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오, 평소에 혹시 오당도에 뭐 하면서 들으세요?
1: 보통 이 시간에 강아지 산책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0: 오, 강아지 산책하시면서 오늘도 그러면 강아지 산책하고 계신가요?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뭐 이번 달에 저희 문자 보니까 겸임교수로 대학에서 강의 시작하셨다고 문자 주셨는데 어떤 수업 맡고 계신 거예요?
1: 공공조달학과라고 그래서요.
0: 네.
1: 조달청과 관련된 국가계약법 이런 예, 계약 관련된 업무 강의하고 있습니다.
0: 와, 공공조달학과.
1: 예.
0: 이제 국가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막 배우는 그런 수업인 거예요?
1: 예, 맞습니다.
0: 오,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
1: 예, 뭐
0: 네.
1: 조달청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0: 아,
1: 그러다 보니
0: 그러시구나.
1: 네, 강의를 하게
0: 아,
1: 됐네요.
0: 와, 진짜 혹시 그러면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지 저희 여쭤봐도 될까요, 살짝?
1: 안산대학교고요. 네, 이번에 처음 신설된 학과라서 예.
0: 아, 안산대학교에 처음으로 신설된 거예요, 공공조달학과가.
1: 예.
0: 그러면 이제 겸임교수로 강의하시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신 거예요, 용환님도?
1: 예, 처음 하게 됐습니다.
0: 오, 어떠세요? 기분이 좀 떨리고 설레는 마음 있으실 것 같은데.
1: 나름 준비는 한다고 했는데
0: 네.
1: 또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떨리네요.
0: 아,
1: 처음이다
0: 그러니까요.
1: 보니까. 예.
0: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되실 것 같은데 어떤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1: 일단 뭐 제 경험을 살려서 살린 거와 동시에 이제 실무적인 거와 네. 이제 법령적인 걸 같이 정리를 해서 자료를 준비했죠.
0: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하셨던 일들을 바탕으로 또 설명도 해주고 뭐 이론적인 것도 설명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이번 주 토요일이 첫 수업이신 거예요?
1: 예, 대면으로는 첫 수업입니다.
0: 아, 대면으로? 그럼 평일에는 어떻게 온라인으로 수업하시는 거예요?
1: 예, 온라인으로 강의를 찍어서 올리고요. 주말에는 나가서 실제로 강의 대면을 하고 있고요.
0: 아, 그럼 온라인으로는 이미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1주차는 이미 찍어서 올려놨고요. 반응이 어떤지는 토요일날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반응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 반응은 모르는 거나 우리 용아님도.
1: 그렇죠. 네.
0: 아, 토요일에 이제 학생들을 처음 만나실 텐데 네. 보통 근데 대학교 토요일에 강의가 있나요?
1: 이제 대상이 이제 그 실제 이제 산업체에 다니시는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0: 네. 이미 또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오시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와, 직장인 분들이 진짜 말만 들어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다. 우리 용아님의 강의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1: 감사합니다.
0: 그러면은 이제 토요일에 수업 끝나고는 뭐 하실 예정이세요?
1: 다음 차수 또 영상 찍어야죠.
0: 아, 그거는 그럼 일주일에 쭉 몰아서 찍으시는 거예요?
1: 일단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강의 자료를 이제 몇 주차를 준비를 했고요.
0: 네.
1: 업무를 하면서 같이 해야 되니까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지려고 좀 몰아서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죠.
0: 예. 어디서 보통 찍으세요, 그러면?
1: 장소는 딱히 정해진 건 없고요. 그냥 사무실에서 찍고 있습니다.
0: 회사 사무실에서?
1: 네.
0: 근데 그 주변에 보면 이제 회사 사무실에서 찍거나 하면은 그 같은 동료분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1: 그래서 주말에 몰래 찍죠.
0: 몰래 주말에 그러시구나. 근데 주말이 진짜 더 바쁘시겠다. 용아님 주말에 모처럼 좀 쉬셔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도 약간은 있으시겠어요.
1: 그런 면도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험을 하니까 좀 설레는 것도 있어요.
0: 맞아요.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늘 해오셨던 그 일,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다 보니까 더 열정도 있으실 것 같고
1: 네.
0: 그럴 것 같은데 혹시 그럼 쉬는 날은 없으신 거예요?
1: 아니요. 일정상으로는 일요일은 쉬어야죠. 그래도.
0: 일요일 하루 쉬시고. 네. 다행입니다. 강아지 산책 중이라 하셨는데 옆에 아주 얌전히 잘 있는가 봐요. 강아지가.
1: 지금 냄새 맡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0: 진짜 순한 강아지인가 보네요.
1: 네.
0: 김경준님이 목소리가 좋으셔서 바로 인기가 짱이실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연결 기념으로 좋은 기운 다다다 받아가세요. 이렇게 응원의 글을 남겨주셨네요.
1: 감사합니다.
0: 저도 용아님의 수업 한번 살짝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네.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음성 편지 남겨볼까요?
1: 일단은 한 학기 준비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0: 네.
1: 100%는 아니지만 70%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보겠다. 2026년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멋지신데 그럼 용한 교수님의 그 수업에서 A+ 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마지막으로 궁금해요.
1: 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문제로 낼 거거든요.
0: 네.
1: 그 부분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시험에 만점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겠네요.
1: 네.
0: 오늘 전화 연결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세요.
1: 제일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0: 네.
1: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전해드릴게요. 우리 용아님 토요일 첫 대면 수업 파이팅 하시고 어떠셨는지 후기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네.

토요일에 첫 대면 수업을 앞두고 있는 공공조달학과 겸임 교수님 황용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왔어요. 4175님이 와우, 저는 안산대학교 셔틀버스 운행합니다. 주말에 안산대학교 온다니까 반갑네요. 주말에도 안산대 셔틀 운행합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와, 마침 또 안산대학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계신 우리 4175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만약에 용아님이 주말에 학교 가시면 혹시 버스를 타신다면 만나실 수도 있는데, 버스 기사님께 한번 혹시.

혹시 5당제에 문자 보내신 우리 기사님이신가요? 물어보시면 좋겠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마주침 확률이 얼마나 될지. 어쨌든 감사합니다. 4175님. 2037님, 오늘도 친구 같은 5당제 들으면서 함께 걸어가요. 마로니에 칵테일 사랑 신청해 주셨어요. 그럼 저희 이 노래 듣고 굿뉴스 퀴즈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고령화로 해녀 일을 이어갈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는 제주 해녀 공동체에 특별한 식구가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미국에서 온 카일리 젠터 씨인데요. 현재 한국에서 유일하게 해녀 면허를 보유한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젠터 씨는 2012년부터 한국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10년 전에 제주로 이주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녀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해요. 사실 처음부터 해녀가 될 생각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주 서귀포시 영랑리에서 젊은 해녀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물질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젠터 씨를 해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젠터 씨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빠짐없이 물질을 하면서 자신의 진심과 끈기를 보여줬고 결국 동료 해녀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해녀 회장님이 젠터 씨를 특별한 호칭으로 부를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해녀 회장님은 젠터 씨를 뭐라고 부를까요? 1번 딸, 2번 언니, 3번 선배님. 64년 경력의 해녀 회장님 눈에 30대인 젠터 씨 어떻게 보였을까요? 1번 딸, 2번 언니, 3번 선배님.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김경주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전해드릴게요.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군 자산과 병력을 파병하기로 하고 조만간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자유항행에 기여하기 위해 해상 초계기, 군수 지원함 또는 기뢰 제거팀 등의 파병을 유력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회 동의를 거쳐 이르면 한두 달 안에 파병하는 방안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실질적 기여 방안을 국제사회와 긴밀히 논의해왔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산불 피해 복

0: 복구 사업 입찰에서 유령 업체를 동원하는 방식 등으로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10개 업체를 세무조사합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6년 동안 41개 유령 업체를 통해 금융 정보와 관세청의 수출입 외환거래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해 무역거래를 악용하는 업체를 선별할 방침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오늘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41개 종목의 선수와 임원 등 1,052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금메달 최대 45개를 따내 종합 3위를 목표로 합니다. 32년 만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오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16일간 이어집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여자배구 대표팀 최종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이번 대표팀은 주장 강소희와 이다현 등을 포함해 12명으로 꾸려졌습니다. 베트남과 홍콩, 카타르와 조별리그 D조에 편성된 우리 대표팀은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동메달 이후 8년 만에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사이로 많진 않겠습니다. 내일 전국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5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지난해 여름 한 아파트 단지에 백로떼가 모여들었었는데요. 우아한 외모와 달리 배설물과 소음 문제로 불편을 줬다고 합니다. 결국 지자체는 백로가 머무는 나무를 베어내서 문제를 해결했죠. 그리고 1년이 흐른 올해 그림자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갈 곳 잃은 백로들이 아파트 인근에 있는 공장에 모인 건데요. 공장 역시 나무를 베어내 백로를 쫓았습니다. 졸지에 애꿎은 나무들만 잘려나가는데요. 적당한 곳에 서식지를 마련해서 백로를 유인하는 건 어떨까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을 겁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7: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해녀 회장님이 젠터 씨를 부른 특별한 호칭은 무엇이었을까요? 8944님 정답 1번 딸이요. 제주도 사투리로는 똘이라고 합니다. 오, 우리 8944님 제주에 사시는 분이신가 봐요. 딸을 똘이라고 하는군요. 8944님 정답 맞춰주셔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녀 회장인 이 홍복녀 씨는 젠터 씨를 두고 한국인이나 제주 토박인 우리보다 물질을 더 잘한다. 정말 마음에 든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해요. 젠터 씨도 해녀가 곧 사라질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 젊은 해녀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이 마을에서 해녀로 살다가 이곳에서 뼈를 묻을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0: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안 터지는 백스부탄, 환인제약, 현대오피스, 히온스 글로벌, 국제우주항공 기술대전과 함께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밤 우리만의 음악여행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오늘도 저와 함께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들을 준비 되셨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이니까요. 신청곡 보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곡은요. 이혜원님이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최혜령의 드라이브 신청합니다. 오당제에서 이분의 다른 노래 듣고 가수 최혜령님 알게 됐어요. 좋은 노래와 가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혜원님 신청해주신 드라이브 첫 부분만 들어도 너무 제 스타일인데요. 같이 들어볼게요.

최혜령의 드라이브 듣고 왔고요. 신은희님이 젠디 연애에 관심이 없던 우리 아들이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아가씨를 한번 만나더니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다네요. 제가 다 마음이 설레고 있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진짜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은희님의 아드님 잘 되길 바라면서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같이 들을게요.

플래지카이의 부터라고 듣고 왔고요. 정예원님, 이 노래는 제목과는 다르게 가사에서 유일하게 등장하지 않는 계절이 있는데요. 바로 가을이에요. 가을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에 태연 사계 신청합니다. 아 그래요? 저 예원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 처음 알았어요. 한번 자세히 가사를 귀 기울여서 들어볼게요. 태연의 사계.

신하나님, 젠디 어느새 9월 3일이네요. 얼스 윈드 앤 파이어의 September 신나게 듣고 싶네요. 같이 들어요. 또 9월에 이 노래가 빠질 수 없죠. 현아님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상우님. 가을 분위기는 잔뜩 잡고 싶은데 음료는 역시 얼 죽어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네요. 스산한 가을바람 맞으면서 트렌치코트 기세우고 걸어가지만 내 손엔 얼음 가득한 아! 겉은 차가워도 속은 따뜻하게 감성에 젖어봅니다. 신청곡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부탁드려요. 목요일에 이 코너 할 때마다 미니에 메시지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사군님 오늘 신청곡 같이 드릴게요. 오, 이 계절에 잘 어울리네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에서도 젠디 이돌의 선곡되나요는 계속됩니다. 9월 3일 오늘이 방송의 날인데요. 이렇게 특별한 날 방송에서 내가 신청한 노래 나오면 더 의미 있겠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는요. 9065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젠디 안녕하세요. 윤상님 사랑하오. 김현철 씨와 함께한 이 노래 신청합니다. 이경미 씨가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우리 현디와 상디가 함께한 사랑하오 듣고 올게요.

9490님, 오늘 차 안에서 이 노래를 반복해서 들었는데 들어도 들어도 좋은 거 있죠? 그동안 자격증 공부에 실습하느라 너무나 좋아하는 음악과 라디오도 잊고 살았는데 가을이 슬며시 다가와서일까요? 이런 노래를 들으니까 그냥 행복해지네요. 임기훈의 당신과 만날 이날 신청 올릴게요. 그런 노래가 있죠. 뭔가 반복해서 계속 듣고 싶은 노래. 우리 9490님 요즘 이 노래 많이 듣고 계시는군요. 임기훈의 당신과 만날 이날 전해드릴게요.

방수영님 참 예쁜 노래. 9490님 와 감사합니다. 젠디 오늘 너무나 행복한 밤입니다. 저도 이 노래 들으면서 막 따라 부르고 있거든요. 김원성님이 오늘은 방송의 날이라고 합니다. 오 당신이요. 아 오당제를 말씀하시나 봐요. 이 프로가 롱런하기를 기원합니다. 린다 론스테드의 롱롱타임 청합니다. 그래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린다 론스테드의 롱롱타임 원성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김윤희님, 이 노래 들으니까 벌써 트렌치코트 입고 가로수 사이를 거니는 기분 드네요 하셨어요. 이저몽님이 젠디 나얼의 바람기억 듣고 싶어서 청해봅니다. 댕댕이랑 산책 나왔는데 선선한 바람이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네요. 아, 또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나얼 씨 목소리 들어줘야죠. 바람기억 같이 들을게요.

0004님 안녕하세요 젠디. UB40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신청합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우리 0004님의 신청곡도 전해드릴게요. UB40 Can't Help Falling in Love.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3, 2, 1, fire.
2: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3: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3부와 4부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함께했습니다. 조영호 님이 내일 일기, 내일은 이비인후과에 가야 할 듯 달달한 오당제 선곡으로 귀가 다 녹아버렸어요. 크크.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하트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진짜 3, 4부 항상 느끼지만 여러분이 너무 좋은 노래들 많이 보내주셔서 저도 귀호강했고요. 다음 주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8944 님이 골라주신 끝곡 황가람의 반딧불 듣고 싶어요 보내주셔서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한 달만 가입한 뒤 119개월분을 추후 납부해 연금을 받게 된 사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도적 허점을 신속하게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적을 취득한 직후에도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득을 얻거나 국민들이 불합리하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또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6일 열립니다. 앞서 정성호 당시 법무장관은 지난달 14일 두 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는데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과 통상 절차 회부 미신청 등이 징계 사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 지원 등을 이유로 중앙윤리위원회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SNS를 통해 징계 사유가

0: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는지, 당규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징계 사유와 비교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축구협회가 최근 WK리그 경기 중 발생한 심판의 부적절 발언 사안을 공정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축구협회 아마심판평가협의체는 해당 경기에서 발생한 논란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심판 규정에 근거해 협회 공정위원회로 입첩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8일 WK리그 수원FC 위민과 서울시청의 경기 중 수원 지소연이 배선영 주심으로부터 생리를 뜻하는 은어를 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경고를 받았고, 당시 주심은 해당 발언은 특정 선수를 지칭한 것이 아니며 심판 간 대화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올해 대기업 집단에서 총수나 친족, 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약정이 작년보다 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공시대상 기업 집단 주식 소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 친족, 임원 등에게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한 기업 집단은 15개로 총 585건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사이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전국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무더위 속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무인생수 나눔 냉장고 이용해 보셨나요?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원한 생수 한 병. 이런 게 바로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일 텐데요. 문제는 이 생수가 빨리 동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부 시민이 여러 병을 가져가거나 반복해서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입되고 있는 것이 QR코드나 전화 ARS 인증 방식입니다. 별도의 관리 인력 없이도 이용자가 인증을 거쳐야만 생수가 배출되는 방식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더위 대처하는 방식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2: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다시 근접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한 상황 역시 장기금리를 강하게 밀어올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10년물 금리마저 심리적인 저항선인 5%를 넘어선다면 증시가 받는 하방 압력은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크게 반영된 기술주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AI 투자 확대의 수혜를 받아온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금리와 AI 투자라는 불안한 공조,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잠시 후 중소기업 중앙의 성상현 부부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에
1: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미국발 고금리 충격이 어디까지 번질지 짚어봅니다. 중소기업 중앙의 성상현 부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아유. 안녕하십니까.
3: 아, 요즘은 틀면 나오십니다. 바쁘시죠?
4: 네. 아, 조금 바쁩니다.
3: 그만큼 시장이 좀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금리부터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8%에 육박하고 또 30년물 금리는 5%를 훌쩍 넘었어요. 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뭐 바이백을 하겠다라든가 다양한 조치로 금리 어떻게든 찍어 누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은데, 네. 이거 왜 다시 튀어오른 겁니까?
4: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장기금리, 뭐 전 세계 장기금리 다 비슷한데 장기금리를 구성하는 요소는 실질 성장,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나머지가 뭔가 모를 불확실성. 이 세 개를 가지고 A, B, C가 어떤 부분이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어떤 부분이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AI 캐펙스 투자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예. 미국 정부는 계속적으로 부채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3: 예.
4: 그런 상황에서 AI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성장을 계속적으로 자극을 하고 있고, 이런 성장은 계속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3: 네.
4: 더군다나 미국 정부는 긴축 재정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 재정, 그리고 부채를 점점 더 지금 풀어나가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3: 예.
4: 그렇기 때문에 지금 A, B, C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상 계속적으로 자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3: 네.
4: 미국 정부 입장에서 놓고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좋지만 않은 상황이에요.
3: 네.
4: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시장에 좀 무리가 갈 수 있고,
3: 그렇죠.
4: AI 산업이라고 하는 게 확산되려고 하면 다양한 기업들이 이 AI를 활용해서 뭐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데,
3: 네.
4: 금리가 높으면 사실 투자가 불가능하거든요.
3: 그렇죠.
4: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뭐 미국 정부가 뭐 바이백 이야기도 나오고 재무부 현금 잔고를 활용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네.
4: 그래서 최근에 바이백이 나오고 난 뒤에 뭐 금리가 소폭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의 상방 압력은 저는 이번 사이클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 금리의 상방 압력을 계속 누르려고 할 것 같습니다.
3: 네.
4: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실제로 9월 9일이 되면 미국이 베센트가 최근에 말했던 그 바이백 정책을 시행합니다.
3: 네.
4: 저는 이 바이백 정책을 시행하는 것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바이백 정책을 토대로 미국 정부가,
3: 네.
4: 어떤 식으로 금리의 상단을 누르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책들을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올해 하반기까지는 시장과 정부의 대결이 조금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 네.
4: 정부의 부채 비율 자체가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3: 예.
4: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이거를 계속 놔두면 결국은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는 방향이잖아요.
3: 예.
4: 이게 과거에 놓고 보면 뭐 패권 국가들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갔고,
3: 예.
4: 결국 이게 화폐가치 타락으로 이어지고,
3: 네.
4: 정부의 신뢰가 사라지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정부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GDP가 올라가는 속도를 더 빠르게 키워야 된다. 그런데 GDP가 올라가는 속도를 더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여기 상황에서 정부

0: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식으로 이 상단을 잘 막아내고 조절하고 이런 방식을 계속 만들어낼 텐데 이게 얼마만큼 시장에 통할지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보니까요. 역시 이번에 금리 상승의 가장 원흉 중에 하나는 AI에 대한 엄청난 투자. 이걸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AI라는 게 지금은 투자 단계지. 이게 막 돈이 막 벌크로 벌리고 그런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면 이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게 자칫 잘못하면 AI 기업들의 투자 사이클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더 나아가서 AI 산업 자체를 좌초할 수 있는 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일단 고금리는 분명히 부담 맞아요.
1: 예.
0: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이 AI 투자 사이클 전체를 꺾는 결정적인 변수라고는 보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최근에도 계속 봐왔지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거든요.
1: 예.
0: 이 현재 금리 상태에서 결국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만 지금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작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이퍼스케일러 그리고 빅테크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잉여 현금 흐름을 토대로 투자를 했고
1: 네.
0: 잉여 현금 흐름을 다 써버리니까 최근에 이제 회사채 조달을 토대로 이거를 자금을 조달하려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사람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런데 저는 이번 사이클 놓고 보면 금리가 만약에 여기서 크게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투자가 꺾일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보는 이유가
1: 예.
0: 우리가 2008년도에 저금리 시절 때 금융위기가 터지고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대규모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그때 산업이 제대로 성장했던 게 사실 애플의 스마트폰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 예.
0: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산업 사이클들은 금리가 낮아지고 금융이 완화되고 이런 상태에서만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 예.
0: 예전에 과거 인터넷 사이클 95년에서 2000년 사이클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고금리였는데도 불구하고 IT 섹터의 당시의 캐펙스 지출을 보면 매출액 대비해서 한 7-8%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은 수준입니다.
1: 네.
0: 그리고 고금리 시절에는 절대 이렇게 안 나왔었거든요.
1: 근데
0: 당시 인터넷 사이클 때는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고
1: 예.
0: 지금도 그 수준입니다.
1: 네.
0: 근데 왜 이러냐고 놓고 보면 인터넷 사이클도 당시에 보면 민간 혼자서 수술하지 않았다.
1: 네.
0: 그 뒷배에 미국 국방부 재정부가 있었다. 그리고 아퍼런트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인터넷

0: 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투자를 하고 있지만 네. 절대로 지금 혼자서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뭐 미국 정부는 뭐 AI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겠다, 뭐 투자를 줄이겠다, 뭐 지출이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1: 예, 맞아요.
0: 결국은 지금 현재도 정부와 민간이 합작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상태를 사실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
1: 예.
0: 국가자본주의라고 사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 AI 투자로 인해서 유동성을 다 빨아들이다 보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분명하지만 미국 정부가 그것 때문에 AI 투자 주저하겠다는 얘기도 안 들리고 현장에 있는 기업들도 투자를 줄일 의사도 안 보이고 진짜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국가 관점에서 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결국 막대한 국가 부채를 동원해서 AI 산업 성장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나중에 그 돈을 어떻게 회수합니까?
0: 미국 정부?
1: 예.
0: 미국 정부는 돈을 회수 안 합니다.
1: 아, 그래요?
0: 우리가 사실 이건 좀 경제학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네. 돈이 희소하면
1: 네.
0: 사실 벌어서 써야 되는 관점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법정화폐 시대가 돈이 희소한
1: 않죠.
0: 시대입니까?
1: 아니죠.
0: 필요하면 맞아요. 찍어내는 시대잖아요.
1: 그렇죠.
0: 필요하면 찍어내는 시대인데
1: 네.
0: 우리나라 같이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는 그렇게 하다가는 박살납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미국 정부는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1: 아.
0: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의 관점에서 사람들한테 인식의 전환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 예.
0: 미국 정부는 언제든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국가다.
1: 네.
0: 달러를 벌어서 쓰는 국가가 아니다.
1: 그렇죠.
0: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국가가 달러를 계속 찍어낸다라고 하는 거면 결국 미국 정부의 부채가 계속 확대되는 사이클이라고 하면 미국의 정부의 재정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투자의 관점에서는 정부가 돈을 찍어서 민간에 살포하고 있구나. 정부가 돈을 찍어서 신흥국에 살포하고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1: 그렇네요.
0: 그래서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커지는 시기에
1: 예.
0: 항상 자산시장은 좋았습니다.
1: 예.
0: 미국 정부가 재정 흑자 기조로 돌리는 시기에 자산시장은 박살납니다. 과거에 언제 재정 흑자를 돌렸냐고 하면
1: 예.
0: 1998년에서 2002년까지 돌렸습니다.
1: 예.
0: 재정 흑자 기조로 돌렸습니다.
1: 예.
0: 그때 미국 정부는 환호했습니다. 와, 우리 드디어 흑자 났다. 그런데 2000년 3월부터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게 꺼지기 시작했고 2002년까지 실질적으로 나스닥은 거의 한 7-80% 빠졌습니다.
1: 네.
0: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고 놓고 보면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미국 정부가 재정 흑자 기조로 돌렸다.
1: 예.
0: 저는 지금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투자의 관점에서는
1: 예.
0: 좋게 봐야 된다.
1: 예.
0: 물론 재정 적자 때문에 뭐 금리에 대해 그러니까 아까 불확실성이라는 요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 불확실성인 요인 때문에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고 이 모든 금융 시장을 망가뜨려 버리면 이거는 이제 악순환으로 올 수가 있는데
1: 네.
0: 정부가 재정을 푸는 것 자체는 유동성을 살포하는 방식이다. 대신 푸는 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게 긴축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이 장기 금리를 어떤 식으로 컨트롤을 하는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게 저는 9월 9일에 바이백이 첫 시작이라고 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바이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이백 이후에도
1: 네.
0: 장기 금리를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나올 겁니다.
1: 예.
0: 특히나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바이백뿐만이 아니라 국채 발행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어떻게 해요?
0: 예를 들어서 단기 채권이 있고
1: 예.
0: 장기 채권이 있는데
1: 예.
0: 어떤 채권을 발행할지는 정부 마음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장기 채권에 대한 공급량을 만약에 난 더 이상 발행 안 해. 대신 그렇다고 내가 긴축 재정할 건 아니야.
1: 그럼
0: 단기 채권을 발행한다. 이러면 시장의 입장에서는
1: 예.
0: 장기 채권의 공급량이 떨어지잖아요.
1: 네.
0: 근데 보험사는 뭐 ALM 그러니까 듀레이션 그러니까 자산 부채 듀레이션 갭이랑 이런 거 맞추기 위해서 사실상
1: 네.
0: 보험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은 장기 채권의 수요가 일정 부분 있다고 하는
1: 예.
0: 거죠. 그런데 이들이 사는 수준보다 더 떨어뜨려버리면 강제적으로 눌리지 않겠어요?
1: 그렇네요. 예.
0: 그런 방식으로 재무부는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재무부가 현재는 바이백이라고 하는 것들을 던졌지만 이 바이백이 저는 끝이라고 안 봅니다. 시작이라고 보지.
1: 네.
0: 그래서 지금부터 9월 달이 저는 금리 상방에 대한 압력이 가장 거세질 거라고 보거든요.
1: 네. 뭐
0: 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 기대감도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금리 인상도 있죠. 정부 지금 40조 달러 넘었다고 하죠.
1: 예.
0: 인플레이션 지금 뭐 그게 안 잡히고 있죠. 그리고 투자는 또 계속하고 있죠. 그럼 이게 다 상방 요인 아닙니까?
1: 예.
0: 이 상방 요인을 미국 정부는 수요를 죽이고 성장을 죽이고 이런

0: 방식이 아니라 예.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눌러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도 뭐 부동산의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공급이 줄어들면 일정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법정화폐 시대에서 나올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모든 것을 시장 경제에 의해서 자산시장이 움직인다는 생각을 그동안 해왔는데 저는 버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1: 예. 자, 이런 관점,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새로운 변수 중에 하나가요. 인플레이션일 것 같아요.
0: 네.
1: 우리가 금리 기조를 결정함에 있어서 또는 재정 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금 해야 될, 육성해야 될 산업들도 쳐다봐야 되고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활성화, 미래 먹거리 이것도 챙겨야 되지만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0: 네.
1: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0: 이게 욕먹을 것 같긴 한데
1: 예.
0: 1945년에서
1: 예.
0: 1970년도까지 1945년도에 미국 정부의 부채 비율이
1: 네.
0: GDP분의 부채 비율이 120% 정도 육박했습니다.
1: 예.
0: 지금이랑 비슷했어요.
1: 네.
0: 1960년도가 되니까 이 부채 비율이 3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1: 네.
0: 미국 정부가 부채를 갚아서 이걸 줄였을까요?
1: 아, 그게 아니군요.
0: GDP를 줄였어. GDP를 키워서 부채 비율을 줄였습니다.
1: 네.
0: 그런데 GDP라고 하는 건 명목 GDP가 명목 성장이거든요.
1: 네.
0: 명목 성장이라고 하는 거면 우리가 진짜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실질 성장도 있지만
1: 네.
0: 인플레이션도 있습니다.
1: 인플레 때문에 성장한 것처럼 보인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0: 당시에 거의 예. 50% 이상을 인플레로 녹였습니다.
1: 아.
0: 45%에서 50% 정도로 알고
1: 예.
0: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목표치, 뭐 선진국의 물가 목표치, 전 세계의 물가 목표치가 2% 정도가 돼야
1: 네.
0: 안정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 2%를 공식처럼 외우고 있지만
1: 그렇죠.
0: 그 공식은 사실상 없습니다.
1: 맞아요. 어디 법문화된 것도 없고.
0: 네. 예. 만약에 지금 부채 비율을 녹이려고 하는 게
1: 예.
0: 진짜 돈 벌어서 갚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이 부채를 희석시키는 방법이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편합니다.
1: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게?
0: 네.
1: 아.
0: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굳이 뭐 유발한다기보다는
1: 네.
0: 인플레가 안 잡힌다고 하더라도
1: 네.
0: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추세적인 인플레이션,
1: 네.
0: 기대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3%가 나오든 4%가 나오면 정부 입장에서는 훨씬 좋다고 하는 거죠. 3%가 첫 해는 3%지만 이게 만약에 10년치를 간다고 하면 이 복리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1: 그렇죠.
0: 복리 효과는 3 곱하기 12세다 30% 녹인 방식이 아닙니다.
1: 예.
0: 그래서 정부가 부채 비율을 녹인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정부 입장에서는 활용 가능하다.
1: 네.
0: 대신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실질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같이 키우는 방식 5대5로.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저성장의 시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2% 목표 물가 상승률을 공식처럼 외웠지만
1: 네.
0: 만약에 실질 성장이 고성장 시대로 간다고 하면
1: 네.
0: 과연 2% 목표 물가치를 유지하는 게 합당한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1: 그런데
0: 네. 이거를 개인들한테 절대로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를 들어서 이제는 우린 2%를 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1: 네.
0: 왜냐하면 이걸 하는 순간 기대 인플레이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표 물가 2%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을 할 겁니다.
1: 예.
0: 그런데 만약에 3%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요를 죽여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생각은 없다고 하는 거죠. 성장을 통해서 나중에 이거는 디스 인플레이션이 될 겁니다라고 자꾸 그렇게 설득을 할 겁니다.
1: 네.
0: 미래를 계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미래를 계속적으로 그 말하는 거죠.
1: 네.
0: 연준과 정부는.
1: 네. 그런데 이제 민주화된 국가들 같은 경우는요. 중간중간 부담스러운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
0: 네.
1: 만약에 이런 정도로 인플레이션은 고강도로 유발되고
0: 네.
1: 금리도 높고
0: 네.
1: 그러면 앞서 우리 부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현금 조달 능력이 짱짱한 하이퍼스케일러들 같은 경우야 우리야 뭐 우리 갈 길 갈게 하면서 여전히 투자를 이어갈 수 있지만 AI가 아닌 업종들
0: 네.
1: 그리고 뭔가 취약한 계층들이나 산업군들 이런 데는 굉장한 저항감과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럼 결국 정부 입장에서도 선거 때마다 정책을 수정 보완을 할 텐데
0: 네.
1: 혹시 그런 상황들은 안 생길까요?
0: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포커싱하는 게 유가입니다. 유가.
1: 유가.
0: 네. 그러니까 유가는 사실 유가가 미국 소비자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은 7%밖에 안 돼요.
1: 네.
0: 그런데 유가가 소비자 물가에 그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라고 해야 되나?
1: 네. 그러니까
0: 전망이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1: 네.
0: 느낌.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느끼는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가 올라간다는 체감적인 느낌.
1: 네.
0: 그건 70% 넘어갑니다.
1: 아.
0: 사람들은

0: 우리야 한국 개인들이나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 소비자 물가 매달 나오는 거 보잖아요.
1: 예, 우린 보죠. 근데 미국인은 안 보더라고요.
0: 안 봅니다.
1: 예.
0: 결국은 자기가 느끼는 게 예. 그게 유가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거죠.
1: 하긴 주유소 가서 기름 넣었다가 왜 이렇게 올랐어요? 이걸로 느끼는 네. 거죠. 예.
0: 트럼프 정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1: 예.
0: 저는 미국 입장에서 아까 전 양극화도 말씀을 드렸지만
1: 네.
0: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게 문제일까?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하는 우려 때문에 장기금리가 폭등하는 게 우려일까? 저는 후자가 훨씬 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려라고 봅니다.
1: 네.
0: 그렇다고 하면 이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을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 일정 수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인을 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1: 네.
0: 성장과 기대 인플레이션을 미국 입장에서 포기를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 텀 프리미엄 불확실성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1: 네.
0: 그게 사실상 공급량, 수요량 이런 방식으로 수요를 최대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 네.
0: 그게 제가 책에도 많이 쓰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도 있고
1: 예.
0: 다른 요인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미국 정부는 공급과 수요를 토대로 장기금리의 상단을 관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1: 네. 우리 부부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미국 정부의 확실한 어떤 기조는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대규모 재정 지출을 계속하려면 누가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네. 이 국채 투자자들 결국은 우리 부부장님께서 여러 차례 예고하고 전망하셨던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신흥 어떤 매개물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줍니까? 아니면 다른 방편이 있나요?
0: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1: 네.
0: 두 번째 지금 베센트나 미셸 보우만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규제 완화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 오.
0: 결국 은행들이 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소진을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규제 개혁입니다.
1: 네.
0: 그렇게 되면 은행들이 현금을 쟁여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쟁여놓고 싶어도 야. 우리가 이렇게 규제 많이 풀어줬는데 왜 그렇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은행들은 사실상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 규제가 빡빡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특히 미국 은행들은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런 부분들을 완화를 시켜준다고 하면 이 부분들이 결국 시중으로 뭐 국채를 사든가 대출을 해주든가 이런 수요로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1: 네.
0: 사실 이 부분은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의 국채를 공공부문의 부채를 1차 대전 때랑 2차 대전 때 보면 시중 은행들이 30몇 퍼센트를 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지금은 10% 초반입니다.
1: 그래요?
0: 지금은 대부분 연준이 주고 있습니다.
1: 예.
0: 이 부분을 리밸런싱을 하려고 미국 정부는 규제 개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은행이라고 하는 큰 수요,
1: 네.
0: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민간 수요,
1: 네.
0: 이 두 부분은 매우 매우 큰 영향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다는
1: 네.
0: 거죠.
1: 세 가지라고 하셨는데 하나 또 뭘까요?
0: 마지막으로는 까먹었습니다.
1: 딱 시간이 맞았습니다. 2부에 얘기해 주시면
0: 2부에서 제가 세 번째 거 말하겠습니다.
1: 2부에 못다한 세 번째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중소기업 중앙회 성상현 부부장 모시고 최근 금리 기조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요. 지금 여러 가지 미국 정부의 정책

0: 기조를 보니까 확장적 재정 정책을 중단할 수가 없어 보인다. 그것 때문에 금리 기조가 좀 불안전할 경우 그걸 관리하려고 할 것이지 그것 때문에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 AI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기를 그러면 누군가가 미 국채를 사줘야 돈을 쓸 텐데 그 국채 누가 사주냐 했더니 스테이블 코인 말씀 주셨고 네. 은행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금을 더 쓰게 만들려는 규제 개혁 이거 네. 얘기해 주셨어요. 세 번째 뭡니까?
1: 세 번째가 연준입니다.
0: 연준.
1: 네. 연준에 그러면 양적 완화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0: 그럼 뭐예요?
1: 아까 전에 제가 미국 정부가 바이백을 한다라고 지금 말했잖아요. 예. 근데 바이백뿐만이 아니라 바이백이라는 게 장기 채권을 산다고 하는 거거든요.
0: 네.
1: 장기 채권을 사면 결국은 시장의 장기 채권이 떨어지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돈으로 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 다시 또 조달을 할 때는 네. 장기 채권을 신규 발행하는 게 아니라 단기 채권을 신규 발행을 하면 시장에서 장기 채권을 사라져버리고
0: 네.
1: 단기 국채가 늘어나겠죠.
0: 네.
1: 그러면 결국은 이 단기 채권을 단기 국채를 살 수 있는 수요처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주면
0: 네.
1: 국채를 누가 살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재정 적자 그리고 부채 확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된다고 하는 거죠.
0: 네.
1: 그 일환으로 단기 국채의 수요처를 아까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말씀드렸던 거고
0: 네.
1: 뭐 은행의 규제 완화는 뭐 전방위적인 국채 수요처가 되는 거고
0: 예.
1: 세 번째로 지금 연준의 케빈 워시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게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너무 뚱뚱하다.
0: 네.
1: 그리고 대부분 연준이 이렇게 장기 채권을 사는 거는 이거는 현재 상황에서 필요가 없다라고 그 사람은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케빈 워시는 이 대차 대조표 내에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 내에서 자산 계정 내에서 장기 채권이 만기가 도래를 하면 이거를 재투자를 안 하고
0: 네.
1: 이거를 단기 국채로 우리가 사서 연준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도 줄이겠다.
0: 네.
1: 그럼 연준의 자산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이 줄어들면 연준은 계속적으로 장기 채권을 사는 방식이 아니라 단기 채권을 살 거거든요.
0: 예.
1: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연준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뭐 은행들도 산다고 한다. 그럼 우리가 단기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장기 국채를 우리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70%, 80% 장기 국채를 중장기 국채를 발행을 했지만
0: 네.
1: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단기 수요가 옛날에는 별로 없었지만 앞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0: 네.
1: 그러면 우리가 원래 평균적으로 단기 채권을 1년 미만의 채권인데 15%에서 20%를 공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30%까지 올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0: 네.
1: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단기 채권에 대한 비중을 올려나가고 장기 채권의 공급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면 사실상 이게 반강제적인 금융 억압이 나옵니다.
0: 네.
1: 금융 억압이 나오면 우리가 지금 4.7, 4.8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미국채 10년물, 미국채 30년물이 5% 넘어갔잖아요.
0: 네.
1: 이런 부분들이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내려오다 보면 무슨 문제 생기지 아세요?
0: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1: 지금 채권시장, 저는 트레이딩을 많이 하잖아요.
0: 네.
1: 채권시장에 금리에 대한 숏배팅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0: 네.
1: 1,600원에 대한 숏배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 예.
1: 1,600원을 갈 거라고 하는
0: 예.
1: 그 레버리지 숏배팅들은 대부분 헤지펀드들이 많이 합니다.
0: 예.
1: 이들은 방향성이 꺾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밑으로 가속화시켜버립니다. 환율도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0: 네.
1: 더 밑으로 내리꽂히는 게 물론 뭐 성장도 좋아지고 뭐 이런 우리나라에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방향성이 바뀌어버렸을 때
0: 네.
1: 이런 부분이 청산되면서 더 내려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0: 네.
1: 지금 미국 장기 국채에 어마어마한 숏배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0: 네.
1: 제가 알기로는 거의 투 스탠다드 시그마 그러니까 마이너스 투 스탠다드 시그마라고 하면 원래 이 시그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매도 과매수를 평가를 하는데
0: 예.
1: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과매도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저는 베센트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9월 9일에 바이백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0: 네.
1: 이런 부분들이 금리의 상방을 만약에 막아낼 수 있다고 하면 이번에 만약에 다시 올라가다가 금리가 내려오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0: 네.
1: 저는 자산시장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봅니다.
0: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금리의 방향성을 꺾으면
1: 네.
0: 그 방향성 꺾인 거에 대해서도 또 역시 굉장히 속도감 있게 금리가 확 꺾여서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전망해도 될까요?
1: 저는 떨어진다고 하면
0: 네.
1: 방향성이

0: 그 빠르게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천천히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1: 알겠습니다.
0: 이번 사이클, 예. 이번에서는.
1: 네. 지금 어찌 보면 미국 정부가 국채 금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 네.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만약에 미국의 이런 전략이 흔들릴 수 있는 약한 고리가 있다면 뭘 지적해 주세요?
0: 결국은 지금 베센트가 얘기하는 거를 반대 방향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1: 네.
0: AI에 대한 우려도 그렇고
1: 네.
0: 모든 것들이 저는 근데 다 금리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1: 금리. 네,
0: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FOMC도 있고 BOJ도 있고 다 있어요.
1: 네.
0: 이 금리가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뭐 10년물 금리가 뭐 4.99하고 5%가 가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시장이 정부에 계속적으로 맞서고 있는 게 통한다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1: 네.
0: 이런 부분들은 자산시장이나 AI 생태계 확장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0: 이든 아니든.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시장도 놓고 보면 뭐 8월 달에 조금 올랐지만 7월 달에 빠진 걸 그냥 일정 부분 메이크업한 수준이고 현재는 아직까지 위든 아래든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리고 이란이랑 전쟁도 조금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9월 달에 변곡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으로 통한 유가 하락 방향 그리고 정부의 수요와 공급을 통한 장기 국채 상단을 억압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시장에 먹힌다라고 하면 자산시장은 방향성을 잡을 것 같고요. 중간선거 전까지.
1: 네.
0: 이게 안 먹힌다고 하면 저는 9월 달에서 10월 달까지는 좀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1: 네.
0: 장기금리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숏베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일반인이 아니라 헤지펀드로 가면 그 사람도 얼마나 많이 분석을 했겠습니까?
1: 그렇겠죠.
0: 그런데 네. 이런 부분들을 나는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베센트입니다.
1: 예.
0: 근데 저는 베센트의 말이 그냥 허풍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수많은 장치가 있고
1: 네.
0: 특히나 미국 정부는 그 어떤 패권 국가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고 이거를 언제 어느 시점에 꺼낼지가 중요한 거지 절대로 수단이 없지는 않다. 제가 마지막에 연준도 얘기를 했지만 연준도 하나의 미국입니다. 아무리 독립적인 게 아니라고 해도 정부가 만약에 패권을 잃거나 정부가 만약에 뭔가 통제가 안 된다고 하면 연준이 도와주겠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런 방향까지도 우리는 염두를 이번 사이클에서는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일본도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와, 뭐 저런 일이 있나 있을 정도로 미국의 관료들이 일본에게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니들 기준금리 안 올리고 뭐 하고 있어? 만약에 한국 국민들 또는 한국 중앙은행 총재에게 미 베센트 장관이나 누가 그런 소리 했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 난리 날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미국은 일본에게 그런 요구를 대놓고 하고
0: 네.
1: 그다음에 일본도 거기에 부응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나름대로 구두 발언들을 좀 해요. 자, 도대체 일본의 국채 금리 상승과 이것이 가져다주는 의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0: 이게 사실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1: 네.
0: 일본이 사실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이었잖아요.
1: 예.
0: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서 일본은 엄청난 저성장 저금리 시장이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어떤 행태의 투자를 많이 했냐고 하면 금융기관 개인 다 똑같습니다. 일본에서 대출을 합니다.
1: 네.
0: 뭐 거의 제로금리겠죠?
1: 예.
0: 이걸 가지고 고금리 채권을 삽니다. 대출을 해서 샀다고 하면 나 내 돈 안 들어갔습니다.
1: 하나도 안 들어가 있겠죠? 네.
0: 근데 0% 저금리를 샀다고 하면
1: 예.
0: 그냥 난 이자를 낼 게 없잖아요.
1: 그렇네요.
0: 이자 없이 고금리를 사면 그만큼 차익을 먹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트레이딩이 엄청나게 성행했습니다.
1: 예.
0: 그게 20년, 30년 동안.
1: 네.
0: 어마어마한 큰 채권형 펀드들도 그렇게 운영을 많이 했었어요.
1: 예.
0: 그게 레버리지를 또 토대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열 번을 해버리면 돈 한 푼 없는 게 천억을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네, 네.
0: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일본 금리 상승이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제로금리에 빌려왔던 그런 대출들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1: 아, 대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네. 있네요.
0: 그래서
1: 아.
0: 이 포지션들을 꺾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1: 예.
0: 이런 것들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이 사실상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것들로 지금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데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걱정해야 될 상황이냐고 보면
1: 네.
0: 큰 그림에서는 아까 금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될 상황이 있다고 보지만
1: 네.
0: 작은 그림에서 보면 2년 전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터지면서
1: 네.
0: 니케이 지수가 12% 빠졌거든요. 하루 만에. 그런데
1: 예.
0: 그때는 보면 선물시장에서 그 포션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1: 네.
0: 지금은 선물시장에서는 이 부분 대부분 청산됐습니다. 그럼 결국은 현재는 이런 엔캐리 트레이딩을 잡고 있는 대부분 포지션들은 그냥 단타성 수요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고
1: 네.
0: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까지도 청산되는 상황으로 가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좀 이게 그 금리 상승세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배센트가 기준금리 올리려고 하는 거는
1: 네.
0: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준금리 올라가면 장기금리가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1: 예.
0: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올려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으로도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시장의 신뢰
1: 예.
0: 그리고 긴축 재정이나 뭐 재정 건전성을 토대로 하는 거라고 하는 시장의 신뢰감을 주면 실제로 금리 인상은 장기 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배센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리를 올리면 예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나가 강세가 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예나가 약세가 되면서 일본이 이 예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된다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1: 예.
0: 미국 국채를 팔려고 판다고 하면 결국은 또 이게 미국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1: 그렇네요.
0: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리 단순하게 일본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기승전 미국 금리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배센트는 싫어한다.
1: 네.
0: 미국 정부는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일 공조하자라는 걸로 했고 팔지 말고 우리가 돈 빌려줄게. 라고 하는 게 사실상 삐마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그 중앙은행들에 돈 빌려줄 수 있는 달러 대출 계정이거든요.
1: 예.
0: 이거를 지금 또 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팔지 말고 니네가 우리 돈 더 빌려가서 그냥 그 환율 방어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그러면 미국의 입장은 분명해 보이는데 일본 같은 경우 지금 국채 금리 상승 기조와 엔화 가치가 이렇게 30몇 년 만에 이렇게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고 이런 흐름이 이 미국과의 공조라든가 일본 내부적인 어떤 목소리로 인해서 이 기조가 바뀔 수 있을까요?
0: 저는 근데 이게 지금 어찌 됐건 간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 아까 전에 미국도 일본도 똑같습니다.
1: 예.
0: 정부가 국채를 많이 풀어서 계속적으로 풀고 있잖아요.
1: 예.
0: 재정 확장 정책. 그게 불확실성이나 이런 요인들로 다 들어가고 있고 그게 또 지금도 재정 확장 정책을 해서 투자를 계속 일으키니까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잡는 게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뭐 수요를 죽이고 고용을 둔화시키고 이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1: 예.
0: 일본도 미국도 결국은 생산성 향상을 토대로 디스 인플레이션을 시키겠다고 하는 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잡혀 있습니다.
1: 예.
0: 이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AI 생태계를 계속적으로 확장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들도 미일 공조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1: 예.
0: 정부는 절대로 이번 사이클에서 지출을 긴축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더 확장을 시켜서 이 산업을 더 키워서 결국은 생산성을 토대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잡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강제로 억누르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1: 네.
0: 정부와 정부끼리 공조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수단을 강구를 하든가 이런 방식이 저는 계속 사실 우리나라도 금리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이 모든 것들이 뭐 최근에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 그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 보면 성장률을 올렸습니다.
1: 네.
0: 그리고 기준금리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결국은 성장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올려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1: 네.
0: 물론 물가 상승률 다 있겠죠. 근데 올려도 될 만한 상황이라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본다고 하는 거고 그만큼 지금 정부는 재정 확장을 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 확장은 지금 멈출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이런 공조나 금융억압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이런 수요와 공급을 통한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수요와 공급을 통한 금리 상단 누르기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같이 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불안한 요소 설명 쭉 해 주셨고요. 일본도 이게 채권금리가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더 많다.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금리만 따로 놓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 우리나라도 금리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고 쳐다보면 될까요?
0: 근데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중금리, 예.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를 거의 3.75까지 올린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프라이싱 돼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저는 거기까지 못 올라갈 것 같아요.
1: 예.
0: 그렇다고 치면 기준금리는 지금보다 지금에서도 한 차례 정도 더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0: 그게 3.25 정도 수준이잖아요.
1: 예.
0: 근데 3.5, 3.75까지는 저는 못 간다고 봐요.
1: 그 이유는 경기에 대한 불안이, 부담입니까?
0: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금리는 저는 높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올라간다 배팅보다는 오를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다.
1: 예.
0: 근데 개인들은 채권 투자해서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뭐 올라가서 분할 매수가 아니라
1: 예.
0: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뭔가 풀어트릴 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1: 예.
0: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기준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자산시장에 그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왜냐하면 더 이상 긴축적으로 안 한다고 하는 거고.
1: 네.
0: 근데 저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은 다 똑같지만 기준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죽일 정도 수준까지 절대로 안 올린다고 봅니다.
1: 네.
0: 대신 기준금리를 올려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일정 수준 통제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금리도 현재 상태는 자산시장에 계속적으로 완화적인 방향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이게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 네.
0: 이 수준대에서 계속적으로 캐펙스 지출이 일어날 수 있는 이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1: 네.
0: 근데 이게 결국은 AI 산업이 아닌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 정도의 레벨을 과연 영업이익률이나 성장률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될까? 그게 많지 않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할 때 그런 기업들을

0: 현재 환율도 높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이것도요.
0: 네. 근데 그게 있어요. 어차피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 예. 기업들은 좋잖아요.
1: 그렇죠.
0: 강세가 되면 수출 기업도 안 좋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중소기업 없습니다.
1: 그렇네요.
0: 다 대기업이고
1: 예.
0: 대기업 중에서도 반도체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현재 근데 반도체 기업들이 이 정도 환율에서 수출이 안 될까요?
1: 아니죠. 지금 없어서 못 파는데.
0: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때문에 수출이 안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
1: 네.
0: 결국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로 저는 내년에 피크아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 환율이 떨어지면 그럼 누가 호재일까?
1: 네.
0: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달러 대출로 엄청나게 부채가 달러로 돼 있는 기업,
1: 예.
0: 그런 기업들은 그 전에 1,400원이 뚫고 올라가고 1,500원을 육박하고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 달러로 부채를 조달한 기업들은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부채가 달러인데 달러가 강세가 돼버리면 그거를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중소기업이 빌려준 달러를 회수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1: 예, 그렇죠.
0: 회수하려고 하면 이게 사실 디폴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지금 상태에서 더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양극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밑단에서 터져버리면
1: 예.
0: 진짜 실물 경제가 망가질 수 있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그렇죠.
0: 이런 부분들은 저는 관리를 해내야 되는데
1: 예.
0: 최근에 이렇게 환율이 조금 빠지기 시작했고 그 부분들이 결국 저는 해외에 들어가 있던 달러 계정들, 기업들이 벌어놓은 달러 금액들을 국내로 일정 부분 끌고 들어온 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1: 네.
0: 결국은 이 환율을 계속 안정화 상태, 예를 들어서 1,300원대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안정화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수요를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1: 네.
0: 이 외국인 수요를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매력적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 매력적인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 돈 잘 번다. 그리고 내년에 반도체 피크아웃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도 잘 버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주주 환원도 잘 해준다라는 것 하는 것들을 신뢰를 계속 줘야 됩니다.
1: 네.
0: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정부나 이번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외국인 수요,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뭐 수요자들에게 리레이팅을 우리나라가 할 수 있고 지금 이만큼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부부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경제 관점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여러 국가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지 않을 것 같다. 그 얘기는 우리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AI를 서포트하는 뭐 에너지, 전력, 송배전 유틸리티라든가 많은 업종들이 있는데 이건 분명 직간접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게 역시 금리 상승 기조와 이런 것들인데 그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환율대가 우리가 1,300원대로 안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는 중소기업마저도 오히려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환율이 할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투자 시장의 분위기 하반기나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좀 개선된다고 우리가 얘기해도 될까요?
0: 저는 그렇게 봐요.
1: 어.
0: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규모 캐펙스 지출 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그 캐펙스 지출은 결국은 다른 산업의 항아리로 돈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1: 그렇죠.
0: 저는 그 산업이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AI와 관련이 없는 산업은 아니라고 하지만
1: 예.
0: 이 기업들보다는 중소, 중견 기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이런 항아리 이론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캐펙스 사이클 지출은 계속적으로 돈이 여기 있는 돈이 다른 항아리로 이전하는 방식이고
1: 네.
0: 그 이전을 받는 항아리들은 영업이익률 상승으로 우리가 볼 것이다.
1: 네.
0: 그래서 그런 기업들, 그런 섹터들을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1: 네.
0: 이런 부분들이 잘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메모리 사이클이 그냥 사이클적인 산업이 아니라
1: 네.
0: 단순 3, 4년짜리 시크릿컬 사이클이 아니라
1: 네.
0: 좀 이익이 고원화될 수 있다.
1: 아.
0: 그리고 이 AI 산업이 커지는데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이번 사이클을 우리는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진짜 많은 분들이 요즘 특히 이란 사태가 더 악화되면서 주식시장의 악영향이 좀 고도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걱정들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 거시경제적인 부분의 진단을 우리 부부장님 통해서 들어보니 나름대로 우리에게 호재가 될 부분도 꽤 있어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란은 계속 저렇게 불안정하고 금리는 계속 널뛰기를 하고 그런데 펀더멘탈적으로 여러 가지 흐름은 우호적인 것도 많이 있고 포트폴리오 이럴 때는 어떻게 갖춰야 돼요?

0: 저는 사실 이거는 나이대에 비해서 예. 나이대로 전 나눠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예. 100에서 자기 나이를 빼시라.
1: 100에서 나이를 빼라. 네. 예.
0: 그 뺀 숫자만큼 예. 위험 자산에서는 가져가야 됩니다. 아. 아니면 그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변동성이 크거나 예. 뭔가 불확실하거나 예. 그런 것들이 사실상 AI 산업이고 변동성이 큰 국가들이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랑 뭐 이런 뭐 국가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대외 경제에 의존도 높은.
0: 네. 그런 국가들이 결국은 이 AI 생태계가 커질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아니면 성장 자산이라고 좀 용어를 바꿔서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의 비중을 그 정도는 가지고 가시라. 대신 나이가 70, 80인데 이런 부분들을 막 내가 뭐 몰빵을 한다? 이거 위험하다고 봅니다.
1: 그렇죠.
0: 왜냐하면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성장 섹터라고 하는 건 결국은 위험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위험 섹터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게 지금 당장 이게 돈을 다 잃어버리면 재투자가 불가능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자산 배분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다. 대신 지금 뭐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뭐 레버리지나 이런 포모만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산 배분 측면에서 이거를 꾸준하게 정리적으로 가져가거나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 나간다라고 하면 이번 사이클이 커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혼조세인 금리 기조를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활용하면 좋을지 좀 오늘 이해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복잡하네요.
0: 그런데 항상 투자는 편할 때 해서는 돈 못 법니다. 아, 그러니까 편한 시장 있잖아요. 뭔가 마음 편한 시장.
1: 예. 그렇죠. 그러면 뭐가
0: 이미 그게 다 선반은 끝났습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네. 불확실하니까 이게 눌려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게 올라가잖아요.
1: 신기 올라오는.
0: 그래서 항상 우려의 벽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뭐 세상이 모든 게 다 낙관적일 때는 네.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1: 맞아요. 네.
0: 생산성이 나오고 네. 금리가 떨어지고 네. 조심해야 돼요.
1: 그렇네요.
0: 그게 2000년 뭐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막 분할매수 하고 있으면 박살나잖아요.
1: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복잡한 현실 경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많이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중앙회 성상현 부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5: FM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5: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11시 뉴스입니다. 현재까지 대홍수로 인한 네팔 측 사망자는 최소 1,252명, 중국 측 사망자는 최소 21명으로 늘어 전체 사망자는 1,2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는 네팔 4,216명, 중국 541명 등 총 4,757명입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대홍수로 네팔 전체 국민의 약 5%에 이르는 약 160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3,700여 가구, 14,000여 명이 도로 교량 유실 등으로 인해 고립됐습니다. 네팔 구조당국이 대홍수 당시 수력발전소에 갇힌 뒤 지금까지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들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팔 구조대는 직원 수백 명이 실종된 수력발전소 가운데 네 곳의 터널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팔 전력청 이사인 암슈키란 샤이는 특히 이 가운데 두 개의 터널 내부에 공기가 남아있어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했습니다. 네팔 정부의 요청으로 파견돼 하루 전 현지에 도착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는 네팔군과 협의를 거쳐 수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기호 구호대장은 수경지가 있는 네팔 중북부 바타르 지역에 네팔군 사령관과 만나 수색 구역과 방식 등을 협의했습니다. 한국인 실종자 9명이 근무하던 어퍼트 리슐리 수력발전소 공사업체 중 두산 에너빌리티는 헬기 한 대를 띄워 발전소 메인 캠프부터 강 하류 일대까지 수색했습니다. 남동발전도 무인기 6기와 수색견 2마리를 투입해 수색을 이어갔지만 실종자들의 생사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 활동 기한이 내년 9월 16일까지 연장됩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 안보를 추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에는 국정원의 사이버 안보 정보 활동의 대상에 국제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서울 세계불꽃축제 전야제가 열리는 내일부터 모레불꽃축제 당일까지 기동대와 광역예방순찰대 등 4,500여 명을 투입해 인파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특히 행사 당일에는 인파가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사이로 많진 않겠습니다. 내일 전국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7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7시 뉴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누에, 꿀벌, 잠자리처럼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곤충을 익충이라 하고 이, 벼룩, 바퀴처럼 인간 생활에 해를 끼치는 벌레를 해충이라 하죠. 또 벌레나 해충을 죽이는 건 살충이라고 합니다. 전국 어디에나 흔한 회양나무에는 큰 광대 노린재에 약충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약충은 약이 되는 곤충이 아니라

불완전 변태를 하는 동물의 애벌레를 뜻하는 말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1956년 5월 24일 스위스의 루가노에서는 유럽 방송연합이 주최한 제1회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가 열렸습니다. 1951년부터 시작된 이탈리아의 산레모 가요제를 벤치마킹해서 유럽 나라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오디션을 만든 건데요. 그렇게 올 5월에 열리기까지 70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유럽의 가요제가 되었죠. 그런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의 제1회 우승자는 스위스의 가수 리스 아시아. 그리고 2회부터는 우승한 나라에서 다음의 대회를 주최하는 전통을 만들어 지금까지 그 발자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 9월 3일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리사시아 르프랑이었습니다. 영어식으로 읽으면 리프레인? 네, R-E-F-R-A-I-N인데요. 네, 프랑스어로 만들어진 음악이어서 르프랑, 후렴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김원성 님이요. 골든디스크 매주 목요일날 한 가지 주제에 맞는 음악을 한 시간 동안 들어보는 주제 특집 하잖아요. 언제 한번 역대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1위 곡 특집도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이디어를 보내주셨어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여기에서 화제가 돼서 전 세계에 유명해진 노래도 제법 있죠. 그래서 오늘 골든디스크 주제 특집은요, 역대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1위 곡들 좀 훑어보면서 우리한테 익숙한 음악들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제1회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곡이었어요. 네, 리사시아라고 스위스에서 그때 당시 주최를 했고 스위스 가수가 1회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산레모 가요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잖아요. 사실상 그런 가요제인데 그 산레모 가요제가 이탈리아 내부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라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는 유럽 전역에서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골든디스크에서 자주 듣는 음악들 중에서도 60,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노래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뭐 1위 곡이었어요. 입상곡이었어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으로 와서는 사실 그 화제성이 예전만은 못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좀 국경 없이 음악들이 범람하는 시대이다 보니 뭐라 그럴까요? 딱 유럽이라는 어떤 국한된 느낌보다는 그냥 뭐 어디에서 등장한 음악이든 다 주변에서 잘 들리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도 그냥 그들만의 어떤 축제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해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1위 곡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노래들이 있는지 오늘 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는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뭐 특집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그리고 평소처럼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음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잘 보고 잘 저장해서 적당한 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역대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1위 곡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두 곡은요, 1964년과 1966년 1위 곡 두 곡이었는데요. 일단 두 곡 중에 먼저 들으신 음악, 질리오라 칭케티의 노노레타였습니다. 1964년 제9회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1위 곡이었고요. 이탈리아가 우승을 했죠. 이탈리아 가수 질리오라 칭케티의 음악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도 어린데 라는 제목으로 기억하시는 분들 제법 많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골든디스크 초창기에는 정말 자주 신청이 들어왔었던 음악이었는데, 예, 최근에는 안 들은 지가 조금 됐었네요. 이어진 노래는 1966년 제11회 1위 곡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가수 우도 위르겐스가 부른 메시 쉐리였어요.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목소리로도 들었었던 음악이긴 한데 연주음악으로 조금 더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1968년에 프랭크 퍼셀 악단이 오케스트라 연주곡으로 편곡을 해서 이 연주 버전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별이 빛나는 밤에의 시그널송으로 그 연주음악이 또 사용이 돼서 지금 들으신 우도 위르겐스의 이 노래 버전보다 연주가 조금 더 익숙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들으시면서 어디서 많이 듣던 멜로디인데? 이런 생각 좀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도 위르겐스가 직접 작곡하고 또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해서 1위를 차지했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뭐 굉장히 많은 참가국이 있었고 또 많은 참가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그래도 최고의 아웃풋 하면은 역시 이 그룹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바, 스웨덴이 낳은 최고의 그룹이었는데요. 1974년에 스웨덴 대표로 출전을 해서 워털루로 1위를 했었습니다. 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나라가 아일랜드하고 스웨덴이래요. 두 나라 모두 이제 7번씩 우승을 해서 동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스웨덴의 후예들은 다 아바의 후예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1위고 아바의 워털루 준비했고요. 이어서 1976년에 우승을 했었던 영국의 Brotherhood of Man의 Save Your Kisses for Me도 함께 듣겠습니다. 이 노래는 역대 우승곡 중에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렸었던 노래라고 해요. 600만 장 이상 싱글이 판매됐다고 하는데요. 두 곡 함께 하시죠. 아바의 Waterloo 그리고 Brotherhood of Man입니다. Save Your Kisses for Me.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방문.

신예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역대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1위 곡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1회 우승곡이었던 1956년 스위스의 리사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60년대 1위 곡 두 곡, 70년대 1위 곡 두 곡을 들었거든요. 이번에 80년대로 넘어와 봤어요. 지금 들으신 노래 1981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1위 곡이었습니다. 벅스피스의 Making Your Mind Up. 당시 영국이 우승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영어 제목의 영어 가사다 보니 다른 노래들에 비해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좀 들리고 있는 노래 중에 한 곡이 이 음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사실 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영어로 노래를 했을 때 히트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유로 왜 아바의 워털루도 영어로 노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뭔가 출전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한때는 자국어로만 노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잠깐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이제 또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예, 그래서 언어에는 뭐 제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1위를 했는데 그랬는데 영어로 조금 더 많이 들리면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다 보니까 예, 그냥 시장에서도 히트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출전을 해서 우승을 한 노래들 중에는 자국 언어로 노래를 했던 걸 이제 영어 버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 언어 버전으로 또 다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아지면 그렇게 언어를 다양하게 또 노래를 하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들을 이 노래가 또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는 영어 버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곡인데요. 니콜의 A Little Piece예요. 니콜 1982년에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1위를 했는데 독일에서 1위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승을 했던 노래는 독일어 버전이었습니다. Ambition Hidden 이라는 제목으로 읽어야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Little Piece가 훨씬 더 좀 편안하게 들리니까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에서도 니콜의 이 노래는 Little Piece 영어 버전으로 많이 전해드렸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특집이니만큼 그때 당시 1위를 했었던 독일어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니콜입니다. Ambition Hidden.

니콜의 A Little Piece, 앤비시 흐리든에 이어서 들으신 음악은 세린디옹이었습니다. 늪박대 파송모아. 이 노래는 1988년에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1위를 한 노래였고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목소리 셀린디온이었죠. 그런데 셀린디온이 캐나다 가수잖아요. 하지만 이때는 스위스 대표로 출전을 했고요. 이 노래로 스위스가 우승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대체 셀린디온은 왜 스위스 대표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출전을 했나? 사실 지금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는 국적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수가 반드시 그 나라 국적자의 필요는 없다라고 해요. 대신에 이때는 작곡가, 작사가 가수 중에서 두 명 이상만 스위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뭐 상관이 없다 그래가지고 작곡가하고 작사가가 다 스위스 그리고 스위스계였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쓴 노래를 불러줄 만한 사람을 섭외를 한 거죠. 그 사람이 셀린디온이었고요. 셀린디온이 이때 당시에 이제 88년 이때가 20살이었는데 캐나다 안에서는 좀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영어 앨범을 발표하지 않았었고요. 캐나다 퀘벡 출신이어서 프랑스어로 노래를 하는 가수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스웨덴 작곡가들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나갈 때 정말 강력한 보이스를 가진 가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국 내에서는 좀 마땅한 사람이 없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찾다가 캐나다 가수 중에 셀린디온이란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이 언어도 좀 잘 소화를 할 것 같고 이거 노래를 너무 잘할 것 같은데 해서 섭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셀린디온이 스위스 국기를 달고 무대에 올라가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스위스 국내에서 왜 캐나다인이 스위스를 대표하냐 뭐 이런 논란이 있긴 했었대요. 근데 그랬는데 뭐 그 노래 자체가 스위스 국내 선발전에서 우승을 했었고 그래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출전을 했고 거기에서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뭐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셀린디온의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독특한 이력이죠. 스위스 대표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1위를 했다는 거. 늪박대 파송모아, 나를 두고 떠나지 마세요. 이 정도의 의미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80년대 우승곡들까지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90년대로 넘어가 볼까요? 1995년, 이때 우승국가 노르웨이였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룹이 있죠. 시크릿 가든. 시크릿 가든이 이때 1위를 했거든요. 녹턴, 당시 1위 곡 들어보려고 하고요. 이어서 1997년에 1위를 했었던 영국팀, 카트리나 앤 더 웨이브스의 Love Shine a Light까지 두 곡 함께 할게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역대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1위 곡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음악은 2019년에 우승을 했었던 던칸 로렌스의 아케이드예요. 당시 우승국 네덜란드였고요. 이 노래를 전해드린 이유가요. 왜 아까 전에 우리 앞서서 Brotherhood of Man의 Save Your Kisses for Me가 역대 우승곡 중에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린 노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들으신 이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음반을 사서 듣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스트리밍 시대에 들어섰는데 이 노래가 이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1위를 하고 나서 약간 그 SNS상에서 굉장히 바이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S음원사에서 스트리밍, 10억 스트리밍을 달성한 최초의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1위 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리밍으로서는 아케이드가 현재까지 가장 높은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유로비전 쪽은 유럽에서 이제 인기가 있는 음악이다 보니까 미국 빌보드에서는 바로 반응이 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빌보드에서 메인 차트에 진입을 하면서 45년 만에 처음으로 유로비전

우승곡이 이 빌보드 메인 차트에 진입을 했었던 기록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골든디스크 마지막 곡 전해드려야겠는데요. 올해 우승곡은 불가리아에서 나왔습니다. 나라의 빵가랑가라는 곡이었는데 이 노래는 아직 우리나라에 이제 정식으로 저작권 협의가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 이유로 대신 오늘 마지막 곡은 이 곡으로 골랐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밴드가 됐죠. 이탈리아의 밴드 모네스킨. 2021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1위를 했는데요. GT의 보니. 산레모 바이오제에서 1위를 하고 그 자격으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나가서 역시 1위를 했었던 음악입니다. 오늘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Conviene stare zitti e buoni, qui la gente è strana tipo spacciatori. Troppe notti stavo chiuso fuori, mo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무라 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무라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くねん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별로 하는 일 없이 한 곳에서 오래 묵으며 날을 보내는 걸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말 묵색이다입니다. 그는 고향에서 묵색이며 지낸다처럼 쓰이죠. 동사 묵색이다가 담고 있는 또 다른 뜻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마음의 고충이나 흥분 따위를 애써 참으며 넘겨버리다 라는 뜻으로 슬픔을 묵색인다. 그때 그 수모를 묵색일 수만은 없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MBC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0: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정부가 내년 법무부와 성평등 가족부 등을 세종으로 옮기는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금융공공기관들도 이전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금융노조는 이에 반발해 오늘 총파업을 강행합니다.
2: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긴급구호대가 네팔군 헬기 2대를 지원받아 공중수색을 시도했지만 악천후 탓에 성과 없이 철수했습니다. 긴급구호대는 날이 밝는 대로 공중수색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1: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 일부를 기본소득당 당직자인 남편에게 월급으로 우회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신약 임상총탁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2: 경기도 의정부의 모텔 투숙객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고 전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객실을 살펴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철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9월 4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350여 곳이 지방으로 이전합니다.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2: 법무부와 성평등 가족부 등은 당장 내년부터 세종으로 옮깁니다. 먼저 정상빈 기자입니다.
3: 중앙부처의 2차 이전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됩니다. 법무부나 성평등 가족부처럼 규모가 큰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4: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3: 국가 균형 성장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 전략이 됐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까지 조성해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도 모두 지방 이전 대상이 됩니다.
5: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3: 이전 기관들을 각 지역에 뿌려주던 나눠먹기 방식에서 벗어나 기능별로 묶어 배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리적 이동을 넘어 고강도 구조 조정도 함께 예고됐습니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조정하는 개편도 함께 진행합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합치고 남동, 중부발전 등 지역별로 나뉜 발전 5개사와 4개로 쪼개진 항만공사를 각각 통합해 경쟁력을 높이는 시기입니다. 특히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 성장 엔진의 기관 이전을 연결해 사람과 건물을 지방으로 옮기는 걸 넘어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동력 자체를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6: 실제로 어떤 기관이 어디로 옮겨질지는 올해 4분기에 결정됩니다. 지역 간 경쟁과 직원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1: 금융위원회는 이번 이전 대상 명단에선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세종 이전이 유력하게 언급되어 온 만큼 금융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파업까지 강행합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2: 금융위원회 이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부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7: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분기에 걸쳐서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서 고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2: 정부가 수도권에 남는 기관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만큼 금융감독원은 물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금요일 하루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반 고객들의 금융 업무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8: 2차 금융기관 이전은 금융산업의 특성과 국가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진지하게 따져보기 바랍니다.
2: 금융업 특성상 금융당국과 민간기업, 은행과 회계법인 등이 한 지역에 있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9: 협력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고 그런 기관들과 단순히 뭐 전화 통화, 뭐 원거리 출장 이런 걸로 저는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 금감원 노조도 청와대에 지방 이전 우려를 담은 탄원서를 내는 등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10: 현재 금융 소비자들 민원도 80%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거든요. 지방으로 내려가는 순간 소비자들 접근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2: 지방 이전이 확정되면 직원들이 대거 퇴사할 거란 우려.

0: 도 나오는 가운데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나오는 4분기까지 진통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1: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육상수색이 어려움을 겪자 네팔 궁 당국이 우리 긴급 구호대에게 헬기 2대를 내줬습니다. 구호대는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띄워 실종자 흔적을 찾아 나설 예정입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2: 우리 긴급 구호대는 어제 네팔 바타르 지역의 군 사령관으로부터 헬기 2대를 지원받았습니다. 실종된 한국인 9명의 흔적을 찾아 항공수색에 나섰지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서 시야 확보가 안 되자 결국 철수했습니다. 구호대는 조금 뒤 날이 밝는 대로 다시 헬기를 띄워 수색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제 별도로 임치한 헬기로 발전소 메인 캠프부터 강 하류 일대를 살펴봤고 남동발전도 무인기 6대와 수색견 2마리를 투입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육상수색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구호대는 한국인 실종자들의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추정되는 둔체 지역 약 50m 전방까지 진입했다 낭떠러지에 가로막혔고 람체 지역은 지형이 워낙 험준해 이동 자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안개가 너무 짙어서 뭐 거기까지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드론을 가진 팀이 다시 갈 수 있도록.
2: 게다가 바타르 지역 군사령관이 위험한 구역에서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라며 우리 측의 육상수색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분간 수색 작업은 헬기나 드론 같은 항공 장비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팔 구조당국은 직원 수백 명이 실종된 수력발전소 주변 네 곳의 터널에 구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과 물, 휴식시설이 마련돼 있던 두 개 터널 내부에 다수의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1,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하루 만에 1,000명 급증해 5,6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은 이번 대홍수로 네팔 국민의 약 5%, 약 160만 명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3,700여 가구, 14,000여 명이 도로, 교량 유실 등으로 고립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4: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겸직 논란에 이어 기본소득당 가족 운영 논란까지 겹치며 야당의 사퇴 요구는 거세지고 있는데요. 장세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국회의원 겸직 논란에 휩싸인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출근길에 갑자기 A4용지 여러 장이 흩날립니다. 진보정당 소속 당원들이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겸직은 말도 안 된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6: 사퇴 안 하시는 게 국고보조금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5: 당 운영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자신 명의의 정치 자금 가운데 절반 이상인 2억 9천여만 원을 특별당비로 납부했는데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남편이자 기본소득당 사무총장인 박모 씨의 월급을 이 특별당비로 우회 집행한 게 아니냐며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김포공항 귀빈실을 가족여행에 이용했다며 직권남용으로 용 후보자를 고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여기에 용 후보자 부부가 과거 성폭력 사건 대응 논란과 여성차별로 물의를 빚었던 청년좌파 대표를 잇따라 맡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7: 이 조직의 대표가 바로 용해인 후보자의 배우자였습니다. 성차별 문제가 불거져 물러나자 용 후보자가 대표를 맡았다고 합니다.
5: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용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깊이 생각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8: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 판단 이런 것은 그 자체로서 존중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5: 국회의원 겸직, 가족정당 운영, 과거 청년 진보단체 이력 논란까지 겹치면서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9: 모텔에서 남녀 투숙객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발견 하루 전 동일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 경찰서는 지난달 31일

0: 의정부시 모텔에서 30대 남녀 두 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모텔에서 유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됐고 여성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남성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발견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저녁 남녀 두 명이 퇴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인기척이 없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객실을 확인했지만 침대에 누워 있는 남녀를 보고 잠을 자고 있다고 판단해 그대로 철수했던 것으로 드러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자산과 병력을 파병하기로 가닥을 잡고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에 기여하기 위해 해상 초계기와 군수 지원함 또는 기뢰 탐지 제거 부대 등을 파병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논의, 국회 동의 등을 거쳐 이르면 한두 달 안에 군 자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관련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호르무즈의 파병 가닥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수천억 달러를 무상으로 줬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소셜미디어에 미군 무기 재고 소진에 대한 언론 보도를 비난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서 쓴 것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비용 청구 없이 준 탄약이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천억 달러가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무상으로 넘어갔는데 유럽이 냈어야 하는 비용이라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 돈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과의 무역 안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제주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5mm 미만, 강원 산지 5에서 10mm, 제주 5에서 20mm 등입니다.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나침반점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이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에 최대 32% 할인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 해당되고요. 바로 내일부터 10월 말까지 적용이 되는데 전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되는 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이유는 가격 변화에 따른 충전 수요가 어느 정도 이동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많이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어서 가을로 가는 길목이구나 싶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풀잎에 하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백로더라고요. 주말에 막바지 여름 잘 즐기면서 보내시길 바랄게요. 9월 4일 금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온 살펴볼게요. 서울 21도고요. 부산 25도, 대구 23도, 대전 23도, 광주 24도입니다. 강릉은 19도고요. 제주 27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무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제주 일부 지역에만 폭염특보가 남아있는데요. 오늘은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시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비 소식도 있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영동은 일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된 분께 세차용품 보내드리고요.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9월 4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영화관이 장애인에게 화면 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김모 씨 등 장애인

4명이 CGV, 롯데, 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장애인 측의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소송이 제기된 뒤 10년 6개월 만에 영화관이 장애인들에게 화면 해설,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 차별 행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대법원은 2심이 좌석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영화의 3%에만 해설 및 자막을 제공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영화관 측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2월 CGV, 롯데, 메가박스 등 영화관 3사를 상대로 모든 영화에 대해 자막이나 화면 해설을 제공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정운호 전 레이처 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지난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사업에 방해가 되는 감사를 무마하고자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했고 박 씨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해 1억 원을 받았습니다.

0: 가해를 하던 40대 취객을 제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소방관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2명과 소방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2022년 8월 26일 새벽 2시쯤 경남 거제시의 노상에 40대 여성 A씨가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귀가 요구를 했지만 만취한 A씨는 경찰관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가 거세게 반항하고 죽겠다며 혀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하자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서 입안으로 수건을 넣었고 20여일 후 A씨는 기도 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했는데요. 경찰을 비롯해 A씨를 인계받았던 119 소방관 2명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에는 궁금한 스포츠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엔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축구 대표팀 임시 감독이 결정이 됐군요. 스페인 출신의 모레노 감독이 선임됐죠.
1: 네,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이 이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 6경기를 지휘할 임시 사령탑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네. 모레노 감독은 루이스 엔리케 PSG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 감독의 오른팔로 이름을 알린 인물인데요. 네. 프로 선수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명문 클럽인 FC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축구 대표팀에서 엔리케 감독을 보좌했었고 네. 2019년에 엔리케 감독이 가족 문제로 잠깐 자리를 비울 때가 있었는데 이때 모레노 감독이 스페인 대표팀을 대신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후에 AS 모나코라든지 그라나다, 러시아의 소치 이런 유럽 리그 팀들의 주의봉을 잡았는데요. 전반적으로 평가는 대표팀에서는 성공적인 성적을 냈지만 네. 클럽 감독으로서는 성과가 신통치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축구협회는 모레노 감독이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세계 최강 클럽과 국가대표를 이끈 경험 그리고 뛰어난 데이터 활용 능력을 기반으로 한 전술 설계 그리고 상대팀 분석에 큰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데이터 활용 능력을 기반으로 한 전술 설계. 네. 그러니까 모레노 감독이 분석 능력을 꽤 인정받는 거군요.
1: 맞습니다. 데이터 활용의 강자이자 조직적 축구를 만드는 데 능한 지도자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네. 볼 소유를 통해서 경기를 주도하는 축구를 선호하는데 단순히 점유율을 높이는 데 그치기보다는 선수들의 위치를 유연하게 바꾸면서 공간과 수적 유의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축구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공격 지역 여러 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를 중용하는데 네. 그러면 딱 떠오르는 선수가 네. 이강인 선수가 있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와의 호흡이 기대된다 이런 분석이 있고 네. 이제 모레노 감독은 자신은 말 대신 경기장에서 증명하겠다 이렇게 네. 밝힌 상태거든요. 예. 근데 모레노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능력을 인정받는다면 정식 감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모레노 감독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단은 단 6경기.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명확한 색깔을 보여주느냐가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모레노 감독은 이제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에 유럽파 한국 선수들도 미리 체크할 예정이라고 하고 예.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감독이 오면 새 황태자가 탄생을 그렇죠. 하잖아요. 보통.
0: 선수가.
1: 네. 그래서 어떤 선수가 그 주인공이 될지 이런 부분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뭐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소속팀에서 뛸 기회가 좀 적어져서 대표팀에서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네. 것 같은데 극적으로 새 팀을 찾았습니다.
1: 유럽 여름 이적 시장 마감 35초 전에 이적이 네? 발표가 됐습니다.
0: 35초 전에.
1: 네. 이제 울버햄튼이 그 프리미어리그 아래 챔피언십으로 내려가면서 네. 황희찬 선수가 새 팀을 찾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 독일 분데스리가 살케공사로 이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2027년 6월 30일까지 한 시즌 임대 영입을 하고 완전 이적 옵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계약이 이렇게 극적으로 이뤄진 것은 울버햄튼이 강등된 뒤에 황희찬 선수는 완적 이적으로만
0: 그러니까 완벽, 이적.
1: 네, 완전 이적으로만 임대하지 않고 네. 그냥 완전히 이적시키겠다라는 방침을 좀 고수하면서 셀케의 영입 대상에서는 사실 이제 황희찬 선수가 제외가 됐었는데 네. 이제 여름

0: 이적 시장이 막 마감이 되는 시점에도 이제 별다른 소식이 없으니까 울버햄튼이 기조를 바꾸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상황이 급변했다는 걸 쌀케 공사가 알고 곧바로 예. 협상에 뛰어들었고요. 이적에 관련된 서류가 마감 35초 남겨놓고 정상적으로 제출이 되면서 극적으로 이적이 성사됐다는 후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황희찬 선수가 라이프치라는 곳에서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 뛴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5년 만에 독일 무대로 돌아오게 됐는데 네. 황희찬 선수 쌀케의 데뷔전이 6일 오전 1시 30분 바이에른 뮌헨과 분데스리가 2라운드에서 뛸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1: 바이에른 뮌헨이면은
0: 김민재 선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복귀전부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팬들에게는 더 큰 관심을 모이고 있습니다.
1: 네, 코리안 더비가 이루어진다면 그 또한 극적이겠군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는 결국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0: 네,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돼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월드컵에서 메시가 하늘색 줄무늬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건 좀 아쉽게 네.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 메시는 SNS를 통해서 깊은 고민 끝에 대표팀 은퇴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네. 가슴이 아프고 여전히 쓰라린 결정이지만 이제 때가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렇게 은퇴 심경을 밝혔습니다.
1: 근데 메시 같은 경우는 뭐 라스트 댄스라고 뭐 지난 월드컵부터 그러긴 했습니다만 네. 너무 경기력이 좋아서 이거 은퇴가 맞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0: 네. 사실 이번 월드컵에서도 그 아르헨티나를 결승까지 올려놓은데 네. 90점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었죠. 네. 어쨌든 호날두도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대표팀 은퇴를 시사한 상황이라서 네. 이제 대표팀 경기의 일명 메시 대 호날두 메호 대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 같고요.
1: 왠지 슬픈데요.
0: 네. 하지만 메시는 지금 미국 MLS에서 변치 않은 클래스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경기에서 4골 1도움을 기록했거든요. 아. 2023년 인터마이애미에 입단을 해서 메시가 이 MLS에서 한 경기 4골을 넣은 게 이번이 처음이기도 합니다. 예. 40대를 바라보는 메시는 여전히 막강한 활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 은퇴가 맞는 건가 네. 싶긴 한데 국가대표 는 은퇴했습니다만은 선수 은퇴는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그리고 최근에 여자 축구리그 경기 도중에 나온 주심의 어떤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요. 좀 논란이었군요.
0: 네 이번 사안은 지난달 28일 열린 WK리그 21라운드 수원 FC 위민과 서울시청의 경기 도중에 네. 이제 지소연 선수가 주심으로부터 은어로 통하는 걸스데이라는 표현을 들었다. 이런 부적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론화가 됐습니다.
1: 걸스데이.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성들끼리 네. 그날이라 좀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1: 그렇군요.
0: 그래서 당시 이제 해당 발언은 특정 선수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 심판관의 대여였다. 이렇게 주심은 해명을 하고 있지만 네. 경기 중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항의를 약간 성적인 측면에서 바라봤다는 측면에서 성희롱 의혹을 피해가기는 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이것을 지금 공정위원회 쪽으로 이첩을 했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거든요. 네. 여기서 뭔가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축구협회는 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WK리그에서 선수와 심판을 비롯한 모든 경기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까지 밝힌 상태입니다.
1: 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0: 네.
1: 자, 야구 얘기를 좀 해볼까요? 고우석 선수 결국 돌아왔습니다.
0: 네, 메이저리그 도전을 위해서 미국으로 떠났던 고우석 선수가 친정팀 LG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LG가 고우석 선수와 계약 기간 1년, 연봉 5억 원의 계약을 하고 선수 등록을 마쳤는데 이제 시즌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잔여 기간 3개월분인 1억 5천만 원을 고우석 선수는 받게 되는데요. 네. 1일 도착해서 2일에 계약하고 어제 바로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는데
1: 속전속결이었네요.
0: 네, 좀 시차 적응 등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어서 어제는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마이너리그에서 지난달 28일까지 등판을 했기 때문에 빠른 복귀는 문제가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네. 아마 오늘 경기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고
1: 네.
0: 다만 고우석 선수가 KBO 규정상 올 시즌 포스트 시즌에는 뛸 수가 없습니다. 이 가을 야구 출전을 위해서는 7월 31일까지 선수 등록을 국내 선수들이 마쳐야 되는데
1: 네.
0: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LG 상황을 보면 워낙 LG가 3위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고우석 선수가 정규 시즌 남은 경기만 소화해 주더라도 LG 마운드가 전체적으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어서 네. 막판 순위 싸움에는 큰 힘이

0: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그래서 그러면 어제의 경기는 어땠습니까?
0: 뭐 고우석 선수는 나오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분위기 차원에서는 좀 힘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가 두산과의 주중 3연전을 치렀는데 특히 두산은 어제 곽빈 선수가 선발로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LG가 1대 0으로 승리하면서 주중 3연전 LG가 모두 이겼고요. 4위가 기아인데요. 네. NC와의 주중 3연전 중 두 경기를 모두 내준 상황에서 어제 경기가 우천 취소가 되면서 좀 분위기를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은 됐고 LG는 3위 자리를 좀 굳혀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아 경기는 김도영 선수의 최연소 40홈런 기록에 지금 관심이 많이 쏠려 있거든요. 예. 어제 이제 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오늘 이제부터 시작되는 KT와의 주말 3연전에서 과연 김도영 선수가 홈런을 칠 수 있을지가 관심사인데 이번 주말 3연전 6일까지 홈런을 쳐야 최연소 기록을 달성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경기 좀 정리를 해드리면 KT 같은 경우는 하나의 13대 11로 이겼는데 이러면 하나가 9연패에 빠지는 네.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롯데에 2대 3으로 지면서 다시 1위 자리가 바뀌어서 KT가 1위, 삼성이 2위로 지금 내려앉은 그런 상황이 됐고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위는 LG, 4위는 기아, 5위 두산인데 예. 6위가 NC입니다. 그런데 NC가 어제 기아의 경기가 취소됐기 때문에 경기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5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네. 두산은 3연패에 빠졌기 때문에 두 팀의 경기차가 5.5경기차 간격이 많이 좁혀진 상태고 예. 이제 아시안게임 변수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네. 5위까지 안정적이긴 한데 이 5위의 경쟁 이 경쟁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 선수들이 저 아시안게임을 가야 될 수 있으니까
0: 공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두산이 좀 공백이 큰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변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제 아시안게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제 결단식이 있었어요.
0: 진천선수촌에서 오상욱, 여서정 뭐 이런 대표 선수들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단식이 있었고 좀 선전을 다짐하는 자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1: 대회가 하얀색, 아이보리색 이렇게 그 단복을 입었다고요?
0: 맞아요. 그리고 대회가 가까우니까 이제 구기 종목들은 대표팀 명단도 연이어 발표하고 있고 네.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대회를 계속 출전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네.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가 예. 부상 복귀 후에 두 번째 국제대회에서도 좀 부진하거든요. 2m 14, 12명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고요.
1: 부상 여파가 좀 있나 보군요.
0: 네, 그리고 배드민턴의 남자 복식 세계 1위가 있죠. 서승재, 김원호조도 네. 지금 주춤한데 이번 대회 호흡을 맞춘 후에 처음으로 대회 32강전에서 패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좀 자신감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게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에너지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너지 세이브 365가 직과 건물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합니다. 9월 6일까지 에너지 세이브 365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한국지역 난방공사,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한국에너지재단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3: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0: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김 후보자 기존 입장과는 좀 상당히 선을 그었는데요.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돼 기소된 사건은 국가가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라면서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특히 법무부 장관의 이 수사 지휘권을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소를 취소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라고 했는데요.
0: 네.
1: 장관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0: 네.
1: 김 후보자는 그동안 민주당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아왔기 때문에
0: 네.
1: 장관으로 지명된 뒤에도 이 공소 취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야당의 공세가 계속 있었거든요.
0: 네.
1: 어쨌든 장관 후보자가 된 이후에는 사실상 이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0: 네, 불법적 수사로 인한 조작 기소된 사건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으나 권한도 없고 건드릴 생각도 없다라고 밝힌 거네요.
1: 네, 하지만 야권에서는 지금은 없다라고 한 거가 그럼 나중엔 있다는 거냐 이렇게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이 식약처 로비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억울함을 호소했군요.
1: 네, 부당한 기소 유예 처분이었다면서 헌법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 네.
1: 쟁점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이 제넨셀이라는 회사의 임상시험 승인 문제였는데요. 저희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인에게 부탁을 받은 뒤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문자를 전달했고 이후 임상시험이 승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0: 네.
1: 그리고 승인 뒤에 업체 측에서 김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 500만 원을 보내려고 했고요. 이 500만 원이 딱 그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정치자금의 한도입니다.
0: 네.
1: 그래서 김 후보자가 후원 계좌를 안내했지만 실제 송금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0: 네.
1: 이미 김 후보자의 후원 계좌가 한도를 꽉 다 채웠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0: 네.
1: 이래서 김 후보자는 로비나 부정청탁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당시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는지 확인해달라는 공익적 차원의 고충 민원 전달이었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0: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일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1: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 본인이 했던 것도 사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0: 네.
1: 코로나19와 관련돼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공익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게 해명인데요.
0: 네.
1: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연락하기 넉 달 전부터 해당 업체와 식약처 사이에 사전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0: 네.
1: 실제 승인도 당시 코로나 치료제 신속 심사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면서 김 후보자의 연락으로 승인이 앞당겨진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겁니다.
0: 네.
1: 검찰은 2024년 김 후보자를 이제 기소유예했는데 기소유예라 하면 이게 검찰이 보았을 땐 뭐 죄가 있기는 한데 그 죄가 과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기소하지는 않겠다로
0: 네.
1: 볼 수 있거든요.
0: 네.
1: 하지만 김 후보자는 그것도 이거 안 된다. 이건 무혐의이기 때문에
0: 네.
1: 헌법소원을 작년에 제기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0: 네, 돈도 받지도 않았고 불법적인 게 없었고 출시도 안 됐는데 기소 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던 거네요. 하지만 야권에서는 비판을 좀 세게 하고 있네요.
1: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어제 김 후보자가 브로커의 문자를 식약처장에게 전달했고
0: 네.
1: 다시 식약처장의 답변을 브로커에게 전달했다라면서 복부 전문가다라고 비꼬았는데요. 임상시험 승인 이후 후원 계좌를 전달했다라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이건 명백한 뇌물죄다라고 했고요. 문재인 정권 시절만 아니었다면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았을 사건이다 뭐 이렇게 주장도 했습니다. 공소 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라는 김 후보자의 발언에도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는 물불 안 가리고 공소 취소에 올인할 장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했고요. 나경원 의원도 이제 장관이 되려고 하니 공소 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0: 바꾼 것이라면서 임상 승인을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했던 그 속도로 빠르게 물러나라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가 이제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일 당시에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또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0: 네. 기존에 나와 있던 의혹과는 별개의 또 새로운 의혹인 건데요. 네.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도당이 일부 당직자들에게 실제 급여보다 월 200만 원씩을 더 지급한 뒤 네. 그 돈을 다시 특정 당직자 명의의 통장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 의원은 해당 통장이 선관위에 신고된 경기도당의 공식 정치자금 계좌가 아니었다라면서 과거 부패한 기업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던 방식 그대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제 실제 개인 비자금이 조성됐다고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닌데 네. 이때 이게 뉴스타파가 사실은 몇 달 전에 보도를 했던 내용이었거든요.
1: 네.
0: 도당에서도 중앙당에서도 페이백 자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1: 예.
0: 다만 이 페이백을 받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던 건 아니었고 당 차원에서 필요한 데 쓰는 운영비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라는 입장을 반복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사퇴 없이 청문회까지 가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0: 네, 어제 출근길에서도 사실상 같은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취재진이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국고보조금 때문에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거 아니냐, 또 여권에서도 의원직 사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느냐라고 잇따라 물었습니다. 하지만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 네.
0: 첫 출근 때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경청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의원직 유지 방침을 철회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어제 출근길에서는 진보 성향의 청년 정당인 미래당 당원들까지 찾아와서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겸직은 말이 안 된다라며 의원직 사퇴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야권만이 아니고 여권 일부 그리고 진보 진영 일부에서도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 그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일단 뭐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켜보겠다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일단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엄호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1: 네.
0: 김민석 대표 어제 민주당 TV에 출연을 해서 용 후보자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여러 말씀을 듣고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1: 예.
0: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비례대표로 입각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관례를 좀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공개 요구가 있었는데 당대표도 이런 문제의식을 일부나마 공개적으로 인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1: 네.
0: 다만 김 대표는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의원이고 사퇴할 경우 당 자체가 원외 정당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통상의 경우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이런 취지도 함께 밝혔는데요.
1: 네, 이런 소수정당에서 장관 후보자가 나온 게 처음이죠.
0: 네, 그렇기도 하고 이게 또 어쨌든 만약에 비례 위성 정당이 아니었으면 또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다음 순번 승계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1: 네,
0: 그때 또 약간 순번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최혁진 의원이 기본소득당으로 오지 않고 무소속으로 있는 점도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죠.
1: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0: 네, 일단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사퇴를 요구한 건 아니지만 용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현재 입장을 그대로 고수할 경우에는 여권 내부의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1: 네, 국민의힘도 뭐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직접 책임을 물었더라고요.
0: 네, 왜냐하면은 이 장관과 의원직을 겸직할지 말지 이거 당연히 사전에 물어봤을 텐데
1: 네.
0: 이걸 알고도 대통령이 지명을 했다라고 하면 특혜 공범이고. 몰랐다고 하면 인사 검증에 무능이다라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1: 예.
0: 장동 대표는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는 이유가 배우자를 비롯한 기본소득당 조직의 급여와 국고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조직소득당이라고 했고요. 청와대와 김민석 대표만 찬성하고 진영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반대하고 있다라면서 장관 지명 취소뿐만이 아니라 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용 후보자의 30대 여성 장관 발탁 역시도 청년에게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줄 잘 서는 사람에게 특혜를 준 것.

0: 것이다라면서 이 인사 책임에 이거 묻는 걸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또 지금 이런 가운데 용해인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당비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군요.
0: 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어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한 건데요.
1: 예.
0: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에 납부한 특별 당비와 배우자인 박모 씨가 당직자로 받은 급여의 관계입니다.
1: 예.
0: 2020년부터 24년까지 지출한 정치자금 약 5억 원 가운데 2억 9,360만 원, 약 58%를 특별 당비 형태로 기본소득당에 냈고, 그러면서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의 유급 당직자로 근무하고 있는 만큼
1: 네.
0: 정치 자금을 당비로 내고 그 일부가 배우자 급여로 돌아가도록 한 거라면 이건 정치 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1: 네.
0: 사실 정치자금으로 특별당비를 낸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1: 네네.
0: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1: 예.
0: 또 배우자가 당직자였기 때문에
1: 네.
0: 당직자로서 급여를 받았다. 이것만 갖고도 사실은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 지속적으로 일을 해왔다면서요, 당내에서.
0: 네. 그리고 뭐 창당 때부터 같이 했었고
1: 예.
0: 기본적으로 이 급여의 수준이라는 것도
1: 네.
0: 세전 300만 원에 뭐 상여금 80만 원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1: 네.
0: 그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위반이 되려면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자금을 낸 거다. 이게 좀 입증이 돼야 될 건데
1: 네.
0: 이 부분이 좀 확인이 될지는 봐야겠습니다.
1: 예, 뭐 이런 소수 정당에서는 뭐 이렇게 사람도 적고 그래서 뭐 한 사람이 최고위원도 하고 대변인도 하고 뭐 당협위원장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특수성을 좀 감안해 달라라고 이제 기본소득당에서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0: 네. 안철수 의원도 국민의당 시절에 보좌진 차용하거나 이런 것들도 비슷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따져 묻고 있기도 합니다.
1: 네, 이건 좀 더 국민 여론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의 진종호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받은 이 당원권 정지 2년 징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0: 네, 아직 가처분을 접수를 한 것은 아닌데 이번 주 안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1: 네.
0: 당내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라는 건데요. 이 윤리위 징계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도 결국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1: 네.
0: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로 충분히 입증이 됐는지 또 본인의 행위가 실제 당규상 징계 사유에 해당을 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했는지 마지막으로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수위가 지나치지 않은지를 법원에서 다투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1: 네.
0: 윤리위 내에서도 일부 윤리위원들의 자격 시비가 좀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잘 아시는 것처럼 진종원이 지난 부산 국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한동훈 의원실의 의원 쪽에 이제 보좌진을 파견해 근무를 지원하기도 하고
1: 예.
0: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실언했다. 이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1: 네. 그리고 권영진 의원하고 서범수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죠.
0: 네. 서범수 의원은 그저께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를 했고 권영진 의원도 어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에 대해서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1: 네.
0: 서 의원은 본인의 실언 자체는 사과를 또 하면서도 징계 절차와 수위에 대해서 문제를 요구를 했고요. 권영진 의원은 보다 강하게 애초부터 불공정한 의견을 할 우려가 있는 의원들이 참여를 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라면서 장도영 대표에게 쓴소리를 한 본인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 주장을 했고요.
1: 네.
0: 반면에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조경태 의원은
1: 네.
0: 재심이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징계를 수용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8: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9: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10: 네, 창가에 바람에 날아갈 만한 물건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맑고 선선하고 햇살이 좋은 딱 이맘때 초가을 날씨가 찾아왔지만 다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동해와 남해상으로는 풍랑특보 내려져 있고요. 남해안 제주도로는 강풍특보에 전국적으로 순간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칠 때가 있겠습니다. 동풍이 직접 닿는 동해안과 제주도로는 앞으로 월요일까지 비가 자주 내렸다 그쳤다 하겠고요. 현재 제주도로만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남아있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21.5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광주 31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9: 2291님이요. 매일 아침에 듣기만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문자 보낸다고 하시면서 어제 가족분들과 영화 오디세이를 보고 오셨다고 합니다. 네, 이 영화 오디세이가 관객이 900만을 넘겼다고 하던데 보고 오셨군요. 전 아직 못 봤는데 이 정도 히트한 영화는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저는 주말에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청해 주신 곡 오늘 끝곡으로 골랐고요. 세차용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렌터카를 타고서 여행지를 누비는 일, 한 번쯤 꿈꿔봤을 로망인데요. 그런데 이때 신경 써야 할 것이 안전입니다. 흔히 차량을 고를 때 평소 몰아보고 싶었던 차량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는데요. 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폭에서부터 기어 변속기까지 많은 것들이 달라져서 낯선 길에 사고를 내기 쉽죠. 아울러 출발하기 전에는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이 적당한지, 브레이크와 전조 등은 정상인지 점검해야 하죠. 렌터카를 고르는 기준은 멋이 아닌 안전이라는 것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화전업사와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7시 뉴스입니다. 금융노조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총파업 집회에 나섭니다. 금융노조는 낮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종로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 구간에서 3만 명 규모의 집회를 한다고 신고했습니다.

0: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맞서 산업은행, 한국수출인은행 등 국책은행 이전을 저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노조는 또주 4.5일제, 청년 채용 확대,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개선, 임금 6% 인상 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자산과 병력을 파병하기로 가닥을 잡고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에 기여하기 위해 해상 초계기와 군수 지원함 또는 기뢰 탐지 제거 부대 등을 파병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논의, 국회 동의 등을 거쳐 이르면 한두 달 안에 군 자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 밝혔고, 청와대는 관련 사안은 결정된 바가 없다며 호르무즈의 파병 가닥이란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장관은 미국이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경쟁국에 비해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한다는 원칙 아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 시간 3일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미국 기업 투자 유치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9월 중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 발표를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이 미국 공습에 맞서 쿠웨이트를 공격하는 등 중동 지역의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는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0.32% 오른 배럴당 91.30달러에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0.12% 내린 95.5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모텔에서 남녀 투숙객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발견 하루 전 동일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의정부시 모텔에서 30대 남녀 2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제주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5mm 미만, 강원 산지 5에서 10mm, 제주 5에서 20mm 등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작가 고명환입니다. 책을 읽고 쓰며 식당도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 독서 중에 이 둘과 통하는 지혜를 만나면 아주 반가운데요. 우리 뇌는 질문을 하는 대로 임무를 수행한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 하면 정말 손님이 없을 이유만 찾게 되고 질문을 바꿔서 손님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매출이 두 배가 되려면 뭘 해야 돼? 라고 물으면 와... 저도 이렇게 해봤는데 점점 용기도 생기고 자신감 뿜뿜! 요즘 말로 폼이 막 올라오던데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김종배입니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고 109개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부에 이광재 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그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토론 진행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제를 놓고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그리고 박소영 교사노조연맹정책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월 4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2: 김나입니다.
1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1: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활용도사 일대기님이 현존하는 최고의 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그거보다 저는 와룡도사 일대기라고 하니까 갑자기 무협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4: 아, 뭐 와룡도사가 주인공인 무협지가 있습니까?
1: 아니, 뭐 그건 모르겠는데 딱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무협지 좋아하십니까? 와룡도사님?
4: JB도 좋아하잖아요.
1: 옛날 얘기죠.
4: 네. 네, 아무튼 현존하는 최고의 방송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힘이 바짝 났고요. 2324님은 귀여운 사진과 함께 배추와 함께할 김장 무도 심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새순이 올라왔어요. 잘 키워서 JB도 맛보여드릴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저 어릴 때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무 뽑아서 그걸로 간식으로 먹고 이랬었는데.
4: 남의 밭이요?
1: 는 이제 언급을 못하겠고, 네, 이빨로 껍질을 벗긴 다음에 와삭와삭 씹어 먹으면서 학교를 오갔다라는 것.

0: 이 제비라고 보내주셔가지고.
1: 옛날 개그 콘서트에 그러고 있었죠.
0: 네네.
1: 갑자기... 원조가 저예요.
0: 아, 네. 예. 갑자기 원조가. 상상을 하느라. 네. 네. 아유, 아무튼 박미라님 축하드립니다. 자, 뉴스에 집중하겠습니다. 갈갈이 제비와 함께하는 제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1: 최근에 외교안보부처 합동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 병력을 파병하는 방침이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아, 일단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게 군수 지원함 그리고 해상 초계기를 보내는 방안을 지금 이제 검토를 했다라는 건데요. 일단 군수 지원함과 초계기는 모두 비전투 자산이라는 점은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튼 이 보도가 나오니까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라고 일단 좀 선은 긋기는 했는데, 자, 이 보도가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논의가 됐었던 것은 사실 아니냐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파병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이거는 국회를 거쳐야 됩니다.
0: 동의가 필요한 거죠?
1: 국회 동의는 반드시 이제 필요한 이제 부분이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노무현 정부 때 파병 이 문제가 당시 여권의 분열을 불러온 적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이제 큰 분열을 불러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때가 생각이 나서 만약에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한다면 국회에서 논의 과정, 동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일단 1차 체크 포인트로 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는 정부는 그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직간접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버텨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 갑자기 그러면 입장을 선회를 하고 있는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 이게 사실은 이제 더 이제 그 중하고 빨리 진단을, 그러니까 먼저 진단을 해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한미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지 않습니까? 통상 문제 있고 쿠팡 문제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과 연관돼서 지금 이 파병 문제가 논의가 된 것이냐? 그래서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워드 로트닉 미 상무장관.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일 표적화되고 신중한 반도체 관세 정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대가, 그러니까 대가라는 게 관세를 뜻하는데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라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 사회자가 SK나 삼성 입장에선 경고를 받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로트닉 상무장관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들은 이곳에 공장을 지을 것이고 지을 필요가 있다. 공장을 짓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부인을 안 한 겁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지금 겨냥한 발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인을 하지 않은 것인데, 여기에다가 한술 더 뜬 발언도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를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지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미국에서 지금 무슨 발언을 했냐면, 이달 말 중으로 미국 직접 투자 1호 사업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요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마무리 국면에 가했다면 로트닉 장관은 왜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첩첩산중, 하나 내놓으면 더 내놓으라고 손 더 벌리는 것이냐라고 하는 점을 일단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혹시 9월 중으로 대미 투자 1호 사업이 만약에 정말로 결정이 된다면 그게 파병 문제하고 연동이 되면서 줄다리기가 마무리되는 것인지, 주고받기가 됐던 부분인지 뭔지도 지금 궁금한데, 아직은 베일에 쌓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것까지를 좀 봐야 파병을 검토한 그 배경을 좀 살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파병 그 자체만 보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엮어가지고 좀 볼 필요는 있다. 이 말씀까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방송 들어오기 한 30분 전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지 시간 3일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한 말이 기사로 짧게 전해진 게 있습니다. 미국 기업 투자 유치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서 미국 행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미국과 논의를 진행

0: 하고 있다. 9월 중에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 발표를 마무리할 생각이다. 좀 원론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JB가 짚어주신 상황들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파병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댓글창이 굉장히 뜨거워졌거든요.
1: 네.
0: 춘설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임금님께 캔디님은 이란과의 관계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라고 보내주셨어요. 결국 파병이 최선이냐, 뭐 이런 의문이신 것 같고요.
1: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이야기 비전투 전력이라고 하는 점을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린 이유도 바로 그건데요. 진짜로 미국이 압박되면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전투 전력이 아니라 비전투 전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란에 어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란이 아유 그렇습니까? 예, 오케이 이럴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0: 그러니까요. 그리고 뺑님은, 아 건강한 삼님은 이게 국회에 올라간다면 부결되지 않을까요? 라고 올려주셨고, 다솜님은 절대로 우리는 전쟁에 말리면 안 됩니다.
1: 그러니까요.
0: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어제 민주당 TV에서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런 말도 함께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 통상적인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숨겨져 있던 비리에 관한 것들이고,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이미 공지가 되어서 알고 있는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여서 조금 통상적인 경우와 다른 것 같고.
1: 맞는 얘기죠. 100%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한 가지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0: 어떤 문제일까요?
1: 자, 이미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의 그때 판단은 뭐였을까요? 이걸 지금 뭔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도 몰랐던 어떤 돌발 변수가 불거졌다면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논란의 시작이자 뼈대가 뭡니까? 비례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 이미 드러난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겸직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명했다면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 꾹 닫고 있을 게 아니라 오히려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볼 때는 이러저러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입장을 내놓는데 내놓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안 하고 있고 오히려 나온 보도로 보면 부정적 기류를 용해인 후보자한테 전달했다는 보도 있었습니다.
0: 물론 그 보도에 대해서 곧바로 부인하긴 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제기되어야 되는 문제는 뭡니까? 청와대가 용해인 후보자를 발탁하는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을 얼마나 섬세하고 친밀하게 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확인시켜드릴 게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간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정부가 수정 기조를 잡았습니다.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론 수용성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정책을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 듣고 수기 과정 거치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책에 한정이 되는 겁니까? 경제 정책에? 이런 거가 국민 여론 수용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인사에 있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자, 용해인 후보자가 발탁이 됐고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청와대가 잘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용성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한번 청와대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0: 네, 네 제가 쏠게요, 님. 당연히 의원직은 그만둘 줄 알았겠죠?
1: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거. 어제도 인터뷰 과정에서 제가 그러니까 그걸 질문을 했지만 저 장관 되시면 의원직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이건 물어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물어봤다면 용해인 후보자의 지금 태세로 보면 저 같이 할 건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명을 했다? 그러면 청와대 정부적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근데 안 물어봤다면 사실 그건 더 큰 문제죠. 조금 전에 김민석 대표의 말에 따르면. 왜? 드러난 사실이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판단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0: 대문님은 결국 청문회 전에 사퇴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과연 그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기자들 앞에서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2: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그 공판 검사가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자, 이에 대해서 주진우 국민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곧장 반박에 나섰는데요.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공소 취소에 대해서 지금은 생각이 없다고 했다. 공소 취소용 장관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본인이 장관이 된 이후 나중에 하겠다는 말로 읽힌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공소 취소를 할 만큼 지조 없고 부패한 검사를 갖다 박을 인사를 할 것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콩으로 메주를 쓴다게도 못 믿겠다라는 원천적 지금 불신감을 지금 표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저는 주고받는 이야기를 보면서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 저 상황은 구름 위의 전투다.
0: 구름 위의 정치?
1: 전투.
0: 전투.
1: 구름 위의 전투다. 뭐냐면 김승환 후보자는 원론전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은 원초적 불신을 표명을 하고 있는 거고 다시 말해서 땅 위의 전투가 아니라 구름 위의 전투다 라고 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땅 위의 전투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땅 위의 전투라는 게 뭐냐면 네. 구체성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해서는 사전 단계의 트랙이 있습니다. 하나가 조작기소 특검이고요. 그죠? 공소 취소권을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문제가 하나고 또 한 가지는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입장이 나와야 될만 사안입니다. 이게 공소취소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입장을 보면 공소취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건지 말 건지 내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여기서 가늠이 되는 건데 차라리 그걸 갖고 싸워라. 그게 땅 위의 전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과연 이거를 질문하는 야당 의원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런데 예, 김성원 후보자 관련해서는 이 소식도 좀 마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모 씨로부터 이 그 신약 개발 업체 최대 주주였던 강모 씨의 제약회사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혐의로 입건돼서 기소유예 네.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계속 연일 이제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제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그 강 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가 서울서부지법 정모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김승환 후보자와 같이 일한 적이 있는 판사다. 라고 하는 점을 제기를 했고요.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영장심사 업무 배제를 요청을 했다는 의혹을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습니다. 정판사가 김 후보자 및 양 씨와 함께 있는 사진 그리고 김 후보자가 양 씨와 함께 있다며 정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 메시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등의 이유였느냐라고 묻는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건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만큼 긴밀하고 깊숙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영장 심사 과정에도 그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요지의 지금 의혹 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한동훈 의원의 페이스북에 보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글을 여러 가지를 올렸네요. 그 양모 씨와 김승원 후보자의 통화 녹취 뭐 관련한 것도 올렸고 이재명 민주당이 진짜 챙겨야 할 진짜 고충은 제넨셀 피해자들의 고충이다 뭐 이런 것까지 올리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1: 티빙에서 이용자 계정이 총 3,954만 개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최소 1,300만 명에 이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지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활성 계정은 물론이고 휴면, 탈퇴, 시험용 계정까지 모두 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출 정보가 해외 서버로

0: 전송된 정황도 좀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유출된 항목을 보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등 70종이라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을 접하고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쿠팡처럼 조사하고 쿠팡처럼 때려야 된다.
1: 바로 이사나님이 쿠팡처럼 과징금 6,400억 때리실 거죠? 라고 올려주셨는데.
0: 왜냐하면은요, 지금 사안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인데 이것 말고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안이 유사한 만큼 똑같이 해야 미국의 입을 닫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미국에서는 계속 뭐라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쿠팡은 우리 미국 기업인데 지금 미국 기업 차별하냐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부를 압박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유력한 디딤돌이 지금 바로 티빙 사례라는 겁니다. 그러면 티빙 사례도 쿠팡만큼 조사하고 쿠팡만큼 조치를 취해야 이거는 국내 법 체계에 입각해서 했던 정당한 조치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국한테 보여줄 수 있고 미국의 입을 꾹 닫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쿠팡만큼 조사하고 쿠팡만큼 조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게을러님이 흑흑 제가 바로 그 티빙 털린 사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부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요거는 제이비의 평가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사퇴를 밝혔잖아요.
0: 예.
1: 네, 평가를 한다면요.
0: 근데 뭐 그러니까 사퇴 과정은 보도가 많이 나왔으니까 시간도 없고 저는 이제 사퇴 이후에 그럼 이제 누구를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이제 임명할 것, 위촉할 것인가? 오히려 이게 더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이제 보수 인사 기용을 하다가 이번에 개각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른바 왼쪽을 챙기는 기조로 좀 보였는데 그 기조가 국민통합위원장 위촉에도 스며들 건지 아닌지 이게 궁금해서 오히려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4: 네, 정부가 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리고 통폐합 방안을 밝혔는데요. 이광재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5: 네, 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4: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화두를 쏘아올린 정부가 참여정부였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개시한 것도 참여정부였었는데 그 일환으로서 네. 어제 정부의 어떤 발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5: 일단 공공기관 이전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네. 기존의 혁신도시가 아쉬움이 있는 절반의 성공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주말에는 유령도시가 된다든지
4: 예.
5: 그래서 유치원이나 학교, 이 주말에 문화생활이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정주여건의 아쉬움. 또 하나는 새로운 혁신경제가 혁신도시에서 안 일어나고 있다. 이 일자리 발전소가 돼야 되는데.
4: 네.
5: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것이죠.
4: 예, 바로 이제 그 점인데. 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지방 이전 사업을 놓고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는 평가에는 그럼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5: 한 절반의 성공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저는 네. 혁신도시가 있는 곳이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4: 네.
5: 문제는 공무원들과 공직자들만 가지고는 혁신경제가 안 일어나잖아요.
4: 그렇죠.

0: 네, 결국은 모든 세계적인 도시를 보게 되면 스탠퍼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1: 네네.
0: 그죠?
1: 네.
0: 그렇듯이 이 혁신 도시에는 수많은 석박사 인력들이 많은데 인근에 있는 대학과 결합해서 이 대학과 혁신 도시가 연결해서 혁신 경제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사실은 이게 우리 텍사스 오스틴도 결국은 좋은 대학과 삼성이 만나니까 세계적인 도시로 바뀌는 거잖아요.
1: 네.
0: 이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할 때죠.
1: 그러면 지금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그 일환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0: 저는 그거와 연동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1: 예.
0: 예를 들면요.
1: 예.
0: 우리가 이제 기존의 전라북도에 보면은 국민연금이 내려가 있고 농촌진흥청이 내려가 있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게 따로 있었어요. 전라북도와는. 그러니까 맨날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서울에 둬야 된다고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만약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북대학교에 세계적인 연기금과 관련된 계약학과를 만들고 거기에 연구소를 두게 되면은 서로 윈윈이 일어나겠죠.
1: 네네네.
0: 또 하나는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바잉맨 도시가 있는데 4만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세계적인 농과대학이 나오면서 식품 하나로만 70조짜리 회사가 나왔거든요.
1: 어휴, 그래요? 예.
0: 네. 그 인구가 저 가봤었는데 4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학교에 가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하고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이 합쳐가지고 세계적인 농과대학을 만든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Today is knowledge, tomorrow is business.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미래 산업이 나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1: 그렇죠.
0: 국민연금은 강력한 기업이잖아요.
1: 예, 예,
0: 만약에 전라북도 대학하고 그게 연결해서 계약학과를 만들고 전액 장학금을 주고 인센티브를 만들면 거기서 충분한 새로운 많은 인력이 나오겠죠.
1: 그런 방식으로?
0: 네.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익산에 식품 클러스터도 있으니까
1: 예.
0: 훨씬 더 새만금도 있으니까 미래의 농업과 바이오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겠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 기존에 그 있는 산업, 그다음에 새롭게 이 10개 만드는 대학이 하나를 만드는 것이 이게 메가 성장을 만드는 핵심 원리라고 저는 봅니다.
1: 그 정부가 어제 공공기관별로 어디로 이전할 것까지는 아직 밝히질 않았단 말이에요.
0: 그런데
1: 이제 다만 어떤 기존 혁신 도시를 언급하면서 직접 효과를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존 혁신 또 다른 뭐 건물을 땅을 사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 혁신 도시 아직 공실들이 있거든요.
1: 네, 예, 예.
0: 그러니까 여기들을 더 채우고 예를 들면 이제 부산 같은 데는 금융이 가 있고 앞으로 이제 해양 수도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제가 어제 기술 신보 강연을 가 보니까 거기 금융 기관에 와 있는 분들이 이게 신입 사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1: 예.
0: 이 일단 당장 거주 요건 문제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된다는 문제.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건의하기를 금융단지에 있는 분들이
1: 예.
0: 인근에 있는 부경대학교가 캠퍼스가 두 개가 있거든요.
1: 예.
0: 예, 그러니까 그 캠퍼스 하나는 거의 비어있는데 그 캠퍼스 하나를 금융단지와 결합을 하면 거기다가 숙소도 만들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이 투자한 벤처기업들이 거기 들어가 살고
1: 예.
0: 그렇게 되면 하나의 완성형 결합형의 미래 산업 도시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1: 네. 그래요. 근데 이게 참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공공기관을 알파라고 하는 지역에 보내겠다라고
0: 네.
1: 하는 순간에 베타나 감마 지역에서 막 반발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0: 네네.
1: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 세종 이전설이 나오니까 이거 부산 이전 약속 지켜라 이러면서 기자회견까지 열었거든요.
0: 저는 정부가 지금 그 우리가 원래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결국은 부산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이 기계공업하고 그 자동차 부품 산업하고 해양 산업이거든요. 물류 산업.
1: 네.
0: 그리고 금융기관이 내려가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해양 수도 전략이면 그에 맞는 어떤 기관

0: 성이 떨어진다 이 논리는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네네. 평가하십니까?
1: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미국에서도 그런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0: 네.
1: 결국은 이 텍사스 오스틴이나 몇 개의 휴스턴이나 이 플로리다 지역 같은 데 보면은 좋은 대학이 있는 곳에 결국은 거기에 기업들이 이게 뉴욕도 너무 비싸잖아요.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중소도시에서 세계적인 지금 도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0: 네.
1: 지금 더군다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까지 좀 있으면 1시간 반이면 기차로 가고 광주까지 1시간이면 가게 되거든요.
0: 네, 네, 네.
1: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일자리가 있다가 되지 않을까요? 전 판교만한 도시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0: 아, 카이스트 부설 유치원도 만들어야 돼요?
1: 왜냐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거기 안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 아, 교수들도 예. 많아요. 우리가 예, 보면은 예. 싱가포르 가면은 싱가포르 국제학교가 110개예요.
0: 그렇게 많아요?
1: 네. 근데 우리가 부산만한 사이즈인데 부산은 국제학교 3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카이스트에 오는 세계적인 교수나 연구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애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지금 세종시도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잘 다니는데 고등학교 되면 또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0: 알겠습니다. 또 한 네. 축이 지금 공기업 통폐합을 네. 하는데 또 LH는 이제 분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1: 그 LH는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결국 한쪽으로는 이 도시를 한편으로는 개발하는 쪽은 개발을 하고
0: 그렇죠.
1: 그래서 돈을 버는 쪽은 돈을 버는 쪽이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임대주택하고 하니까 맨날 이게 뭐냐면 적자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개정을 보면서 우리가 과감하게 주택 공급을 또 해야 되는 건 그 개정 자체로 국가 예산 등을 한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좋은 주택을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0: 예.
1: 임대주택이 꼭 뭐냐면 그 질이 나쁘다거나 우리가 평형수를 작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0: 예.
1: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익을 얻는 쪽에 개발 부서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쪽하고가 좀 나눌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사실상의 과거 토공 주공 체제로 그러니까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면?
1: 글쎄요. 그거보다는 그 좀 더 이 지금 저는 죄송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오늘날 이게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 문제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저당 잡히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0: 네.
1: 뭔가 이게 과감한 국가 재정도 투입을 하고 시장도 함께 결합을 해서 이 주택 문제를 본질적으로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 다만 이 두 개가 섞여 있다 보니까 개발 정보를 다 알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꾸 말썽이 생기고 하니까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0: 그래서 저번에 LH 사태가 발생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개발 정보를 아는 쪽하고 그다음에
0: 네.
1: 이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본연의 노색하고 조금 더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0: 또 하나 이제 그 틀이 이제 그 행정 수도 문제인데
1: 네.
0: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행정 수도가 사실상 완성이 되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실도 국회도 결국 가게 되는데요.
0: 예.
1: 저는 그저께 세종시를 갔다 왔는데 결국 우리가 그 대전 충남북 세종시가 합쳐가지고 결국 이 충청권이 허리가 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이 세종시와 대전 정도가 우리나라 워싱턴이 된다. 그리고 서울은 뉴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0: 예예 예, 예.
1: 그러니까 거기가 61개 기관하고 이제 청와대하고 국회하고 다 가게 되면 거기서 이 행정도 있지만은. AI 정부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세계의 교육 산업 같은 거를 함께 만들어서 공무원과 미래 산업이 함께 있는 도시가 되면 더 자족 도시가 될 거라고 보고
0: 예.
1: 한편에 이제 여의도는 그럼 이제 국회의사당이 사실상 비게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 서여의도가 고도 제한이 풀리겠죠. 이 국회 때문에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산의 국제 업무 지구하고 다리 하나 건너면 이 여의도 자체가 80만 평 넘는 곳이 우리가 좀 미래의 국제금융단지로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게 결국은 지방과 서울이 윈윈하는 이런 구조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런데 국제금융단지로 만드는 거와
1: 예.
0: 금융위 금감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매치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1: 그건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행정기관하고
0: 네.
1: 우리가 금융기관은 사적 기관으로서의 뭐냐면 세계적인 금융 트레이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데하고 실제 집행하는 데하고 꼭 같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0: 하긴 뭐. 네.

0: 창구제도라고 하더라도 뭐 걸어가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1: 네, 그렇죠. 이게 우리 결국은 어떤 정책을 쓸 건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뉴욕하고 동경하고 홍콩하고 경쟁을 하는 도시인데 거기에 맞도록 저는 이게 알겠습니다. 여의도 제가 여기 보니 국회의사당 부지만 7만 평이거든요.
0: 알겠습니다. 네.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좀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네네. 이 질문부터 드리겠는데요. 네. 올해 그 예산안 심사는 벼락치기 심사, 쪽지 예산 없을 거라고 이렇게 믿어도 될까요?
1: 올해는 심사 하나는 자제가 확실하게 할 겁니다.
0: 그렇습니까? 네. 자신하십니까?
1: 예, 네, 제가 아주 그거는 계속 지금 그 벌써 한 우리가 8차례 정도 공부를 했고 네. 여야 의원들이 또 같이 만나서 우리가 잘해보자는 또 그 갇힌 시간도 가졌고 어쨌든 이게 지금 미중 패권 기술 전쟁에서 살아남느냐 마느냐 지금 세계적인 승부의 시간이잖아요.
0: 예.
1: 그러면서 미래로 가는 확실한 길을 여는 거하고 또

0: 지금 구글 같은 데도 회사채를 내가지고 결국은 과감한 투자를 하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1: 예.
0: 중국이.
1: 예.
0: 그럼 우리도 세계적인 기술 경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해나갈 시기라고 저는 보고요.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초과 세수가 많이 남는 부분을 함부로 쓸 수는 없잖아요.
1: 아, 물론이죠.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래 대응 기금이라고 만들어 놓고
1: 예.
0: 이 심사를 국회라는 과정에서 꼼꼼히 해나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요. 그러면 지금 네. 그 예산 증가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재정 역할을 더 키워야 된다 이런 그 말씀이신 것 같고.
0: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부분적으로 부채를 이번에 워낙 그 내국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는 그 총 51%에서 48%로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1: 예, 예, 그렇다면서요.
0: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상 이게 제일 좋은 상태죠. 그죠?
1: 예.
0: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채를 갚고 우리가 더 미래지향적으로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으면 미래지향적 경쟁으로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1: 예.
0: 예. 그러나 국가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도전할 땐 도전해야 되는 거고 전 그런 거 아닌 것입니다.
1: 그러면 그냥
0: 미래 대응, 예,
1: 개인
0: 말씀하세요.
1: 의견으로 미래 대응 기금 가운데 여기에 좀 역점적으로 좀 그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뭘까요? 그러면
0: 저는 미래 대응 기금에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결국은 한국은 사람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1: 네.
0: 사람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에게 투자하고 기술을 만들고 결국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1: 예, 예.
0: 과거 오바마 시절에 맨하탄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리포트 제목은 모르겠는데
1: 예.
0: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예산을 어디에 투입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그 해밀턴 보고서에
1: 예,
0: 보면은.
1: 예.
0: 결국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그중에서 어린아이 이런 얘기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교육에 투자하고 인재를 투자하는 것이 저는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보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결국 우리 반도체나 7개의 시드나 이 기술 경쟁에서 떨어져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있고 반도체가 지금 외교고 반도체가 안보잖아요.
1: 예.
0: 그러면서는 미래로 가는 길을 또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0: 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이광재 네.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어떤 내용일까요?
4: 일본 지바현 이치카와시 민당 사무실로 현금 15엔 50전이 된 우편물이 배달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편물 소인은 같은 지바현 인자이라는 지역에서 8월 28일자로 찍혀 있었고요. 민당 사무실에 도착한 건 9월 1일이었습니다.
1: 네.
4: 15엔 50전은 관동 대지진 당시에 조선인 집단 학살에 악용됐던 표현이죠. 타금이라고 발음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조선인 색출에 이제 이용됐던 발음하라 고 시켰던 그런
1: 네네.
4: 변화입니다.
1: 네.
4: 관동 대지진 103주기 당일 도착을 노리고 이제 보낸 협박성 우편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 돈이 이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
4: 네. 이게 10엔 동전과 5엔 동전이 들어 있었고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옛 지폐인 50전이 들어 있었는데 이 초상에는 이따가키 다이스케라는 인물이 그려져 있는 1948년에 발행된 지폐였습니다. 이따가키 다이스케는 현 자민당의 전신격인 자유당을 창당한 인물이자 정한론자로 알려져 있는데
1: 여기서 정한의 이제 한국을 정벌한다 이런
4: 네,
1: 뜻이죠.
4: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또 끝이 아니고 녹슨 면도칼까지 동봉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4: 이걸 받아든 민당 관계자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노도 있지만 슬픔이 더 크다. 다음에는 무엇을 당할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 현재는 경찰이 조사 중인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1동포 사회를 둘러싼 협박이나 공격의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1: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요?
4: 좀 이번 건과 유사한 사례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의 민당 사무실 도착한 우편물이었는데요. 이토 히로부미 도안에 9,000엔권을 동봉을 하면서 초대 조선 통감이신 이토 히로부미가 기뻐하신다라는 조롱의 편지를 보낸 적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민당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니까 협박성 편지나 전화는 꽤 자주 받는 편이라고 하고요.
1: 네.
4: 뭐 조센징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던가 식민지에 감사할 줄 모르는 아무개들 같은 문구가 적혀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누가 보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건데 뭐 그러니까 글씨체를 휘갈겨 쓴다거나 혹은

0: 혹은 타이핑을 한다거나 필적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평소에 쓰지 않는 손으로 쓴 것처럼 추정이 되는 굉장히 지저분한 글씨체로 편지를 보내온다고 하는데요. 또 이제 신고를 해도 발신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이제 접수로 끝나는 상태가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동시에 지역사회다 보니까 이제 이걸 공론화했을 경우에는 반일 감정을 조장한다라고 비춰질 수도 있고 그게 역으로 이제 지역 내 반한 감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1: 이 작년에 차량 돌진 사건도 있었잖아요.
0: 네, 작년 그 3월에 이제 민단 건물 이시카와현 본부 벽을 들이받았던 사례가 있었는데 윤봉길 의사 추모관 추진에 불만을 품었던 우익단체 관계자가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벌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지내다가 작년 12월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더라고요.
1: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0: 이 이시카와현에 있는 순국비에 낙서를 한 건데 올해 3회 그 범죄로 일본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순국비에 그냥 낙서를 한 것도 아니고 테러리스트라고 적기도 했고 본인의 이름을 이제 옆에다 남겨놓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의 협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단 중앙본부에서 파악을 하기로도 면도칼을 직접 보낸 건 이번이 처음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만큼 좀 이번 사건은 더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을 할 게 이제 15엔 50전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을 했다라는 점인데 이 표현 같은 경우도 지난해 일본 사회에서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1: 어떻게 논란이 되는 건데요?
0: 이게 그 참정당 유세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1: 극우정당이죠? 참정당.
0: 극우정당이죠. 네, 그 유세 현장에서 참정당 지지자로 추정이 되는 한 인물, 남성이 주변 사람들에게 15엔 50전을 발음해보라라고 요구를 한 영상들이 떠돌았습니다.
1: 공개된 곳에서?
0: 네. 네, 그중에는 이제 현장을 취재했던 지역신문 기자도 있었고 또 저희 인터뷰에 응해줬던 시민도 있었는데 당시 그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나는 일본인이고 남성이고 어쨌든 다수에 속하는 시민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지만 이런 식의 요구가 사회적 약자한테 속한다면 사실상 이거는 끔찍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가 어제 온라인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지난 1년 사이에 이런 식으로 길거리 혹은 현장에서 15엔 50전을 발음해보라라고 요구를 하는 사례들이 좀 차츰 등장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크고 작은 극우 시위 현장을 지나가는 시민들을 붙잡고 포위를 해서 쫓아가서 이제 발음하라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1: 아까 이제 얘기했던 우편물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보낸 거잖아요. 숨어서. 근데 이건 아예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 대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0: 그렇죠. 극우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 것 같은데 우편물로 몰래 보내는 그런 용기 없는 행동을 하는가 하면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가장 이제 제일동포 사회나 일본 시민 건강한 시민 사회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이 표현이 15엔 50전이라는 표현이 제일동포 사회에 다시 던져졌다. 103년 만에 여기에서 사실 경각심을 주고 있고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사건.
1: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한류의 영향으로 일본인들의 한국 인식이 좀 개선이 됐다. 뭐 이런 이제 보도도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또 이렇게 지금 준동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또 일본 사회에서 얼마나 또 이제 걸러내고 차단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3, 2, 1, fire.

0: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2: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3: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4: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1년 중에 며칠 안 되는 소중한 초가을 날씨가 당분간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는 이제 제주도에만 남아있고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23도, 오늘 낮에는 서울 전주가 30도, 부산이 28도로 낮 동안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는데요. 그래도 습도가 낮아서 그늘에서는 쾌적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도로는 앞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저학년 세시 하교제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토론을 열기도 했는데요. 지금 두 분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어제 토론회 좌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그리고 어제 토론자로 참석했던 분인데요. 박소영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반갑습니다.
1: 우리 처장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5: 네.
1: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하면 1, 2학년 얘기하는 거죠?
5: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현재는 1, 2학년이 몇 시에 하교를 해요?
5: 한 월금 보통 이렇게 했을 때는 12시 반.
1: 월금에는?
5: 네, 아니, 뭐 학교마다 다르긴 하는데 네.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12시 반 그리고 1시 반.
1: 1시 반?
5: 네.
1: 그러면 3시로 만약에 학교 시간을 늦춘다면 그 남는 그 연장되는 시간에 뭐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 구상이 나왔습니까?
4: 뭐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 건데
1: 예.
4: 뭐 지금 뭐 언어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뭐 예체능 교육 뭐 하던 것들 조금 더 다양하게 한다든지 그러는데 이제 핵심은 이제 부모들의 욕구는 사실 이제 교사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 교육, 예, 수업,
4: 예예예 예. 그런 그게 이제 지금 늘봄이나 방과후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논쟁의 초점이 있는 거죠.
1: 늘봄 같은 이제 주로 돌봄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 근데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늘봄이 이제 돌봄과 방과후를 좀 합친 개념이에요. 그래서 돌봄은 진짜 케어에 집중되어 있는
1: 그렇죠.
5: 거고 방과후는 그냥 그 예체능 교육,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못하는 요리하기라든지 뭐 바둑이라든지
1: 취미 활동.
5: 네, 맞아. 취미 활동. 약간 여가 그런 사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방과후.
1: 그러면 이제 그 3시로 학교 시간을 늦추면 연장되는 시간 때문에 무엇을 할지는 아직 딱 정해서 제시가 된 건 아닌 거네요.
4: 그런 건 아닌데 예. 어쨌든 지금 확실한 거는 이걸 강제로 하느냐. 모든 학생이 참가하도록 아니면 선택을 하도록 하느냐.
1: 선택으로 하느냐.
4: 그런데 이제 강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의무에 초점을 맞춰서 나오다 보니까
1: 예.
4: 이런 논쟁이 생기는 거죠.
1: 그런데 지금 이거를 그 3시 학교제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일단 논리 중에 하나로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 학교 우리나라 그 초등학교 1, 2학년의 수업 시간이 짧다.
5: 네.
1: 이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5: 우선 평균치를 봤을 때 저희는 그 수치를 책정을 하는데 약간의 오류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제가 토론문에서도 밝혔는데요.
1: 오류가 있다고?
5: 아까 그러니까 너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 너무 높은 책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1: OECD 같은 경우.
5: 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수치로만 할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 학교도 그렇게 한국처럼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느냐, 뭐 고소를 당하느냐 이런 교육적인 환경 같은 거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너무 수치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짚고 싶고 그리고 OECD 관련해 가지고 수업 시간만 얘기하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선생님들의 노동 환경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업무 강도라든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에서 굉장히 교사 학국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뭐 교육하기 어려운 환경도 분명히 있다.
1: 열악하다 이거죠.
5: 예,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OECD 중에서 정시기본권이 없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도 OECD 가지고 얘기하면 저희도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4: 교사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1: 네.
4: 근데 이제 저런 건 있죠.

0: 그러니까 우리가 OST 비교할 때 우리의 나쁜 상황, 열악한 상황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OST 이제 기준을 항상 들이대는 건데 뭐 노인 빈곤율이라든지 이제 이 교육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피사 뭐 발음에 따라서 그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각국 OST 회원국 아이들과 학력 비교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수업 일수가 뭐 한 연간이 한 200시간 작다 많다가 그래서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낮다.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학력 수준 이제 그 수업 시간을 늘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런 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단순히 비교하는 거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그 지나친 일반화가 아니냐.
1: 알겠습니다. 그럼 네. 우리 그 처장님께 이제 교사 입장에서 한번 네. 그 말씀 주실 거 부탁을 드리면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3시로 늦췄어요.
2: 네.
1: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냥 수업을 더 한다고 쳐요.
2: 네.
1: 그러면 교사한테 엄청난 부담으로 갑니까? 어떻습니까?
2: 지금도 선생님들이 수업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일주일에 22 실수 이렇게 계속 저학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풀로 계속 4시간, 5시간씩 수업을 하고 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네네.
2: 그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하루에

0: 다른 게 미국은 우선 국가 교육 과정이 없고 주마다 다르고 그리고 거기는 쉬는 시간도 수업 시간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엄격하게 쉬는 시간,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 정말 수업 시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뭐 수치 아까 못하던 얘기를 했고 노동 환경
1: 지금 어렵다. 이 말씀하신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은?
2: 네, 왜냐하면 그 과거에는 이제 학교 다니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끼리 무슨 일이 생겼어요, 친구들하고? 그러면 치고받더라도 우리끼리 해결하잖아요.
1: 저 뒤로 나와 해가지고 네, 저희들이 알아서 했죠. 네,
2: 요즘은 애들이 어쨌든 선생님한테 가서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끊임없이.
1: 아.
2: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 상상이 되는 게 애들이 쉬는 시간에 끊임없이 선생님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뭘 했어요,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조차도 갈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거는 충분히 저희가 밖에서도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저도 애가 초5라서.
1: 아, 그러십니까?
2: 네네.
1: 체감을 하시는 겁니까?
2: 애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체감하는 그래요. 게 아니라 애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1: 그러면 이번에 정반대로.
0: 네.
1: 그러니까 3시 학교를 시키는데 늘어난 시간을 수업을 더 하는 게 아니라 돌봄적으로 만약에 다 일률적으로 해버린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2: 여기에 그 포인트가 있는 건데 논쟁에.
1: 네.
2: 사실은 이제 이런 논쟁이 나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저출산 대응, 그다음에 이제 초등 돌봄 절벽 해소.
1: 그렇죠.
2: 예, 그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 제기가 초등 돌봄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좀 오래 남겨둬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늘봄학교도 방과후 교실도 늘어났고 늘봄학교도 확대가 된 건데
1: 네네.
2: 이거를 그 이제 교사들이 직접 가르치면서 시간을 좀 늘려보자. 라는 이제 거기에 사실은 문제의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문제 해결을 기존의 방과후 교실 그리고 이제 늘봄학교 도입된 거 이걸 확대하거나 지역사회 돌봄을 확대해서 그래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 경로를 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난다. 여기에 이제 논쟁의 핵심이.
1: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돌봄으로 그러니까 완전 일률로 만약에 전환한다면 담임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투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0: 저희는 그 누가 하느냐도 문제일 수 있지만
1: 네.
0: 이거를 왜 자꾸 일괄적으로 전체 교육으로 가는지가
1: 일률적으로 왜 강제하느냐?
0: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좀 의문인 것은 항상 하시는 말씀은 개인 맞춤형. 개인의 특성에 맞게 자유를 주자. 개인 맞춤형 교육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돌봄에 이야기할 때에는 전체로 가자. 소외되는 아이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조금 의문이고 그리고 이미 방과후라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고 뭐 3시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면 4시, 5시, 6시까지도 필요한 아이는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저학년 굳이. 교육시간 확대로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1: 예.
0: 다시 또 뭐 선생님과 학부모를 이렇게
1: 왜 싸움 붙이느냐?
0: 네, 맞습니다.
2: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부모의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적 차이에 따라서
1: 네.
2: 아이들의 오후 시간 질도 달라진다.
1: 네.
2: 그러니까 공교육에 개입을 해야 된다. 이제 네. 이 논리인데요. 그건 맞는데 이제 저런 방법이죠.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전일제 학교라고. 도입을 했는데 이제는 전일제 학교 자체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전환을 해야 돼요.
1: 네.
2: 그런데 학교는 의무인데 만드는 게. 그런데 아이들이 선택하는 거는 자율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 교사가 하든 뭐 다른 강사가 하든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1: 쉽게 얘기하면
2: 네, 거기 오는 거는 이제 선택이죠.
1: 전교생이 그 네. 하여간 전교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걸 다 만들어 놓고
2: 네.
1: 근데 실제 지원자가 10명밖에 안 되더라도 그건 운영을 해야 되는.
2: 그러니까 돈 있는 집은 아니면 우리가 직접 가르치겠다.
1: 네.
2: 학원 보내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1: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이제 그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이런 집들은 이제 그걸 이용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오후 프로그램을 누가 맞느냐 강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질적 수준이 높은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1: 그런데 일단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쉼표를 찍고 현재 늘봄학교나
0: 네.
1: 방과후학교는 지금 운영의 내실화 이런 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0: 아 이런 지원이 마련되어
1: 아니 현재 진행 저기 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고요?
0: 아, 그 학부모 만족도를 하는데요.
1: 네,
0: 만족도가 높 없다는 아, 결과가 나와요. 네네.
1: 그러면 그냥 굳이 새로 만들지 않고 아까 처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대로 그걸 조금 약간만 확대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0: 저희 말 그 말입니다.
1: 교수님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그 늘봄학교 학교 중심의 늘봄

0: 돌봄학교를 하느냐, 기존에 해왔던 지역사회 돌봄을 하느냐, 그런 논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권 들어서 그 논쟁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본격적으로. 그랬는데
1: 학교 중심으로 가느냐, 지역 사회 중심으로
0: 그렇죠.
1: 가느냐.
0: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돌봄이라기 하기에는 초등학교 벌써 들어가면은 교육과 돌봄의 융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단순히 돌보는 게 그렇죠.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지역 사회 중심으로 하느냐, 학교 중심으로 하느냐. 예. 이제 이런 논쟁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거를 그 굳이 학교에서 강제로 예. 3시까지 해야 하면은 어떤 격차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그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집중적으로 저소득층이나 또 아니면 프로그램이 욕구가 있는 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싫은 사람들은 관두고.
1: 선택으로 쉽게 얘기하면 선택으로. 예.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강제할 이유 없고.
0: 네, 독일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 근데 여기서 약간 좀 그 바꿔서 3시로 늦춘다고 하더라도 돌봄의 관점에서 이제 그걸 강조를 해서 늦춘다 하더라도 맞벌이를 하는 가정 입장에서는 1시에 하교하는 거나 3시에 하교하는 것은 별로 차이 없지 않나요?
0: 이거는 제가 짧게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예. 2018년에 비슷하게 해서 더 놀이 학교에서 지금과 같은 3시까지 남겨두자고 했는데 그때 교사들은 반대했고 학부모들은 실망했습니다.
1: 실망?
0: 예.
1: 왜요?
0: 왜냐하면 그럼 그렇게 할 거면 3시가 뭐냐.
1: 예. 아니 그러면
0: 5시.
1: 퇴근 시간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예. 선생님.
2: 예. 네. 저희도 그런 입장인 거예요.
1: 네.
2: 결국 3시, 4시에 하교를 한다고 해도 부모님 퇴근 시간이 6시, 7시까지는 결국 공백이 남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과연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 이도저도 아닌데 지금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거 아닌가?
1: 네.
2: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으니 저희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역사회의 돌봄 같은 거를 한번 논의해보고 싶어요. 저희도 계속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1: 네.
2: 이런 좀 발전적인 게 아니라 다시 모든 것을 학교로 돌려보내는 듯한 해결을 계속 거기로만 요구하는 듯한
1: 아마 맞벌이 과정을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6, 7시까지 그 학교에 잡아두자라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누가 보더라도.
0: 그렇죠.
1: 그러니까 차마 그 얘기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2: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할 수 있어요. 원하면. 다 그걸 마련을 해놨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그 늘봄학교 하면서 예. 얼마나 또 현장이 혼란스러웠는데요.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게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교육 시간을 얘기하면서 일괄적으로 모두 다 3시, 4시 이렇게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1: 근데
2: 있지.
1: 그런데 그럼 이거를 제안한 국교위의 설명은 뭐였어요, 그러면?
0: 근데 이제 국교위 입장은 제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면 일단은 이제 뭐 논쟁을 한번 해보자, 논의를 해보자.
1: 예.
0: 그런 차원이고 확정된 입장은 저희가 아닌 걸로.
1: 물론 아니죠. 예, 이제 공론화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니까.
0: 네. 근데 이제 그 교육의 공공성. 을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수단으로 해야만 이게 공공성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제 여기에 굉장히 좀 그 경도되신 분들이 있는 거는 같아요.
1: 네, 아, 그래요.
0: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2: 그 제가 이제 국교위 분에게 한번 여쭤봤는데 이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 정책으로 아직 이렇게 할 계획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1: 지금 이제 발제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2: 네, 그렇죠. 그렇죠. 어제 기사도 그렇게 났던데 네. 저희 현장 교사 입장에서는요. 네. 과연 맞을까?
1: 아, 그냥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2: 이렇게 항상 운을 띄워놓고 분위기를
0: 근데 이제
2: 보면서.
0: 네. 그 부모들은 그래도 선생님들이 직접 가르치면 수준이 좀 높지 않을까?
1: 아,
0: 이런
1: 기대가
0: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아까 공공성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이 학교가 나서야 공공성 수준이 높아지고 또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1: 근데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도 못 가신다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2: 네, 맞습니다. 아니, 저희는 그런 기대감에 저희는 감사해요.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다는 거고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보고 더 가르쳐라라고 하는 거는 저희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1: 네.
2: 그런데 지금 가르칠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르치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
0: 가르치려면 선생님들 더 힘드시고 문제가 되죠.

0: 묘사를 가지고 순회를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 저희가 이거 그냥 우리 정책 계획 없고 한번 논의해보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거를 순순히 믿을 수 없고요. 아니야, 정원 뽑아줄게. 교사 늘려가지고 같이 가르치면 좋잖아. 믿을 수 없습니다.
1: 지방, 지금 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뭐 남아돌아서 뭐 어떡한다 뭐 이런 얘기 그 전에 있었잖아요.
0: 그래서 이번에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올라왔잖아요. 재정도 줄이고 정원도 줄이면서 왜 이거를 하면서 정원 늘려줄게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고 그동안 저희가 수년간 다년간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 차원에서 늘봄학교라는 게 윤석열 정부 때 그 추진했던 네. 사업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늘봄학교의 그 큰 틀을 지금 흔드는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번에 나온 거는?
2: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아 사실. 그래요?
2: 예, 뭐 거기까지 해석은 지금 안 하고 있지만,
1: 네.
2: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게 오후에 뭐 교육과 돌봄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이제 개념을 실천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서도 이 이제 어떤 대립된 접근이랄까 그렇게 보면 이제 지역사회 돌봄은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당 거. 늘봄 학교는 국힘 거.
1: 아
2: 굳이 뭐 아주 너무 단순하게 말하자면.
1: 근데 이번엔 왜 그래요, 그럼?
2: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구도가 제 입장에서 저는 늘봄 학교를 사실 굉장히 그 이제 그 늘봄 학교 중심으로 그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구도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지역사회 돌봄이 하고 한번 어떻게 해보자라고 좀 이렇게 논쟁이 붙을 줄 알았어요.
0: 저도 그 대통령 공약 중에 지자체 돌봄을 강화하겠다라는 공약도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고 환영을 했던 경험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논의가 되니 저희로서는 굉장히 물음표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늘봄학교인데요. 이제는 말을 바꿨어요.
1: 그냥 아 용어를?
0: 네.
1: 뭘로 바꿨어요?
0: 방과후 돌봄.
1: 아 그래요? 하여간 뭐 이름 네, 뭐. 이름은 그렇다.
2: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의 그 어떤 정치 열악한 어떤 면에서는 진영 논리에 갇힌 정치 정책적 환경의 상징인데 이게 그 정권이 바뀌면 사실 이 세시 논의도 2018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더 놀이 학교 그래서 그러면은 그 논의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쭉 이어진다든지.
1: 네.
2: 그 다음에 늘봄 학교도 어쨌든 전일제 학교 하면서 그때 다 같이 나온 논의니까 이게 그런 논의들이 쭉 이어지면서 뭐 정책은 나오지만 계속 논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정권 바뀌면서 용어 바뀌고 논쟁 끊기고
1: 근데
2: 어려운 이야기죠.
1: 저희가 중요한 점을 하나를 안 짚었는데 지금까지는 선생님의 관점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정작 중요한 학생의 관점에서는 어떠냐. 이걸 좀 짚어야 되는 거잖아요. 두 그렇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의 관점에서는 뭐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0: 당연히 집.
2: 아까 이제 제가 초오인데 제가 늘봄학교 그 집중적으로 한번 그 이제 일을 할 때도
1: 네.
2: 뭐 저희 아이는 늘봄학교 안 갔습니다.
1: 아
2: 왜냐하면
1: 왜요?
2: 집에 오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이런저런 여건으로 일가정 양립을 시도하면서 애랑 같이 보낼 수 있는
1: 네.
2: 이제 그래도 이제 여건이 어느 정도 되니까
1: 부모님이 이제 그 네. 집에서 케어를 할 수 있는
2: 그 요점은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집. 그러니까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1: 그런데 제가 너무 삐딱해서 이런 질문 드리는

0: 초등학생 1,3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당연히 가장 가고 싶은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원하는 것이 가족과의 시간이고요.
1: 그리고 학생들이
0: 학교나 학원 끝나고 방과후 수업 끝나고서 돌아갈 때 어떤 기분이 드느냐, 힘들다.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서 아쉽다. 이런 대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 초등 저학년이면 특히 이제 부모를 많이 찾는 나이대이기도 하죠, 사실은.
0: 그런데 저희가 답답한 것은 뭐냐면. 돌봄이 정말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죠. 저도 그랬었는데 이거를 계속 학교에서만 해결하라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는 고용노동부 그리고 경총 이렇게 와서 회사에서도 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논의를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지 계속 그냥 학교에서 맡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계속 불씨 서로의 분란만 일으키지 궁극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보는
2: 부모와 아이 입장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공통부모라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와 가능하면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고
3: 있죠.
2: 아이는 부모와 그래서 이제 고관점에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노동시장 여건도 들어가고 뭐 가족 친화 경영 다 들어가는 얘기인데 이걸 한 통에 한 방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 학교 대신 교사의 이제 교사 참여 확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뭐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1: 그럼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러니까 짚을 수 있는 문제점을 쭉 이제 나열이 된 것 같은데 시간도 다 됐고 두 분께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를 종합 결론 삼아 갖고 한번 여쭙고 싶은 우리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안을 좀 주신다면
2: 결국 늘봉학교가 됐든 방과 후 돌봄이 됐든 이 이제 오후 시간을 기존에 이제 강제로 하는 수업 시간 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성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1: 기존 틀을
2: 기존 틀에서 지역사회 돌봄제 뭐 늘봉학교 논쟁 구도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기존 틀을 가지고 오후 돌봄을 다양한 책임 주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강제로 학교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게 방법은 아니지만 아니고 근데 언제든지 학교에 머물 수 있는 선택을 주는 건 좋죠. 하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조차도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
1: 기존 틀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활용을 하면서 뭔가 새로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들을 내실화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2: 독일식으로 틀을 만드는 거는 강제로 국가에서
1: 하더라도
2: 선택은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처장님은?
0: 저는 지금 학교는 교육 소화 불량에 처해 있다고 보거든요. 도대체 소화가 왜 안 되는지부터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을 해결을 하려면 교육과 돌봄의 분리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돌봄 책임 분담과 같은 사회적 기반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공교육 혁신을 통해서 내실화하자라는 것인데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지금 무리하게 이렇게 막 추가하고 얻는 알겠습니다. 것보다는 공교육 정상화가 먼저다.
1: 알겠습니다. 짧지만 굵게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소영 교사 노조연맹 정책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Walk it.

0: 떠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3: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영장 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됩니다.
1: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7: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유사기관들끼리 통폐합하는 방안을 통해서 총 109곳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다시 반도체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네요. 미국 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압박이라는데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5조 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미래의 전기요금을 미리 선납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두 회사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에 그 돈을 쓰겠다는 계획이랍니다. 전 세계 연기금과 보험사들은 요즘 달러 가치 하락으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구조인 건지 또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9월 4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7: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매일경제신문의 이희수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조미연 기자까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9: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 예, 정부가 공공기관들을 유사한 기관들끼리 서로 통폐합하면서 숫자를 109개를 줄이기로 했네요.
9: 네, 그렇습니다. 예.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

0: 1만 4천 명이 넘고 연매출 30조 원에 달하는 대형 에너지 공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1: 예.
0: 다만 이 이제 대형 공기업의 본사는 그럼 어디에 둘지 아직 세부 사항은 정해진 게 없고요. 노조 반발도 넘어야 될 산이기는 합니다.
1: 이게 원래 같이 뭉쳐 있었던 건데 뭉쳐 있으니까 비대하고 비효율이라고 네. 해서 나눴다가
0: 네, 그렇습니다.
1: 나누니까 또 각자 하다 보니 또 비용이 중복된다고 해서 또 합쳤다가
0: 그렇죠.
1: 또 이제 한참 지나면 비대하다고 해서 또 나눌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번번이 할 때마다 네. 예전에 이거 이랬었던 건데라는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들면 그럼 그때는 왜 그랬었지라는 생각이 이제 네. 뒤늦게 항상 들어요.
0: 네.
1: 항상 그렇죠. 합치면 비대하고 나누면 비효율되고.
0: 비효율적이고.
1: 석유공사, 가스공사도 합친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는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를 같이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취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와 가스를 총망라하는 통합에너지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 예.
0: 통합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산유국이나 아니면 글로벌 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협상력을 좀 높일 수 있다고 봤어요. 문제는 가스공사가 상장기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석유공사의 재무상태가 좀 좋지 않거든요.
1: 빚이 많다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예. 가스공사는 정부, 지자체, 한국전력이 약 55%의 지분을 갖고 있고 나머지 45% 지분은 이제 국민연금, 뭐 외국인, 일반 투자자가 갖고 있습니다.
1: 상장회사이고.
0: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주 입장에서 기왕 통합되면 당연히 좋은 회사랑 통합되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석유공사의 작년 말 부채가 약 22조 원으로 약 19조 4천억 원 수준인 자산 규모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1: 예.
0: 통합을 하게 되면 석유공사의 취약한 재무구조가 가스공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가스공사 주주 입장에선 우리가 왜 부실 좀 떠안아야 돼? 이런 반발이 나올 수 있겠죠.
1: 예.
0: 물론 이제 아직 구체적인 통합 절차가 공개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향후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일단 계획은 합치는 걸로.
0: 네, 그렇습니다.
1: LH도 이게 옛날에 토지공사랑 주택공사랑 따로 나눠서 있었던 건데.
0: 네, 2009년에 합쳐졌죠.
1: 합쳤죠?
0: 네, 합쳐졌습니다.
1: 합쳤는데 이번엔 또 두 개로 나누는데 약간 또 토지랑 주택으로 나누는 건 아니고.
0: 네, 그렇습니다.
1: 이번엔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나누는 것 같군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다른 일을 한 조직에서 하는 건 좀 쪼개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렇게 나누는 공공기관의 대표 사례가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예. LH를 꼽았어요. 그간 LH는 이제 빈 땅을 개발해서 주택을 건설하고 여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임대주택을 또 짓고 운영하며 생기는 손실을 메꾸고는 했잖아요.
1: 그러니까 예.
0: 개발도 하고 복지도 챙기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1: 근데
0: 정부는 한 공공기관 안에서 이것저것 챙기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을 따지다 보면 아무래도 임대주택 운영은 좀 소극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1: 예.
0: 또 공공성을 앞세우면 개발이 좀 어쩔 수 없이 더뎌지는 이런 악순환이 생겼다고 봤습니다.
1: 그러니까 전국에 노는 땅들 일단은 싸게 사들여서
0: 네.
1: 그거를 평평하게 밀고 아파트 짓는 업자들한테 팔아서 돈을 많이 남긴 후에
0: 그렇죠.
1: 그거를 이제 뭐 공공 임대주택 하면서 돈 이제 이건 적자 보는 사업이니까
0: 그렇죠 많이 보거든요.
1: 거기에다가 넣는 거니까
0: 네.
1: 뭐 사람들 많이 다니는 경부선에서 돈 좀 벌어서 저 네. 산골에 이런 즉 철도 놓는 뭐 코레일하고 비슷한
0: 그런 구조였어요.
1: 그런 친구가. 구조였는데
0: 네네.
1: 욕을 많이 먹었죠 그동안 그 부채 많다 뭐 이런
0: 맞습니다.
1: 식으로 당연히 공공적인 사업을 하려면 부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0: 그렇죠
1: 부채 많다고 뭐라고 하면 LH 공사 보고 일하지 말라는 뜻이었는데
0: 그러니까요
1: 정치인들이 뭐 모르고 할 때마다 방만하네 뭐 이런
0: 네.
1: 물론 방만도 하겠죠
0: 네.
1: 공기업이 왜 방만하지 않겠습니까
0: 네네.
1: 그러나 지적은 해야 되겠고 뭘 지적해야 될지는 모르니까 그냥 부채 많다고만
0: 그렇죠
1: 하니까 그럼 일을 안 하면 부채가 안 생깁니다 하면서 이제 일을 안 해버리는
0: 그렇죠.
1: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0: 차라리 LH를 주택도시 개발공사와 주택도시 자산공사 이렇게 두 개
1: 예.
0: 기관으로 쪼개서 각각 개발과
1: 아.
0: 복지 기능을 전담하도록 집중하도록 만들자 이런 방안이 나온 겁니다.
1: 돈 버는 사업과 돈 쓰는 사업을 반 나눠서
0: 나눠버리자.
1: 너희는 벌기만 하고
0: 그렇죠.
1: 너희들은 쓰기만
0: 해라. 근데 두 기관으로 나뉜 뒤에도 이 개발 이익이 주거 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재무적인 연결고리는 만든다고 해요.
1: 예.
0: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을 한 뒤 이를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1: 그럼 돈 버는 기관과 돈 쓰는 기관 사이에 파이프라인을 하나 두겠다는 거군요.
0: 그렇죠. 원래는 한 회사에서 같이 그냥 쓰고 했는데 이제 파이프라인을 두고
1: 예.
0: 분리를 한다는 거죠.
1: 예. 얼핏 드는 생각이 그럼 또 비슷해지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깊은 뜻이 있겠습니다만.
0: 네네.
1: 예.
0: 네, 아직 개발이 가운데 뭐 어느 정도를 넘길지 세부 기준은 안 나온 상태예요. 근데 사실 신설되는 개발공사 입장에선 아니 이제 한 식구도 아닌데 우리가 왜 열심히 번 돈 넘겨줘야 돼 하는 반발이 생.

0: 생길 수도 있고요.
1: 예.
0: 근데 아마 이제 더 높은 공공성을 띠게 된 만큼 정부가 주택도시자산공사, 그러니까 임대주택 다루는 공사에 아마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게 기존보다는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LH는 이제 공공기관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 준시장형 공공기관이라 너네는 시장성이 있으니까 자력으로 해결해 하는 측면도 좀 있었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아예 임대주택 위주로 하게 되면 좀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개발 위주의 주택도시 개발공사가 재무 부담을 그럼 엄청 덜게 됐을까? 그것도 좀 애매하긴
1: 해요. 돈 버는
0: 해요.
1: 쪽이 돈 쓰는 일은 안 한다 하니.
0: 네네. 왜냐하면 현 정부는 민간에 땅 파는 장사하지 말고 LH가 네. 직접 주택을 짓는 방식을 좀 중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면 바로 땅 팔면 토지 대금이 곧바로 들어오잖아요.
1: 예.
0: 근데 지금은 팔지 말고 LH가 그 땅 위에다가 직접 건설을 해서 그러니까 시행을 직접 해라 이런 거니까
1: 예.
0: LH가 주택을 짓고 또 공급하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돼서 자금 회수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발 이익도 빨리 그렇게 회수되진 않을 텐데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또 더 큰 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그럼 LH 부채를 각 공사가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LH 부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는 약 174조 원에 달하고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난 약 197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든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공기업들 좀 들여다보게 되고
0: 네.
1: 들여다보면 마음에 안 들죠.
0: 네.
1: 일을 이렇게 하시면 이거 아휴 이런 생각은 어느 정부나 들 텐데
0: 네, 네.
1: 그렇게 붙였다 떼고 뭐 다시 한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공기업이라고 하는 구조가
0: 네.
1: 독점 사업하면서
0: 네.
1: 사장들 낙하산으로 내려오면 그 눈치 보느라고 또
0: 그렇죠.
1: 시간 많이 보내고 또
0: 네.
1: 정부 바뀔 때마다 기조도 바뀌니까 뭐 특별한 일을 힘있게 추진할 수도 없고
0: 네.
1: 그러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효율인데 이제 조직 개편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이게 잘 될지는 잘 되면 다 좋죠.
0: 네.
1: 좋은 일이긴 하지만 걱정스럽기는 좀 하고 공공기관 통폐합은 그렇게 되고 정부 부처 지방 이전 방안도 발표됐군요.
0: 네,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법무부랑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이제 검찰청, 경찰청 등까지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1: 예.
0: 이전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부처를 우선적으로 이전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2029년,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이 2033년 완공될 예정이니 정부 부처가 이제 굳이 수도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만 이번 발표 명단에서 금융당국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와
1: 예.
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일부 부처는 빠졌는데요. 관련 부처도 연말까지 발표할 추가 이전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1: 예. 자, 반도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미국이
0: 네.
1: 반도체 공장 미국에다 지어라 빨리.
0: 네.
1: 미국 아닌 곳에 있으니까 불안하다.
2: 맞습니다.
1: 빨리 안 지으면 관세 매길 거야라는 또 이야기를 했나 봐요.
2: 네, 이제 핵심은 미국에서 많이 만들고 투자하면 관세를 깎아주고
1: 예.
2: 그렇지 않으면 더 내라는 거고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걸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기업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1: 예.
2: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관세 범위예요. 반도체 칩 자체뿐만이 아니라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뭐 게임 콘솔이나 데이터 센터 서버처럼 반도체가 들어간 완제품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반도체를 미국에 직접 수출할 때뿐만이 아니라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미국에 팔 때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1: 예.
2: 다만 이제 실제 관세율이나 뭐 면제 기준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우리 정부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이 안 됐다. 미국과 우리 기업에 좀 피해가 없도록 협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관세 부과로 이어질 거냐에 대해선 기업들이 좀 걱정을 하면서도 의구심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1: 말만 저러는 거 아니냐?
2: 네, 그러니까 아빠 카드만 쓰는 거 아니냐라는 게 미국에 지금 뭐 엔비디아 비롯해서 AI 반도체 업체 뭐 데이터 센터 짓는 빅테크들 너무 많거든요.
1: 예.
2: 근데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메모리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결국에는 미국 기업이 더 비싼 가격에 이걸 사야 되잖아요.
1: 지금은 반도체가 귀하니까.
2: 네, 그래서 미국이 실제 고율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매기 얘기보다는 이번에 이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서 미국에 좀 투자를 더 끌어내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즉 관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미국의 공장을 더 지어라라는 이제 압박 카드라는 거죠.
1: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 임기가 이제 얼마 몇 년 안 남았잖아요. 또 이러고
2: 네.
1: 보니.
2: 맞습니다.
1: 그러니 트럼프 다음 대통령은 또 계속 이런 기조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2: 그렇죠.
1: 지어야 되나 하고 땅 사고 삽을 뜰 수는 없지 않습니까?
2: 그러니까 기업들이 고민이
1: 그러니까
2: 되는 거죠.
1: 뭐 정확하게 방향이라도 얘기해 주면 우리가 할 텐데.
2: 네.
1: 미국도 대.

0: 대통령 바뀔 때마다 뭐 뭐가 달라지든 다 달라지니까 그냥 뭐 관세 좀 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1: 네, 근데 왜냐하면 이 특히나 TSMC 같은 경우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예. 미국의 투자 규모 차이가 좀 꽤 많이 나요. TSMC가 지금 미국 애리조나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360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뭐 반도체 팹 6개, 예. 첨단 패키징 시설, R&D 센터 이런 것들을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와 오스틴의 파운드리 공장 짓는데 한 50조 원 정도를 투자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 예.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의 HBM 첨단 패키징 공장 짓는데 한 5조 4천억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를 관세 감면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TSMC는 360조 원, 삼성은 50조 원, SK하이닉스는 5조 원대. 그러면 TSMC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미국이 추가로 투자를 요구하는 압박이 커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게다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인디애나 공장이 웨이퍼를 처음부터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한국에서 생산한 HBM 웨이퍼를 가져가서 예. 첨단 패키징과 테스트를 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미국산으로 인정해 줄지가 중요하고요. 뭐 패키징까지 미국 내 생산으로 폭넓게 인정을 해주면 SK하이닉스도 관세 감면을 조금 받을 수 있겠지만 웨이퍼 제조를 중심으로 보면 또 추가 투자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단순한 관세율이 아니라 미국 투자액과 현지 생산량에 따라서 얼마나 관세를 면제해 주느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이번 표적형 관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이 제시한 어떤 투자 경쟁의 새로운 룰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기업들 보면 지금 뭐 용인도 그렇고 호남도 그렇고 3대 메가 프로젝트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 국내에서 해외에서 지금 다 투자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인 거죠.
0: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한 곳에 공장 크게 짓고 딱 끝내는 게 제일 좋은데 좋기로는. 네.
1: 여기저기 다 지어달라고
0: 다들 여기저기 지으라고 하면 이건 또 비용 부담이고 괜히 비효율이잖아요.
1: 네.
0: 이러다가 또 통폐합해야 된다 또 그런 얘기 나오고.
1: 1, 2년 걸리는 문제도 아니고. 참.
0: 또 근데 이 반도체 공장은 또 우리나라 안보와도 또 영향을 주는 거여서
1: 그렇죠.
0: 반도체 공장이 한반도에 있는 것과 한반도에 없는 것은 또
1: 완전 다른 문제이기
0: 때문에 유사시에 한반도를 지켜야 돼 말아야 돼라고 하는 판단을 저 큰 나라들이 할 때
1: 맞습니다.
0: 영향을 꿰주지 않겠습니까?
1: 네. 안보랑 경제를 지금 뗄 수가 없으니까요.
0: 참 생각할 게 많고 복잡하네요. 예.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한국이 뭐 좀 투자 좀 해달라고 하면 참 안 하는 나라구나라는 걸 자꾸 느끼겠네요.
1: 자꾸 이제 한국의 예. 이야기를 되게 많이
0: 상대적으로 네. 우리나라가
1: 서운하다.
0: 덜 하는 것 같으니까 네. 우리는 하나라고 좀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군요. 한전이 우리나라 한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전기 요금을 몇 년치를 좀 앞당겨서 내주면 어떠냐
1: 네.
0: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겁니까?
1: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규모는 삼성전자가 한 20조 원, SK하이닉스가 예. 한 5조 원 정도로 최대 25조 원이에요. 이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대략 5년치 전기 요금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다만 이제 실제 선납 기간이랑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지금은 특히 선납금에 얼마의 이자를 한전이 기업들에게 줄지를 놓고 이제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네, 한전이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앞으로 전력망을 짓는데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요. 근데 뭐 한전은 이미 부채가 200조 원 넘게 있는 기업이기도 예, 하고요. 예. 또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송전망, 변전망 깔아야 되는데 지금 원래는 돈이 필요하면 사실 한전채를 발행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빌리는데
0: 예.
1: 이번에는 이 삼천닉스가 앞으로 낼 전기요금을 미리 받아서 그러니까 매출을 좀 미리 땡겨서 전력망 건설에 쓰겠다는 거죠.
0: 어차피 당신들 때문에 짓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
1: 네. 그러니까 한전채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 새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해서 만기의 원금을 갚는 구조잖아요.
0: 예.
1: 근데 이제 반면에 선납금은 앞으로 받을 전기료, 이 매출을 먼저 받아두고 이후에 기업들이 사용한 전기요금을 여기서 차감하는 방식인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1: 한전 입장에서는 한전채 발행을 줄이면서 뭐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0: 동네 미용실에서도 가끔 이렇게 해요. 몇십만 원 넣어놓고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아마 할인해 주겠다고.
1: 네. 그러면 더 네. 적립해 주기도 하고. 어쨌든 이득을 좀 주잖아요.
0: 그러다 미용실 없어지기도 하는데 한전은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1: 네. 그래서 삼성과 SK 입장에서는 사실 수조 원을 몇 년 동안 미리 맡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얼마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느냐가
0: 그렇죠.
1: 중요합니다.
0: 예.
1: 현재 지금 국고채 2년물 금리가 어제 기준으로 한 3.7%대고
0: 네.
1: 한전채 2년물이 한 4% 안팎으로 둘이 비교해보면 0.2에서 0.3%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0: 음흠.
1: 근데 한전은 국고채보다는 높은 금리를 줘도 한전채보다는 싸게 줘야지 선납제도의 실익이 있는 거고
0: 시장에서 한전 채권을 발행해서

0: 다라면 비싼 네. 이자 내야 되니까
1: 그거보다는 조금 싸게 주고 싶은 거고요.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아 그럴 거면 그냥 한전채나 다른 채권사도 4% 안팎으로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몇 년씩 묶어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앞으로 금리가 또 오를 가능성도 더 크고요. 예. 그러니까 자칫 싼 금리로 계약했다간 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배임 이슈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0: 예.
1: 이게 뭐 금리 차이가 0.2에서 0.3% 포인트다해서 되게 작아 보일 수 있는데 25조 원 기준으로 보면은 0.2%포인트만 따져봐도 1년에 한 500억 원 차이 나죠. 그러면 5년이라면은 단순 계산으로 수천억 원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이 모두 금리를 쉽게 양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채보다 싸게 돈을 조달하고 싶은 한전과 적어도 시장 수익률만큼은 보장받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0: 예.
1: 그리고 뭐 이런 지금 요번 같은 이슈는 채권시장에도 영향이 있는 게요. 한전채는 신용도가 워낙 높아서 기관자금 많이 흡수하는 채권이에요. 근데 전기료 선납으로 채권 발행이 줄면 일부 자금이 일반 회사채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 다른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재료고요. 결국에 이번 논의는 이제 단순히 전기료를 먼저 낸다 뭐 이런 문제는 아니고 반도체 기업의 현금을 한전의 전력망 투자 재원으로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인 거고
0: 예.
1: 또 성사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숫자는 사실 선납금의 몇 퍼센트의 금리를 적용하느냐 이 이슈.
0: 둘 사이에.
1: 네.
0: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하면 전기는 그래도 정부에서 해줘야지 하면서 이런 노력을 하는데
1: 네.
0: 미국은 공장 지을 당신들이 전기도 알아서 구해 와요. 뭐 그러고 있다면서요.
1: 그렇죠. 그것도
0: 그래서
1: 그렇죠.
0: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든 어디든 다 그 전기까지도 자기들이 만들고 있고.
1: 네.
0: 이렇게 보면 또 우리 기업들이 나름 또 다른 상대적으로는 좀 행복한 것 같기는 하고
1: 네,
0: 기분을 안 좋을 수 있는 제안이지만
1: 그렇죠.
0: 다른 데서는 이것까지도 당신들이 해결하라고 하더라 요즘 트렌드가.
1: 네. 규제를 꽤 많이 적극적으로 풀어주고 있으니까요.
0: 예, 조미연 기자님
2: 네.
0: 그 요즘 달러가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2: 네.
0: 그러는 바람에 주요국 다른 나라의 기관 투자자들은 난리가 났다면서요?
2: 그렇습니다. 이제 주요국 기관 투자가들의 달러 환입지 비율이 10년 만에 가장 낮아졌는데요.
0: 예.
2: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일본과 캐나다, 대만, 호주, 덴마크, 핀란드 등 6개국의 연기금과 보험사 자료를 분석했더니 올해 6월 말 기준 환입지 비율이 평균 41%로
0: 예.
2: 2015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2020년에는 56%였으니까 상당히 많이 낮아진 거죠.
0: 환입지를 안 하고 투자하더라 그냥.
2: 그렇죠. 이 환입지는 쉽게 말해서 나중에 달러를 자국 통화로 바꿀 때
0: 예.
2: 적용할 환율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1달러가 1,400원이고 1년 뒤 미국 투자금을 회수해서 100달러를 받을 예정이면
0: 예.
2: 원금만 14만 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0: 그렇죠.
2: 그런데 그때 달러가 만약에 1,200원으로 떨어지면 이제 100달러를 원화로 바꿔도 12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저기 금융회사와 미리 1년 뒤에 100달러를 지금 정해진 환율에 팔겠다 이런 계약을 미리 맺어놓는 게 환해지 입니다.
0: 예.
2: 그러면 달러가 크게 떨어져도 환율 때문에 생기는 손실을 줄일 수 있겠죠.
0: 음흠.
2: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이런 환입지를 줄이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0: 환입지 안 하고 그냥 하는 게
2: 그렇죠.
0: 주식도 미국 주식도 오르고 미국 달러도 오르니까 두 배 먹고 싶다 이런 얘기였겠죠.
2: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환입지 비용도 비쌌어요. 그러니까 환입지 비용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금리 차이가 클수록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금리 차이가 줄면 해지 비용도 낮아지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비용이 높았는데 지금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금리 차이가 줄면서 환입지
0: 예.
2: 비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달러도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 들어 2% 넘게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보다 환입지는 싸졌는데 달러 하락 위험은 오히려 커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다시 환입지를 늘릴 만한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0: 달러 가치가 혹시 떨어지면 미국에 기껏 투자해서 돈 벌고 나도 떨어진 달러 가치 때문에 우리 수익률이 떨어지니
2: 네.
0: 요거를 미리 좀 대비를 하자 하는 게 환해지인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긴 뭘 떨어져 계속 오르기만 하는구만
2: 네.
0: 하고 해서 그냥 안 하고 나갔다가 요즘 떨어지니까 이제 힘들어 한다는 거군요.
2: 그렇습니다.
0: 서학개미들도 요즘 주가 때문에도 그렇지만 환율 때문에도 고생 많았다고 그렇던데 같은 입장이겠네요.
2: 네.
0: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더 떨어질 걸로 보고 달러가 네. 환해지를 해야 되는 걸까요? 하면 뭐 고민은 해결되는데.
2: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은 돈이 미국에 투자돼 있다 보니까 여러 기관이 동시에 움직이면 외환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0: 가도 환해지 하려고 또 덤비면.
2: 그렇습니다. 이제 블룸버그가 분석한 6개국 기관 투자가들의 외화 자산은 약 4조 6천억 달러예요.
0: 예.
2: 여기서 환해지 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만 높여도 약 2,300억 달러.

0: 312조 원 규모가 넘는 외환 거래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군요. 이제 추산이 됐습니다.
1: 또 환해치라고 하는 게 지금 달러 빌려다가 지금이라도 팔아두자라고 하는 거니까 다들 환해치 하려는 수요가 몰리면 다들 달러 빌려다가 다들 팔려고 할 테니까 또 달러가 더 떨어지겠네요.
0: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가 떨어지니까 기관들이 환해지를 늘리고 예. 환해지를 위해 달러를 더 팔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또 다 이제 환해지 안 하고 다 열어두고 가는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0: 네.
1: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
0: 맞습니다.
1: 우리나라 환율 한참 올라갈 때 정부 압박으로 저 우리 국민연금이 환해지 해둔 게 어찌 보면 지금 도움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때는 말들이 참 많았는데
0: 네.
1: 예,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4: 예, 저희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의료는 진찰, 실험, 경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8세기 네덜란드 의사 헤르만 브루하버는 현대 의학 교육의 기초를 다진 사람인데요. 말년에 최고의 건강 비결을 유서처럼 남겼다는 에피소드가 유명합니다. 수백 페이지짜리 두툼한 책으로 밀봉해뒀는데 넘기고 또 넘겨도 백지뿐이다가 맨 마지막에 딱 한 줄이 써 있었다죠.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몸은 거북하지 않게 하라. 맨 끝에 몸이 거북하지 않게는 적게 먹으란 얘기니까 자, 다시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그리고 소식.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

0: 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9시 뉴스입니다. 그제 부산 앞바다 예인선 전복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을 찾기 위해 해경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기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예인선 침몰 해역 중심 가로 30km, 세로 49km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경 항공기 한 대, 공군 항공기 두 대를 투입해 야간 수색을 위한 조명탄을 투하할 계획이었지만 강풍주의보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네팔에 파견된 긴급구호대가 네팔군 헬기 두 대를 지원받아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서 공중수색을 시도했다가 날씨 때문에 회항했습니다. 긴급구호대 관계자는 현지 시간 3일 바타르 지역 군사령관이 한국 측이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서 연락 두절자 가족의 관심 지역을 설명했다며 헬기를 지원받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모텔에서 남녀 투숙객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발견 하루 전 동일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 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의정부시 모텔에서 30대 남녀 2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모텔에서 유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됐고 여성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남성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발견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저녁 남녀 2명이 퇴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인기척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객실을 확인했지만 침대에 누워있는 남녀를 보고 잠을 자고 있다고 판단해 그대로 철수했던 것으로 드러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63회 방송의 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피켓팅 시위를 벌이던 참가자 1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가 약 5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들은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법 확대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